제가 좀 형성식 꼭 물어볼 텐데 여기서는 형성식에 대해 물어볼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형입니다.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대놓고 나오죠. 그리고 돌린 애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붉은색 토양이니까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는 석회암 풍화토야라고 생각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흙이 어렵진 않죠. 진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렵다면은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진짜 쉬울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나오는 게 뻔하게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석유굴의 내부에는 어떤 굴일까요? 일단 용암 동굴일까, 석회 동굴일까? 근데 용암 경북이니까 석회 동굴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석순, 석주, 종유석, 요거는 석회암 지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문제를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지형도가 나오나? 이게 글로서 주어지나? 똑같은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1번, 기억은 용암 동굴은요. 용암의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 1번이 아니죠. 네,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겁니다. 자, 2번. 칼데라 분지. 주로 기반암의 차별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않니? 기반암의 차별 침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침식 분지라고 봐야 돼, 침식 분지. 그러니까 같은 분지라고 해서 칼데라가 아니에요. 침식 분지의 기반암 뭐예요? 화강암, 중생대, 관입.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자, 다음. 디귿은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게 아닌 거니까. 3번. 디귿은요. 돌린 애는요. 배수가 양호하여서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이게 맞는 거지, 사실은. 용식에 의해 가지고. 돌린 애는 어떻게 보면 좀 배수구가 되는 거죠. 싱크홀이니까. 배수구. 그래서 물이 잘 빠져서 밭으로 이용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붉은색 토양이니까요. 기반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등이 산화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탄산칼슘이 용식되고 그리고 남은 잔여물들이 그중에서 철분 같은 게 남아있는데 그게 산화가 되니까 붉은색을 띠는 거지. 맞는 설명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자, 5번입니다. 미음은요. 석수는요. 물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침전되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침전됐다라는 말이요. 쌓였다라는 말이야. 쌓였다. 쌓였다. 퇴적되었다? 쌓였다. 약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퇴적이 되겠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그냥 침전이라고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는 거지. 자, 봤을 때요. 자. 자, 이 붉은색 토양 사이에 물이 흘러가면서 석회암의 절리를 뚫고 그 안에 이제 동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 석회암 풍화토 사이에 있는 빗물이 공극 사이사이를, 공기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머금는 거잖아. 그 이산화탄소를 머금으면서 석회암을 용식시키는 거죠. 이 전리를 따라서 용식시키면서 그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쉽게 말하면은 탄산이에요, 탄산. 지금 이 물의 상태는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탄산 상태입니다. 근데 그 탄산이 공기를 만났잖아.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탄산음료 먹다가 콜라 같은 거, 사이다 같은 거 먹다가 따라놓고 잠시만 자리 비워두면 탄산 다 빠지잖아요. 맛없잖아. 이제 여기서 맛없다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산에 의해 가지고 녹였던 게 공기를 만나면 탄산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힘을 잃겠어요? 힘이 더 세지겠어요? 힘을 잃어버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던 탄산일 때 내가 들고 있던 탄산칼슘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침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나면 이제 종유석이 되기도 하는 거고. 알겠지? 침전이라는 거. 확실히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좀 자주 나와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 근데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단 말이야.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85번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인데요. 오, 만장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장굴이라는 거를 아마 익숙한 친구들은 알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게 있지. 뭐가 있어? 오름이라는 게 익숙하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제주도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아, 여기는 제주.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단양 군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양만으로도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하등고선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 저하등고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오, 요거는 돌리네, 우발라가 되겠구나. 그치, 우발레라고 하기도 하죠. 자, 봤을 때 여기는 카르스트 지형이 되는 거예요. 결국 화산 지형하고 카르스트 지형을 비교하는 문제인 거야. 결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가 많이 이루어져요. 카르스트와 화산 지형을 많이 비교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면은 침식 분지까지 비교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봤을 때요. 그러면은 A는 제주도 화산이니까 여기는 무슨 동물이 되겠어? 용암 동물이 될 거고요. 그치? 그리고 B와 오름을 살펴봤어요. 여기 확대된 게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널찍널찍해. 그럼 이거는 경사도가 굉장히 크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완만한 거지. 경사가 완만한 거지. 순상 화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제주도가 자, 이렇게 종산화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쪽 부분이 지금 B 부분인 거예요, B. B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여기서 오름이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C 부분을 맡아내고 있는 거예요, C. 그치? 요거야. 그럼 B는 순상 화산체가 되는 거야. B는 순상 화산체. 순상. 그럼 C는 이제 오름이 되는 거죠, 그냥 오름. 그래서 오름에서도 좀 화구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분화구 쪽에 가깝네. 그치? 그래서 기생화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생만 쓸까요? 기생. 자,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미꽁야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서 봤을 때 이렇게 확대된 모습을 보니까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구나. 단양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여기 동굴은 아무래도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무슨 동굴이 될 거고? 석회 동굴이 되겠구나라는 거지, 결국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걸 석회 동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또 동굴 나왔어. 두개 나왔어. 하나는 카르스트고 하나는 용암 동굴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D는 우발라와 그리고 돌리네가 되겠죠. 조그마한 건 돌리네, 그리고 큰 거는 돌리네들이 합쳐진 우발레가 되겠죠. 네. 자, 교사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 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A와 E 같은 경우는 기반암의 용식작용 영향을 받았대요. E는 용식작용을 받은 게 맞지. 근데 A는 용식작용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치? 그냥 분출로, 용암 분출로 만들어진 거잖아. 특히 이 용암동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이 뭐였어요? 내부와 겉면이 식는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죠. 갑은 아니고요. 을, B와 순상 화산체와 D, 우발라 또 돌리네는요. 주로 논보다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오, 재밌죠? 왜? 공통점이잖아. 둘의 공통점이야. 그치? 둘의 공통점. 왜? 화산 지형은 전리가 많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주로 건천이 많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에서 또 전리가 많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밭으로 이용되는 거고. 굉장히 좀 좋은 문제죠. 다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화산 지형이 다 밭농사인 건 아니에요. 어디? 철원 용암대지, 한탄강 일대 용암대지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려면 차이가 될수 있겠지. C와 D는 차별 풍화와 차별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분지지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D는 뭐 굳이 따지자면 차별 풍화와 차별 침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약한 쪽이 더 침식이 된 거니까, 더 풍화가 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분지라고 볼 수는 없어, 애초에. 그리고 C도 침식 분지가 아니잖아. 요에 대한 설명은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 알겠죠? 정입니다. D. 우발라 돌리네는요, 기반암은 어떤 기반암이야? 여기 써볼까? 기반암은 여기는 석회암이죠. DB의 기반암은 뭐예요? 현무암이죠. 그럼 현무암은 신생대죠. 석회암은 고생대죠. 누가 더 먼저 형성되었어요? 고생대가 더 먼저 형성되었네. 그럼 정답 맞는 설명이죠. 근데 나아가서 이제는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포 면적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포 면적.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암석의 분포 면적, 변성암 제일 많고, 그다음 화성암, 그다음 퇴적암.

잠깐,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시기와 관련해서 시원생대인 변성암, 당연히 변성암은 시원생대니까. 그 다음 중생대 화성암, 그 다음 중생대 퇴적암, 그 다음 고생대 퇴적암. 요 정도 순서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이제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나올 만해. 정답은 을과 정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다. 자, 8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형도가 나왔다는 그런 차이만 있는데, 힌트를 봤을 때 옳은 거 고르면 되잖아. 정선이잖아요. 정선하자마자 카르스트 지형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카르스트 지형이죠. 저하등고선이 나타나 있잖아. 그냥 돌리네지 뭐야, 그치? 그러면서 이 정선의 좀 특이한 점은, 급경사인데 왕경사네, 급경사인데 왕경사네, 아, 여기는 고위 평탄면이면서도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라는 그런 특이한 좀 지형이에요. 고위 평탄면 플러스 카르스트. 사실 카르스트 지형 용식이 잘 되려면은 평탄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고도가 높고 평탄한 지역에서 좀 자주 만들어지겠지,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경사가 급하면은 물이 이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흘러내릴 거니까. 자, 여기는 제주시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벌써 화산 지형. 그럼 D는 뭐겠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라산 아니에요. 경사만 봐봐, 일단. 아니, 고도만 봐봐. 400이야, 400.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순상 화산체인 거야. 시는 순상 화산체잖아. 그럼 D는 뭐겠어요? 그냥 오름인 거야, 오름. 기생화산이에요. 근데 기센 화산이 좀 폭발을 크게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하등고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돌리내거나 우발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옆에서 보면 아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순상 화산에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구멍이 큰 화산이 있는 거야, 그치? D입니다. 자, A에서는요,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 우리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은요, 보통 어디서 볼수 있어? 이거는 냉대기후에서 볼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냉대기후인데? 아니야, 아니야. A 자체가 무슨 토양이야? 간대토양이야, 간대토양. 간대토양은 모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죠. 애초에 회백색도 아닌 거예요. 성대토양은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냉대기후에서 발달하는 회백색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B의 화구에는요, 일단 B는 화구가 아니죠. 그리고 함몰도 안 됐죠. 칼데라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칼데라는 울릉도 나리분지와 그리고 백두산 천지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C에서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어림도 없죠. 어디서 볼수 있어? 중생대 퇴적암에서 볼수 있어요. 중생대 퇴적암에서 볼수 있다. 주로 경상노천군에서 많이 보이죠. 자, 다음 D는 두개 이상의 돌리뇌가 합쳐진 우발레이다. D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하등고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다 우발라 돌리뇌가 아닌 거야. 뭐가 우발라 돌리뇌인 거야? D가 아니라 B인 거죠, B. 자, 5번입니다. A의 기반암은 뭐예요? 요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A의 기반암은 석회암이야. 석회암 하자마자 여러분들 고생대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C의 기반암은 현무암이죠. 현무암 하자마자 시기까지 신생대입니다. 형성 시기는 당연히 고생대가 더 오래됐어.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분포 면적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분포 면적까지 적용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한번더 복습해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시원생대 변성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중생대 화성암, 그 다음 중생대 퇴적암, 그 다음 고생대 퇴적암, 이 순이다. 그래서 고생대 퇴적암도 초기하고 말기를 구분한다면은 초가 말보다 더 많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제 최근에는 요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넘어갈게요. 87번입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소개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제260호 평창의 백룡동굴. 평창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용식작용이라고 나왔어. 하자마자 카르스트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석회동굴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자, 정선 역시 카르스트가 먼저 떠오르지. 그러면서 돌리뇌가 나왔고요.
제주 화산 지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암과 관련한 지역이니까 다각형의 수직 전리는 뭐가 되겠어요? 주상 전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주상 전리라고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야 돼요. 이거는 주상 전리입니다. 자, 리을 검은 오름. 오름은 직화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기생화산.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까지밖에 없네요. 오히려 좋지 뭐 이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 주변 지역은요. 석회동굴 주변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이잖아요.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물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물이 잘 빠져요. 애초에 동굴이 있고 애초에 돌린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야. 사실은. 그치? 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물이 아예 잘 빠지니까 논농사에 유리하지 않죠. 밭농사에 유리하죠. 그치? 그래서 아닙니다. 2번입니다. 니은, 돌린애가 분포하는 지형에서는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현무암 풍화토가 아니라 무슨 풍화토?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야 돼. 니은은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석회암 풍화토는 무슨 색깔? 붉은색. 알겠죠? 네,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디귿은, 다각형의 수직 전리, 주상 전리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 수축하면서 형성되었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수능 문제인데도 이렇다니까요. 이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 지형은. 이제 어렵게 꼬아봤자 형성 시기, 아니면 이제 암석과 연계해가지고 분포 면적,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제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근데 제일 어려워봤자, 저. 그렇죠? 제일 어려워봤자지. 할만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할만해요. 4번입니다. 리을. 검은 오름은요,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가 나타나지 않죠. 애초에 칼데라는 어디서 나타나는 지역이야? 제주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볼수 있는 지역이야. 그치? 아니면은 또 어디서 볼수 있는 지역이에요? 백두산에서 볼수 있는 지역이야.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백두산은 칼데라 호이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칼데라 분지다. 딱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니은과 리을은 대체로 투수성이 낮아서, 자, 니은 볼까요? 석, 돌리네. 투수성이 높아요. 그리고 검은 오름이 있는 곳 역시 화산 지형이다 보니까 투수성이 높아요. 지표수가 잘 나타나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요. 건천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건천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치? 특히 건천이 잘 나타나는 곳이 이제 제주도. 투수성이 좋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하고 용암 화산 지형하고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밭농사냐도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화산 지형에서 논농사 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했지? 현무암이 열하 분출해서 만들어진 한탄강 일대. 거기는 원래부터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용암 대지도 메워졌어도 그 위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용암 대지 위에 하천의 충적층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미 하방 침식으로 인해가지고 협곡이 됐지만요. 그치? 그래서 모든 화산 지형이 다 논농사, 아, 밭농사가 일어난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해서 항상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성답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88번입니다. 다음 글은 국가 지질공원 지질 명소에 대한 소개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죠. 붉은색 토양, 여기는 탄산칼슘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식작용이라고 나와 있고 우묵한 지형이니까 이거는 돌린애가 되겠죠. 또는 우발라가 되겠죠. 그치? 자, 울릉도 나리 분지는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되었대요. 그러면은 이 디귿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칼데라 분지가 되는 거겠죠. 아무리 숨겨도 쉽단 말이야. 숨겨봤자지.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만장굴인데요. 제주도니까 어떤 동굴이 되겠어? 당연히 용암 동굴이 되겠지.
용암 동굴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면 요거 딱 하나 어려울 거예요. 삼방산. 요거 진짜 기출 맞죠? 삼방산. 요거는요. 종 모양의 화산 지형이라고 힌트가 주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제주도의 종상화산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연성 있게 보세요. 기출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삼방산 하면은 종상화산이구나. 물론 단독적으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요. 기억은 주로 물리적 풍화작용. 아니죠. 무슨 풍화작용이라고 해야 돼?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해야지. 기억은 화학적 풍화작용입니다. 항상 말했어요. 물리적 풍화작용은 동결융해와 관련 있는 거고, 주로. 그리고 화학적 풍화작용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거의 담겨져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물에 의한 화학적 반응이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철분이 산화되면서 용식되고, 철분이 산화되면서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붉은색 토양이 만들어진 거죠. 네. 자, 다음. 니은은요. 용식작용이잖아요. 배수가 양호하여서 반농사에 유리하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설명이지. 그치? 용식작용. 울릉도, 제주도, 그리고 저기 카르스트 지형 전부 다 반농사가 잘 발달했습니다. 티긋은 칼데라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지. 바로 정리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얼이 흐르는 용암이 굳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형성됐다. 딱 나와봤자 용암 동굴은 겉바속촉 그거밖에 낼 게 없어, 거의. 그치? 겉이 더 빠르게 굳기 때문에 냉각속도 차이로 형성된 게 맞죠. 종상화산은요,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 퍼지지 못한 거지. 끈적이다 보니까 종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었고요. 옳지 않은 거였죠. 자, 다음 89번입니다.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답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세 지역의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지도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지도부터 보는데, 아유, 너무 뻔한 지역들이 나왔어. 사실 화산 지형은 낼 게 뻔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철원. 그럼 철원은 용암대지겠죠. 그럼 A는 용암대지가 되는 거예요. 용암대지. 여기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협곡이 발달한 거 보이나요? 되게 파져 있죠. 지금은 범람되지 않는 거죠. 웬만한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자, B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단양 지역이겠죠. 단양, 제천 뭐 어떤 지역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했으니까. 그럼 B는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잖아요.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린애가 되겠다. C 같은 경우는요. 양구 지역이 나왔어요. 양구하면 펀치 볼. 그치? 그게 바로 침식 분지입니다. 이게 침식 분지 지형인데요. 침식 분지에서도 바닥면은 화강암이고 주변 삼지는 변성암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는 거야. 결국 침식 분지라는 게 같이 나와서 난이도를 높여봤자 변성암은 화강암이라니까 결국 물어볼 만한 게. 보면요. A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평탕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하 분출로 이렇게 메워진 거지, 골짜기를. 니은 B의 화구 관련 없고 환물과도 관련 없고 칼데라도 관련 없어요. 그냥 용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D긋입니다. C의 기반암은 D의 기반암보다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이게 맞는 거지. 강하다, 약하다 구분하는 거 어렵잖아요. 강해야지 버텨요. 약해야지 쪼개져. 화강암은 약한 거야. 변성암은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거지. 남아있는 거잖아. 화강암은 파진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리을입니다. A와 B에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 여기 자체는 간대토양에 대한 설명이죠. 특히 A, B는요. 간대토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함에 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C, D 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 회백색도 아니고 성대토양도 아니니까. 용암대지는 이제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린의 지역은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겠죠. 흑갈색,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면은 붉은색. 딱 요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었습니다. 네. 침식 문제와 연계해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키영 니은틱을 리을 지역의 지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철원입니다. 근데 철원 좀 지겨워. 철원 연천 같이 묶어서 평탄한 면 용암대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기억은 용암대지구나. 애초에 용암이 매우면서 형성됐으니까 용암대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지. 자, 니은은요, 여기는 양구입니다. 양구 하면은 펀치 보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펀치 보홀이 이렇게 생겨진 심식 분지가요. 그럼 낮은 산지는 이렇게 화강암이 나타나니까 화강암은 니은이 될 거고 높은 산지 변성암은 디귿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변성암이고 이쪽은 화강암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바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 익숙해지면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는 영월입니다. 한반도 모습과 발달한 그런 경관이 나타나죠. 가미공유하천. 되게 유명합니다. 가미공유하천이지. 하천하고 연계해서 나왔네요. 자, 여기는 정선 지역인데요. 정선 하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카르스트 지형이죠. 카르스트 지형. 그래서 여기는 돌리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다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1번.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열하 분출로 형성되었으니까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점성이 작으니까. 점성이 높았다면 멀리 못 퍼졌을 거예요. 2번. 리을의 지반 융기의 영향을 받았다. 원래 자유공유하천이었던 게 융기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방침식에 의해 가지고 가미공유하천으로 바뀐 거지. 지 순서. 자, 니은이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니까 모암의 영향을 받은 간대토양? 맞는 설명이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니까 중생대. 그리고 변성암은 시원생대. 누가 먼저 형성됐어? 디귿이 먼저 형성됐지.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기역의 주된 기반암은 현무암이니까 분출암, 결국 화성암이고요. 맞고요. 그리고 석회암도 조선 누충군. 혜성층이잖아요. 그치? 퇴적암 맞습니다. 고생대 초기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지형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후 단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문화의 속성 부분 앞에 문제 조금 풀어봤어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교재 87쪽의 13번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예, 차근차근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문제 모두 다 풀어오셨고요. 우리 오늘은 13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문두에서 문화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념 공부했었던 걸 딱 떠올려야지. 문화의 속성 하면 다섯 가지 공부를 했었죠. 학공, 전축변, 이렇게 각각의 속성을 기억을 하면서 제시문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특히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자, 이항기 등의 농기계를 이용한 농법이 기존의 농법을 대체했대요. 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문화

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대체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선 우리는 변동성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체크하시고. 자, 갑국의 농촌도 크게 변화하였다라는 표현. 자, 요즘 갑국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새참을 먹고 모를 심는 문화가 사라졌대요. 예전에는 이런 게 존재했는데 지금은 새참 먹는 문화가 사라졌대요. 주민들 간에 서로 도울 일이 없어지면서 공동체 의식도 약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해서 모판을 심어주는 그 기계인 이양기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과 함께 새참 먹는 문화가 사라졌다. 기술의 등장이 다른 문화의 요소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부분, 바로 문화는 부분, 요소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전체성이 드러나죠. 자, 그럼 우리는 변동성과 전체성 찾으면 돼요. 자, 변동성 어디 있을까요? 니은 가면 문화는 그 형태의 의미가 고정된 생활 양식이 아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한다라는 변동성 찾았고요. 자, 우리 후반부에서 전체성 찾았죠. 자, 리을 가면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가 서로 연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 요소가 서로 다른 부분과 그 요소에 또 영향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새참 먹는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 이 부분 우리 전체성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찾으면 되고, 기억에 나와 있는 문화의 속성은 뭘까요?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진다. 이거 우리 키워드를 통해 기억하면 되는데, 세대 간의 전승,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승이 되면서 이 문화 자체가 발전을 하고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축적성이었고요. 자, 디귿.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향유되는 생활 양식이다. 후천적으로 내가 학습의 결과물이다라는 거, 바로 디귿에는 학습성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네. 자, 이어서 우리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에 가면 이번에도 문화의 속성이 나왔어요. 학공전 축변인데, 자, 이번에는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된 문화의 속성. 어쨌든 제시문 안에서 어떠한 문화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가를 보면 갑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웃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의아해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경어, 존칭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웃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경어체를 쓰지? 존칭을 쓰지? 그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요가 안에서 드러난 문화의 속성은 바로 공유성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 공유성 하면 자주 나오는 게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럼 존칭을 으레 쓰겠구나라고 하는 게딱 예측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러한 공유성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 이러한 이웃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외부 구성원과에는 어떤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작동을 하죠. 자, 두 번째, 납니다. 최근 울국의 대학에서는 예전과 달리, 뭔가 달라졌네? 변화했네?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네? 선배를 선배님 대신에 이름 뒤에 씨, 님 등을 붙여 부르는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예전에는 민정 선배님 이런 식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민정 씨, 민정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형성이 됐대요. 근데 을국의 기성세대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러한 문화를 낯설어해요. 선배면 선배지 어떻게 선배한테 씨,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이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했다라고 하는 나의 특히 두드러지는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섯 가지 안에서 변동성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1번에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자, 1번에서 나와 있는 거는 학습성에 해당하고요. 자, 2번 문화는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점차 풍부해진다. 축적성에 해당을 하죠. 자, 요거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우리 학력평가 또는 모의평가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아까 축적성 이런 표현

표현 봤었죠? 세대 간 전승과 풍부라는 표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과 형태가 변화한다.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렇다면 우리 바로 변동성 찾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4번. 문화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어? 왜 경어를 쓰지? 왜 존칭을 쓰지? 아, 저 사람이 나이가 많겠구나. 바로 4번에 드러나는 거, 바로 공유성이 되고요. 마지막 5번, 문화 요소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요소와 부분이 서로 관련,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5번은 전체성, 내지는 뭐 총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제시문 안에서 드러나 있는 문화의 속성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찾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정답만 띡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 속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었으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기출 분석에서는. 자, 이어서 우리는 15번으로 갑니다. 자, 배트플립이라는 거. 쌤, 이거 뭐예요? 설명해 줄 거야.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심지어 이 배트플립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평가원에서 친히 그림까지, 이렇게 삽화 작업까지 해줬습니다. 보면은, 아, 이거겠구나라는 게딱 상상이 되거든요?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홈런을 치고 야구 방망이를 던지는 동작으로 자신의 타격을 과시하거나 기쁨을 표현하는 거. 홈런 쳤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던지면서 기뻐하는 거. 그걸 우리는 배트플립이라고 부른대. 자, 그럼 바로 기억할게요. 기억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을 한다. 자, 우리 문화의 의미 공부를 하면서 문화를 구성하는 거, 비물질 문화와 또 물질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고요.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선지의 구성으로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건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뉘었죠. 하나는 관념,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 문화라고 하는 건 도구와 기술과 같은 거였는데, 자, 이러한 야구 방망이라는 거는 오히려 비물질보다는 물질 문화 쪽에 가깝죠. 그래서 1번, 요거는 틀린 선지. 자, 그리고 니은. 배트플립이 한국 야구에서는 일종의 볼거리로 여겨진다. 그런데 미국 야구에서는 홈런 맞은 투수를 자극하는 행위로 간주돼서 금기시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그냥 받아들여지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 이러한 배트플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요 니은 부분에 강조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바로 문화의 공유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야구를 보다가 배트플립 봤어요? 그러면 어, 저런 거구나 하고 우리 관중들은 그냥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에,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식으로 놀람을 표현하겠죠. 공유성. 자, 몇년전 미국 언론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배트플립 영상이 소개가 됩니다.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가 화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디귿 독특한 야구 문화입니다. 이 야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생활 양식이죠. 자, 그럼 이때 이 문화는 좁은 의미일까, 넓은 의미일까? 자, 좁은과 넓은 의미의 문화를 구분을 할때 좁은 의미는요, 다소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였어요. 고상한 거, 세련된 거. 그래서 문화인, 문화생활과 같은 데 쓰였지. 여기 디귿에서 야구 문화는 야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지칭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자, 그럼 넓은 의미의 문화 3번 옳게 설명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 3번 딩동댕 찾았어요. 자, 이어서 리을. 자, 미국 야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국의 배트플립 문화가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들끼리는 금기시 되고 있는 걸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외부의 문화, 이 외부 구성원이 한국의 이러한 문화를 보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둘이 뭔가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성이죠. 그럼 4번도 문화의 공유성으로 바꿔줘야지. 자, 이어서 5번. 근데 요즘 미국에서도 이러한 배트플립을 하는 선수가 늘어나면서 반응이 이제 점차 다양해지나 봐요. 배트플립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여전히 많지만 자기 표현에 익숙한 젊은 세대 중에 일부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1번 선지처럼 문화라고 하는 걸 제시문 속에 딱 등장을 시켜 버리면서 이 문화가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의 문화인지를 구분하도록 해요. 근데 1번에 이 문화가 좁은 의미냐? 아까 얘기했죠.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뭐예요? 고상하고 세련된 거. 근데 여기서 짠테크 문화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넓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하겠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 양식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 자, 과시적 소비를 추구했던 지난 몇년 전과는 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플렉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다면 이제 오히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끼는 그러한 문화가 번지고 있다라는 거. 자, 니은에 가면 문화의 축적성. 축적성이라고 하는 건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풍부해지는 걸 얘기하는데, 자, 니은 부분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문화가 변화했어. 그럼 니은에 들어가 있는 문화의 속성은 뭐예요? 문화의 변동성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짠테크 열풍으로 물건을 빌리거나 나누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 기술 어쩌고 나와 있어. 그리고 아래 가니까 디귿 부분에 5번 선지에서 건들고 있는데 이 5번 선지는요, 디귿만 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비읍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비읍에 가면 법률의 정비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법률에서 이제 비읍이 끊기죠. 자, 요 법률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에 해당을 하죠. 근데 5번 가니까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기술과 달리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정답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 5번이라는 거 찾았어요. 자, 도구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거는 물질 문화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과 달리라고 디귿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번 갈 건데 리을이죠. 자, 한편 SNS를 통해 어쩌고 저쩌고 SNS에 밑줄 하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이거 대중매체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SNS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보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소비를 하죠. 여러분들 인별그램에 가면 피드에다가 여러분들 게시글 올려요. 정보의 생산자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SNS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정보의 소비자 간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되게 모호한 양방향 또는 쌍방향 매체라고 이야기해요. 뉴미디어였었잖아.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4번. 부정확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온라인, 이러한 대중매체의 어떤 문제점,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문화의 획일화. 근데 여기서는 문화가 획일화되는 거, 다양성이 저하되는 게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뭔가 가짜뉴스라든지 부정확한 정보의 범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4번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라고 찾았습니다. 특히 선지 3번, 4번의 경우에는 바로 뒤에 중단원에 나오는 부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 최근에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17번. 자, 공통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입니다. 학공전축변 찾아야지. 이번에는 둘 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야. 자, 각국 사람들은 네모빵을 번영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 입빵 만드는 방법을 대대로 전수하고 있다. 세대 간의 전승? 뭐 축적성이 나타났나? 갑국에서는 네모빵을 칼로 자르는 행위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입빵을 버리거나 던지는 행위도 금기시된다. 그러니까 그 갑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네모빵에 대해서 번영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금기시하고 어떤 믿음이 있고라고 얘기하죠. 갑국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네모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약간 공유성이 되게 드러난다. 그리고 을 가면 평소 절제를 중시해서 식사조차도 즐거운 행위가 아니라 그냥 생명 유지를 위한 행위. 아, 이 식사 별로 의미를 두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을국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참거나 때때로 단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나는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들끼리의 어떠한 문화가 있는 거죠. 그들끼리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둘다 공통으로 드러난 건 바로 공유성이 되겠고요. 자, 공유성에 해당하는 선지 디귿.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내가 단식을 했어. 근데 이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해.

그래서 그게 뭐야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스스로 절제를 되게 잘했구나 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자리를. 문화는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내 몸빵 받았네.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버리거나 던지지는 않겠구나. 칼로 자르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갑궁 내부에서는 그렇다는 거. 자, 기억은 변동성이고, 니은은, 네, 축적성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통으로 드러나 있는 거, 공유성에 해당을 하고요.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자, 18번은 북알래스카의 이누피아크족은 과거에는 카약을 타고 바다 포유류를 사냥하며 이동 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눈자동차, 전기설비, 현대적 거주 환경을 갖춘 마을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고 있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뭔가 변화했다. 과거에는 카약, 그런데 이제는 눈자동차. 변화한 모습이 나타남으로 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변화한다? 변동성 찾을 수 있고요. 자, 나의 시베리아의 축치족은 형이 죽은 경우 동생이 계승자가 돼서 형수와 결혼하고 조카들을 돌보는 형제 연혼의 관습을 갖고 있다. 자, 이는 이러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환경적인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관습이 발전을 했다. 그럼 문화 요소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화의 전체성 부분이 나타나죠. 자, 디귿가니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요거 맞네요. 자, 기역 갑니다. 자, 기역 니은 밑줄인데요. 눈자동차 전기설비, 이게 오히려 물질 문화. 형제 연혼의 관습이라는 게 오히려 비물질 문화. 이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을. 가나의 공통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축적성이다.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풍부해진다라는 모습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으로 갈게요. 자, 계속해서 동형 패턴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국 사람들은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은 몸속에 벌레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몸에 뜸을 뜨는 벌을 준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버릇없이 굴까? 몸속에 벌레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유성이 나타나고요.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풍습은 아 역시 외부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 못하더라도 그들끼리는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공유성 나타나고요. 이러한 풍습은 정신 수련을 위해 몸의 정화를 중시하는 갑국의 종교와 밀접하게 몰에 관련되어 있다. 갑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을 할때 몸에 뜸을 뜬다고 해서 이게 의아하지 않는 거야. 갑국 내부의 구성원들끼리는. 공유성과 네, 전체성이 나타나죠.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근데 디귿 가면 문화의 각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전체성에 해당하고요. 자, 리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공유성에 해당을 하죠. 전체성, 공유성 해서 정답은 5번 찾았고요. 자, 기억에 문화는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점차 풍부해진다. 계속 나오지. 우리 오늘 13번부터 풀어봤는데 축적성 설명을 할때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축적성. 자, 니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바로 변동성입니다. 우리는 5번이라고 문제 정답을 찾았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2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20번은 조금 더 제시문이 길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문화의 사례들이 나와. 그래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조금 소재가 재밌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주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문두를 잘 봐야 되는 게 가와 나의 공통으로 드러나는 걸 찾으라고도 해. 또는 어느 하나에만 특히 부각되어 있는 속성을 찾으라고도 해. 그러니까 문두를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나에만, 가와는 달리. 자, 사람의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동사회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누군가의 원한이나 주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구수로 치료를 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이 전통 사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치료법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야. 대체 왜저 나라는 사람이 아픈데 구수로 치료를 할까? 그러한 치료법이 왜 발전을 했을까? 아, 왜냐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문화 어떠한 요소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는 거 우리 뭐예요? 전체성이 되겠죠. 그리고 각국 사람들끼리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치료법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또 주목을 하면 공유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면 질병의 원인을 과학에 근거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서 찾는 오늘날에는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누구나 아픈 경우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한다. 그래서 변동성 나올 때 최근에는 내지는 오늘날에는 이런 표현 진짜 자주 나와요. 과거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 있는 거는 뭐예요? 변동성이 되겠죠. 자, 이어서 나. 판소리는 북장단에 맞춰 소리, 안일이, 발림을 섞은 전통 민속악기다. 최근에 판소리는 소리꾼의 소리에 베이스, 드럼, 댄스를 더해서 남녀노소가 쉽게 즐기는 퓨전 음악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전통 민속악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베이스, 드럼, 댄스가 더해진 거죠. 원래 기존의 요소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러한 요소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특성, 속성 바로 뭐예요? 그래요. 축적성이 되겠죠. 판소리의 이야기가 갖는 서사성은 유지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한 리듬과 흥겨운 춤이 더해져 판소리와 랩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장르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이러한 판소리 문화를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축적성이라고 하는 건 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나에만 부각되어 있는 속성에 해당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축적성을 찾으면 된다. 1번.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학습성이고요. 자, 2번.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풍부해진다. 정답 2번 나왔네요. 축적성. 3번.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로서 존재를 한다. 부분 요소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변화는 또 하나의 변화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총체성 내지는 전체성이고요. 4번.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 내용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변동성입니다. 마지막 5번.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들끼리 어떠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생이면 미역국 먹어야지. 새해가 됐으니 떡국을 먹자라고 하는 거. 마지막 공유성에 해당을 합니다. 자, 우리 정답 찾았어요. 축적성 2번에 해당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아래로 21번. 자, 이번에는 하나의 제시문에 여러 개의 문화의 속성이 들어가 있나 봐요. 네. 각각 기니들이에 맞춰서 찾으면 됩니다. 자, 적에 맞서서 전투를 수행하는 기사들의 삶이 찬미되었던 중세 사회에서 강탈, 격투, 사냥 등은 친숙한 일상 문화였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 자체가 그들끼리 공유되었다는 거. 자, 기억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바로 공유성에 해당을 하죠. 기억에 우리 공유성 나타났는데 그들끼리는 이게 친숙하고 일상적인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문화다라는 거 기억 맞고요. 자, 공격성과 가학성을 즐기는 기사들의 욕구는 자유롭게 당시에 이제 발산이 됐어요. 폭력성을 발산하는 기사들의 문화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따라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후천적으로 학습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럼 니은에 나타나 있는 문화의 속성은 학습성이 되겠죠. 그런데 니은에, 니은이 요 밑으로 갔네요. 우리 일단 끝까지 봅시다. 반대로 후대의 사회, 특히 궁정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을 문명화되지 않은 패배자로 취급하는 문화가 나타났다. 과거와는 달리 후대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디귿은 변동성. 마지막.
물리적 폭력 수단이 중앙 권력의

집중이 되자 일상에서는 폭력을 삼가고 예의와 교양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 권력에 집중이 되면서 의로운 문화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요소 간의 어떠한 상호 유기성을 강조를 하는 전체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공유성, 그리고 학습성, 변동성과 전체성을 찾았으면 아까 기억받고 니은의 리을은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전체성, 총체성 맞죠? 자, 디귿. 니은은 디귿과 달리 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 내용이 변화? 변동성인데 변동성은 오히려 디귿에 해당을 했고요. 자, 리을. 디귿은 이번에 리을과 달리 문화가 상징 체계를 통해 전승되면서 풍부하게 축적된다. 축적된다. 축적성. 여기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21번 문제의 정답은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번으로 갈게요.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 되게 옛날 이야기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홈코노미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 자, 기역 바로 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이렇게 풍부해지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기억은 틀렸고. 자, 이번에 니은 디귿을 비교를 하는데, 홈코노미 문화와 문화 생활이 있어요. 이때 이 홈코노미 문화라는 거. 이거는 홈코노미와 관련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니은에서는 넓은 의미가 돼. 그런데 디귿을 가면 문화 생활이에요. 대표적으로 문화 좁은 의미로 쓰는 거죠. 2번 선지에서 디귿과 니은을 묶어서 모두 좁은 의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어서 이와 같이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한다.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홈코노미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거.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서로 연결. 전체성이죠. 바로 우리 정답 찾았죠.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동영상 전송 기술. 기술이라는 건 대표적인 물질 문화에 해당해. 마지막, 문화 지체 현상에 해당을 하냐. 이렇게 변동 속도, 시간에 따른 변동 속도를 봤을 때 아주 가파르게 변화하는 거. 이게 물질 문화예요. 야, 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했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그를 잘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생기는 요 괴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바로 문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지체. 문화 요소 간의 어떠한 부조화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한꺼번에 많이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게 문화 지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3번. 자, 23번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10월 학평이었습니다. 곤충의 육층을 즐겨 먹는 음식 문화를 가진 부족을 방문했을 때 부족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자연스럽게 벌의 육층을 먹고 있었다. 오,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족에 방문을 했을 때 그들끼리는 그 곤충의 육층을 먹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끼리는 그냥 당연히 공유되는 문화이니까. 그러면 여기 니은에 나타난 거. 니은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은 공유성이죠?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공유성. 완벽하네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그리고 기역에서 문화 이게 넓은 의미냐? 음식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 양식을 향유하고 있는지. 넓은 의미. 맞죠? 뭐야? 기역, 니은 둘다 맞네. 나는 그 모습에 처음에는 이제 거부감이 좀 느껴졌나 봐요. 그들의 음식 문화가 짐승 고기를 금기시하는 종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음. 자, 어떤 게 키워드야? 여기 밑줄. 관련에다가 하이라이트. 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왜 곤충의 육층을 먹을까? 아, 알고 보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냥 갑자기 띡 하고 발전을 한게 아니라 이러한 종교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문화 요소 간의 서로 연결성을 강조하는 거, 그러면 디귿에는 뭐가 나타나요? 전체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리을. 곤충의 육층을 먹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현지 부족민들처럼 곤충의 육층을 즐겨 먹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것도 일종의 학습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리을 부분에 나타난 거 학습성이 되겠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평가 기준은 상대적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자, 디귿에 리을에는 문화의 변동성 아닙니다. 이거 뭐로 바꿔줘야 돼요? 문화의 네, 학습성으로 바꿔주시고. 자, 리을. 문화 요소들의 연쇄적인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디귿이 아니라 니은. 니은에 부각되어 있는 공유성 이게 적합하다? 아니죠.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서로서로 연쇄적인 변동,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문화 요소 서로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 부각된 게 바로 전체성에 해당을 하고, 이 전체성이라는 건 재심은 디귿 부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디귿에서 오히려 강조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우리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사례의 공통으로 부각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두 개의 사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A 사회 사람들은 다른 사회 사람들과 달리 9를 길한 숫자로 여겨 결혼식 날짜를 9가 들어간 날짜로 잡으려고 한다. 대체 왜 9일? 뭐 아니면 9월? 아니면 19일? 29일, 이때 잡으려고 하지? 이날만을 왜 이렇게 고수할까? 아하, 이게 되게 행운의 숫자구나. 길한 숫자로 여기는구나. 그들끼리 이 9라고 하는 걸 행운의 숫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공유되어 있구나라는 거. 자, 두 번째, 비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의 의미로 산모가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본인이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문화라는 거.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거. 공통으로 나타나 있는 거 뭐예요? 네, 공유성이 되겠죠. 이러한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는 외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끼리는 적어도 그게 당연한다는 거죠.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자, 1번. 문화의 형태와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1번에 나타나 있는 거 하나하나 써봅시다. 변동성이고요. 자, 2번. 문화는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자, 우리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아, 저 친구가 결혼식 날짜 잡는데 왜 이렇게 9가 들어간 날짜를 고집을 할까? 그렇지. 9가 행운의 숫자니까. 바로 공유성이 됩니다. 자, 우리 공유성 찾기로 했죠? 그래서 정답 2번 나왔고요. 이제 3번입니다. 문화는 세대 간 전승, 점차 풍부해진다.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세대 간의 어떤 상징 체계를 통한 전승을 통해 요소가 발전하고 풍부해지는 것. 자, 세 번째 축적성에 해당하고요. 자, 4번. 한 부분이 변동하면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변동한다. 요소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특히 선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23번 선지 리을에서 봤던 거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전체성, 촌체성에 해당합니다. 5번.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서의 전체다. 마지막 5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전체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지만 가더라도 4번, 5번을 절대 골랐으면 안 돼. 이두 가지가 공통으로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한 4번 또는 5번 하나만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5번으로 갑니다. 자, 25번에서는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부각된 문화의 속성입니다. 같은 형태, 동형의 패턴이 또 나왔어요. A 사회에서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 모두가 흰색 옷을 입고 추모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이제 장례식을 갈 때는 검은 옷을 입잖아요. 그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런데 A 사회에서는 어때요? 흰색 옷을 입고 추모하는 거. 그게 일반적이다. 그들끼리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자, 비부족민 일부가 착용한 조개 목걸이와 팔찌는 관광객에게 평범한 장신구로 보이지만, 그럼 이거 뭐 꾸미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액세서리 아니야? 해당 부족민에게는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는 상징물, 뭐 아마도 조개 목걸이와 팔찌의 정도가 크거나 많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일종의 본인의 사회적 위신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적어도 이게 사회적 위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여겨진다. 그들끼리는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조개 목걸이와
이 어떤 팔찌라는 게 공유성이죠. 예. 공유성이 진짜 자주 등장을 해. 1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자, 1번에서 얘기하는 거 고정불변의 것 아니다. 변동성. 자, 2번, 문화요소들이 관련 맺으며 하나의 체계, 하나의 총체를 형성한다. 자, 선지 2번에 나온 게 아까 우리 여기서 바로 24번 문제 5번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로서의 전체, 내지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이거 뭐예요? 전체성에 해당을 하겠죠. 자, 3번. 구성원 간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해준다. 사망을 했어? 흰색 옷 꺼내 입어야지. 바로 공유성.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더해지면서 문화 요소가 풍부해진다. 어떤 풍부함을 강조하는 거는 축적성이 될 거고요. 우리 아까 판소리 사례에서도 봤었잖아. 아까 판소리 아니었나요? 일단 전통 음악의 사례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최근 판소리 맞죠? 20번 문제에 최근에는 뭐 베이스, 드럼, 댄스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풍부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마지막 5번.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연쇄적 변화를 가지고 온다. 왜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으니까 상호 유기적 결합 자체를 강조하는 거 5번 바로 전체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번 문제 3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26번 가기 전에, 26번 갈까요? 26번 가면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네. 방금까지 2일 수능이다가 이제는 굉장히 최근 기출, 바로 직전 연도 수능 기출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자, 요 파트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문화의 속성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 이해의 태도가 나올 거예요. 조금 강조되는 영역이 다를 수 있어. 문화 속성 할때 문화의 의미라든지 문화의 어떤 구성 요소 이런 부분 같이 건드릴 수 있고요. 자, 이 26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게 느껴졌었던 건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 문화 이해 태도만을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직전 연도 수능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출제를 했어요. 어쨌든 교육과정에서 나오고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기출엔 플러스 빈칸 채우면서도 봤었던 내용인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걸 연구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되는지 세 가지 공부를 했었죠.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 내용 요소를 한 번에 묻고 있었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중 하나 동물의 피를 식재료로 쓰는 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갑과 을국이 있대. 이걸 먹는 식재료로 동물의 피를 쓰는 거 갑국과 을국 공통적으로 쓴대. 그러면 공통점이 나타나네. 문화의 어떤 보편성 이런 부분. 자, 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다진 고기에 소의 피를 첨가한 후 조리해서 먹는데 반해. 을국 사람들은 소의 피를 응고시켜 덩어리째 끓여 먹는데. 식재료로서 동물의 피를 함께 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조리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점이 나타나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갑과 을국을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예의는 뭐예요? 그래요. 비교론적 관점이 되겠지. 내 선지 1번에 가니까 A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서로의 문화를 공통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A는 문화 요소 간의 관계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관점, 선지 2번에서 얘기하는 관점 뭐예요? 이게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죠. 문화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떠한 문화를 살펴볼 때는 그러한 상호 유기성, 그런 어떠한 서로에 대한 관계, 요런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총체론적 관점. 이거 이외에도 여기서 건들진 않았지만, 상대론적 관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은 그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저런 문화가 형성됐을까? 그 사회의 어떤 맥락과 환경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관점을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어서 갑국 사람들은 울국 사람들의 식문화를 미개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문화 이해 태도, B에

적당한다. 문화 이해의 태도 보자마자 우리 세 가지 태도가 떠올라야 되죠. 문화 절대주의로서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자, 이거는 둘다 공통으로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되는 태도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있었죠. 자, 이세 가지 태도 중에 B가 뭘까? 갑국은요, 을국 사람들의 식문화를 왜 미개하다고 볼까요? 왜냐면 자기 나라 문화를 중심으로 을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비가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자, 갑국 사람들은 을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을국의 식문화를 파악하는 문화 이해 태도인 C. 이 씨가 뭐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네. 왜 을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의 피를 응고시켜서 덩어리째 끓여 먹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데는 분명히 역사적, 환경적, 사회적 맥락이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씨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했으면 3번. 비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자문화를 중심에다 두는데 그럴 리가. 네. 4번. C는요, 문화 다양성을 저해? 그럴 리가. 오히려 문화 다양성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이죠. 문화 상대주의는. 5번. B와 달리 C는 문화를 이해가 아니라 평가? 자, 이렇게 문화를 이해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우리는 문화 절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그리고 이러한 문화 절대주의 안에 들어가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을 하고요. 자,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 C의 관점은 오히려 문화를 이해하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 찾았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자, 세 가지 태도 중 하나래요. 오는 길에 아는 사람 만나 이야기하다 늦었어. 야, 너 기다리다가 한 시간이나 버렸어. 한 시간 기다렸나 봐요. 야, 버렸다고? 어쨌든 만났잖아. 우리 문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시간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근데 을이요, 너희 나라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너희 나라는 후진국이야. 지금 우리나라 문화의 관점에서 타국의 문화를 되게 비난하고 있는 거. 그럼 지금 여기서는 완전 을,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신1에서는 자기 나라 문화를 비하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동경했던 병의 사례로 A. 이때 A가 뭐예요?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사대주의에 대한 설명. 이번 시간 신2에서는 을의 태도인 B. 이때 을의 태도가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 자, 갑에게 상처가 될수 있다. 문화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래서 C를 통해 갑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C는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자, ABC를 연결했으면 1번에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을 한다. A는 문화 사대주의인데 자기 나라 문화 비하하는 건데. 자, 2번. B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킬 리가. 오히려 자기 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보는데. 자, 3번. C는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 국수주의, 뭐, 내지는 어떤 문화 제국주의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국수주의는 울트라 내셔널리즘이야. 자문화 중심주의의 맥락이죠. 자, 4번. AB와 달리 C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왜요?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5번. BC와 달리 A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자, 이거 오히려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건 A와 B에 해당을 하죠. B에 대해서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 5번도 틀린 선지.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28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문화 이해 태도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약간의 채점형 문항으로 등장을 했는데, 잘 보세요. 갑을 병이 각각 두 개씩 이렇게 작성을 했어. 근데, 이럴 때는 센스 있게 교사의 마지막 발언에 집중하셔야죠. 병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옳게 작성을 했대. 그럼 병은 좀 편한 마음으로 보는 거야. 문화를 이해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는 아니겠지. 근데 두 번째,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받는다 하는 순간 우리는 C가
자문화 중심주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A, B 아직 구분 못했지만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 하나는 또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죠. 근데 갑을 중한 명은 한 가지만 옳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모두 옳지 않게 작성을 했대. 근데 이게 누구에 해당하는지 아직 모르잖아. 근데 갑의 답변을 보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건 일단은 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인데, 두 번째, 문화 간의 우열의 차이,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 얘는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자문화에 해당을 하는데, 자, 그리고 첫 번째,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거. 자, 이거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둘 중에 한 명은 한 가지만 옳게, 또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게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빠졌기 때문에 문화 사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갑의 응답을 보면 문화 상대주의도 있고 문화 사대주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두 옳지 않게 응답을 한 답변이 될수 없어. 그 얘기는, 아, 을. 너가 모두 옳지 않게 응답을 했구나. 그러면 1번에서 문화 상대주의 이게 아니고 결국 A가 뭐가 되겠다? A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다. 그리고 B가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다. 그러니까 을은 지금 1번 틀렸고 2번도 틀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A가 문화 상대주의면 얘는 맞았지만 두 번째가 틀려서 하나만 옳게 응답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에, 기억은 여기 한 명, 한 가지만 옳게 답변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니은 가면, B와 달리 A는 B와 A 비교,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서 A는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럴 리가. 틀렸고, D긋. C에 비해 B는, 자문화와 비교해서 문화 사대주의는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죠. 예. 네. 저 나라의 문화를 추종하고 동경하는 거니까, 맹목적으로. 자, 리을.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틀린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자,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받는다. 자,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틀린 설명이므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형태, 형식적인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29번입니다. 자, 문화 이해 태도 나와 있는데, 자, 보면 갑을병의 태도, 공포스럽게 신랑이 칼을 차고 입장하다니 미개해 보여. 역시 우리나라 게 짱이야. 지금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자, 을. 동그라미국의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 문화보다 세련된 서양의 선진국 결혼식 문화를 본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 서양의 선진국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죠. 문화 사대주의. 자, 병. 동그라미국의 결혼식에서 전투용 칼은 신랑의 위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지 않아. 그들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맥락을 고려를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1번.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클까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나라 문화를 완전 중심에다 두는데. 자, 2번.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둘다 문화 간의 우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문화 사대주의의 경우에는 타문화가 훨씬 더 우등해라는 관점. 3번.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 4번. 문화의 다양성을 발전 수준의 차이로 본다? 그러니까 이 발전 정도에 따라 다양성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병은요, 문화를 평가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죠.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5번. 병의 태도와 달리, 을의 태도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병 얘기했죠. 문화 상대주의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이에 반면 문화 사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이 있다.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30번 문제. 툰드라 지역의 동그라미족은 방목해서 키우던 순록을 죽인 뒤 가죽을 벗기고 그 자리에서 생고기를 섭취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갑은요, 미개하고 잔인해요. 우리 민족의 발전된 음식 문화를 배우면 그런 풍습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 민족의 발전된, 아, 우리나라 게 짱이고 너네 거는 잔인해, 미개.

야만적이야. 우리나라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 갑은 자문화 중심주의. 자, 을. 그런 풍습은 동그라미족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기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형성된 문화입니다. 왜 저들은 이러한 풍습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사회 조건, 환경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관점. 그럼 을은 뭐야? 문화? 그치. 상대주의적인 관점. 자, 1번에 갑의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 땡. 자문화 중심주의. 2번, 을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자, 밑줄 칠까요? 문화 제국주의, 뭐 아니면 국수주의, 이거 묶어서 기억하세요. 문화 제국주의와, 아이고, 국수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둘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타국에 대해서 아주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 3번. 갑의 태도와 달리 을의 태도는 문화를 우열평가가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맞죠? 정답 3번. 4번. 을의 태도에 비해 갑의 태도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얘들아, 봐봐. 자문화 중심주의는 야, 우리 거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야만적이냐? 야, 너네 미개하다. 여러분들 이런 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어렵지? 저왜 저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세계 속에서 문화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태도예요. 즉,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와의 접촉 과정에서 자기만 그냥 잘났다고 문화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게 됩니다. 마지막 5번. 갑을의 태도는 모두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 자, 이거는 을의 태도에만 해당한다. 그래서 30번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 갈게요. 자,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고인을 떠나보낼 때 치르는 의례가 존재한다. 뭐 일종의 장례 문화를 지칭하겠죠. 근데 이런 의례 자체가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를 한대. 이렇게 서로 다른 사회에서의 문화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건 문화의 보편성이 되겠죠. 근데 1번에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틀린 거야.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차이점이 강조되어야 돼. 1번 아니고. 자, 이어서 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장례 문화가 있다. 장례와 관련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이때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족은 깊은 산이나 들녘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근데 디귿에 가면 이게 지금 비물질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미음을 가기 전에 일단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을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비인간적이고 기이한 관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되게 좀 폄하하고 비난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리을에 나타나 있는 건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근데 여기 4번에, 리을과 같은 태도는 국수주의. 아, 이거 우리 아까 체크했는데. 자, 국수주의, 문화제국주의라는 거, 뭐랑 연결시키자? 자문화 중심주의. 그러면 정답은 벌써 나왔어요. 정답은, 네. 아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5번에, 가에는, 일단 읽어봐. 하지만 동그라미족의 장례 문화는 조상의 정령이 후손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종교적 믿음의 결과물이다. 대체 왜 그들은 이러한 장례 방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 신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미음은 선지 3번 같이 건들거든요. 문화의 어떤 구성 요소, 물질과 비물질 구분하는 건데, 아까 디귿, 나무 위에 시신을 두는 방식, 일종의 이거 비물질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끼리 이러한 관행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미음, 종교적 믿음, 종교,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 뒷부분이 틀려서 3번은 틀린 선지. 자, 이처럼 해당 사회 맥락에 각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결국에 가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다른 문화를 접할 때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바로 뭐가 돼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죠.

0: 5번에 가해는 자기 문화를 낮추고 타 문화의 우수성을 동경. 우리나라 문화는 왜 이렇게 열등하지? 그런데 타 문화는 왜 이렇게 우수하지? 지금 자문화와 타문화를 서로 우열이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자기 문화가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타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세가 5번 선지에 나타나요. 자,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했고요. 문화 사대주의가 바람직한 태도 일리는 없죠. 네. 그래서 우리 3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문화 속성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주제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어지는 3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오늘 13번부터 문제를 봤었는데 앞에 이 문화의 속성 부분은 학궁전 축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시문을 통해 여기 속에 부각된 내지는 공통적으로 드러난 또는 가와 달리 나에서만 부각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사례를 통해 각각의 속성을 좀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파트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재가 정말 다양해서 이런 문화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문화일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중간에 26번부터 문화 이해의 태도로 조금 이제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같이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32번부터 또 차근차근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방 사회와 문화의 민주봉입니다. 다음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33번째 시간이고요. 진짜 3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단원 개념 다시 한번 리마인딩 했고요. 이번 시간에 그 개념 또 수업 시간에 그 이전에 정리했었던 개념을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고 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인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부각되어 있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유명 연예인이 사용한 소품이나 착용한 의복이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유행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은 뭐랑 관련된 걸까요? 문화의 상품화, 그 다음에 문화의 획일화, 그 다음에 문화의 질적 저하, 문화를 통한 대중 조작, 문화의 차이로 인한 집단 간 갈등 유발 가운데 문화의 획일화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다 비슷해지는, 그쵸? 유사해지는 문화의 획일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다음 대중 매체 A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A는 근대 산업사회의 텔레비전이죠. 영상 매체로서 전통적인 일방향 매체죠. 그 다음에 B는 정보사회의 뉴미디어로서 얘는 이제 양방향 매체가 되겠습니다. 쌍방향 혹은 양방향 매체가 됩니다. 기억에 A는 B와 달리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죠. A와 B 모두 다 다수를 대상으로 동시에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이고요. 니은에 B는 A보다 정보의 복제와 재전송에 아무래도 뉴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가 정보를 복제하고 또 재전송하는 데 유리하죠. 옳은 선택지고요. 디귿에 B는 A보다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왜요? 쌍방향 매체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즉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 역할, 왕성하게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부각이 되는 게 쌍방향 매체이죠. 따라서 구분과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적합한 설명이 되는 거죠. 대신에 일방향 매체 같은 경우는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하다. 명확하게 구분되고요.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은 좀 수동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따라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대중문화는 대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공통의 기호에 기반해서 함께 향유하는 문화이다. 공통의 기호에 기반해서 함께 향유한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취향 공중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공유하는 대중문화, 바로 취향문화론이죠. 취향문화론적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대중문화를 고급 문화로 본다. 자, 대중문화를 고급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층의 문화를 고급 문화로 보는 것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향문화론에서도
문화의 심미적 가치에 따른 위계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상층 문화가 고급 문화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1번 대중문화가 아니라 상층 문화라고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대중문화가 지배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대중문화가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 산업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문화 산업론이죠. 문화 산업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다음 3번에 대중문화와 상층 문화 간에 위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상층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더 위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대중문화에게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상층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취향 문화론의 입장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대중문화가 사회의 전통이나 질서를 훼손한다고 본다. 산업화 맥락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가 기존 사회의 전통과 가치, 무질서, 또 사회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봤었던 것은 리비스주의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에요. 리비스주의. 5번에 대중문화가 대중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고유한 삶의 방식이다. 대중의 자발성, 능동성에 따라서 고유한 삶의 방식, 살아있는 문화다. 살아있는 문화를 이야기했었던 거, 자, 문화주의에서 이야기했었던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대중이 지배계층인, 피지배계층인 대중인 지배계층에게, 지배집단에게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또 대중이 지배계층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게 문화주의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인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선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지. 이 문화산업론 말하는 2번 선택지도 얘가 문화산업론 말하는 거구나. 또요 4번 선택지가 리비스주의 말하는 거구나. 5번 선택지가 문화주의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문항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가서요.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정리한 학습 내용의 일부입니다.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을 보니까 신분제 폐지, 보통선거제도와 의무교육제도의 도입,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의 형성이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죠? 자, 요게 결국에 뭘 말하는 걸까요? 대중문화가 등장하고 확산된 배경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대중문화의 발달 배경 말하는 것이고요. 뭐 특징이라든가 3번에 대중문화가 초래하는 문제점, 4번에 대중문화가 상업성을 갖게 된 이유, 5번에 대중문화 생산 과정에서의 대중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시문과 밀접하게 또 대제문에서 발문에서 물어보는 이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대중문화의 등장 배경, 확산 배경을 말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객관식 문항보다는요, 이러한 내용들을 서답형으로, 서술형으로 쓸수 있는지, 이것을 쓸수 있는지 물어보는 서답형 문항으로서 매력도가 훨씬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번거롭겠지만은 시험 만점, 1등급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나에 나타나 있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쓰고, 대중을 바라보는 관점, 가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관점 먼저 쓰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을 바라보는 관점, 가나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쓰는 게두 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가는요, 소수의 교양 있는 사람들만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인 멘트죠. 산업화로 인해 문화가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됨으로써 문화의 타락이 나타났다. 앞에서 봤었던 선택지에서 이야기했었던 리비스주의가 되겠습니다. 리비스주의. 리비스주의이고요. 나는요, 문화는 각 집단이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닮은 삶의 양식이다. 따라서 대중문화는 적은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 문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주의. 그래서 1번. 관점 쓰는 건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 어떻게 쓸까요? 차이점은 대중이, 가와 같은 경우는 대중이 저속한 존재로서 대중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라고 보는 반면에 나는요, 대중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대중문화의 생산자라고 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중의 어떤 수동성, 능동성 중심으로 비교, 해서 차이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시 답안으로서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미디어 효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고 미디어가 제시하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미디어의 의견이 실제로 다수의 의견이 되어가는 과정의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어떤 맥락이에요?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인 거죠. 침묵의 나선 이론. 본인이 생각하는 이론이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이 다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다라고 생각됐었을 경우에 침묵하게 되는. 그래서 왜요? 고립을 두려워하고 타인에 대한 인정 욕구적인 측면이 반영이 돼서 침묵하게 되어져서 미디어에서 점점점 다수의 의견이 확대되어진 것을 설명할 때 침묵의 나선 이론을 많이 설명하죠. 1번에 미디어가

미디어가 대중의 여론을 어떻게 한다?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적합한 설명이고요. 4번에 미디어가 현실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텔레비전 중심으로 설명했었던 문화 배양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텔레비전을 더 많이 의지하는 중시청자일 경우에 현실 감각, 그치?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죠.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미디어가 자신의 관점에 맞춰 사건의 일부만을 부각시킨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건의 일부만을 부각시킨다. 특정한 틀을 제시하여서 프레이밍 이론이 되겠죠. 프레이밍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선택들도 의제 설정 이론, 그다음에 문화 배양 이론, 프레이밍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니까는요. 다잘 챙겨주시면은 시험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미디어 효과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시문 보겠습니다. 미디어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묘사가 되면은 그 미디어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현실 속에서도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와, 이거 폭력적인 게 아니라 진짜 멋있는 거네? 라는 식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문화 배양 이론인 거죠. 문화 배양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등장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아주 막 멋있는 뭐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막 때려요. 폭력적인 부분을 가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주인공이 해야 하는 뭐 주인공이 보여주는 멋있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게 됐을 경우에 원래는 폭력적인 행동인데 그렇죠? 이렇게 잘못 왜곡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텔레비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부각이 되는 문화 배양 이론인 거죠. 기억에 사람들이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계를 실제 하는 세계로 믿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옳은 선택지고요. 니은에 미디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자, 이거 프레이밍 이론이죠. 프레이밍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디귿에 텔레비전 이외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문화 배양 이론은 텔레비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이외의 미디어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라는 비판이 따라오는 거죠. 요 내용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선택지. 정답은요. 기역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고요. 니은 선택지도 뭐 말하는 것이다? 프레이밍 이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는 요것도 잘 챙겨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나 있는 미디어 효과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약간 벌써 그림만 봐도 살짝 느낌이 오거든요. 자, 이거는 색깔에 칠해져 있는 동그라미, 색깔이 비어 있는 네모, 색깔에 칠해져 있는 네모가 되겠습니다. 세계의 도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색깔로 구분하면은 흰 도형 두 개, 검은 도형 한 개. 그렇죠? 이렇게 구분되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이제 흰 색깔로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양으로 구분하면은요. 사각형 두 개, 사각형 두 개. 그렇죠? 원한 개. 요거죠. 그렇죠? 색깔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모양이라고 하는 틀로 볼 거냐?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는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통해, 틀을 통해서 사람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미 읽으면서 계속 힌트 드렸어요. 프레이밍 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미디어가 사람들의 편견 해소에 기여한다고 본다. 편견 해소가 아니라 편견을 갖 할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특정 틀을 통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틀 중심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본다.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3번에 미디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를 제시한다고 본다. 의제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제 설정 이론이죠. 미디어 의제, 통화 의제 설정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4번에 미디어가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나 해석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본다라고 보는 것은 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본다. 미디어가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나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거 오히려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미디어가 사람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해석하는데 일정한 틀에 따라서 볼수 있게 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다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선택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4번 선택지. 그 다음에 5번에 미디어가 선택한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방향. 그쵸?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는 5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4번 선택지 같은 거잘 챙겨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9번 가겠습니다. 다음 두 활동의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에 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찾아보는 것.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사건에 관한 다양한 미디어의 보도를 수집하여 서로 비교해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어때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능동성을 발휘해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 개념이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죠. 공통적인 목적이요. 따라서 1번에 사건에 관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가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살펴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사건에 대하여 대립하는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3번에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4번에 사건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번에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사람이 가진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라고 하는 것은 위 둘의 공통적인 목적, 즉, 미디어 리터러시에 부합하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연결시키기 적절하지 않아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좋은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에서 C는 대항 문화, 그 다음에 주류 문화, 하위 문화 중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해시문. 갑국에서 T 시기에 A에 해당하는 네모네모 문화가 T 플러스 1 시기에는 B에는 해당하지만 C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킥포인트예요. 요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유형이어서 요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모든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 C에서 A, B, C에서 만약에 B가 대항 문화이고 C가 하위 문화라고 하잖아요. 얘가 만약에 대항 문화이고 제가 하위 문화라고 하면은 이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대항 문화는 하위 문화라고 했잖아. 그쵸? 얘가 대항 문화고 얘가 하위 문화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하위 문화고 얘는 대항 문화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위 문화에는 해당하지만은 대항 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화, 즉 뭐예요? 대항 문화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주류 문화에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은 하위 문화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 안에 요거 안에 주류 문화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문화인 대항 문화도 있지만은 대항 문화의 성격을 갖지 않는 하위 문화도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항 문화를 넣고 여기다 하위 문화 넣으면은 요 조건에 따라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하위 문화로 넣고 얘를 대항 문화로 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A는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ABC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ABC 요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갑국은 T 시기에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네모네모 문화가 T 플러스 1 시기에 하위 문화에는 해당하지만은 대양 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편 갑국에는 T 시기에 BC, 즉 하위 문화와 대항 문화에 모두 해당하는 세모세모 문화가 T 플러스 1 시기에 주류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기억에 A는 B와 달리 한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나타나게 하는 원천이다.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문화에 해당되어지는 설명이죠. 근데 A는 주류 문화이기 때문에 아니고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시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니은에 C에 해당하는 문화는 모두 B에 해당한다.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는 모두 대양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는 모두 다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옳은 선택지죠? 요거잖아, 요거. 요 위에 있는 거. 대항 문화는 모두 다 하위 문화. 이거 말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에 갑국에서 T 시기에 주류 문화였던 네모네모 문화가, 그렇죠. 네모네모 문화가 T 플러스 1 시기에는 하위 문화가 되었다. 그렇죠. 주류 문화였는데 지금 T 플러스 1 시기에 하위 문화에 해당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위 문화가 되고 있죠. 옳은 선택지. 그 다음에 리을에 T 플러스 1 시기에 갑국에서 네모네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세모세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보다 많은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네모네모 문화는 원래 주류 문화였죠. 주류 문화 뭐예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잖아. 대다수가 공유했는데 하위 문화가 돼버렸대요. 특정 영역, 특정 집단만 공유하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세모세모 문화라고 하는 것은 T 시기에 하위 문화, 대항 문화, 즉 하위 문화죠. 그렇죠?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특정 영역, 특정 집단만 공유하는 문화였는데 T 플러스 1 시기에는 주류 문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가 됐다라고, 지배적인 문화가 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모네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세모세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보다 많다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설명인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리을 선택지 오답이 되어서 니은과 디귿 오히려 이제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많다가 아니라 적다. 얘는 하위 문화가 된 거잖아. T 플러스 1 시기에. 그리고 얘는 주류 문화가 T 플러스 1 시기에 됐기 때문에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리을 오답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야, 요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부각되어 있는 지역 문화의 기능을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입니다. A국은 높은 산맥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5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국에서는 매년 가을에 모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축제에서 각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고유한 민요를 부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주민들은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단합을 도모하고 소속감, 결속력, 그쵸? 일체감. 자신이 어느 지역 주민인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자기 지역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기 지역끼리의 지역만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라는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는 해당 문화를 누리는 향유자들의 일체감, 소속감, 결속력,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해당 문화 향유자들에게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한다. 일체감, 정체성, 뭐 결속력, 소속감 이런 표현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살려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부각되어 있는 이주민 문화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이주민 문화는 기존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정착하기 마련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문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결합해서 한 사회의 문화가 더욱더 다양해진다. 문화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연결해 줄수 있는 정답은요. 4번이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양분을 제공한다. 라는 거죠.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기존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한다. 2번,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3번 기존 문화의 문제점 해결에 기여한다. 5번 외부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확산시킨다는 모두 다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 선택지예요.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동화주의인지 다문화주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가치관에 분열이 없어야 한다. 이는 이주민이 기존 문화를 따를 때 가능하다라고 동질성 형성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에 해당하는 제시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화주의가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이 용광로 정책이었죠. 기억에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자, 이것은 다문화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다문화주의. 니은의 사회 구성원들 간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자, 옳은 선택지. 디귿.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하려면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다른 집단에 대한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얘도 다문화주의에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니은이고요. 동화주의 선택지 말고도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선택지도 잘 챙겨두시면은 내신에서 활용될 수 있으니까 꼭 챙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나 있는 문화 변동의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보겠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확산된 각국에서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기존 도덕 규범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게 각국에 확산됐어요.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에서 원래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사회 규범이 존재했는데 이것의 통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명무실해고 약해지게 되면서 결국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더욱더 늘고 있다. 사회 규범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사회 규범의 통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사회 변동 맥락에서 기존의 사회 규범이 쇠퇴하고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혼란이라고 하는 아노미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뭐예요? 바로 아노미.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관련된 1번 아노미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문화 지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말고 이 문제에는 뭐 아노미를 물어보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문화 지체를 더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가 변동하는 맥락에서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 더 빠르게 변동함에 따라서 즉 물질 문화가 빠르게 변동하는 것에 비물질 문화가 거기에 조화롭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이 문화 지체다라고 했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 C는 각각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를 통한 사상의 전파는 A의 사례고, 영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상이 전파된 것은 여러분 간접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A는 간접 전파. 그 다음에 전쟁 포로를 통한 무기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전쟁 포로라고 하는 직접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어지는 직접 전파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B가 직접 전파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C가 뭐예요? 남아있는 C가 자극 전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번에 A는 비물질 문화가 아닌 물질 문화의 변동 요인이다. 자, 근데 A는 여러분 간접 전파죠? 간접 전파. 간접 전파에 해당하는 것은 물질 문화도 간접 전파에 해당 변동 요인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비물질 문화도 가능합니다. 간접 전파를 통해 물질 문화가 전파될 수도 있고, 비물질 문화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안 되고 하나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인 거죠. 간접 전파를 통해 비물질 문화도 가능하고, 물질 문화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문익점이 원나라에 가서 목화씨를 고려해 들어온 것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목화씨가 수용되고 정착,
확산되는 직접 전파의 사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C, 자극 전파인데요. 한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 요소의 감소 요인입니까? 아니죠. 자극 전파는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 과정에서 아이디어, 착안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 요인,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의 B는 A와 달리 매개체를 통한 문화 전파, 간접 전파를 말하는 거잖아요. 간접 전파는 A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A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5번에 기억은 물질 문화의 전파입니까? 지금 사상의 전파라고 말하고 있죠. 사상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전쟁 포로를 통한 무기의 전파인 거죠. 무기는 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전파인 거죠. 따라서 5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제시문 보겠습니다. 갑국에서는 무역을 통해 A국의 문화가 전파되어 문화 동화가 나타났고, 무역을 통해서 A국의 문화가 전파됐다라고 말하니까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콤마 다음에 을국에서는 유학생의 교류를 통해 A국의 문화가 전파되어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국과 을국에서 각각 나타나는 문화 접변의 결과는 무엇에 대한 응답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이둘 다, 네, 직접 전파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파에 대한 문화 동화와 직접 전파에 대한 문화 융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기억에 여기 들어갈 거. 외부 문화를 수용하였는가라 그랬을 때, 외부 문화를 수용해서 그 결과 문화 동화가 나타나고, 그 결과 문화 융합이 나타난 거죠. 모두예요, 모두예. 모두 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없는 거죠. 모두 예이기 때문에. 니은에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었는가라 그랬을 때, 동화는 기존 문화가 소멸하잖아요. 하지만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는 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나는가?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부각이 되어서 필요하고 원해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 모두 예에 해당합니다. 모두 예. 모두 예에 해당돼서 예도 또한 구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가? 문화 동화는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돼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잖아. 하지만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도 새롭게 만들어진 제3의 문화 안에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의 정체성이 다 반영이 되었죠. 있잖아요.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문화 융합은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거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이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해설에 그냥 심플하게 그냥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난다라고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제시문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선명하게 자발적 문화 접변이 둘다 나타난다라고 하려면은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워딩, 원해서, 필요로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서라고 하는 그런 맥락적인 워딩이 조금 더 제시문에 선명하게 들어가줘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걸 의도하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출제자 선생님께서는요. 오케이,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17번 좋은 문항이고요. 다음 갑국과 을국, 제시문 보겠습니다. 갑국의 마름모는 갑국을 식민 통치하러 온 을국의 관료들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식민 통치하는 배경에서 사람들이 직접 그 관료들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래요. 직접적인 접촉의 맥락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을국의 음식인 네모네모를 먹게 된 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자국의 전통적인 향신료를 추가하고 더해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요 마름모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 위에 제시된 직접적인 접촉의 맥락, 직접 전파적인 맥락에

위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융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 마름모 얘는 귀국한 관료들을 통해 을국으로 널리 퍼졌고 귀국한 관료 다시 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널리 수용되고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맥락과 그래서 네모네모와 더불어서 요 마름모 요것이 함께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 한 사회에서 나란히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에 해당하는 문화 접변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각국에 전파된 외부 문화는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니죠. 고유한 형태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전통적인 향신료를 추가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을국에서는 외래 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토착화 현상이 만들어졌다. 외래 문화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토착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문화 융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을국이 아니라 갑국으로 연결시키는 게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갑국에서는 자극 전파,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나타났는데 갑국과 을국 모두 다 직접 전파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오답이에요. 4번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지금 갑국과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의 결합이 이루어진 게 문화 융합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문화 융합. 그런데 지금 문화 융합은 갑국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갑국과 달리가 아니라 갑국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5번에 갑국과 을국에서는 모두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게 되는 문화 변동을 겪었다.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게 됐죠. 왜요? 새로운 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기존 사회에 없었던 것과 함께 나란히 공존하니까. 뭔가 추가되어서 이것도 공유할 수 있고 이것도 공유할 수 있고 한 사회에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게 됐으니까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 5번 선택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문화만 보고서 아 제3의 문화인가 보구나 해가지고 문화 융합만 고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모두를 묶을 수가 없어. 오답이야. 이게 아니죠. 새로운 문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야. 새로 만들어져서 누리게 된 거랑 한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어서 누리게 된 거랑 둘 다에 포함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5번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나타나 있는 문화 변동의 문제를 가리키는 개념을 먼저 쓰고요. 해당 문화 변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국에서 지역마다 생긴 대형 마트에서는 신속한 계산을 위해 표시된 가격으로만 판매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거래 방식에 익숙한 많은 사람이 가격 흥정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점원들과 가격 흥정을 하는 바람에 계산대에서는 자주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과부터 말하면은 요거는 문화 지체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지역마다 새로 생긴 대형마트에서 신속한 계산을 위해 표시된 가격으로만 판매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격을 표시된 신속한 계산을 위해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롭게 도입된 기술적인 측면, 물질문화적인 빠른 변동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물질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화 지체인 거죠. 그래서 물질 문화의 빠른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 변동에 뒤따르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 요소 간의 부조화, 즉 문화 지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라고 정답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물질 문화의 변동이고요.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격 흥정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 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빠른 물질 문화 변동에 뒤따르지 못하는 비물질 문화에 해당하는 부조화 현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서답형 완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갑을 읽어볼게요. 유럽 문화의 확산은 세계 곳

곳에서 약소 민족 문화의 소멸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는 동안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와 언어를 잃어버리고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가져온 에스파냐의 종교를 믿고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파냐 문화와 남아메리카 원주민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해 남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소멸되는 A가 나타난 겁니다. 뭐예요? 문화 동화. 문화 대체가 나타난 사례인 거죠. 두 번째, 유럽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했다고 해서 약소 민족의 문화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는 동안 에스파냐의 종교와 언어를 강요받았지만은 이로 인해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화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비록 에스파냐의 종교와 언어를 받아들였지만, 원주민들의 종교와 언어를 보면 그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언어의 일부가 녹아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스파냐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시켜서 완전히 에스파냐 문화도 아니고 완전히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문화도 아닌 독특한 문화로 발전시킨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시킨 B가 나타난 겁니다.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에다가는 문화 동화, B에다가는 문화 융합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A와 달리 B가 지닌 특징, 즉 문화 동화와 달리 문화 융합이 지닌 특징 두 가지를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화 동화와 달리 문화 융합은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새롭게 생긴 독특한 문화 가운데 기존의 고유한 문화와 외래 문화가 모두 다 녹아져 있다. 그리고 기존 문화와 외래 문화의 특성을 모두 지니면서도 제3의 새로운 성격을 지닌 문화가 창조된다. 정체성 소멸되지 않는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 라고 하는 걸두 가지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보겠습니다. 가 읽어 볼게요. 문화는 사람들의 기호를 나타내는 생활 양식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사회에는 동일한 기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생겨난다. 동일한 기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생겨난다. 이게 뭐라고요? 취향 공중이라고요. 취향 공중. 동일한 음악, 동일한 패션, 동일한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대중문화는 다양한 기호를 공유하는 집단들 중에서 소위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향유하는 문화이다라고 하는 거. 취향 문화론에 해당하는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요. 문화는 교양 있는 소수의 사람이 창조하고 발달시켜 온 고상한 가치를 지닌 생활 양식이다. 문화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에 존재하는 것이지 일간지에 연재되는 연애 소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대중문화는 문화의 타락과 전통의 파괴, 무질서와 문화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는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리비스주의. 리비스주의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약간 벌써부터 느낌이 와요. 취향 문화론과 리비스주의를 제시문으로 같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와 예를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또한 연결시켜서 물어볼 수 있겠거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서답형 문항으로도 내기에 아주 매력적이지만 객관식 문항으로도 매력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두 취향 문화론과 리비스주의의 공통점 잘 정리해서 제시해 드렸죠? 꼭 숙지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취향 문화론을 가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리비스주의를 나에다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대중문화에 대한 가나의 입장에 커버봐요,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물어보잖아요. 공통점, 바로 읽어볼게요. 취향 문화론과 리비스주의의 공통적으로 문화 간에 위계가 있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화가 또 위계가 높다? 즉, 상층 문화가 대중문화에 비해
질적으로 심리적 가치에 따라서 수준 높은 고급 문화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공통점.

0: 있다라는 거죠. 공통점. 그런데 취향 문화론은 대중문화가 대중의 생활에서 갖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취향 문화론은 대중문화를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하지만 리비스주의에서는 대중문화를 대중을 타락하게 만드는 저급한 문화로 간주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지만은 뭐 상층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고급 문화다. 이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얘네 둘의 공통점 뭐가 있어요? 교육해야 된다.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혹은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고급하고 교육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도 또한 공통점으로 넣을 수가 있는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예시 답안에서 요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시면은 고 내용을 연결시켜서 서술하셔도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개념 정리하고 또 대단어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3단원 완벽하게 시험 대비 마쳤습니다. 아셨죠? 학교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여기에서 정리하는 개념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4단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사야 문화는 럭키복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엊그제 강의 준비하면서 우리 EBS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시간이 시작이 됐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진을 준비했는데 짜잔. 표지 선정 이벤트. 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1년에 두번 정도 하잖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근데 나 이거 되게 진심으로 한단 말이야. 어떤 책으로 공부하게 될까? 이게 책이 예뻐야 좀 공부할 맛도 나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열심히 참여를 했어. 그래서 어느덧 벌써 수능 특강 표지를 선정할 시간이 됐더라고. 근데 어떤 후보들이 있었냐면 다음 사진 보면 이번 수특은 좀 그동안의 수특하고 표지 느낌이 좀 다르다. 그동안 좀 귀여운 동글동글 캐릭터나 아니면 자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부분 뭔가 이런 인물체들인 거야. 그래서 1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보통 수학은 초록색이거든. 그래서 나는 초록색이 예쁜 애들을 고른다? 근데 얘는 초록색이 좀 이렇게 쌀쌀맞은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1안은 지웠어. 그리고 2안 봤더니 얘도 이렇게 뭔가 어디로 향하는 자유로운 저런 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음속에서 탈락.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삼안 사안이 있었는데 요 삼안 같은 그림이 좀 동글동글 귀엽지. 근데 요 예시 자료에 안타깝게도 초록색인 애들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요 삼안이 좀 귀여웠고 사안도 괜찮았는데 사안은 다른 색깔보다 초록색이 좀 별로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사안 마음속에서 제외해. 그리고 마지막 책 보면 난 요게 좀 신기했어. 내가 평소에 웹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 마지막 5화는 진짜 그 웹툰에서의 그림체 그대로더라고. 그리고 요 초록색 애가 괜찮아 보여.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3화인가 5화인가 고민하다가 나는 3안에 이번에 투표를 했다? 근데 이게 내가 투표한 게딱 선정돼서 책으로 나오면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아. 그리고 이벤트도 맨날 참여하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은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면서 나를 언젠가 한번 뽑아주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한번 투표해서 마음에 드는 수능 특강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고,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프 가지고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y는 3sinx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나그 그래프를 가지고 y는 fx라고 부를 거고,

그 fx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는 게 목표야. 한 단계씩 해보자. 나맨 처음에 누가 있었냐면 y는 3sin x가 있었어. 얘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x축으로 플러스 파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나 우리 평행이동을 시킨다. 저 밑에는 보호가 그대로 함수일 때는 보호를 반대로 집어넣지 식 안에서. 그럼 이제 y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y-1이라고 쓸 거고 x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x-π라고 쓰겠지. 이제 얘를 y눈으로만 예쁘게 정리해주면 y는 3 sin x-π에다가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y축으로의 플러스 1도 굳이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넘겼거든? 근데 나 앞으로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얘기는 그 함수를 들어서 1만큼 올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 왼쪽으로 넘겼다가 안 쓰고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쓸 거야. 근데 그렇게 움직인 그래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fx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요 fx의 최대, 최소, 주기야. 저 fx만 한번 다시 보자. fx. 나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3곱해져 있어. 어디에 3곱해져 있냐면 sin x-π에다가 3곱해져 있고 그런 애를 가지고 1만큼 들어 올린 게 fx야. 여기서 뭐 읽어낼 거냐면 최대, 최소, 주기. 나 우리 sin x-π한테 3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무슨 일이 일어나? 그치, 3만큼 빵빵. 나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쭉 늘어났지. 근데 그런 애를 가지고 1만큼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원래는 1, 3 곱했으니까 3, 1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4인 거고. 나 이번엔 최소값 읽어보자. 나 우리 최소값이 원래는 마이너스 1,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런 애를 가지고 1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지. 최대값, 최소값은 구했고, 마지막으로는 주기. 나 우리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x 앞에 곱해진 것밖에 없어. 나 지금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그치 1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주기 그대로. 따라서 주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의 기본 주기인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마지막으로 주기는 2파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읽어낸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킬 때에는 보 반대로 대입해서 움직여주고 나 앞에 곱해진 거랑 y축으로의 평행이동 요두 개가 만나서 최대, 최소를 결정해주고 우리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x 앞에 곱해진 숫자였어. 그래서 얘가 유형 8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유제 8번 해보자. 똑같은 문제지. 똑같은 문제인데 뭐만 달라졌어? 그치. 함수의 주인공이 좀 달라졌어. 우리 방금 전에는 사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코사인이지. 움직여보자. 우리 y는 2, 코사인 3x라는 애가 있었어. 나그 함수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렇게 움직여준 애가 누구냐면 y는 fx. 그렇게 만든 fx의 최대, 최소, 주기를 좀 구해달래. 나 얘를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y축으로 마이너스 1. 굳이 왔다 갔다 안 한다 그랬어. 우리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저 그래프를 가지고 뭐 했단 얘기야. 1만큼 잡아 내렸단 얘기지. 뒤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애를 가지고 또뭐 해준 거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축 대칭이야. 나 우리 대칭이동이라는 건 반으로 접는 거였어. x축을 기준으로 색종이 접기 하듯 반으로 접어. 아래로 뚝 떨어지지. 즉 뭐의 보호가 바뀌었었냐면 그치 y의 보호가 바뀌었다. 그래서 x축으로 대칭이동을 시키면 y의 보호가 바뀌어. 나 요렇게 만든 함수가 y의 보호가 바뀌었어. 즉 마이너스 y가 2 코사인 3x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식 이렇게 써안 써? 그치 안 쓰지. y는 이라고 쓰지. 결국 y는 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3x 그리고 플러스 1이었겠다. 그렇게 만든 함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fx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나 이제 fx에 대한 모양을 만났어. 이제 여기서 특징 읽어보자. 최대값부터. 나 우리 앞에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 그래서 그거 최대값?
아니었지. 그래서 우리 뭐가 따라왔었냐면 절대값 따라왔었잖아. 이제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최대였는데 그런 애를 가지고 1만큼 들어 올렸네. 그러니까 3이 됐겠다. 이번에는 최소값. 우리 최소값은 절대값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야 돼. 그런 애를 가지고 1만큼 들어 올렸어. 지금 뭐가 되냐면 앞에 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나 최대 최소 읽어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기 한번 찾아볼까? 주기. 나 우리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x 앞에 곱해진 숫자야. 공식으로 외워도 되고 굳이 안 외워도 괜찮아. 우리 3x라는 애가 언제 코사인의 기본 주기가 되는지가 궁금해. 우리 코사인의 기본 주기는 누구였냐면 2파이였어. 식 세워볼까? 나 우리 3x가 언제 2파이가 되니 그게 궁금했던 거고 만족시켜주는 x값은 3분의 2파이인 거지. 그래서 저함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인 거야.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역시나 앞에 곱해진 거하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결정해주는 요소인 거고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뭘 결정해주냐면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소였어.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해달라 그랬고 최대값은 3,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주기는 3분의 2파이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사인에서 배웠던 그 개념하고 거의 동일하지. 코사인에 대한 얘기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유형 7번, 19번 문제부터 보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완전 기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응용이 되어 있는 형태들이 등장을 하지. 지금 삼각함수가 몇 개 나왔어? 그치, 두 개 나왔어. 하나는 사인 함수고 하나는 탄젠트 함수야. 근데 저 두 개가 뭐가 똑같냐면 주기가 같다 그랬어. 그걸 만족시켜주는 양수 A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주기 찾기. 나 우리 주기를 찾는 방법은 X 앞에 곱해진 게 주기를 결정. 나 AX가 언제 사인의 주기인 2파이가 되니 그게 지금 궁금한 건데. 나 AX가 2파이가 된대. 그러니까 만족시켜주는 X는 누가 되냐면 그치 A분의 2파이. 근데 원래대로라면 절대값을 해주는 게 맞아. 주기는 양수니까. 근데 우리 문제에서 A가 애초에 양수지. 그래서 얘는 A분의 2파이인 거야. 우리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탄젠트 주기 한번 찾아보자. 나 우리 탄젠트에서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오로지 얘야. X 앞에 곱해진 거. 우리 이렇게 Y축으로 아무리 들어 올려봐야 주기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 그럼 역시나 얘를 통째로 한번 보자. 우리 3분의 X라는 애가 언제 사인의, 언제 탄젠트의 기본 주기인 파이가 될 수 있니? 그걸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사인 같은 경우는 기본 주기가 2파이지만 탄젠트 같은 경우는 기본 주기가 파이였어. 그럼 이식 그대로 정리해주면 X는 결국 3파이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 주기가 서로 같대. 얘네 둘이 같대. 이제 식 세워보자. 나 a분의 2파이가 뭐가 되냐면 3파이가 된다 그랬어. 나 우리 파이하고 파이하고 지워졌어. 그러니까 만족시켜주는 a값은 3분의 2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양수 a값이었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에서 주기 구해주는 거야. 우리 주기를 결정해주는 건 x 앞에 곱해진 숫자. 공식 꼭 외우지 않아도 돼. 우리 그만큼이 언제 기본 주기가 나오는지를 식 정리해주면 돼.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함수의 기본 주기를 알아야겠지. 우리 사인의 기본 주기 2파이, 코사인도 2파이, 탄젠트만 파이인 거야.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유형 7에서의 19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0번 보자. 우리 fx는 뭐에 관한 함수? 지금? 그치, 코사인 함수였어. 근데 열심히 또 움직움직이 되어 있네. 지금 f가 누구냐면 2 코사인 3x 플러스 4였어. 나 저 fx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달래. 일단 기억 보기부터. 나 f에다가 3분의 파이 넣으면 2 나오니?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치, 2를 넣어봐야지. 나 f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을 거야. 그랬을 때 진짜로 값이 2가 되는지를 구해주면 돼. 그래서 3분의 파이를 좀 넣어봤더니 여기다 넣는 중 2, 코사인 2였고 나 x자리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으니까 3하고 3하고 약분돼서 사라지고 파이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뒤에 뭐부터 있냐면 플러스 4부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파이를 알아야 돼. 외우고 있으면 좋고 잘 안 되면 그림 한번 떠올려보자. 기본형. 우리 코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누구였냐면
그치,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지. 우리 코사인의 기본 모양은 0,1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이었어. 그럼 지금 내가 궁금한 건 파이에서의 값이거든.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파이였으니까

그거의 절반인 파이에서의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그치, 마이너스 1이네. 우리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야. 나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니까 얘는 값이 2인 거지. 나 F에다가 3분의 파이 넣으면 2 나오는지 물어보고 있어.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였겠다. 이제 니은. 나 fx가 주기가 3분의 파이냐고 물어봐. 주기 한번 갖고 와볼까? 주기. 나 우리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x 앞에 곱해진 숫자지. 나저 3x라는 애가 코사인의 기본 주기 누구야? 그치, 2파이야. 나 이거 언제 2파이가 되니? 저게 궁금해.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x는 누구였냐면 3분의 2파이였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체크해봤더니 주기가 3분의 파이냐고 물어봐. 3분의 2파이인데.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였겠다. 이제 마지막. 기역은 맞았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 한번 볼까? 나 우리 디귿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최댓값이야. fx의 최댓값이 6이냐고 물어봐. 그래서 fx의 모양을 좀 봤더니, 여기다 다시 쓰자. 나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2. 코사인 3x 거기다가 플러스 4 이제 봐야 돼. 나 우리 최댓값을 결정해주는 요소는 함수가 하나 있었어. 코사인 3x 거기다가 두배빵 그래프 위아래로 늘어났고 그런 애를 가지고 4만큼 들어 올렸어. 저 앞뒤야. 그러니까 최댓값은 두배빵 했으니까 2가 됐고 그런 애를 가지고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6이 됐겠지. 우리 최댓값이 6이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디귿 보기도 맞는 보기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옳은 거 골라달라고 했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인 거지. 함수값 물어보니까 대입해 주는 거고 주기하고 최댓값은 그래프의 특징으로 읽어내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20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1번 한번 보자. 지금 fx가 무슨 함수였냐면 그치, 탄젠트 함수였어. 우리 탄젠트 함수의 주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함수 값에 대한 표현이 나오네. 한 단계씩 해보자. 첫 번째로는 주기 먼저. 나 우리 저 탄젠트 함수가 주기가 2파이였대. 그럼 주기를 찾는 방법은 나 이만큼이 언제 탄젠트의 기본 주기가 되니? 근데 우리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그치, 파이지. 식 세어볼게. 나 우리 bx가 언제 파이가 되니? 이게 궁금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저 x는 뭐가 되냐면 주기는 양수여야 돼서 절대값 2분의 파이야. 근데 우리 문제 조건에서 뭐 줬냐면 b가 양수래.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벗고 나오면 되지. 2분의 파이. 근데 그 2분의 파이가 지금 몇인 거냐면 2파이래. 여기서 b가 나오네. 나 2분의 파이가 2파이인 거니까 b는 지금 2분의 1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b는 구했어. 식 완성. 나 우리 b 구했으니까 fx에서 내가 a 값은 아직 모르지만 b 정도는 대입했어. 즉 a 탄젠트. 나 B가 지금 2였으니까 2분의 1x. 여기까지 fx를 만든 거야. 근데 여기서 a 값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네. 함수값. 한번 대입해볼까? 나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되냐면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그 전체 값이 2루트 3이 된대. 그식 한번 세워볼게. 결국 f에다가 뭐 넣었냐면 3분의 파이. 그러면 a에다가 탄젠트에다가 여기서 봐야 돼. 나 3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했어. 뭐가 되냐면 6분의 파이가 되지. 이거 기억해야지. 안 그러면 못 풀어. 탄젠트 6분의 파이. 나 우리 6하고 3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였어. 나 이거 몇 도냐면 탄젠트 30도야. 우리 탄젠트 30도는 누구? 외워야 돼. 루트 3분의 1이었지. 그래서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a가 됐어. 근데 그게 뭐가 된다 그랬냐면 2루트 3이 된대. 요식만 좀 이제 정리해보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a 값은 양변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인 거지. 나 a, b 다 찾았네. 문제에서는 둘을 곱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6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a, b 둘의 곱은 3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곱을 좀 읽어달라 그랬어. 그래서 정답은 3이었겠다. 다시 한번 보자. 나 탄젠트 함수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주기 줬네. 우리 주기라는 건이 값이 언제 탄젠트의 기본 주기가 되니, 즉 파이가 되니 그거 만족하는 x 1권을 주면 되고 함수값 줬잖아.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식 계산을 할때 탄젠트 6분의 파이를 몰라.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특수각을 외우는 게 너무 중요해. 저런 거에서 멈칫거리면 안 된다. 얘가 2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2번 한번 보자. 이번에도 주인공은 탄젠트 함수지.
탄젠탐수를 움직움직하네. 한 단계씩 한번 따라가.

볼까? Y는 A 탄젠트 EX란 애가 있었는데 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나 그런 애를 가지고 FX라고 부를 거고 그 FX에 대한 함수값을 알려주고 있지? 여기까지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나 FX를 가지고 뭐 하냐면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그럼 나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X 대신에. 그치. 우리 평행이동은 보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나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x-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게 지금 누구냐면 fx야. 식 바로 쓰자. 나 fx가 지금 누구냐면 a. 탄젠트. 이까지는 그대로 써야 돼. x만 바뀌니까. 나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x-6분의 파이. 얘가 지금 fx. 그래서 평행이동시켜서 fx를 만들었고 이제 거기다가 함수값 구할 거니까 숫자 한번 넣어보자. 나 f에다가 뭐를 좀 넣어볼 거냐면 24분의 7파이를 넣을 거야. 그럼 x 대신에 넣는 거니까 앞부분은 그대로지. A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E도 그대로. 나 X 자리에다가 뭐만 넣냐면 그동안 24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 그대로 쏙 넣었어. 좀더 예쁘게 써보자. 요렇게. 그럼 내가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각도부터. 나 24분의 7이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야. 나 24로 통분할게. 나 24로 통분하고 났더니 앞에 거는 7파이 그대로지만 뒤에 거는 나 이거 4 곱했으니까 4파이지. 24분의 3.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8분의 1파이지. 약분까지 시켰어. 나 분모 24였고 분자 3이었어. 약분시켜서 8분의 1파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그 값에다가 지금 뭐가 곱해져 있냐면 2까지 곱해져 있다. 그러니까 얘는 a에다가 탄젠트에다가 8분의 파이에다가 2 곱했어. 그러니까 4분의 파이인 거지. 근데 얘도 기억해야 돼.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몇 도? 45도. 나 우리 탄젠트 45도 누구였냐면 1이었지. 그래서 뭐밖에 안 남냐면 a 남고 끝이야. 근데 그 a가 지금 몇인 거냐면 루트 3인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 a 구했으니까 식 완전체로 구해졌네. 이제 그 식에다가 3분의 파이 집어넣으러 가보자. 결국 fx는 누가 되는 거냐면 앞쪽에 a 곱해져 있는데 그 a가 루트 3 그리고 탄젠트에다가 2에다가 x-6분의 파이 얘가 fx야. 그리고 내 최종 목표는 거기다가 3분의 파이 넣어주는 게 최종 목표였어. 그럼 루트 3에다가 탄젠트에다가 2 곱해져 있고 나 여기다가 지금 3분의 파이를 넣는 중이지? 그러니까 6으로 통분해보자. 나 6분의 2에서 6분의 1 뺐으니까 그냥 6분의 파이 나오겠지. 근데 요만큼 먼저 계산하려고 봤더니 약분돼서 3 됐어. 즉 탄젠트 얼마? 3분의 파이. 나 탄젠트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야? 3하고 6하고는 왔다 갔다 하지? 이거 몇 도? 탄젠트 60도. 값 얼마냐면 루트 3인 거지. 그래서 값을 좀 봤더니 앞에 루트 3 곱해져 있고 나 요만큼만 먼저 계산했어. 그것도 루트 3이었네. 루트 3끼리 곱했으니까 벗겨져서 3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네. 그러니까 정답은 3이 돼주면 되겠다. 여기서도 나 탄젠트 3분의 파이를 몰라? 그럼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나 이런 부분에서 또 중간중간 계속 특수각이 쓰인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를 가지고 함수값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특수각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삼각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탄젠트를 평행이동 시켰어. 평행이동 시킬 때 함수일 때는 보가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 특징들 알아야지 풀수 있는 게 22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23번 한번 보자. 우리 2번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치, 사인이지. 우리 저 사인 함수를 가지고 또 열심히 움직움직 한번 해보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더니, 이번엔 평행이동을 시키네. 나 y는 a 사인 bx를 가지고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게 누가 되냐면 y는 fx가 된대. 근데 그 fx라는 애가 주기가 4파이고 함수값까지 알려줬어. 우리 그런 fx의 최대값 구해달라 그랬지. 한 단계씩 해보자. 나 얘를 가지고 어떻게 옮겼냐면 x축으로 3분의 파이, y축으로 a만큼이야. 그게 fx래. 식 한번 바로 써볼까? 나 fx는 a sin b에다가 나 x축에 대해서 3분의 파이야. x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결국 B라는 거 뭐가 되냐면 2분의 1인 거지. 나 이렇게 B값 찾았어. 이제 함수값 한번 써보자. 나 어디에서야 함수값이냐면 3분의 2파이에서야 함수값이야. 그럼 이제 fx 안에다가 지금 넣는 중이야. 나 f에다가 3분의 2파이를 넣어. 근데 a는 누군지 모르고 사인이 있었고 방금 전에 B 구했어. 2분의 1이야. 그리고 x에다가 뭐 넣는 중이냐면 3분의 2파이 그리고 거기다가 3분의 파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a 요거 계산해야 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 요 괄호 안에 거 먼저 볼까? 나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뺐으니까 3분의 파이지. 근데 3분의 파이에다가 뭐 곱했어?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6분의 파이지. 나 요만큼이 지금 사인 6분의 파이다. 근데 사인 6분의 파이 몇 도? 6하고 3 왔다 갔다. 사인 30도.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내가 저 수식을 한 번만 다시 쓰자면 앞에 a 곱해져 있었고 내가 사인 값만 먼저 계산을 한 거야. 저만큼 계산한 게 지금 2분의 1이고 그리고 뒤에 플러스 a가 하나 더 있었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3a가 되지. 그리고 그 함수 값이 문제에서 3이 된대. 나 2분의 3a가 3이래. 그러니까 a는 몇이었냐면 2였겠다. 나 이제 2까지 구했어. 2 구했으니까 fx 진짜 완성. 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a가 2야. 2 사인. 나 b는 2분의 1이었어. 2분의 1에 x-3분의 파이. 그리고 다시 한번 평행이동까지. 그러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 y축으로의 평행이동 다돼 있고 앞에 2까지 곱해져 있다. 그래서 내 최종 목표는 뭐였었냐면 얘를 가지고 최대값까지 구해주는 게 최종 목표야. 모양 크게 크게 봐야 돼. 나 사인 함수가 하나 있었어. 그 사인 함수에다가 뭐한 거야? 그치? 2 곱해준 거야. 위아래로 두배 빵빵. 그리고 다시 한번 이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곱해져서 커졌고, 그런 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만큼 들어 올렸지.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4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보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였어. 그래서 요 문제 풀려면 뭐할수 있었어야 돼? 다시 한번 보자. 첫 번째로는 그치, 평행이동. 나 평행이동을 X축도 시키고, Y축도 시켰어. 그렇게 움직인 걸로 주기 활용했고, 그리고 함수값 활용했지. 함수값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그치, 특수각에 대한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얘가 2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4번 한번 보자. 우리 이번에는 누구를 좀 움직일까? 그치, 코사인을 좀 움직여보자. y는 2 코사인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켰고, 그리고 대칭이동도 시킬 거야.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애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나서 x축으로 대칭이동. 우리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그치,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y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함수를 fx라고 부를 거고, 그 fx의 주기는 파이고, 최대값은 3이고, 내가 원하는 건 마지막, 그치, 함수값이야. 하나씩 해보자. y는 2 코사인 ax 더하기 b였어. 나 얘를 가지고 일단 뭐부터 지금 해야 되냐면 평행이동. 나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대. 나 우리 평행이동일 때는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 함수니까 반대로. 그래서 어떤 함수가 되냐면 y는 2 코사인 a까지는 그대로. 실제로는 마이너스지만 식에 들어갈 때는 플러스로 반영이 돼서 들어가지. x 대신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리고 뒤에 플러스 b 있었어. 이제 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x축 대칭. x축 대칭할 건데 우리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그치, 반대로 바뀌니까 y부호가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된다. 나 마이너스 y는 2 코사인 a에다가 x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b야. 나 y부호만 딱 바뀌었어. 근데 우리가 함수식을 쓸때 마이너스 y는 이렇게 안 쓰지. 그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겠지.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fx.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는 fx 정리해서 쓰자. 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갖고 오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에다가 a
x 플러스 6분의 파이. 나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얘가 fx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fx 모양까지는 만들었어. 근데 그 fx의 주기를 알려주네. 주기가 파이였대. 그럼 이제 주기 찾자. 나 우리 주기를 알려주는 건 x 앞에 곱해진 애였어.

즉 A였지. 나 A분의 누구냐면 2파이. 근데 원래대로라면 절대값.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양수 조건 줬지. 즉 A분의 2파이가 주기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 주기가 파이가 된대. 나 A분의 2파이가 파이니까 A는 누구였냐면 2였겠다. 그래서 나 이제 A는 완성시켰어. 바로 넣어볼까? 나 A가 지금 2였던 거야. 그럼 이제 2까지는 만들어냈고,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보자. 또뭘 알려줬냐면, 최댓값이야. 최댓값. 나 우리 최댓값을 결정해준 요소는 앞에 곱해진 거랑 y축으로의 평행이동. 나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졌지만, 최댓값을 구하는 방법은 절댓값 씌우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y축으로의 평행이동만큼 그대로 반영해주면 되지. 즉, 최댓값은 뭐가 되냐면, 2-b야. 근데 그 최댓값이 문제에서 3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넘어가서 b는 뭐가 되냐면 2 마이너스 3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나 이제 a도 찾았고 b도 찾았다. fx가 완성됐네. 나 b 바로 대입할게. 나 마이너스 b를 넣어야 돼.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1. fx 찾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f의 3분의 파이 넣기.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2 곱해져 있고, 그리고 코사인에다가 2 곱해져 있고, x에다가 3분의 파이 넣었고, 그리고 뒤에 플러스 6분의 파이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1이야. 나 우리 요만큼만 또 먼저 계산해 보자. 코사인에 대해서.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나2 곱하기 전에 알맹이 먼저 계산을 좀 해보면, 나 우리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2파이지. 괜찮아. 6분의 2파이 통분시킨 거야. 그럼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 결국 2 곱하기 6분의 3파이지. 근데 요렇게 곱했더니 뭐가 되냐면 2하고 3, 6다 없어졌어. 뭐밖에 안 남냐면 나 이거 코사인 파이다. 아까 한번 봤는데. 바로 구하기 어려우면 그림 떠올려야 돼. 나 우리 코사인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었냐면 아무리 커봐야 1,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 나 0,1에서 시작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 내 위치 다시 나오는 건 기본 주기니까 2파이. 파이는 어디냐면 정가운데. 파이에서의 함수값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나 여기서 코사인 파이 값뭐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제 그 마이너스 1 넣어서 대입해 보자. 얘는 나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었어. 거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 주니까 2. 그리고 뒤에 뭐 있냐면 플러스 1. 그래서 뭐가 돼야 돼? 3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값을 좀 읽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정답은 3이 돼주면 되겠다. 함수값을 구해주는 게 목표였지. 그래서 한 번만 좀 정리해보자. 나 이번에는 어떤 움직움직들을 했냐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시켰어. 부호 반대로 넣어야 되지. 그리고 뭐 시켰냐면 굳이 대칭이동도 시켰어.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 바뀌어야 되지. 그렇게 FX에 대한 모양을 만들었고 그 FX에 대해서 주기하고 최댓값을 읽어내야 되지. X 앞에 곱해진 게 주기를 결정. 곱해진 거랑 뒤에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최댓값을 결정. 그래서 FX 완성시키고 마지막에 값 대입해서 식 정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8에서의 24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불리거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의 성질, 로그의 성질,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 보통 성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무슨 뜻이었어? 맞아, 똑딱똑딱.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그래서 여기서도 식 계산하는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근데 애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이 파트야. 그러니까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보면 엄청나게 막 공식들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 근데 일단은 왜 그런 식이 나오는지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일단 보자. 첫 번째는 빙글빙글 주기야. 저게 복잡해 보이지만 모양으로 살펴봐야 돼. 나뭐 구하냐면 사인 2n파이 더하기 세타다. 나 우리 2n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2파이가 n개 있단 뜻이지. 근데 2파이라는 거 뭐였어? 360도. 나한 바퀴 삥 돌아. 나 우리 원이 지금 빙글빙글 도는데 한 바퀴 도는 건 위치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래서 이게 위치의 변화를 안 줘.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2n파이 형태가 들어있게 되면 나 그거 그냥 지워버려도 괜찮아.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봐도 괜찮냐면 원에서의 느낌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사인 그래프로 한번 볼게.
우리 사인이라는 거 그래프가 0,0에서 출발을 하고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었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꾸물. 이게 사인 그래프였어.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2파이. 근데 여기까지가 기본 그래프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 그래프 계속 연장해서 그릴 수 있었지. 이 다음 텀은 어떻게 그려? 다음 텀? 똑같은 애가 계속 반복돼. 다시 한번 여기서 꾸물한 거 하나. 왜냐면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 2파이만큼 n번 움직여. 내가 아무리 꾸물꾸물 주기만큼 움직여봐야 위치에 전혀 영향 없이 그대로 모인 거야. 그냥 사인 세타인 거야. 근데 우리 코사인도 어때? 얘도 주기가 2파이였지. 나 2파이가 n개만큼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야. 나 우리 여기서의 n은 당연히 정수인 거야. 지금 조건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탄젠트. 나 우리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었어? 사실? 그치, 파이였어. 그래서 탄젠트는 내가 그때 그래프를 정리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x야. 근데 얘가 주기만큼 n번 움직여. 그런 거 위치에 영향 안 줘서 그대로 뭐가 되냐면 탄젠트 x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2n파이가 아니라 n파이만 되더라도 저식이 성립한다. 근데 2n파이는 당연히 성립하겠지. 오히려 n에 대한 배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 2n파이 위치에 영향 없어. 그래서 그냥 탄젠트 세타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각도들 앞에 저렇게 2n파이의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전부 다 전혀 영향이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탄젠트 210도야. 210도. 나 원래는 저런 거못 구했지. 근데 이제는 구할 수 있는 형태야. 나 우리 210도 뭐라고 쓸수 있냐면 180도 더하기 30도다. 근데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 180도였지. 그러니까 내 위치 어차피 다시 나와. 영향을 전혀 안 줘.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탄젠트 30도랑 똑같은 거야. 그럼 탄젠트 30도는 누구였냐면 루트 3분의 1이었지. 이런 식의 식 계산이 가능해져. 이게 주기에 대한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삼각함수를 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만들었잖아.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기만큼 움직인 건 위치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게첫 번째 나와 있는 주기에 대한 공식이었고, 이제 두 번째 공식 한번 보자. 나 이번에는 각이 어떻게 됐대? 그치, 각이 음수래. 각이 음수. 사실 요 내용도 내가 그래프 설명할 때 같이 은근슬쩍 설명을 했다. 요거 한번 그래프 떠올려 볼까? 사인부터. 우리 y는 sin x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y는 sin x는 아무리 커봐야 1이라 그랬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0,0에서 그림이 시작해서 한번 꾸물. 이게 sin이지. 근데 우리 조금 더 왼쪽까지 그려볼까? 마저 계속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나 우리 양수일 때 각하고 음수일 때 각하고 정리했던 거 기억나? 우리 t에서의 값하고 마이너스 t에서의 값하고 사인 같은 경우는 어때? 나 이거 y는 사인 x야. 사인 같은 경우는 무슨 대칭이었어? 그치, 원점 대칭이었어. 그래서 음수일 때 값과 양수일 때 값이 부호가 달랐지. 그래서 사인이라는 애는 원점 대칭이어서 사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온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 즉 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밖으로 기어나오는 애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근데 우리 이거 같은 특징 갖는 거 누구 있었어? 그치, 탄젠트. 우리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었잖아. 그래서 탄젠트도 어떻게 됐었냐면 밖으로 마이너스가 기어나왔어. 근데 코사인은 달랐다.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내가 여기서 코사인을 또 같이 그려볼 텐데, 우리 코사인은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또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었고, 코사인은 기본 그래프 그릴 때 0,1에서 출발해서 메롱하게 생긴 게 기본 코사인 그래프. 근데 우리 음수 쪽도 그리자. 메롱하게 생긴 게 코사인 그래프.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양수에서의 값과 음수에서의 값을 비교했어. 마이너스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어. 근데 그때 어떻게 나왔지? 동일하게 나왔지. 무슨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코사인한테는 내가 이런 표현을 썼다. 대칭성 하면서 코사인은 있잖아.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애야. 요런 표현을 썼을 거야. 코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사라져. 그래서 뭘로 나오냐면 그냥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저런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식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해지지. 예를 들어서 나 사인 마이너스 30도 계산 한번 해볼까? 나 우리 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 나오는 애야.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하나 더 해보자. 나 예를 들어서 코사인 뭐 하나 해볼까? 마이너스 60도야. 나 우리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 애야?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애야. 그러니까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이런 식 계산이 가능해져. 이제는 우리가 음수인각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진 거야. 그리고 특징 하나 더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매번 세트로 나오니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 한 16개, 20개 나와 있을 거야. 우리 교재에도.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우리 여기서는 각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한번 보자. 지금 저 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나는 얘를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나 여기가 세타야. 나 우리 삼각형에서 세각을 더하면 항상 뭐였어? 180도였지. 그럼 나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세타야. 그러니까 이 각은 뭐가 돼야 돼? 나 얘네 둘을 더한 게몇 도? 90도. 근데 얘가 세타라는데? 그럼 저 각은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만큼의 사이즈겠다. 얘가 60도면 얘가 30도. 얘가 45도면 얘가 45도. 그리고 이름 붙일게. 우리 A였고 B였고 C였어. 우리 각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항상 반시계로. 나 변의 길이를 붙일 때에는 각이 쳐다보고 있는 문자를 소문자로 적어주면 됐었지. 그럼 내가 요런 삼각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얘가 주인공이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렇게 세 가지를 한번 읽어내 볼게. 첫 번째로는 사인이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번째로는 코사인이야. 주인공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마지막으로는 탄젠트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나 얘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지. 우리 사인이라는 거 뭐라 그랬냐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걸 내가 사인이라 그랬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간다. 주인공에서 출발해서 나 여기에서 출발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야. 몇 분의 몇이 되냐면 C분의 A인 거지. 또 해보자. 나 이번에는 코사인이야. 나 우리 코사인은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야. 입으로 기억해야 돼, 말로. 우리 코사인은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오는 게 코사인이다.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왔어. 뭐가 되냐면 C분의 B인 거지. 마지막 탄젠트. 나 우리 탄젠트는 뭐였었냐면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였어. 주인공에서 출발해서. 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직각 그리는 게 탄젠트야. 문자로 쓰자면 B분의 A인 거지. 근데 요 표현들을 주인공만 좀 바꿔볼 거야. 내가 방금 전에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주인공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세타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값이 C분의 A거든? C분의 A? 그럼 세타 입장에서는 C분의 A, 이거 뭐야? 빗변 따라갔다가 돌아와. 그거 코사인이지. 얘가 누구냐면 코사인 세타야. 한번 더. 괜찮아? 좀 어렵지? C분의 B 한번 읽어보자. 나 주인공이 세타로 바뀌었어. 근데 지금은 누구냐면 C분의 B야. C분의 B야. 나쭉 타고 싹 넘어가. 그거 누구였어? 사인이지. 이거 사인 세타야. 세타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B분의 A인데, 나 세타가 여기 있잖아. B는 저쪽에 있단 말이야. A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있고. 그럼 나 여기서 출발해서 탄젠트는 알아.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지. 탄젠트 세타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은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지. 지금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역수. 그래서 이거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 빨간색으로 쓰자. 탄젠트 세타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문제 풀 때마다 그때그때 정해서 쓸순 없잖아. 그래서 다 하고 나서 한번더 정리를 해줄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더니 사인이야. 2분의 파이가 걸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나 코사인이었거든? 근데 2분의 파이 걸렸더니 갑자기 사인으로 바뀌어. 나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어. 탄젠트는 바뀔 애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혼자서 뭘로 바뀌냐면 역수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삼각함수가 아예 모양 자체가, 종류 자체가 달라지기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 선생님, 저 앞에서 얘기한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여기 봐야 돼. 좀더 우리 다행히도 저 내용들이 규칙이 좀 있거든? 그래서 같이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모양 결정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이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모양을 결정할 때 팀전이다, 팀전. 나 누가 팀이냐면 180도하고 360도가 한 팀이야. 그리고 90도하고 270도가 한 팀이야. 근데 우리 느낌상 평소에 문제 풀

때 180도, 360도가 좋아? 90도, 270도가 좋아? 그치? 180, 360 얘네들이 문제 풀기 편하지. 좀 순둥순둥하지. 평평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유지된다. 순둥순둥해서. 근데 이 90도, 270도 같은 애들은 변신을 해. 삼각함수가 종류가 바뀌어. 나 어떻게 종류가 바뀌냐면 방금 전에 살짝 봤어. 우리 사인은 뭘로 바뀌냐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뭘로 바뀌냐면 사인으로 바뀌어. 탄젠트는 바뀔 게 없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치, 역수하기로 했지. 그래서 탄젠트는 역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90도하고 270도가 걸릴 때에는 이런 각에서의 변화가 생겨. 모양이 달라져. 근데 우리 모양을 결정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 해줘야 되냐면 보호 결정. 근데 우리 삼각함수의 보호를 결정해주는 건 누구였어? 그치, 사분면상에서의 위치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삼각함수는 얼싸안고 플러스였다. 그래서 순서대로 1사분면부터 얼싸안고 플러스. 사분면상에서의 위치가 보호를 결정해. 근데 그렇게 보호를 결정할 때 우리 두 가지 규칙이 좀 있어. 첫 번째, 나 요렇게 막 모양이 바뀌기도 했었잖아. 이럴 때는 뭘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 원래 모습으로. 맨 처음 거 있지? 나 원래 걸로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바뀌기 전 모습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움직일 때가 있어. 찔끔찔끔 움직여. 내가 모르는 세타값만큼 더하거나 뺄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세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세타는 아주아주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주아주 아주 조금. 아주아주 아주 작은 사이즈. 나요두 가지 규칙을 기억하면서 식정리를 해봐야 돼. 예를 들면 우리 방금 전에 어떤 애를 정리했었냐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우리 이런 거 정리해봤지. 이제 규칙 만들 테니까 봐봐. 나 2분의 파이 걸렸어. 저거 몇 도야? 90도. 우뚝 서 있어. 까칠하다, 그치?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가운데 보고 신경 쓰지 말고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알맹이만 따라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보호 결정. 나 90도만큼 갔다가 세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의 보호는, 그치, 플러스. 그래서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잘 봐봐. 이런 규칙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쪽에 했었던 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내가 만약에 코사인이었다고 한번 해볼까? 나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한번 해보자. 나 이번에는 파이 걸렸어. 몇 도? 180도. 나 우리 180도야. 순둥순둥하지?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호 결정. 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 얼만큼이야? 아주 조금이야.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더 움직여. 몇 도? 그치, 내가 이 세타라는 거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4분면에 넘어설 수 없어. 그럼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으니까 3, 4분면. 얼싸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야. 하나 더 해볼까? 탄젠트로. 나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나 우리 탄젠트 같은 경우는 90도 걸렸어. 까칠해. 모양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 역수로. 그러니까 일단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써. 이제 보호 결정. 나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아주 찔끔. 나 1사분면 턱이었는데 거기서 움직였으니까 2사분면. 얼싸 안 꼬였으니까 탄젠트는 그때 마이너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 요런 식의 식계산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런 식계산은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특수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반드시. 그래서 혹시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다음 시간까지 외워가지고 오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삼각함수를 가지고 성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 우리 1번부터 뭐 배웠나 한번 정리해볼까? 움직움직.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잘안 나와. 그래서 우리 뭐 시켰어? 움직움직했지. 함수 앞에다가 뭘 붙이기도 하고, 각 앞에다가 뭘 붙이기도 하고, 평행이동도 시키고, 대칭이동도 시키고. 그래서 1학년 때 개념이 중요해. 그래서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 시킬 때는 보호가 반대로, 그리고 각각의 대칭이동마다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질이었지. 나 앞에 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 마지막 것만 기억하자. 90도, 270도 한 세트, 180도, 360도 한 세트. 그래서 모양이 순둥순둥한 애들은 유지되고 까칠한 애들은 바뀌어. 보호 결정은 오로지 사분면상에서의 위치로.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어. 다음 시간에 계산 잔뜩 연습 한번 해보자.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지난 시간 도암수의 활용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봤고요. 접선의 방정식 케이스가 크게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지? 접점에 잡혀주었을 때, 두 번째가 접선에 기울게 주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접선의 방정식들을 구할 수 있으면 오케이, 첫 번째 유형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들이 사실 시험에, 수능에 단독적으로 출제가 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치러내는 학교 시험에서는 좁은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 문항을 쓰는데 중요한 정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함께 할 이야기도 우리가 5개념을 가지기 쉬운 부분이라 5개념을 저격하는 학교 고난도 문항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첫 번째 이야기, 두 가지 정리를 배울 거예요. 무슨 정리, 공식 이런 거 여러분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냥 서술할 수 있으면 돼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앞선 단원 연속함수에서 두 가지 정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억나요? 최대, 최소 정리. 아, 그런 거 있었지.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용어만 들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은 오잖아요. 최대 최소 정리 무슨 말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지. 가장 높이 있는 점,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이값 정리는 뭐야? 매끄럽게 얘가 연속함수 fx가 양쪽 끝에 함수값이 다르면 이 사이에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직선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돼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결국엔 방정식에서 실근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등장하라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그냥 연속함수는 끊어지지 않았다 뿐이지만 이제는 미분 가능하니까 매끄럽게 이어진 함수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리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리. 롤의 정리고요.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예요. 처음 나온 롤의 정리는 사실 용어만 보고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진 않죠. 왜냐면 이건 수학자 이름을 따서 아, 롤이라는 사람이 만든 정리구나 인데 평균값 정리는 왠지 평균값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최소, 사이값처럼 평균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는 기하적으로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위에 있는 두 개의 정리처럼 아예 별개의 개념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롤의 정리를 바탕으로 증명을 하는 거고요.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겁니다. 그렇다면 평균값 정리에 비해 롤의 정리는 굉장히 한정적인 특수한 상황에 사용하는 꼴이에요. 그러니 평균값 정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뭐 롤의 정리는 따로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지. 다만 문제에서 혹시라도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라고 나오면 아 이게 무슨 의미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차근차근 가봅니다. 첫 번째 롤의 정리부터 가볼게요. 조건이 있어요. 닫힌 구간 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쓰면 사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특별한 건 전혀 없거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열린 구간은 경계를 제외하고 매끄럽게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그냥 매끄럽게 이어진 함수를 이어진 곡선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됩니다. 근데 롤의 정리에 한 가지 특수한 조건이 붙는데요.
경계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조건 세 개인 거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가는, 그리고 경계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이런 거. 근데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x좌표가 a인 곳에서 a,fa가 있고요. x좌표가 b인 곳에서 b,fb가 있는데 이 경계양 끝에서 함수값 c 같으니 높이가 같은 두 점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이를 어떻게 이어요? 매끄럽게 이어요. 매끄럽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어보세요. 뭐 사이를 이렇게 쫙 이어도 될 거고요. 아니면 내려갔다가 울퉁불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노란색 곡선도 연두색 곡선도 주황색 곡선도 반드시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X축이랑 평행한 접선. X축이랑 평행한 접선. X축이랑 평행한 접선. 이렇게. 내려갔다면 올라와야 되잖아.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매끄럽게 커브를 이으면 X축이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F'C는 0. 미분계수가 0인 그런 C가 열린 구간 A, B에 반드시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해서와 같이 얘도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죠. 근데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X축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이 저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는 거야. 됐나요? 룰의 정리 특별할 거 없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증명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을 확장합니다. 일반화해요. 평균값 정리로 가요. 앞선 두 가지 조건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하니까 조건이 두 개처럼 보이지. 그냥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뭐가 가능? 미분 가능. 그래서 어떤 곡선?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이야. 근데 세 번째 조건이 저걸 만족하기가 어렵잖아요. FA랑 FB랑 양쪽 끝에 함수값이 높이와 같은 이 두 점을 딱 찍고 시작하라는 게 이걸 만족하는 곡선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세 번째 조건을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아 이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와요. 여기 A, FA라는 애가 있고요. B, FB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높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이런 거야. 근데 이 양쪽 두 점을 땅땅 찍어놓고 이 사이를 매끄럽게 이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두 사이를 그냥 직선으로 이어봅니다.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선생님 이제

눈썹을 보니까 이거 S초에는 평행한 접선은 없는데요. 그치? 근데 대신에 연두색이랑 평행한 이 접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아! 이런 접선은 반드시 존재하네. 누구랑? 두 점을 이은 직선과 평행한 접선은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도 두 점이 높이가 같았잖아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X축과 평행한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살짝 기울이면 이렇게 일반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미를 이해해 봅시다. 아, 두 점. A, FA와 그리고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B-A분의 FB-FA. 얘는 X가 A에서부터 X는 B까지의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아하! 그래서 평균값 정리구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얘는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결국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시가에 존재한다는 거지. 어디에? 인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존재합니다. 몇 개? 몇 개수는 모르지.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습니다. 이걸 기하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면 양끝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야기야. 자,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것이 평균값 정리고요. 평균값 정리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롤의 정리예요. 근데 양쪽 끝에 두 점의 높이가 달라도 이 fx로부터 직선을 뺀 차함수를 정의하면 뭐라고요? fx 빼기 직선을 정의하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롤의 정리의 상황으로 가서 똑같이 해석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fx가 미분 가능해. 직선도 미분 가능해. fx 빼기 직선 하더라도 얘는 미분 가능해. 그 fx 빼기 gx 가지고 놀면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상황 설명은 끝이 났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유형 2입니다. 평균값 정리. 함수 fx는 지금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fx입니다. 근데 x좌표가 0인 곳에 점 하나, x좌표가 6인 곳에 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평균값 정리라고 했으니 아, 6 빼기 0분의 f6 빼기 f0 얘랑 같아지는 미분 계수. 이걸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을 쓴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 평균값 정리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 뭔데? 저 구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닫힌 구간 0,6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열린 구간 0,6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누가? fx가. 그러면 여기 앞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항함수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F6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F6은 넣어보세요. 36 더하기 6 빼기 3 하면 42에서 3 빼니까 39네요. F0은 00 빼기 3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0, 마이너스 3과 3, 39입니다. 결국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접점의 x좌표 얘가 c라는 거지. 계산? 6분의

42예요. 7이야. F 프라임 C는 뭐야? 2C 마이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C는 얼마? C는 3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이 2차 함수는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2차 함수야. FX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2차 함수에서 표현값 정리를 볼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이건 2차 함수의 성질처럼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X 좌표가 A에서부터 X 좌표가 B까지 이랬잖아? 그럼 이두 점을 이은 직선과 평행한 접선은 여기 접점의 X 좌표가 얼마야? 얘가 두 경계 양 끝에 등차 중앙입니다. 이게 2차 함수에서 이제 성질처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객관식이다라고 하면, 0부터 6까지야? 가운데 누구? 3. F'3이랑 같아.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됐죠? 근데 이게 이 2차에서만 성립을 하지, 차수가 더 높아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유제 2번이에요. fx가 이번엔 3차 함수입니다. 닫힌 것과 마이너스 2,4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처음 시작은 똑같겠지. 다항 함수 fx는 닫힌 구간 이번에 어디부터 몇 컷하면 마이너스 2,4. 닫힌 구간 마이너스 2,4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4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 fx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합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4 빼기 F-2가 얘가 F'C인 C를 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 F4랑 F-2 구합니다. F4 얼마야? 64 빼기 12 더하기. 그래서 54구요. 자,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2 하니까 얘가 0 이렇게 되네. 내가 찾아야 되는 건 6분의 54. 그래서 9가 되는 걸 찾는 거야. F'C는 3C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 좋아요. 자, 3C의 제곱이 10입니다. C제곱이 4니까 C는 2거나 혹은 C는 마이너스 2네. 이건 무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 x좌표가 a, 여기 x좌표가 b예요.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딱 그었는데 얘랑 평행한 접선이 한 개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구간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아, 얘가 c구나.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C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4에서 존재하는 C를 찾는 거예요. 속하는 C는 2가 정답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전제 조건부터 써. 다항함수 fx는 말이야.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먼저 땅 적어놓고 나서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러 갑니다. C가 유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찾고 싶은 건 열린 구간에 속하는 C를 구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C를 구해주세요. 되겠죠? 자, 유형 확인 7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서술형 쓰는 연습들은 했으니까. 전제 조건은 항상 잊지 말자.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오케이. 근데 얘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 지금 내가 롤의 정리가 뭔지를 배웠으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과연 한달 후에, 두달 후에, 1년 후에도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이라고 했을 때 롤의 정리가 뭔지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지. 기억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적어두고 계속 수시로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세 번. 가봅시다. F2, F0 구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 이게 사실 평

집값 정량 같은 모양이긴 해요. 이걸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러 갈 거지. F2는 얼마야? 8 빼기 8, 0이고요. F0은 그냥 0입니다. 당연히 경계 양 끝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거죠. 로렛 정리를 만족하려면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볼 일은 있지만 로렛 정리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0,0, 2,0 이렇게 높이가 같은 두 점이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F'C는 3C의 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자. 그러면 3C의 제곱이 4니까 C제곱은 3분의 4입니다. C는 플러스 루트 3분의 2거나 혹은 C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될 텐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C를 구해야 하니 정답 3분의 2루트 3 되겠습니다. 앞선 문제들 풀면서 제가 증명 과정에 사용하는 서술형 과정에 사용하는 문장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로 빠르게 빠바박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확인 8로 갑니다.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6,3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C의 값을 곱을 구하세요. 하나가 아닌가 봐. 우선 뭐부터 가야 돼? fx는 다항함수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성 적고 평균값 정리 가자. 스텝 1 불러보세요. 3 빼기 마이너스 6분의 F3 빼기 F-6이 F'C랑 같은 C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F3 구해야죠. fx부터 다시 써볼까요? x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3. 자, F3은 3 곱하기 9 더하기 9 빼기 13 하니까 15죠. 자, F-6은 뭐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36 빼기 18 빼기 13 하면 마이너스 30이네요. 자, 이제 스텝 2 계산 그대로 넣어줍니다. 분모는 얼마고? 9. 분자는 얼마야? 얘는 15 더하기 30 되니까 9분의 45. 결국에 내가 찾는 건 F'C가 5가 되는 걸 찾는 거죠. 자, F'C는 3C의 제곱 플러스 6C 마이너스 13. 얘가 5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자,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3C의 제곱 플러스 6C 마이너스 18이니까 3으로 묶어줘요. 그럼 C제곱 플러스 2C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C제곱 플러스 2C 마이너스 6은 0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모든 실수 C의 값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내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건 그냥 두 근의 곱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두 근이 실근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야? 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모든 C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럼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예요? 열린 구간. 아,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그런 실근이어야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2차 방정식 실근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없이 써? 그럼 서술형에서는 점수 한 번도 못 받지. 근을 구해볼까요? C는. 그대로 씩 쓰면 되죠? 가운데 이제 1차 함계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이 루트 7라는 애가 어차피 3보다는 작으니까요. 2.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1 때도 범위 안에 들어가, 마이너스 1 때도 범위 안에 들어가, 와우! 이렇게 두 개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서 둘을 직접 곱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을 곱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6입니다.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확인을 한 후에 두 근의 곱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C의 값을 구하라는 표현은 이 열린 구간 안에 들어가는 C의 값을 만 찾아달라는 이야기. 자, 이번 유형에서 마지막 유형 확인입니다. fx 3차 함수가 있고요.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이 1이야 이랬네요. 무슨 말이야? 우선은 주어진 함수 fx가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당연히 닫힌 구간 0,a에서도 연속이야. 열린 구간 0,a에서도 미분 가능해? 오케이. 자, a 빼기 0 분의 fa 빼기 F0. 얘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인데, 이걸 만족하는 C가 얼마라고? 1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쉽지? 우선, 과정은 식은 세웠고요. 식 세웠으면 끝났어요. A분의. FA 뭐야? A의 세제곱, 마이너스 6A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F0, 4입니다. 얘가 F 프라임 1. 얘는 3 빼기 12.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사랑 없어지고요. A로 약분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입니다. 오케이. A 빼기 3의 전체 제곱이니까 A는 얼마구나? A는 3이구나.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할 만하죠? 지금 당장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로레 정리가 어떤 의미인지, 평균값 정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처음 전제 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고, 마지막이 열린 구간 안에 포함되는, 속하는 실수를 찾는 겁니다. 라는 주의사항도 압니다. 근데 이걸 오래오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개념노트에 적어두고, 몇번 계속 수시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아야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가보자. 어떤 구간에서 이제 증가하는 함수라는 표현은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어떻게 잡아도 오른쪽의 점이 왼쪽 점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증가해요. 뭐라고? 얘는 왼쪽에 있는 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반면에 감소함수라는 표현은 두 점을 잡았을 때 그럼 어때? 왼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점이 아래에 있으면 이게 감소함수예요. 근데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수 있을까?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건 x좌표잖아요. x좌표가 크면 오른쪽, 왼쪽, 크면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야. 함수값이 더 크다 어떻게? 그리고 위에 있는 거지. 그럼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아, 읽을 수 있어요? 오른쪽의 점이 오른쪽 점이 위에 있어요. 이 증가함수의 정의. 그렇다면 감소함수는 오른쪽 점이 아래에 있어요. x2가 더 크면 fx1, fx2 비교했을 때 오른쪽의 점이 아래에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 안에는 연속성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미분 가능성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불연속이더라도 증가 감소는 정의가 된다는 거지. 이런 걸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 이런 부분들을 겨냥할 수 있다니까. 첫 번째 케이스. 우리 증가하는 경우만 한번 살펴봅시다. 증가하는 경우만. 첫 번째 케이스. 증가할 때 얘가 불연속이어도 증가 감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이 불가능해도요. 증가함수 정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미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거야. 첫 번째부터, 그러면 이제 불연속인 경우.
그냥 오른쪽 점이 계속 위에 있으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오른쪽 좌우 어떻게 잡아도 계속 위에 있으니까, 그치? 미분이 불가능하대. 한 번, 두 번, 세 번, 꺾여도요. 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분 가능한 매끄럽게 이어진 함수,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주로 관찰할 대상이지. 왜냐면, 다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얘를 떼와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fx가 미분 가능할 때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제는, 이렇게 불연속인 경우에도 꺾여있는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증가와 감소는 정의가 되지만 그래도 미분 가능한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에서는 말이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증가와 감소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오른쪽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두 번째, f'x가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f(x)는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도함수가 중요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등장을 해요. f'x,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수학을 대충 공부한 친구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고. 아, 미분 가능할 때에만 증가 감소가 정의가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불연속이어도 증가 감소는 정의됩니다. 미분이 불가능해도 증가 감소는 정의가 돼요. 근데 매끄럽게 이어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특별히 누구를 보면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fx의 증가 감소를 알수 있다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도함수로부터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려고. 왜? 나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든. fx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싶거든. 근데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도함수의 부호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는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fx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f'x는 0보다 커? 참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얘는 거짓입니다. 0보다 크면 증가해. 이건 맞아요. 근데 뭐가 성립 안 한다는 거야? 0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fx는 x의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살피지는 않았지만, fx의 세제곱이라는 애는 이렇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f'0이라는 애인데요. f'x가 3x의 제곱이니까 f'0이 0이에요. 그러니까 도함수에 물어보면 얘는 지금 왼쪽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잖아. 오른쪽에서 계속 증가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인 순간이 한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x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왜? 정의가 있잖아. 정의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뭔가 애매하다. 그럼 정의를 생각해야 돼. 증가 함수의 정의가 뭐야? 두 점을 잡았을 때 오른쪽 점이 위에 있으면 돼. 두 점을 잡았을 때 항상 오른쪽 점이 위에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며. 맞아. 근데 어떻게 잡아도 오른쪽 점이 항상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딱 한순간 딱 있지만 얘는 정의 그대로 살피시면 당연히 실수한 채에서 증가하는 함수 맞습니다. 그러니 fx가 증가 함수야 라고 했을 때, 아, fx가 증가 함수면 f'x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f'x는

아래에 있는 이 명제 사이에 아 역은 성립하지 않는구나, 저기에 등호가 들어가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오개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문제 풀러 갑니다. 자, 유형 3번입니다. fx 삼차함수죠. 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닫힌 구간에서 감소합니다 이랬어요. 어? fx가 무슨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니 f'x의 부호를 보고 생각할 거야. 가자. 스텝 1. f'x는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되죠. 얘 부호를 알고 싶어요. 아래로 볼까? 2차 함수니까.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x축이랑 언제 만나는지를 알잖아. x축이랑 언제 만나요? 마이너스 2에서 그리고 0에서 만납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얘가 바로 y는 f'x지. 선생님, 감소한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열린 구간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삐 아니구요. 그려봐. x는 마이너스 2와 x는 0을 경계로. 나한테 필요한 건 도함수의 부호였다고요. 그러니까 도함수에선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만 중요한 거야. 마치 신호등에서 얘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둘 중에 하나. 똑같아.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면 fx가 증가합니다. 도함수가 마이너스네요. fx는 감소합니다. fx가 다시 f'x 도함수가 양수니까 fx는 다시 증가합니다. 이걸 매끄럽게 이어지게 그리면 올라오다가 스톱! 내려가다가 스톱! 다시 올라가는 얘가 바로 3차 함수. y는 fx. 그래프 대략적인 개형이라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목표가 이거예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느냐. 그럼 봐봐. 여기 경계양끝 포함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한다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0에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 이랬잖아. 닫힌 구간 A, B에서 감소합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0입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유일하지 않다는 거지. 왜? 여기 사이에 그냥 A가 있고 B가 있으면 된다고요. 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A. 얘보다 B는 크겠죠? 얘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최대한 벌어지려면 A는 끝까지 당겨 마이너스 2, B도 끝까지 당겨 0까지 쭉쭉쭉쭉쭉쭉 벌어지면 최대값이 2 되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이었고요. 유제 3번으로 갑니다. fx 몇차 함수예요? 4차 함수예요.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지난 시간까지는 못 그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릴 수 있습니다. 자,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48x 마이너스 32예요. 좀 복잡하긴 하네요. 4를 묶어내야 되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됐네요. f'x의 부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니 f'x를 인수분해해야 부호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도함수를 인수분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해봐.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까지. x에 얼마를 넣으면? 2 넣으면 되나? 8 빼기 24 플러스 24 빼기 8. 오케이, 됐네요. 그럼 그냥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해서 올라가 2를 더해 곱해서 올라가 끝. 요렇게. 4배에 x-2. 나누었더니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네요. 뭐야? 아, 그냥 x-2의 전체 세제곱이었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스텝 1이지. 도함수를 구해서 인수분해했습니다. 왜? 부호를 알아야 되니까요. 스텝 2. x축과 2에서 3중근. 짠! 얘가 y는 f'x예요.

선생님, 도함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다가 아니 플러스잖아. 그러면 x는 1을 경계로 누구를 fx의 그래프 기형을 생각하면 도함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감소하다가 도함수가 플러스 되니까 증가하는 그냥 약간 2차 함수처럼 생긴 이런 4차 함수네요. 예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는 감소, 2부터 무한대까지 증가.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3번이었고요. 이제 유형 확인으로 갑니다. 10번.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같은 결이에요.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을 묶어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위로 볼록한 함수 y는 f'x야. 언제 만나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납니다. 이제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마이너스 2와 1을 경계로 fx 생각해봐.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fx는 감소하다가 스톱, 증가하다가 스톱, 감소하는 아우 이뻐 매끄럽게 이어진 이런 3차 함수인 거예요. 됐나요? 다 친구 한 a부터 a,b에 증가한대. 여기 사이에 a가 있고 b가 있는 거네.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벌리고 쫙 최대값은 언제? A가 마이너스 2, B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2, B가 1일 때, 최대값 정답 3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유형과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거야. 우리 진짜 특별한 거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분가능 함수에서 도함수가 이렇게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함수의 부호로부터나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 경들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수학2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목표거든요. 자, 10. 수학2의 미적분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거든요. 자, 유형 확인 11로 갑니다. fx가 있어요. 3차 함수네요. 두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0.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증가합니다. 0과 2 사이, fx가 감소합니다. 이런 이야기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얘가 y는 fx인데. x가 0, x는 2 이렇게 경계를 알려줬으니 그래프 개형을 그려낼 수 있는 거네요. 맞지? fx의 증가 감소로부터 나는 f'x의 부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등호 얘들은 빠져야 되겠지만 fx가 증가합니다. 뭐야? f'x가 양수라는 거고요. fx가 감소합니다. f'x 음수라는 거니까 아하!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네. fx가 있잖아. 한번 미분해 봐. f'x 몇차 함수? 2차 함수.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얘가 y는 f'x야. 언제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0에서 부호가 바뀌고 2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와우! 이 이야기였구나.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미분하는 순간 최고 차항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가 됩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fx의 증가와 감소는 결국에 도함수의 부호 이야기로 바뀌잖아.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등호등호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면 여기에도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 경계들이 땅땅 정해지면서 아하 f'x는 말이야 x란 인수가 있어 x-2란 인수가 있어 최고 차항 계수는 3이잖아

제곱 마이너스 6x 비교해 주시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얼마야? 0입니다. 오케이. 나는 f(x)의 증가와 함수로부터 f'x의 부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스텝 1. f'x의 부호로부터 그래프 개형을 찾아주면 결국엔 미정 개수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얘가 스텝 2. 가야 될 거고요. f4의 값을 구하세요. f4는 뭐 이렇게 쓸까요? 4배 묶어내고 16 더하기 4a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4배에 16 빼기 12 계산하면 정답 16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형 확인 11번 함께 했고요. 오늘 함께 할 마지막 문제 유형 확인 12로 갑니다. 자, 이러한 패턴의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어요. 뭐 서술형 문항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죠. fx는 지금 몇차 함수야? 3차 함수야. 물론 이거 다음에 또 제가 정리를 제대로 할 텐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이 상황을 해석을 하면 스텝 1.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증가 함수입니다. 그러면 f'x는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f'x가 누군데? 2차 함수인데. 생각 f'x 불러보세요.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선생님, 얘가 x축에 접해도 괜찮잖아요. 그치? f'x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그런 의미지. 근데 이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로 생각을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안 만납니다. 뭐야? 판별식 0보다 작지. 한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이 0이랑 같지. 그러면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얘를 캐치 할수 있느냐죠. 선생님,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지.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예요. 도함수의 그래프의 수 위에 있다는 거고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판단하는 게 판별식이에요. 자, 이제 해석 끝났습니다. 스텝 2 가요. 4분의 D는 말이야.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3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A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사이가 되고요. 최댓값 라지 M. 최소값 스몰m 따라서 라지m 빼기 스몰m은 정답 12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들을 해석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3차 함수에서 뭐 항상 증가합니다 혹은 항상 감소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도함수의 부호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fx가 항상 증가합니다. 아, 얘를 fx가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야. 선생님, 1대1 대응이면 누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 fx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fx는 1대1 대응이고요. 그러면 fx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f'x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군요. 일반화하면 그렇게 되지만 아직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거 제가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너무나 중요한 미적분 원의 꽃,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fx의 증가 감소를 생각하고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과정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 조금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형 끝판왕 정종령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뭔가 카라가 있는데 옥죄어 오는 기분을 느꼈어요. 안 그죠? 아, 왜냐면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완전 맨투맨처럼 편한 옷만 입다가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편한 옷을 계속 입잖아? 더 편해진다? 점점 더 편한 옷만 추구하는 거 알아요? 그거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아, 이제는 치마라는 것을 아예 못 입은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못 입겠어. 왜냐면 불편하니까. 약간 그렇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청바지에 그 티셔츠 막 이렇게 입고. 그냥 운동화 말고는 안 신어요. 운동화만 신어요. 그러니까 구두를 신을 일이 아예 없다 보니까 구두라는 것을 신어본 적은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즐겁게 달려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은 유형을 나가려면 멀었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유제와 유형에 해당하는 거 풀고 또 개념 읽기를 또 열심히 달려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제 1번. 38쪽에 해당하는 유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봐봐요. PA가 있고 PB 어사건이 있고 확률이 주어지고 합사건, 그러니까 또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 조건.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확률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 이렇게 써도 될까? 확률끼리끼리 유형의 문제. 뭐 특별한 표현이 없어. 확률끼리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는 문제의 유형 있잖아. 그때 쓰이는 요 그 뭐라 그러지? 조미료들. 확률의 덧셈 정리. 이게 사실 진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 때는 이 문제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왜냐? 단독으로 안 나옵니다. 뭐가 쓰입니까? 조건 무확률. 여기까지인가요? 아닙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도 사용이 되나요? 확률의 곱셈 정리보다는 이제 오늘 뒤에서 나올 독립. 얘네가 같이 엮여가지고 요 유형이 완성이 돼요. 지금은 요 두 개만 사용이 된 버전이고요. 독립까지 사용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딱 보잖아? 그럼 어때? 얘가 먼저 눈에 띄어야 돼. 얘가 눈에 띄어야 돼. 자,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거 먼저 쓸게요. 읽어봐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글로 읽어봐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벤다이어그램까지 그려가면서 A, B를 보여드리고 A가 일어났을 때니까 A가 일어난 세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중에 B가 일어나니면 여기밖에 없어. A가 일어난 중에서 교집합 부분이잖아. 그치? 요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A의 경우의 수 분의 교집합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지? 그치? 자, 이것이 어떠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경우의 수가 나오나요? 사건 A가 무엇인지 아나요? 사건 B가 뭔지 아나요? 모릅니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A분의 PA 교집합이로 와요. 그러니까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B와 A의 확률, 즉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잖아. 우리 확률대랑 똑같아요. 그냥 나한테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돼. 근데 지금 하는 것처럼 확률끼리끼리 유형의 문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처음으로, 자 이제 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할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PA분의 PA 교집합 B 라고 딱 쓰는 거야. 딱 됐어? 그럼 그 다음 봐봐. A의 확률은 얼마예요? 주어져 있어. 3분의 2라고. 그럼 나 뭐가 필요해? 교집합의 확률이 필요해. 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집합의 확률이 필요해서 얘로 오는 거예요. 합집합의 확률. A 또는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교집합의 확률 이거잖아. 그지? 이거잖아. 게다가 얘가 6분의 5라고 했습니다. B는 얼마죠? 3분의 2예요. 너는 얼마입니까?
비여사건의 확률을 알려주나, 비의 확률을 알려주나. 무게감은 그게 그거예요. 1에서 3분의 2 뺍니다. 3분의 1. 오, 얘네들이 더하면 1이네. 그치?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면 1에서 얼마를 뺐다고, 6분의 1을 뺐다고 하면 되는 거겠죠. 교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자, 마무리를 여기다가 얹을게요. 6분의 1을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등으로 쓸게. 칸이 복잡하니까. 뒤집어서 곱하면 돼. 6분의 1 곱하기 분모에 있는 거 뒤집어서 곱해주도록 하세요. 정답은 얼마? 4분의 1. 은근히 그 분수분의 분수꼴은 좀 부담이 있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분수분의 분수꼴. 근데 나 실제로는 진짜로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계산해요. 분수분의 분수꼴 나오면 중중분모 상하분자 12분의 3,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요. 중간에 있는 것들끼리는 분모, 중중분모, 상하에 있는 것 분자. 이렇게 뒤집어서 곱한다의 의미인데 그렇게 계산해. 왠지 다시 쓰는 게 귀찮으니까.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하나 되게 어이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끝났어, 풀이는. 확률의 합이 1이잖아. 그러면 A랑 B는 배반 사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지금 교집합의 확률. 여기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 배반 아니야.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하필이면 3분의 2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하필이면 3분의 1일 뿐이지. 그들에 대해서 뭐 합이 정확히 1이 나왔으니까 어머 얘네들은 배반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거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인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또는 여사건이라는 거 그냥 A가 있고 B가 있고 S가 있는 이 상황의 변함은 전혀 없어. 근데 하필이면 A의 확률이 3분의 2고 B의 확률이 3분의 1이더라는 것뿐이지 전혀 상관없어요. 확률의 합이 1이 나왔다고 막 오우 되게 신기하다 이러는데 그럴 거 없어. 전혀 그럴 거 없어요. 이거 마치 내가 시계를 쳐다봤는데 1시 11분이야. 오, 신기하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아요. 어이없는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당황할 수 있어.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맞는 것처럼도 느껴지거든. 제가 볼때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넘어갑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파트는 볼 거고요. 문제는 오히려 여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굉장히. 볼게요. 이거 좀 바꾸고 와야 돼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잘 사용을 한. 그죠? 분필을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자원 절약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 어쨌든. 자, 여기 유형 2번도 보시면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하나 있고 검은 공이 2개 들어있습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요.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저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가 눈에 잘안 들어올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럼 진짜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놓는 거 괜찮다? 이 귀찮은 작업을 왜 해요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의지를 다지는 것도 있고, 눈에 바로 빡빡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주머니가 A도 있고, B도 있고, 흰 공도 있고, 검은 공도 있으면 의외로 눈으로 왔다 갔다 할때 은근 헷갈려요. 자, 일단은 저는 그래서 그렸습니다. 자, A, B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도 확률이 2분의 1이죠. 중요해. 하나를 택한 후, 택한 주머니에서 나는 두 개를 꺼낼 거야. 근데, 모두 흰 공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어느 주머니인데를 물어봐야지. A 주머니일 경우와 B 주머니일 경우로 케이스가 나뉠 거예요. 얘네 둘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겹치지 않아요. A 주머니를 택하면 그걸로 A 주머니를 택하는 거고, B 주머니를 택하면 그걸로 B 주머니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A 주머니에서 일어날 확률과 B 주머니에서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주머니를 택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그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뭐라 그랬죠? 흰 공만 두 개를 꺼내면 돼요. 흰 공, 세개 있죠? 세개 중에 두 개를 꺼냅니다. 이게 A 주머니에서 흰공두 개를 꺼냈을 확률이에요. 자, B 주머니는요? B 주머니를 택하실 거고요. 곱할게요. 세개 있어요. 그세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 흰 공에서만 두 개여야 돼. 돼?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 확률이 0입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으로 끝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0분의 3이고요. 자, 난이도를 높이면 비주머니에 있는 공의 개수도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니까. 이건 이렇게 풀이가 끝나. 비주머니이면 흰 공이 두 개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비주머니가 아니고 무조건 A주머니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A주머니를 뽑을 확률과 거기에서 흰공두 개를 뽑았을 확률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무의식적으로 곱하고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왜 곱해야 되는지가 헷갈린다면 생각을 하세요. 일단 A를 뽑았을 때 A를 먼저 뽑으세요. A를 뽑을 확률과 A를 뽑아서 흰공두 개를 뽑았을 확률을 곱하는 것이 확률의 곱셈 정리였어. 그쵸?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치? 근데다가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흰 공이 4개 있었다고 바꿔볼까요? 난이도 업, 변형. 혹시 또, 으이, 선생님 풀이가 왜 이래요? 할까봐 나 지금 변형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돼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B, 니. 자, 일단 B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개 중에 2개를 택하는데 하필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만 하겠죠. 흰 공이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두 확률을 더해야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15분의 6뭐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3, 즉 5분의 15분의 3이면 되게 좋다. 5분의 1이죠. 그럼 20분의 3 더하기 5분의 1 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하던 풀이에서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 덧셈 정리. 케이스를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덧셈 정리. 아우, 그만 쓸까? 케이스를 그냥 나눈 거야. 배반 사건이니까 저는 케이스를 지금처럼 나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그두 개를 더하면 되지. 각각을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더하면 되지. 이걸 굳이 굳이 확률분의 확률로, 그러니까 확률 더하기 확률로 계산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오늘은 은근슬쩍 확률 더하기 확률로 계산하고 있어요.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전체 경우의 수 분해가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상황을. 저 그림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내가 똑같이, 공의 개수가 똑같이 있다면, A를 골라도 뭐 6개 중에 2개를 뽑고, B를 골라도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면, 전체 경우의 수가 동일하게 유지가 돼. 근데 지금 보시면, 내가 어떤 주머니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달라요. A를 선택하는 순간 공두개 뽑는 방법의 수는 5C이고요. B를 선택하는 순간 공두개 뽑는 방법은 6C이에요. 그럼 전체를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과 확률을 각각의 케이스에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더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선생님, 그럼 언제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가고, 언제는 확률로 가요? 문제 바이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 바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본능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A를 선택하고, 공의 개수가 다르니까 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알아서 들어가. 진짜야, 여러분. 알아서 들어가줘서 이때는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아직은 어색하다면, 아까는, 방금 전까지는, 이전까지는 분명히 전체 경우의 수 분해라고 해놓고는 왜 바꿨어요? 라고 하면 대답을 제가 해드렸어요. 상황이 달라.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이 없잖아. A일 때랑 B일 때가 다르니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때는 무엇으로 가야 된다? 확률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납득이 가지 않거나 헷갈리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파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답을 알아내는 친구는 진짜 레벨 빡 올라가고요.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고 싶지 않아 하고 넘어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요. 확실히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껏. 모르겠는 것들은. 자, 넘어갑니다. 이제 2로 갈 거예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그쵸?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거고, 6의 약수의 눈이 아니면 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진대. 거봐, 지금도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이 달라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에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형태가 아닌 거야, 그치? 자, 가볼게. 6의 약수가 나오거나, 6의 약수가 나오지 않거나요. 6의 약수가 나오면 동전은 두번 던질 거야.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동전은 한번 던지는 거야. 응? 자,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야. 그래? 그러면 일단 6의 약수가 나왔다고 칩시다. 6의 약수 뭐 있어? 1, 2, 3, 6. 6개 중에 4개니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2예요. 곱해야지. 6의 약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동전을 2개 던지게 된 거예요. 동전 2개 던져서 적어도 한번 앞면이 나오는 건 전체 확률 1에서 둘다 뒷면이 나오는 걸 빼면 되기는 되는데 웃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인생을 힘들게 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면은 꼭 여사건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어. 너무 쉽잖아. 앞앞이거나 앞뒤거나 뒤앞이면 되잖아. 총 경우의 수가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죠? 굳이. 자, 얘는 어때요?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3분의 1의 확률이겠죠. 1 또는, 그러니까 1, 2, 3, 6 빼니까 4 또는 5면 되니까. 그치? 3분의 1. 그때는 동전을 한번 던지기 때문에 앞면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답 얼마냐?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어주니까 얘가 6분의 3, 6분의 4가 되죠? 정답은 3분의 2로 오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괜찮아? 그죠? 그래서 딱 요런 모양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다양하게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야. 자, 여기 파트는, 자, 한 생각해봐. 조건부 확률. 살면서 입 밖에 내뱉어 본 적이 없는 멘트. 확률의 곱셈 정리. 아직도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독립. 독립 말고, 사건의 독립. 없죠? 종속, 당연히 없죠? 그 다음,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을 말안 해봤는데, 독립 시행의 확률을 말해 봤겠냐고. 자, 용어가 다 어색합니다. 개념이 낯설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응? 개념이 낯선 거지.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개념이 낯선 거야, 여러분들. 낯선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익숙해지게 여기저기 써놓고 붙여놓으세요. 그 수학 개념도요, 친해지는 방법은 자주 보는 거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메모 있잖아.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진짜 자기 그 책상 앞이나 막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자꾸 붙여요. 아니,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살면서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말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 한 10번 들으면 좀 친해진단 말이야. 입 밖으로도 내뱉어보고, 진짜로 읽어도 보세요. 알았죠? 자, 독립이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해서 중요한 표현이거든. 밑줄 그어야 돼. 영향을 주지 않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비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떨어져 있으면 될까?

떨어져 있는 건 뭐죠? 배반 사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얘네 둘이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으면 엄마랑 떨어져 있어.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나요? 아침에 잔소리를 듣고 가면 학교에 아무리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오후 내내, 오전 내내 서터레스를 받겠죠? 그죠?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영향이 없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영향력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있어요. 뭔 소리냐? 보세요. 뭔 소리냐? 보여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읽어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 A의 확률과 같다. 자,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이 A의 그냥 확률과 같다. 다시. B가 일어나든 말든 A 확률에 관계없다. 해석의 끝내주죠.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보이지. B가 일어나든 말든 A의 확률에 관계가 없는 거야. B가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A의 확률에 영향이 없어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참고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돼요.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면, 봐요. B가 일어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건, A의 확률이 변함없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B가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A의 확률에 변함이 없다. 관계가 없다. 요게 바로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반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지. A가 일어나건 말건, B의 확률에 영향이 없다. 그게 영향이 없다인 거예요. 그게 영향이 없다인 거야. 자, 그러면 독립이 아니면 다 뭐야?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다 뭐냐면 종속이에요. 독립이 아니면 전부 그냥 종속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독립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독립이면 독립이고 독립 아니면 그냥 종속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아까 물어봤던 이거 한번 보자. 배반 사건은 독립일까?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 배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조건부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A나 B가 공집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할게요.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지? 자, 그러면 독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지? A의 확률이 B가 일어났을 때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같으면 독립이야. 확인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 조건부 맨날 했던 건데. B의 확률 분의 교집합의 확률인데, 어머나, 배반이면 얼마예요? 이게 0이야. 그럼 좌변이 뭐야? 0이야. 우변은 0이 아니야. 성립해? 성립 안 해.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종속이야.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서로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명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일은 잘 없고요. 배반 사건을 왜 굳이 보여주냐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영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잘 합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집 밖에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생각을 꼭 하시면서 영향력에 대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독립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밌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야. 자, 그래서 3번에다가 여러분들이 별표를 하고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3번이 독립판정법이라고 쓰면 돼. 독립판별법.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야. PA 교비는 PA 곱하기 PB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식인가 보다. 전혀 아니고요. 이거 봐봐. 좌변이 뭐야? PB분의 PA 교집합이었죠? 그게 뭐라고? 우변 PA예요. 그럼 좌변, 여기 좌변에서 양변에 PB만 곱할까? PA 교집합비는 PA 곱하기 PB입니다. 아. 끝. 두 번째는?
확률의 도세, 아니, 곱셈 정리 방금 전에 했으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 기억하시죠? A의 확률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B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난 후 바뀐 상황이야. 근데 독립이면 얘가 뭐가 되지? 그냥 PB가 됩니다. 그래서 PA 곱하기 PB인 거야. 자, 어떻게 해도 이 식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당연하지만 PA나 PB가 0보다는 크다고 되어 있어요. 왜? 조건으로 뒤에 붙일 건데 얘네가 확률이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A나 PB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한 점들이 뭐 0보다 클 때만 돼? 뭐 이런 거. 공집합일 때는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문득 궁금해지면 여러분들 개념 다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야. 독립. 그죠? 자, 독립을 알았어. 이제 라스트가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의 확률? 자, 독립 시행이 뭐냐? 방금 독립했는데 갑자기 독립 시행까지 가면 난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 천천히 기다려봐. 자, 독립 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삼이나 동전을 여러 번 반복하여 던지는 것과 같이 여기까지 기다려봐. 어떤 시행을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어야만 가능해. 그래야만 독립 시행이래. 그러면 우리는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를 아까 했던 것처럼 일일이 판별해서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과 세 번째 시행, 첫 번째 시행과 네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과 다섯 번째 시행, 일일이 서로서로 다 독립인지를 확인을 해야 독립시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재밌는 한 가지가 일어나요.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는 어떤 게 있냐면, 한글로 써요. 고정된 확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을 제가 계속 쓸 거예요. 고정된 확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야?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독립인지를 판단하는 건 뭐라 그랬지? 1회 때 1의 눈이 나와. 2회 때 1의 눈이 나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1회, 2회마다 1의 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이러면 1회 시행과 2회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것이 서로 독립인 거죠. 근데 봐요. 2회 때 독립, 그러니까 2회 때 1의 눈이 나왔건 안 나왔건 나랑 뭔 상관이야? 1회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그냥 6분의 1이에요. 독립이구나. 그러니까 고정된 확률에 주어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봐. 첫 번째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왔건 말건, 그게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이 있어? 없어. 두 번째 시행에 1의 눈이 나왔건 말건, 3회 때 1의 눈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영향이 있어? 없어. 왜? 고정된 확률이거든. 그냥 이러나 저러나 6분의 1이니까, 이 뒤에 조건이 붙든 말든 그냥 다 6분의 1이에요. 어때요? 독립이잖아. 그래서 고정된 확률이 뜨면, 서로가 서로 무조건 독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해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 보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 또는 뭐 어떤 거 나오냐면 뭐 양궁 선수가 명중을 할 확률이 뭐0.8 이런 식으로 고정된 확률이 주어질 거예요. 고정된 확률이 주어지면 각각의 시행이 서로가 서로한테 독립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돼. 그럼 독립 시행이죠. 자, 그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게임으로 바뀝니다. 이 알파벳을 보면 너무 스트레스고요. 예시로 갈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거야. 주사위 다섯 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두번 나오랴. 눈이 두 번. 자, 나올 확률입니다.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1, 2, 3, 6.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로 고정된 확률이에요. 고정된 확률이 뜨고 시행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N번.

시행 횟수와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고정된 확률이다. 요런 소스들이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게 하는 거거든. 그럼 봐요. 다섯 번 중에 두 번만 6의 약수가 나오면 돼. 언제 나올지를 좀 결정해 볼까? 5회 중에 언제 두번 6의 약수가 나오게 할까? 이때요. 그럼 여기 다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다섯 개 중에 두 개. 예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 X가 나올 확률은? 여기 약수가 안 나오니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즉, 어차피 싹 곱할 거잖아. 독립이니까. 독립이면 여러분, 교집합의 확률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각각 곱하라고 했어요. 즉, 첫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올 교집합이잖아.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3분의 2가 몇번 곱해져? 두번 곱해지고요. 안 나올 3분의 1이 몇번 곱해져? 세번 곱해져.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인생 최초로 봤잖아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알지, 여러분? 유형 이제 제대로 들어가면 제가 이거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종합문제 할 때도, 대단원 문제 할 때도 어차피 할 거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한 번씩 쓱.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면 돼요. 뭐래? N번 중에서 R번, 즉 시행 횟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번 일어날지를 고르시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P가 곱해질 거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횟수마다 안 일어날 확률이 1-P가 곱해지는 거다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요것을 한글로 적어드리는 것을 제가 유형 풀이할 때할 거거든요. 뒤에 유형 풀이할 때에도. 그러니까 일단 편안하게. 오늘까지는 뭐다? 맛보기를 하고 있다. 그냥 맛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요렇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맛만 보고 있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도록 해요. 알겠죠? 자, 유형 3으로 넘어올 건데, 아, 머리 아파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유형 3, 유형 4를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진짜 그냥 조금 조건부 확인, 유형 확인 파트를 살짝만 얹을게요. 왜냐하면 조건부 확률에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열심히 풀어서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시간을 제가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내가 요즘에 이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김연경 선수가 감독으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와,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실히 있잖아, 여러분. 그 정점을 찍은 자에게는 배울 점이 진짜 많다. 이런 것들 막 생각하지 않아? 그 선수로서도 엄청나게 탑이 된 사람들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다 다른 것 같아. 여기 이제 이게 뭐 엄청난 멘트, 그냥 숨 쉬듯이 나오는 멘트가 다 명언이거든. 그 김연경 선수가 그래. 그 선수 이제 감독이니까 선수한테 하는 이야기. 지금 울고불고 문제가 아니야. 눈물 아껴. 나중에 이기고 울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울 자격이 없어. 울 자격이 없어. 우는 것도 자격이 돼야지 울수 있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보면 참 맞는 이야기.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뭐 울어. 뭐막뭐그 아까 거에 대해서 뭐 약간 후회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럴 수가 없는 때야. 여러분들은 아직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 뭐 엄청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내가 울고 속상하고 아까 그때 페이스를 이렇게 할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 아닐까? 중간에 이미 포기를 해야 울거 아니야. 그냥 아,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럼 포기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없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은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다. 네가 뭐 속상하다, 뭐 아쉽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울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예사로운 분은 아니잖아요. 이기고 울어. 내가 생각했었어. 지금 네가 울 때야? 경기 제대로 하고 울어야 될거 아니야? 까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였거든. 이기고 울으래잖아. 여기서도 포기는 없어. 일단
일단 이기고 울어. 끝까지 해가 아니고 끝까지 잘하고 울어 이거잖아. 그래서 맞는 것 같은 거야. 보통 여기서 속상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보통 눈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후회,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기고 오르래잖아. 아까 그렇게 하지 말걸의 후회도 이긴 다음에 하면 마음이 다르지. 더 잘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그게 뭔가 희망의 표현이 되지만, 실패하고 울면은 그건 진짜 그냥 후회이고 내가 못났음을 인정하는 그게 되거든요. 싫어? 그러면 이기고 울어. 이 뜻인 거예요. 와, 멋있다. 이기고 울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한 번씩 보게 될 텐데, 눈빛이 진짜 엄청 멋져요. 울어? 막 이러면 내가 울던 눈물도 쏙 들어갈 것 같은 그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다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 사실 막다 이렇게 지켜보진 않아요. 배구라는 경기를 막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이 선수가, 이 김연경 선수가 나오는, 김연경 감독님이 나올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기고 우세요. 속상한 것들 많고 서러운 것들 많으면 끝까지 해서 잘 해내세요. 잘하고 울어. 잘하고 나 그때 서러웠어 이렇게 하잖아. 그럼 다들 그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고 있었어요. 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 또 돌아가 봐야죠. 저 끝에 활이 있구나. 독립시행의 확률하면 그꼭 화살 쏘는 거, 그다음에 슈팅 이런 거꼭 나오거든. 자,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딱그 표현이죠. 확률끼리 지지고 복고하는 파트에 쓰이는 것입니다. 맞지? 그 중에 이제 집합과 관련된 표현들도 꼭꼭 등장하니까 잘 알아는 두세요. 뭐,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런 기호를, 우리는 표현 쓰지 않지만, B에서 A를 뺀 차집합 그 부분이잖아.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되고요. 뭐, 드모르간 법칙도 사용이 되고요. 문제 나올 때 그때그때 설명을 할 거지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건 A, B가 서로 독립. 예스. 그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 보통 독립하면 다들 이거밖에 생각 안 해.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일단 킵해둘게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해놨어. 그럼 여기서 가봐요. PA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조건분해? 아, 웃는 이유가 있겠죠. 조건분이니까, PA분의 P, B 교집합 A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라며, 그러니까 얘가 뭐가로 바뀌어요? PB 곱하기 PA네. 오, 그래서 어때요? 분자 분모가 서로 지워져. PB였네 하는 순간 허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 독립하면 이것만 머리에 남거든요. 근데 계속 기억하세요. 영향력 없음. 정의. 영향력 없음의 정의가 뭐였어? A가 잃어 나건 말건 B의 확률에 영향이 없어. A가 일어났건 말건 이게 그냥 뭐라고? PB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PA와 PB를 그냥 알려준 거예요. 자, 얘는 뭘 의미한다고? 여사건까지 가서 가는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유형 소개할 때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맛보기만 하니까 아직까지. 요렇게 갈게요. 차집합을 이용해 봅시다. B인데 A는 아닌 부분이면 여기지.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해? PB, 우리 PB는 알아. 에서 누구를 빼면 돼?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네. 아하,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데 제가 아예 곱하기로 바꿔놨잖아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야? 6분의 1. 즉,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분의 3에서 12분의 1을 빼니까 정답은 12분의 1이죠.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디든 갈수 있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아직 그 차집합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여집합에 대한, 여사건에 대한 독립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유형 풀때 다시 소개를 할 거야. 지금은 그래서 일부러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나타냈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해결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괜찮아. 넘어갈게요.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버스 정류장의 도착 예정 시간이 오전 8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전 8시인 두 버스가
실제로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할 확률이 각각 저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질문. A가 오전 8시에

오건 말건, 비가 오전 8시에 오건 말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하지 않았어도 고정된 확률로 뜬다는 거는 얘네들끼리 다 뭐라는 거야? 독립이라는 거야. 독립을 보장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버스 중 적어도 한 대가 오전 8시에 도착할 확률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니까 뭐 하면 돼? 둘다 8시 이후에 올 확률입니다. 이걸 둘다 8시 이후에 올 확률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A가 8시 후에 올 확률, and 교집합으로 쓸게요. B가 8시 후. 맞아? 그건 어떻게 돼? 근데 독립이라며.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네. 자, 1에서 뺀다고 했습니다. A가 8시 후에 도착할 확률은? 8시 이전에 도착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후에 도착할 확률은 4분의 1이지. B가 8시 이전에 도착할 확률이 9분의 8이라면 8시 이후에 도착할 확률은 9분의 1이지. 끝. 이거예요. 됐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투까지 넣어놨지만 사실 그냥 봐도 확률이 결정이 딱딱딱 되면서 고정되게 나오고 있잖아. 독립임에 대한 것도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정답은 36분의 35입니다. 혹시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독립은 그래서 문제를 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봤던 유형 3번처럼 저런 식으로만 많이 나와. 진짜로. 어려워서. 내기가 어려워서. 내용이 쉬워. 내기가 어려워. 내용이 쉬워. 충격적인 파트예요, 여러분.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유형 4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독립시행의 확률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 개의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의 차가 1입니다. 이게 왜 독립시행일까? 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고 2분의 1입니다. 1-2분의 1이니까. 세상 쉽죠, 그죠? 자, 그러면 독립시행이고 뭐고, 공식 같은 거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해결하자. 자, 5번 던지는데, 앞면과 뒷면의 차가 1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앞면이 3번, 뒷면이 2번이거나, 또는, 앞면이 두 번, 뒷면이 세 번이면 됩니다. 여기에 케이스가 나뉜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봐. 앞앞앞 뒤뒤야, 여러분. 언제 앞이 나올지를 다섯 번 중에 고른다. OC3 또는 5팩을 3팩, 2팩으로 그냥 배열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저는 그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버전을 그렇게 갈게요. 다섯 번 중에 앞면이 언제 나올지를 골랐어. 이런 배열에 대한 방법.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몇 번이야? 3번.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몇 번이야? 2번. 하나 또 알아두면 좋은. 독립시행 확률에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가 많아. 계산 쉽게 하려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OC3. 됐고 그냥 2분의 1만 5번 등장해.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했어? 앞 대신에 뒤로만 바꾸니까 똑같겠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베스트 풀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그지? 가장 간단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는? 얘랑 하나만 지울까? 2에 4제곱만 남길게. 16. 9분의 10이니까 정답은? 8분의 5로 쓸까요? 이거예요. 아, 독립시행의 확률에 공식에다가 적용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얘가 공식처럼 보이면서 암기처럼 보이면서 너무 부담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야. 계속 연습할 거지만 다섯 번 중에서 앞면이 언제 나올지를 일단 골라야 될거 아니야. 그? 그런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어머, 2분의 1이 다섯 번이네?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실 독립시행의 확률이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해보잖아? 되게 간단해. 그래서 사실 조건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개념적으로 어려워서

0: 6의 약수가 나오면 돼. 이거랑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검은 공이 일단 나와야 하고, 그죠? 검은 공이 나오면 주사위를 몇번 던진대요, 여러분? 네번 던질 수 있고요. 네번 중에서 두 번만 6의 약수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흰 공이냐 검은 공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상황이 바뀌어요. 얘는 확률의 곱셈 정리와 독립 시행의 확률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때? 다섯 개 중에 한개 뽑으니까 5분의 2야. 그러면 곱해야지.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된 거야? 세번 시행할 수 있어요. 세번 중에서, 자,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어때? 1, 2, 3, 6, 6개 중에 4개니까 3분의 2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 번을 시행을 해. 세번 중에서 두 번은 6의 약수가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와야 돼. 언제 6의 약수가 나올지를 골라볼까요? 세번 중에 두 번. 그리고 6의 약수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마다 3분의 2죠? 3분의 2가 두번 곱해지고. 안 나올 확률은 몇이야? 1 빼기 3분의 2 해봐. 3분의 1이 한번 곱해지면 돼. 이거야, 이거. 응?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한 것이죠? 오케이. 자, 이때는요. 일단 검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그러면 이제 네 번을 시행하게 돼. 그럼 이제 내가 네번 중에서 몇 번? 두 번만 6의 약수가 나와야 돼. 6의 약수 두 번, 나머지는 안 나오는 거두 번이지. 네 번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이 한번더 등장하잖아. 네번 중에서 두번 어디다가 넣을지를 고르신 다음에. 좀 해보니까 보이지. 자꾸 하다 보면 뭐라 그러지? 그 숫자 조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자, 요거 먼저 계산을 할게. 3이랑 3 지울게. 일단은 너무 정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크기를 좀 줄였다가 정리하려고. 지우고 9분의 4잖아요. 그쵸? 9분의 4. 5분의 2 곱하기 9분의 4 하겠습니다. 45분의 8. 킵해둘게요. 두 번째 거. 여기는. 3 하나 지우고, 그래도 3이 3개 있어, 아직. 그지? 3이 하나 지워졌어. 그럼 3 3개 하면 27분의 4인데, 다행히도 여기에 누가 또 있어? 6이 또 있어서 한번더 지워는 저 3이. 그래서 3 하나 지우면 9분의 8로 쓰겠습니다. 5분의 1 곱하기 9분의 8로. 괜찮아? 그래서 어때? 45분의 8이 되었습니다. 둘이 더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계산을 좀 간단히 한 다음에 간 거예요.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45분의 16인 거죠. 선생님, 이 둘이 같은 것은 뭔가 의미가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연이지 뭐. 왜냐하면 검은 공이 나온 다음에 여기 네번 시행했고 흰공 나온 다음에 세번 시행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요. 각각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약분을 굳이굳이 한 이유는 분모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야. 여기는 어쨌든 지금 분모가 약분하기 전에 3이 3개 깔리는 거야. 3번 시행했으니까. 얘는 3이 4번 깔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달라질 거라서 그냥 각각 계산한 다음에 약분해서 크기 자체를 줄인 다음에 통분할 생각이었는데, 어머,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유형 확인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 유형이 앞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독립시행의 확률, 이 모든 거다 다시 한번 복습 잘 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랑 드디어 진짜 유형 확인을 쭉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걱정하지 마요.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 아닙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이제 이 유전 부분의 두 번째 강의에 들어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는 개념들 공부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오늘 배운 내용을 단독으로 뭐 문제가 출제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용어들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핵형과 핵상이라는 용어를 배울 겁니다. 핵형, 핵상 하면 뭔가 핵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 그런 핵에 대한 어떤 거일 것 같잖아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핵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따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염색체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일반적인 뭐 다른 동물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는 몇 개인지 그중에서 상염색체는 몇 개고 성염색체는 몇 개인지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체세포와 생식세포를 비교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상염색체, 성염색체의 개념과 체세포, 생식세포의 개념을 구분해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식세포에는 성염색체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식세포 하면 뭔가 성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염색체만 있겠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체세포와 생식세포의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실상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남성, 여성, 성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무엇이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포, 염색체, 유전자 분석, 실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전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감수 분열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다 알고 있어야 실제로 출제되는 실전 유형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우리가 세포에 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뭐 그림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전자의 상대량 그런 표 분석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때 일단은 기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다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의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기본 바탕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시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나중에 복습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핵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운을 띄웠죠? 핵에 대한 무언가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핵형의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이다. 형자는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핵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정의를 물어보면 아, 핵의 형태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이다. 그러면 형태적인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물론 이 염색체라는 게 아주 작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는 없겠고 뭐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활용해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제 눈으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그래서 그 형태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거는 수 몇 개인지, 염색체가 뭐 8개인지, 16개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눈으로 관찰해서 얻어내는 그런 정보죠. 그 다음에 크기. 모양과 크기가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크기는 같은데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 모양, 크기 같은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성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종인 경우에는 성별이 같으면 핵형도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도 같고요. 모양도 같고요. 크기도 같아요.

하나하나 종류별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핵형이 동일하다. 같음. 그런데 만약에 종이 달라진다. 사람과 개, 뭐 개와 고양이, 뭐 보리와 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핵형이 다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가끔 종이 다른데 염색체 수는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가 같아요. 똑같이 1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그러더라도 이 각각의 염색체의 형태와 크기까지 같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든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핵형이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종이 다를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어떤 한그 부류가 있죠. 뭐가 있을까? 다른 종이면 일단 핵형이 달라. 근데 같은 종이면서 성별이 같으면 핵형은 같아.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같은 종인데 다른 성별인 경우. 그게 지금 여기서 빠져 있죠. 같은 종인데 다른 성별이면 어떠냐? 어떨 것 같아요? 핵형이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다르다. 다름. 왜냐면요, 성염색체 조성이 달라서 그래요. 성염색체. 그래서 사람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편인 X 염색체가 똑같은 게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여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하나와 그거보다 훨씬 좀 크기가 작은 Y 염색체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자, 남자 글씨를 지우면 구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형태적으로 얘가 훨씬 작다, 얘가 크다, 이런 걸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죠. 형태적인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별이 다르면 성염색체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핵형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같은 종일 때 성별이 같으냐 다르냐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핵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은 드물고,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 핵형이란 거는 그종 고유의 특징들이다,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핵형을 알아보는 걸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의 크기와 모양, 그다음에 동원체의 위치. 이건 뭐냐면, 염색체가 이렇게, 동원체가 뭐였어? 두 개의 염색분체가 이렇게 맞닿아서 닿아있는 이렇게 잘록한 부위. 그다음에 방추사라는 실모양의 구조물이 붙는 부위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동원체였는데, 동원체가 이렇게 좀 윗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중간 부분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조금 더 다른 아래라고 할수 있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동원체의 위치에 따라서도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핵형 분석은 뭘 보는 거라고? 염색체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염색체. 그러면 염색체라는 건 물론 풀려 있을 때도 우리가 염색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염색체는 응축되어 있는 상태, 요렇게 덩어리 져서 우리 눈으로 딱 관찰이 가능한 그런 상태의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의 염색체를 보고 싶다면 핵형 분석은 어느 시기에 세포를 해야 하는가?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형 분석은 응축되어 있는 상태의 염색체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응축되어 있는 상태의 염색체는 언제만? 딱 이사 가는 것처럼 짐 싸놓은 형태가 응축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사에 버금가는 세포 분열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만. 그래서 분열기의 세포를 봐야만 우리가 보고 싶은 그 형태의 염색체를 볼수 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은 세포 분열하는 중인 분열기의 세포를 가지고 핵형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형은 뭐라고요?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뭔가 자매품 같은 핵상으로 가겠습니다. 핵상. 그러면 핵상은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를 하라고 합니다. 얘를 발음 나는 대로 써봐라. 그러면 핵상. 약간 쌍으로 발음이 나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쌍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교재나 이렇게 정리된 걸 보면은 요거를 염색체의 구성 상태라고 정의를 하긴 하는데, 체의 구성 상태. 이걸 처음에 좀 오해하는 경우는 이 핵상이라는 거를 그냥 개체 단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별. 세포별로 핵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마다 핵상을 구분해서 우리가 봐줘야 한다. 세포마다 그러니까 상태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염색체 구성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쌍입니다. 쌍. 쌍이냐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 세포 안에

염색체가 쌍을 이루어서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 중에 한 쌍의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의미하는 게 뭐였더라? 상동 염색체라는 용어를 배웠습니다. 상동 염색체는 이제 쌍을 이루게 되는 염색체인데, 걔는 왜 쌍을 이룬다 그랬죠?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아서 조합하고 나니까 쌍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걔네들은 서로 뭐가 같고, 모양과 크기가 같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한 쌍을 이루는데,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염색체 한 쌍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쌍은 상동 염색체 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자기랑 똑 닮은 상동 염색체 쌍이 그 세포 안에 같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이엔 상태의 세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이 있는 상태다. 쌍이 그 세포 안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세포를 보면은 얘랑 닮은 염색체가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만. 그런 경우에는 N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종류별로 하나씩만. 별로 쌍이 아니고 한 개씩만 염색체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외로운 상태 N이라고 한다. 짝이 있는 상태 EN, 외로운 상태 N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그림이 N인지 EN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요런 염색체랑 요런 염색체랑 요런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N일까요? EN일까요? 얘 짝꿍 누군 것 같아요? 완전 똑 닮은 애. 없잖아요. 얘똑 닮은 애. 없죠? 얘도 똑 닮은 애 없어. 대중소죠? 지금 사이즈가. 다 달라. 이렇게 종류별로 쌍 없이 하나씩만 존재하는 거는 N입니다. N. 얘는 N 상태의 세포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또 그리는 거는 뭔지 보세요. N 하나 그렸으니까 EN 그릴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얘는 N일까요? EN일까요? 여러분들이 다르잖아요. 얘네도 다르게 생겼잖아요 라고 할까봐, 선생님이 손으로 그렸으니까 완전히 똑같을 순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봐 색칠해서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어때요? 얘네 둘이 같은 색깔에 비교적 닮았고, 얘네 둘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 쌍이 같이 존재하면 요런 거는 EN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핵쌍이 같냐 핵쌍이 다르냐 요거는 N인지 EN인지만 보면 되고요. N이다 EN이다는 그 세포 안에 짝꿍들이 있느냐, 각각이 다 짝꿍이 있어야 돼요. 각각 짝꿍이 다 있는 상태냐, 없는 상태냐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N이다, EN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핵상은 N인가 EN인가까지가 핵상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포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때는 N이다, EN이다만 쓰고 끝나지는 않고, 얘는 N인데 전체 지금 이 세포 안에 염색체가 3개다 하고 그 세포 안에 있는 전체 염색체 수를 옆에다가 써주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EN인데 전체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붙어 있는 동안에 한 덩어리라서 하나로 그냥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써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법이다. 근데 핵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N이다, EN이다, 이것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포별로 이 구성 상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어떤 세포는 EN이고 어떤 세포는 N인 걸까? 자, 퀴즈. 여러분들의 몸에는 EN인 세포가 많을까요? N인 세포가 많을까요? EN 상태의 세포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N 상태의 세포는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일부 만들어내는 아주 특수한 목적의 세포만 N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따가 나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그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비율보다 좋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면, 아까 우리가 필수 개념으로 배웠던 것 중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랬던 거 있잖아요. 세포는 이 세포와 이 세포가 있습니다.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나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는 그냥 체세포예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다. 그게 체세포입니다. 그런데 생식세포는 뭐야? 생식세포는 내가 자손을 낳으려고, 내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특수 목적의 세포예요. 그건 어디에만 있지? 생식기관의 일부 만들어진 게, 생식기관에 이런 세포가 다 생식세포도 아니야. 생식세포에서 일부 만들어낸 세포 몇 개. 그게 지금 생식세포예요. 그 외에는 뭐죠? 그 외에는 다 체세포입니다. 거의 체세포예요. 이 생식세포는 우리 몸의 생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생식세포 갑자기 다 없애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수 있어요. 하지만 체세포의 일부가 더뭐 없어진다거나 그러면 우리 몸의 기능이 망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피부만 일부 없어져도 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는 대체로 체세포고, 생식기관에서 자손을 남기기 위해 특수 목적으로 만든 몇 개의 세포, 일부의 세포가 생식세포다. 그런데 체세포는 죄다 이엔입니다. 사람 기준이에요, 지금. 체세포는 이엔입니다. 항상 상동염색체 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뭔가 문제를 풀다가 이거는 체세포다, 이렇게 뭐 체세포 기준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엔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생식세포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N이란 얘기예요. 종류별로 하나씩만 있어요. 그럼 지금 먼저 앞으로 감수분열에서 배울 내용을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생식세포는 감수분열이라는 분열을 통해서, 특수한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왜 이런 세포를 만드느냐, 굳이. 왜냐면, 내가 배우자의 생식세포랑 수정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얘가 만약에 정자다. 그럼 얘가 난자인 거고. 걔네 둘이 수정이 되면 결국엔 합쳐져서 역시나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똑같은 종류 한 쌍씩 만나서 결국엔 이엔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엔짜리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엄마 거 반, 아빠 거반 정보를 줘가지고 이엔짜리 자손을 또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기 위한 세포만 특수하게 감수분열이라는 분열을 통해서 N짜리 세포를 일부 만들어 놓는 거고, 그 세포로 우리가 생식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는 EN이고 생식세포는 N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핵상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핵상은 뭐라고? 쌍인지 아닌지, 상동염색체 쌍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자, 가의 그림은 저 세포 안에 상동염색체 쌍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색깔로 혹시라도 놓칠까봐 이렇게 잘 짝꿍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EN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EN까지 써도 핵상을 찾아라 하면 맞지만, 우리가 이 세포에 대한 정보를 끝까지 한번 적어본다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 절대 약분하면 안 됩니다. N은 3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짝꿍 없고, 없고, 없죠.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럼 뭐라고? 외로운 상태 N이다. N이다. N이다. 그 다음에 전체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세 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각각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짝꿍인 것 같진 않죠. 그죠? 그래서 얘도 N입니다. 그리고 전체 염색체 수는 몇 개냐? 세 개다. 얘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둘씩 짝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짝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짝을 지었더니 얘랑 얘는 똑 닮았고, 얘랑 얘도 똑 닮았는데, 얘랑 얘는 안 닮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이 분명한 짝꿍이니까 얘네 둘도 짝꿍이어야 될것 같긴 한데, 상동염색체면 서로 닮아야 되는데 안 닮았단 말이죠. 그치만 이렇게 되는 애들도 상동염색체고요. 이렇게 해서 다 짝을 짓고 얘네들이 짝이어야만 하는데 다르게 생겼다. 그럼 요거는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염색체가 X 또는 Y로 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는 다 X, Y 염색체 조합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는 큰게 X 염색체, 작은 게 Y 염색체. 그래서 요거는 수컷이구나. 이렇게 성별을 알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남는데 쌍이어야만 하는데 다르게 생겼다. 걔는 성염색체고, 그걸 성염색체를 다른 걸로 갖고 있는 수컷의 조합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나중에 갔을 때는

절대 헷갈리지 않은 부분이지만 처음 공부할 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보면 나와 다는 분명 그림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하나의 염색체에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이렇게, 그죠?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는 그냥 한 개에 한 가닥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써 있는 건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핵상과 염색체 수는 동일하게 지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잘 정리해야 될게 바로 요겁니다. 일단 지금 복제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다른 말로는 염색 분체 수라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얘는 복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냥 한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염색 분체? 그냥 분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얘는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염색체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복제가 된 것과 안된 것의 염색 분체 수가 지금 다른 상황인데, 그렇게 복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핵상이나 염색체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핵상이라는 거는 뭐만 보는 거야? 그 염색체 안에. 염색 분체 여부를 보는 거예요? 아니죠. 상동 염색체 쌍이 같이 그 세포 안에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얘 짝꿍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N인 거지. 얘 짝꿍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N인 거예요. 짝꿍이 없으면 둘다 N인 겁니다. 그림이 좀 다르더라도. 자, 그다음에 염색체 수는 어떻게 세는 거냐면 그냥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잖아요. 지금 동원체에서 붙어 있잖아요. 그럼 한 개. 얘는 그냥 요게 한 덩어리잖아요. 그럼 한 개. 그래서 염색 분체 한 가닥 더 있는 거는 염색체 수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복제돼도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냥 한 개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잘 기억하면 되고, 그럼 얘랑 얘는 그림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는 반영이 됩니까? DNA 상대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DNA의 상대적인 양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DNA라는 거 뭐냐면 물질 이름이잖아요. DNA라는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의 양은 두 가닥이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 두 배겠지, 두 배. 복제됐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의 양으로 물어보면 복제됐을 때두 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의 양에는 영향을 주지만 복제됐는지 안 됐는지가 핵상이나 염색체 수는 다르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볼게요. 요거는 방금 배웠던 그 스킬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봤을 때, 이 문항에서 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중에 가를 확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원, 투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얘를 조금 더 풀린 상태로 표현해서 기억에 이렇게 네모 칸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기억,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고 지나가는 저 구슬 모양의 구조 자체를 기억으로 제시를 했죠. 저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이름을 한다? 얘는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른다. 뉴클레오솜은 바로 요 DNA랑 요 각각 동글동글한 히스톤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이랑 잘 정리가 돼서 일단 기본 구조로 만든 게 뉴클레오솜이다. 그리고 지금 이 원투의 관계는 어때요? 얘네 둘은 염색 분체 관계죠? 그래서 서로 복제본의 관계입니다. 복제본. 그리고 아직 동원체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은 하나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이 세포는 N이에요, EN이에요? 짝꿍이 다 있잖아요, EN이죠? 그리고 전체 염색체 수는 6개죠? 근데 짝을 다 짓고 나니까 얘네 둘이 어색하게 짝꿍이 되는 거죠? 모양과 크기가 다른데도. 그럼 이게 성염색체다. 성염색체인가 확인했을 때더큰게 X 염색체고 작은 게 Y 염색체입니다. 항상 이렇게 작은 게 Y 염색체. 자, 그럼 보기에서 맞는 걸다 골라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는 성염색체이다. 그쵸? 뭐 X 염색체든 Y 염색체든 성염색체니까 맞고. 그다음에 니은 원은 투의 상동 염색체이다. 아니죠? 원은 투의 분체 관계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그려져 있으려면 이렇게 생긴 애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야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염색체를 하나 그렸는데 그게 상동 염색체일 순 없어요.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상동 염색체를 표현하려면.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뉴클레오솜이다. 맞고. 그 다음에 가의 저 그림. 뭉쳐져 있는 응축한 상태의 저 염색체의 그림은 분열기에 관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간기에 관찰이 되는 상태고, 저렇게 명확하게 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는 분열기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되는 그런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람의 염색체로 우리 사람 쪽으로 조금 더 파고들어 볼게요. 자, 사람도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몇 쌍이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의 염색체는 상염색체 22쌍에 성염색체 1쌍. 그럼 다 합하면 몇 쌍이에요? 23쌍. 근데 개수로 얘기를 하자면 이 각각이 곱하기 2 되어서 44개. 그 다음에 한 쌍이 곱하기 2 돼서 2개. 그럼 개수를 총 합치면 몇 개? 46개. 그러면 한 종류당 2개씩으로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개수잖아요. 그럼 얘는 N인 세포를 얘기하는 걸까요? EN인 세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개수는, 염색체 수는 EN인 세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세포 기준. 체세포가 EN이라고 했잖아요. 체세포 EN 상태 기준. 일때 사람의 염색체는 하나의 세포당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요. 그래서 EN일 때 전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니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EN이면서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그런 세포다. 근데 이거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46개를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개의 세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곱하기 100 해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의 염색체 개수가 되겠죠. 뭐 우리 몸 전체가. 근데 우린 100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60조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론 그중에서는 일부 생식세포, 절반만 갖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세포 하나당 46개의 염색체를 다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다. 근데 지금 22쌍은 남녀가 공통으로 겉으로 봤을 때 이건 남자 거다, 이건 여자 거다 할수 없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22쌍이고요. 그 다음에 한 쌍의 성염색체만 남자와 여자의 조성이 달라서 그걸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지금 방금 3년치 성염색체를 좀더잘 정리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제목이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거든요. 핵형이 뭐였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같은 형태적인 특징을 분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몇 개나 있는지 숫자도 셀수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과 크기도 알아볼 수 있죠. 핵형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남자와 여자 모두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가 붙어있는 염색체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1번끼리는 남녀 모두에서 닮았고요. 2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다둘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종류를. 그래서 요거는 상염색체인 경우에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다. 그래서 번호 붙은 염색체는 다 상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번호의 그 순서는 키가 작아지는 순으로, 제일 큰 애부터 작은 순으로 22번까지 붙여놨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래서 보면은 성염색체는 이렇게 꼭 끝에 빼놓습니다. 이렇게 빼놓는 건데, 상염색체는 남녀의 사진을 봤을 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성염색체는 그냥 이것만 봐도 XX나 XY 안써 있어도 다르다가 구분이 되죠. 그냥 이 핵형 분석 결과로 성별이 구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로 구성이 돼 있으면 남자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두 개, 큰거두 개로 구성이 돼 있으면 XX 조성이 여자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핵형 분석 결과다. 가끔 요런 핵형 분석 결과가 문항에서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다볼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에만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거기만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 이렇게 지시성 같은 걸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보라고 하는데 보면 되고, 그거 외에 그냥 이런 사진이 나오면 21번이랑 성염색체 조성에만 딱 동그라미 치고 바로 그냥 문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21번 염색체에 왜 동그라미 치냐면 나중에 맨 뒤에 사람의 유전병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21번 염색체가 원래는 두개한 쌍이어야 되잖아요. 모든 종류가 두개한 쌍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개인 경우에 그런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다운 증후군인데 그런 걸로 출제가 될수 있어서 21번 요것만 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다. 자, 다음은 사람의 성별 결정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일단 여기 자녀 세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

성명지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니까 XY 조성의 성염수체 조성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딸이죠. 그래서 XX 조성의 여자라서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다 체세포 기준입니다. 이 사람들의 체세포에는 각각이 다 44개의 상염색체와 XY 염색체, 그 다음에 44개의 상염색체와 XX 염색체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체세포 기준으로 하나하나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는 경우는 Y 염색체를 가진 정자랑 X염색체를 가진 난자가 수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거 두개 합쳐져가지고 XY 조성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딸이 태어날 때는 X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자랑 X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난자가 수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딸이 XX 조성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는 어차피,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럼 엄마의 성염색체 조성도 XX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주든, 뭘 주든, 무조건, 엄마는 가진 게 X염색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주든 무조건 X염색체를 담아서 주게 됩니다. 난자라는 생식세포에. 그런데 아빠는 XY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자에는 X염색체가 담기고 어떤 정자에는 Y염색체가 담겨요. 반반의 확률이지만 랜덤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둘 중에 어떤 생식세포가, 어떤 정자가 수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Y를 갖고 있는 정자가 수정되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 X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수정되면 딸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실상 자녀의 성별 결정은 아빠의 생식세포, 정자에 무슨 염색체가 담겨 있느냐에 의해서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성별 결정에 난자는 관여하지 못하죠. 그죠? 정자에 무슨 성 염색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맨 앞에서 강조한 부분인데, 지금 이 정자랑 난자는 어떤 종류의 세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자와 난자는 생식세포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자손 낳는데 쓰려고 특수 목적으로 만든 세포가 생식세포라고 했죠? 생식세포의 특징은 핵상이 뭐다? 핵상이 N이다. 무조건 절반만 갖게 만든다. 종류별로 하나씩 갖게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생식세포의 경우에 성염색체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식세포에는 한 개의 성염색체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 22개의 상염색체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22개의 상염색체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N짜리인 생식세포들은 전체 염색체 수가 몇 개냐면 23개예요. 상염색체 22개에다가 X든 Y든 성염색체 하나 해서 이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절반인 23개 종류별로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고, 하지만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4번 하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22번까지 하나씩 다 있고, 성염색체 하나 있고. 그게 바로 생식세포의 조성. 짝꿍은 없지만, 외롭지만 종류는 다 있는 그런 조성이 생식세포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게 되면 딸이든 아들이든 자손은 체세포에서 다시 EN 상태를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총 염색체수 46개. 두 개의 N짜리 세포가 만나서 두 개의 23개의 염색체 가진 세포 둘이 만나서 46개의 세포를 그 염색체를 가진 그런 세포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든 난자든 생식세포는 성염색체뿐만 아니라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도 다 골고루 종류별로 갖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어내서 풀이 과정을 시작하면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일단 이 그림을 해석하는 거는 앞에서 한 두어 번 지금 언급이 됐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세포의 그림이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의 세포 그림인데 원래 사람 세포면 지금 이 세포는 N입니까? EN입니까? 다 짝꿍이 있어요. EN이죠. EN이면 원래 46개의 염색체 가져야 되거든요. 사람의 세포라면. 근데 46개를 솔직히 다 그릴 수가 없잖아. 언제 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보통 일부의 염색체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네 쌍의 염색체를 그려놓은 거죠. 그죠? 23쌍 중에 네 쌍만 그려놓은 상태다. 그랬는데 짝을 지어보니까 얘가 어색하게 짝꿍이죠. 그죠? 분명 얘네들이 짝꿍이어야 돼. 혹시나 모를까봐 색깔도 이렇게 달리 칠해줬어. 근데 얘는 크고 얘는 작잖아요. 그럼 얘는 X 염색체, 얘는 Y 염색체.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세포를 분석할 때는 짝을 짓고 남는 한 쌍, 이상하게 한 쌍이 되는 애들, 그거를 성염색체로 뽑아주면 되고, 그럼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뭐다? 상염색체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를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쥐원기 세포 기준. 앞으로 쥐원기란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순서상 다음 시간에 이 쥐원기, S기, G2기 이런 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느낌만 보자면, 쥐원기 세포라는 거는 일단 EN짜리, EN 체세포. EN 상태의 체세포인데, DNA 복제 안된 상태. 그냥 기본적인 숫자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쥐원기 세포 또는 체세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냥 체세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세포가 갖고 있는 각각의 DNA 상대량을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어머니는 P는 없고 P별이 두개 있어요. 그 다음에 T는 두개 있고 T별은 0입니다. 그러면 뭐 각각이 연관되어 있는지 독립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고, 여기서 그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되어 있다는 거는 풀다 보면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피별이 두 개라는 거는 요렇게 상동염색체가 있는데, 여기 피별 있고, 여기 피별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우연히 똑같이 피별이라는 유전자를 똑같은 걸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는 이 대림 유전자 조성이 P별로만 두 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염색체에 역시나 T라는 또 T 또는 T별이라는 유전자가 올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엄마는 T로 두개 갖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조성으로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엄마의 유전자형은 P별, P별, T, T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나는 어때요? 누나는 P 하나, P별 하나.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는 P, 하나는 P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엄마랑 똑같이 T로만 두개 갖고 있는 게 누나의 조성입니다. 자, 근데 철수는 P 하나, P 없고 P별 하나. 그럼 여기 P가 없어요. 그러면 염색체는 있는데 그 유전자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철수만 요게 전체 총합이 1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두개더 하면 상동염색체 각각 하나씩 해서 나올 수 있는 2라는 총합의 숫자를 갖잖아요. 근데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여자예요. 어머니, 누나, 여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나라는 표현을 봤을 때 철수는 남자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들 중에 이렇게 여자는 총합 두 개를 갖는데 남자는 그것의 절반의 염색체, 절반의 유전자 상대량만 갖는다. 그러면 요거는 X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입니다. 왜냐면 남자는 X 염색체를 두개 가질 수가 없거든요. 남자는 X 염색체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 Y 염색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P 또는 P별의 유전자가 온다면 한 개밖에 못 가져요. 우리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대림 유전자는 Y 염색체에 없고,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대림 유전자도 X 염색체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각각에는 서로 대림 유전자가 없다. 그럼 여기는 지금 철수 같은 경우에는 P별만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죠. X 염색체 자체가 한 개니까.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삼아서 앞으로 문제풀이 아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일단 그림에 대해서 먼저 보면, 같은 모양의 염색체끼리 다 짝을 지어봤을 때, 모양이 다른 한 쌍이 남는다면 이것이 바로 성염색체. 이것이 바로 성염색체다. 그리고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이건 X 하나랑 Y 하나일 수밖에 없다. 큰게 X, 작은 게 Y.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게 이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면 남녀에서 DNA 상대량 합이 다르다. 여자는 두 개인데 남자는 하나다. 그러면 이거는 X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예요. 근데 꼭 성염색체는 X염색체만 있지 않잖아요. X염색체일 수도 있고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도 존재하거든요. 수가 많진 않지만. 그 Y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냐? 여자는 Y염색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의 총합이 0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여자는 그거를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몇개 가질 수 있을까? 남자는 Y염색체 한 개잖아요. 총합 1을. 그 유전자의 뭐 기호가 뭐가 됐든. 그래서 여자는 뭐가 됐든 못 갖고 남자는 딱한 개만 갖네. 그런 어떤 유전자의 총합이 있다면 그거는 Y 염색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Y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는 것보다는 X

암색체에 존재하는 걸로 훨씬 높은 빈도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자는 두개 갔는데 남자는 총합 한개 갔는다? 그건 X 염색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T하고 T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머니도 두 개, 누나도 두 개, 철수도 총합 두 개, 여동생도 총합 두개 갔거든요. 그럼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서 총합이 같다. 그거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동일하게 두개한 상씩 가지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유전자는 개수가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남녀에게서 DNA 상기를 합이 같다. 다르다? 성염색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중에 많이 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예제 풀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무슨 분석 결과? 핵형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핵형 분석 결과 문제 앞으로 나오면 딱 어디 동그라미 치고 바로 넘어가라고? 21번 염색체랑 성염색체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바로 그냥 보기로 넘어가면 돼요. 여기서도 그냥 그림은 건강한 어떤 사람의 백혈구를 채취하여 핵형 분석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끝이기 때문에 그냥 딱딱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바로 보기 보면 됩니다. 여기서 옳은 걸 골라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 세포의 성염색체 수 분의 상염색체 수가 22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성염색체 지금 몇 개죠? X 하나, Y 하나, 두 개죠. 그러면 상염색체는 몇 개일까? 일단 상염색체 종류는 1번부터 22번까지의 22종류인데 각각의 종류가 두 개의 한 쌍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 4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44개인데 약분하면 2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 옳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A와 B가 있어요. 이렇게 이 21번과 성염색체 외에 다른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다선줄 거야. 이렇게 빠르게 뭐뭐 뭐 보고 이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B와 A에 대해서 묻는데 B는 A로부터 복제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복제되어 만들어진 두 가닥은 우리가 부르는 명칭이 네 글자로 뭐였어? 요건 염색분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A와 B는 이렇게 동원체에서 붙어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얘는 그냥 엄마, 아빠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동인 것과 얘네 각각 가닥 이 염색분체, 요거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염색분체랑 상동 염색체랑 혼합해서 섞어 놓은 것들이 초반에는 좀 그런 문제들을 예제로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사람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 중에 절반, 50%는 X염색체를 갖는다. 자, 일단 생식세포는 N이잖아요? 그러면 종류별로 하나씩 해서 23종류를 각각 한 개씩 해서 23개의 염색체만 가져야 돼요. EN일 때는 전체 46개지만 N짜리의 생식세포를 만들면 한 종류에 하나씩 전체 23종류니까 23개가 담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상염색체는 1번 중에 하나, 2번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골라서 담는 거고, 성염색체도 지금 XY 조성이잖아요. 서로 다른 걸로 조성돼 있으니까 남자인데, 그러면 X가 들어가는 생식세포도 있고 Y가 들어가는 생식세포도 있죠. 그죠? 둘 중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수정된 자손이 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반은 확률적으로 X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반반이죠, 확률상. 그래서 맞다. 기역 디귿 맞는 보기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요거는 이제 이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표는 서로 다른 동물 A와 B의 체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라는 말이 붙었어요. 체세포라는 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EN이다. 그 세포는 지금 EN일 때 전체 6개 염색체를 갖는다. 그 다음에 이 B라는 동물은 체세포, 다른 말로 EN일 때 전체 12개 염색체를 갖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저 A, B 둘 중에 어떤 한 동물의 세포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세포는 일단 N이에요, EN이에요? 짝꿍이 있어요. EN입니다. 전체 염색체 수몇 개죠? 동원체에 붙어 있는 동안은 한 개로 친다고 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죠. 그쵸? 여섯 개.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건 누구 세포겠어요?

있는 6인 A의 세포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봤더니 어색하게 짝꿍이 된 애가 있죠. 얘네 둘. 얘네 둘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짝꿍들인데 얘네들은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큰 게 X염색체, 작은 게 Y염색체. 지금 요 개체는 XY의 수컷이구나. 요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그림은 A의 세포이다. 그쵸? 전체 염색체수 6개니까.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의 상동 염색체이다. 방금 우리 좀 전에 연습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기억과 니은은 지금 동원체에 붙어있는 서로 무슨 관계? 복제봉 관계잖아요. 상동 염색체 아니고 뭐예요? 염색 분체지. 상동 염색체라고 하려면 얘랑 얘랑 둘이 이렇게 물어봐야 상동 염색체죠. 그죠? 얘네 둘은 염색 분체다. 그 다음에 D급. B에 생식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상염색체 수는 6개냐. 자, B는 2N일 때 12개 염색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N일 때는 딱 그거의 절반 같죠. 무조건 N일 땐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생식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가 아니고 상염색체 수를 물어봤어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총인지 상인지 성인지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총 염색체로 물어봤으면 여섯 개가 맞지만 이거는 쪼개봤을 때 다섯 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한 개 요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일단 성염색체는 하나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그거 빼고 나머지는 상염색체. 그래서 상염색체 수는 다섯 개죠. 이게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보기. 자, 마지막 3번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상대량 연습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간은 철수의 염색체 중 하나고 표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아버지 누나 철수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그래서 A끼리 이렇게 여기 라지 A 스몰 A가 대립 유전자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복제 안 된 상태로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여기 있고 뭐 스몰 A가 여기 있고 이렇게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는 라지 B, 스몰 B가 대립 유전자 관계. B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나는 요런 그림이죠. 누나는 라지 A 하나에 스몰 A 하나. 상동 염색체에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스몰 A 한 개만 있어. 철수는 역시 스몰 A 한 개만 있어. 어때요? 이건 어딨다? 성염색체 중에서도 X염색체 있기 때문에 여자인 누나는 두 개 같지만 남자인 아버지와 철수는 총합 한 개밖에 못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인데 그 X염색체에 스몰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누나는 X염색체 두 개인 여자인데 그 중에 하나에는 라지 A가 그 중에 하나에는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수는 남자니까 X 하나, Y 하나 있는데 X염색체에 스몰 A가 하나 있겠죠. 그럼 엄마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엄마. 엄마는 여자니까 X염색체 두 개겠죠? 근데 지금 누나가 갖고 있는 이 라지 A. 아빠는 못 줘요. 누가 줬을까? 엄마가 줬겠지. 그 다음에 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스몰 A. 누가 줬을까? 아빠가? 아닙니다.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았겠지. Y는 아빠로부터 밖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줬을까? 엄마가 줘야죠. 요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B라는 유전자는 아버지도 두 개, 누나도 두 개, 철수도 두 개, 다 두 개야. 어딨어? 상염색체 있어야 되죠. 그럼 아버지는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누나는 라지 B로 두 개, 철수는 스몰 B로 두 개 가져요. 그럼 누나가 가진 라지 B 중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왔겠죠. 철수가 가진 스몰 B 중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왔겠죠. 요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간은 A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여야 돼? X염색체여야지. 근데 상염색체냐고 물어봤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어머니로부터. 저거 X염색체 있으니까 철수가 받을 때는 엄마로부터. Y를 아빠로부터 받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고. 그 다음에 철수의 어머니는 라지 A와 스몰 B를 모두 가지고 있죠. 누나와 철수를 가지고 조합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요렇게 해서 니은 디귿이 답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겁먹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세포주기, 체세포 분야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9강이고요.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는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입니다. 우리 온실효과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온실효과가 지구온난화랑 연결돼 있어서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효과로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지구에 있어서 온실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온실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5도, 16도, 17도 요 정도, 생명체가 살기에 좀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였고요. 사실 온실효과가 지구에서 없어진다고 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영하가 됩니다. 그럼 생명체가 살기에 좀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온실효과는 사실 긍정적인 효과다. 하지만 이 온실효과가 점점 증가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 개념의 맥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그림은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구 안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조금 더 특이하게 좀 생각하게 좀 체크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보면 여기에 온실효과라고 써 있죠? 이 온실효과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지표면이 에너지를 방출하네. 근데 그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네. 그런데 흡수한 이 에너지를 다시 지표면으로 보내주네. 여기에 온실효과가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 대기와 지표면의 어떠한 이런 에너지의 상호작용이 온실효과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요 수치들이 있는데, 요 수치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는데 30이 반사된데, 그러면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건 70일 텐데, 지구가 내보내는 게 70이래. 아, 지구는 70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70의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됐죠? 에너지 평형 상태이구나. 자, 요런 거. 지표면에서도 대기에서도 지구는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을 얘기할 거고, 이 인위적 요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온실기체에 의한 온실효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아셔서 그건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위적 요인은 사막화, 그 다음에 뭐 에어로졸에 의한 거, 온실기체에 의한 것이 있는데, 사막화는 이런 거죠. 과잉 방목, 과잉 경작으로 인해서 숲지나 아니면 토양, 일반적인 토양이었던 곳이 다 경작을 해서 사막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사막이 많아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막화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막화라고 하는 건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사막화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사막화라고 하는 거고,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조지대죠. 건조지대, 굉장히 토양이 건조한 지역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숲지나 아니면 삼림이나 초지나 목지나 이런 곳이 사막이 된다. 사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사율이 커요. 반사율이 크다. 반사율이 크다는 얘기는 사막이 많이 되면 태양에너지 흡수를 잘 못한다는 얘기고요. 흡수를 잘 못한다는 얘기는 기온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기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대기가 냉각된다는 의미고요. 대기가 냉각된다는 얘기는 대기가 무거워져서 가라앉는 운동이 잘 된다. 가라앉는 운동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약간 고기압에서의 하강기류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라앉는 운동이 잘 된다? 그럼 공기가 건조화된다. 사막화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대기가 더 건조해져요. 대기가 건조해지면 사막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막화는 사실 어떤 인간의 역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에어로졸 보겠습니다.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있는 작은 입자,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작은 입자를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하고, 먼지 정도를 생각해

분야를 온실기체로부터 이렇게 좀 촉발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대기에 있는 기체 중에서 온실료가 기여도가 제일 높은 건 누구? 수증기다. 수증기다. 수증기가 온실료가 기여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실기체를 얘기할 때 수증기를 잘 다루지 않는 이유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충분히 많아지면 얘네들이 응결해서 비로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는 현재의 온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현재 온도 안에서 대기 중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증기가 많아지면 알아서 응결이 돼서 떨어지기 때문에 수증기의 증가를 우리가 걱정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증가를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특히나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험성을 강조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기체들로 하여금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대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많아져요. 그러면 다시 수증기에 의한 어떤 온실료가 기여도를 고려해봤을 때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아셨죠? 어쨌든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이 다른 기체의 증가량보다 압도적으로 좀더 걱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이런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이제 온실효과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온실효과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좀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사. 복사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가 복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달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그 다음에 대류, 그 다음에 복사가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건 고체 물질, 쇠의 젓가락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끓는 물에다가 쇠 젓가락을 놓으면 조금 있으면 쇠 젓가락 뜨거워지죠. 이 고체 물질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직접 전달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야. 아셨죠? 대류라고 하는 건 끓는 물을 생각하면 돼요. 물이 끓어지면 이 끓는 물 자체가, 이 유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죠. 움직여서 에너지를 직접 전달해. 이제 이런 걸 대류. 복사라고 하는 건 빛을 생각하면 됩니다. 빛.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빛. 우주 공간을 생각해 보시죠. 우주 공간은 거의 진공이죠. 이 진공 상태를 뚫고 태양빛이 나에게 와서 에너지를 준단 말이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이 복사의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건 빛이고, 그 빛은 파장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파장이 꽤긴 빛은 적외선, 파장이 꽤 짧은 빛은 자외선, 파장이 적당한 빛, 우리가 봤을 때 색깔을 띠는 빛,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 자외선. 됐죠? 어떠한 물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라고 했을 때이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을 더 많이 방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관련해서 우리 태양과 지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구가 방출하는 빛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K 정도 되고요. 지구의 표면 온도는 약 290K 정도 됩니다. 뭐 290K, 뭐 300K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근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태양이 훨씬 더 표면 온도가 높죠. 얘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 수 있다. 센 빛을 많이 방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을 많이 방출해요. 그래서 얘가 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보통 단파 복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가 방출하는 빛은 주로 가시광선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을 보면서 색깔을 인지하는 겁니다. 가시광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셨죠? 지구는요, 요 정도의 온도예요. 태양과 비교해 봤을 때 온도가 많이 낮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빛, 상대적으로 약한 빛을 많이 방출한다. 그 약한 빛이 누구? 적외선. 파장이 긴 빛을 많이 방출한다. 아셨죠? 이렇게 방출된 빛이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볼게요, 계속. 자, 태양이 방출하는 빛이 지구에 온다라고 했을 때, 태양이 방출하는 빛이 지구에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요 빨간색 선은 뭐냐면 쭉 되어 있죠? 대기 밖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즉,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 대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태양빛이 온다라고 했을 때이 지점에서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보면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가 집중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시광선. 가시광선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가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파란색 선이 있죠.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지표면에서의 태양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요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의 태양복사 에너지를 보면 가시광선이 대기 바깥에서는 이만큼인데 안으로 들어와서는 요만큼의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만큼의 차이는 그럼 뭐야? 대기 바깥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없는 거잖아요. 아,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반사된 것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아셨죠?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 요만큼 들어오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색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색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구 대기가 태양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것들, 흡수한 대기들을 보니까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아까 얘기했던 온실기체인데? 아, 온실기체가 이 빛을 흡수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가시광선의 태양빛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온실기체는 햇빛 중에 일부를 흡수할 수가 있다. 근데 흡수하는 그 빛이 주로 어떠한 빛? 적외선이다라고 하는 거. 됐죠?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구복사 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지구복사 에너지 보면 얘는 이제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입니다.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인데 파장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지구의 표면 온도를 대략 300K라고 대략 가정을 했을 때요 정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요 빛이 뭐냐면 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적외선의 빛이 지구 표면에서, 자, 지구 표면에서 나간다고요. 지구 표면에서 적외선의 빛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색칠되어 있죠. 요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뭐냐면, 이 적외선의 빛이, 요 적외선의 빛이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지구 대기가 흡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 파장대의 일부 영역만 흡수를 못하고 우주 공간으로 그냥 날아가지. 대부분은 다 대기에 의해서 일단 한번 흡수되는구나. 한 번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다 흡수되는구나. 그 흡수를 하는 기체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온실 기체들이구나. 아, 온실 기체가 얘네들을 흡수하면 여기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이게 나중에 온실 효과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얘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면 복잡합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결과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만큼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표면이든 대기든 각 영역에서 들어온 에너지만큼 나간다. 우리가 들어온 에너지만큼 나간다. 방출 에너지와 유입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걸 에너지 평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평형.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것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복사 에너지의 평형은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사 평형. 아셨죠? 복사의 형태로 들어온 것만큼 복사 형태로 나간다. 다른 영역은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 에너지 평형. 지구는 복사 평형. 요거 조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결과 값은 이런데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더 간략하게 조금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그림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을 할 건데요. 얘가 대기예요. 대기. 지구 대기고 얘가 지구 표면, 지표면이고 얘가 우주. 우주. 자, 무슨 가정을 할 거냐면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에 집중되어 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다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 지구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 즉 가시광선은 전혀 흡수하지 못한다. 아셨죠? 그리고 지표면이 가시광선을 100% 흡수한다. 이렇게 가정. 자, 하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태양빛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데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태양빛이 오는 거니까 우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 지구 대기가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못한다고요. 가정한 겁니다. 그럼 이 지구 대기가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지구 대기를 통해서 지표면까지 들어오면 지표면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됐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는 어디에서든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100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고.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방출. 방출하는데 지구 표면이 방출하는 이 100

백이라는 에너지는 무슨 빛이냐면 적외선이란 말이지. 태양 빛은 가시광선인데, 지구 표면이 방출한 이 빛은 적외선이라고. 이 적외선이 백이 방출됐는데, 이 지구 대기가 전부 다 온실기 시제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백이란 에너지를 지구 대기가 전부 다 가져간대. 그러면 지구 대기는 백이란 에너지를 가진 꼴이 되는 거야. 자, 백 줘서 지표면 백 받았죠? 다시 지표면 백 보냈죠? 그러니까 지표면은 에너지 평형 상태예요. 그런데 보낸 이 백이 지구 대기에 다 잡혀버려. 그럼 지구 대기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된 꼴이니까 지구 대기도 받은 것만큼 에너지를 내보내야 될거 아니야? 얘도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어디로? 우주 공간으로 50만큼 내보내고 지표면으로 다시 50만큼 내보낸다고. 그럼 지구 표면이 다시 50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된 거니까 지구 표면이 다시 50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내야 된다고. 됐나요? 그럼 내보낸 에너지를 다시 지구 대기가 갖게 된다고. 그러면 지구 대기가 50을 다시 갖게 되니까 얘 다시 25만큼, 내보낸다고. 그래야지 50 되는 거니까. 그럼 지표면이 다시 25만큼 흡수한 거니까 지표면이 다시 25만큼 내보내야 된다고. 그럼 내보낸 에너지를 다시 지구 대기가 흡수한다고, 25만큼. 그럼 얘가 다시 12.5, 12.5만큼 방출하게 되는 거고,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태양은 지구에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어요.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내보낸 에너지의 토탈 값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에너지를 다 더해야 되겠지. 50 플러스 25 플러스 12.5 플러스 6.25 플러스 3.16, 뭐쭉 가겠죠? 다 더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주 공간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100의 에너지를 받았어요. 지구도 100의 에너지를 내보낸 거야. 복사 에너지를. 그래서 복사 평형이 되는 겁니다. 지구는 일단 됐죠. 100 받아서 100 내보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는 얼마였냐면 100이었어요. 100인데 대기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50, 25, 12.5 쭉다 가면 결과적으로 지표면이 받은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가 되냐면 200이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100, 대기로부터 받은 걸다 더하면 100이 된다고. 200이 돼요. 그리고 지표면이 방출한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200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한 거죠. 태양 에너지는 100만 줬는데, 100만 받았는데 어떻게 200이 됐지? 이 200이라고 하는 건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야. 그러니까 일종의 뻥튀기 된 에너지지. 이 뻥튀기 된 에너지로 하여금 원래 대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구가 원래 대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100 받고 100 보내니까 100과 100으로 평형을 이뤘을 텐데, 대기가 있다 보니까 200과 200으로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에너지 단위수가 높아지는 거야. 에너지 총량 값이. 그러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 거지. 이걸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온실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상태가 된 거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평형 상태라는 거지. 지구 대기도요, 잘 보면. 지구 대기도 봐보세요. 받은 거다 합치면 200이 됩니다. 방출한 거다 합치면 200이 돼요. 그 지구 대기도 평형. 에너지 평형. 됐죠? 그 지구는 어디에서든지 다 에너지 평형을 이루는데, 지구 대기가 지표면과 에너지를 주고받고를 하는 관계 속에서 더 높은 단위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에너지의 뻥튀기가 나타나는 거고, 에너지 뻥튀기가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이 은행에 돈을 맡겨요. 100만 원을 맡겨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100만 원을 맡기고 10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을 맡기고 50만 원을 받고, 계속 주고받고를 합니다. 주고받고를 계속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느냐? 선생님, 맡겼다가 받고, 맡겼다가 받고, 맡겼다가 받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주고받고를 계속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신뢰가 쌓여요. 신용이 쌓여요. 은행과 나 사이에.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대화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신뢰가 생기고 신용이 쌓인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따뜻한 정이지. 대화가 주고받아지면서 따뜻한 정이 쌓인다고. 그 따뜻한 정이

온실효과라는 거야. 대기와 지표가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따뜻함이 쌓인다고, 높은 값으로. 그게 지구의 온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 거지. 아셨죠? 선생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실제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라는 거지. 실제 값은. 실제 값은. 실제 값은 요거라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면 100 중에 30은 튕겨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고, 70만 들어오는데 70 중에서 25는 대기가 흡수, 45는 지표면이 흡수. 됐죠? 그러면 원래 지표면은 45만 흡수했으니까 45만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표면이 내보낸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는 104. 그리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29. 그러니까 지표면이 내보내는 총 에너지는 얼마? 29에다가 104니까 133을 내보내는 꼴. 45만 받았는데 어떻게 133을 내보내는 거야? 상호작용을 통해서 뻥튀기 됐다고, 에너지가. 아셨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기가 지표로 준 에너지가 88. 그러니까 지표면 보세요. 45 태양으로부터 받고, 상호작용 통해서 88 받고, 그래서 133 받은 거고, 133 내보내는 거고, 에너지 평형 상태. 맞죠?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 관계 볼까요? 태양이 지금 70 줬잖아. 70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에너지 얼마야?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관계에서는, 우주 관계에서는 복사평형 상태인 거지. 대기 볼까요? 대기? 태양이 25를 줬는데, 지표면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29를 받았고, 100을 받았어. 그럼 25 받고, 8, 21, 100 받았잖아요. 다 합치면 얼마? 154. 154만큼 나간다. 이렇게 다 어디에서든지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각 영역에서 모두 다 에너지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 관계에서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아셨죠? 태양이 45밖에 에너지를 안 줬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고받는 관계에서 에너지 뻥튀기가 일어났다. 온실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 아셨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림 볼게요. 자,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 자, 온실효과는, 자, 요러한 가정, 요러한 지구 대기 상태 때문에 가능하다. 볼게요. 지구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시킨다.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가시광선이 통과되니까 햇빛을 볼수 있는 거예요. 햇빛을 본다는 게 아니라 태양을 볼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한 후 지표로 재복사한다. 이 지구 대기가 지표 복사 에너지는 잘 흡수한다고요. 특히나 온실 기체는 지표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잘 흡수한다고요. 아셨죠? 자,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건 대기 중의 온실 기체가 지표에서 방출된 적외선을 흡수하였다가 지표로 재복사하여 지구의 기온이 높게 유지된 현상. 보세요. 대기가 없다라고 하면 태양이 100의 에너지를 줬어요. 그럼 지표면이 100을 흡수하겠지. 지표면이 100을 흡수하면 100만큼 방출하겠지, 우주 공간으로. 그럼 100 흡수해서 100 나가니까 100과 100으로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됐죠? 그런데 대기가 있으면 태양이 준 에너지, 여기에 100이 그대로 흡수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나갔다가 한번 흡수되고 되돌아오고. 일부는 나가고. 되돌아온 거 다시 흡수돼서 뜨거워지니까 다시 나갔다가 여기서 흡수되고 다시 되돌아오고. 일부는 나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대기와의 상호작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땅바닥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100보다 많은 값이 된다고. 물론 방출하는 에너지 양도 100보다는 많은 값. 그렇지만, 높은 값으로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지. 아셨죠? 이런 느낌. 요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요렇게. 여기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열로 흘려 보냈는데, 뜨거운 물이 그냥 빠른 속도로 쑥 지나가 버리면 여기에 온도가 안 올라갈 거거든. 근데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는데 뜨거운 물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졌다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들어갈 때 물과 나올 때 물의 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물이 여기 담겨졌다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상호작용이 생기 때문에 이 컵의 온도가 살짝 올라간다고.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아요. 상호작용이 있으면 온도가 올라간다. 아셨죠? 그리고 온실 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상호작용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더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기가 없을 때,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 대기가 없을 때는 100과 100으로 평형을 이룬다고. 그런데 대기가 있으면 100 플러스 알파와

100 플러스 알파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총량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알파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평균 기온은 대기가 있을 때가 더 높다. 아셨죠? 그럼 일교차는 어떨까? 일교차. 대기가 있을 때와 대기가 없을 때 일교차. 우리가요, 이 온실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온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온 효과. 보온 효과. 보온 효과라고 하는 게 뭐죠? 온도를 일정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보온 효과라고 하죠. 기체가 많이 있으면 이 기체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지역의 온도를 잘안 떨어지게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도와준다고. 그래서 온실 효과를 보온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 같은 경우는, 일교차라고 하는 건 태양이 없을 때확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태양이 있을 때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다시요. 대기가 있으면 태양이 있어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태양이 없어도 온도가 서서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일교차는 대기가 있을 때가 더, 아니죠. 대기가 없을 때가 일교차가 더 크다. 아시죠? 또 온도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진다. 얘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진다. 지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우리 겨울철 되면 주차를 하는데요. 야외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세요. 주차를 하는데, 어떠한 건물에, 그 건물 옆에 주차를 딱 하잖아요. 야외에서. 그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는 그쪽 창문은 성에가 잘안 껴요. 왜냐하면 차가 가지고 있는 열이 건물과 계속 주고받고를 하면서 열이 잘안 떨어져. 그런데 건물 이렇게 있죠? 건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창문은 성에가 잘안 낀다고. 근데 이쪽 창문은 성에가 잘 껴요.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할 대상체가 없어. 에너지가 금방 빠져나가서 금방 식어요. 얘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벽이 있지? 그럼 벽이 에너지를 받아. 그럼 벽이 다시 에너지를 줘. 상호작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에가 잘안 낀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주차장, 야외 주차장도 차와 차 사이에다 주차하면 온도가 사실 덜 떨어진다. 이런 것도 관련 있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온실 효과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실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원인. 화석연료가 사용하면 여기서 반드시 온실 기체가 배출된다. 온실 기체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 삼림이 훼손됩니다. 삼림이 훼손된다고 하면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잡아줘야 돼.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나무들이 훼손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잡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할 수가 있는데, 온실기체의 양은 증가할 수가 있는데, 그 온실기체를 잡아낼 녀석들까지 줄여준다고 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두 가지 원인 모두 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증가하는 거고, 온실효과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질 수가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추운 시기에 잘안 추울 수 있다는 얘기야. 보온 효과가 커지는 거니까. 계속 적정 수준의 뜨거움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런 거 보시는 거고. 보면요. 실제 보세요. 기온 편차를 보면 추세선을 딱 그려주면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셨죠? 여기 보면 온실기체, 대표적인 온실기체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가 있는데, 온실기체의 증가 경향과 기온의 증가 경향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증가할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산화탄소의 증가량이 다른 온실기체의 증가량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요 자료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18강에서 기후변화의 요인을 배웠잖아요. 사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얘기할 때는 온실 효과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인위적 요인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강조를 한다. 아셨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모두 한번 다 고려해 본 거야. 그래서 실제 이 지구 온난화의 경향이 과연 어떤 거에 더큰 영향이 있는 걸까? 어떤 거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는 걸까를 알아본 겁니다. 봤더니 이런 거예요. 지금 관측 기온이 뭐냐면, 관측 기온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 추세선을 봐야 돼, 추세선. 쭉 보면, 이렇게 가고 있어.

아시죠?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이렇게. 요게 지금 관측 기온이야. 추세선. 실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서의 이 굵은색 요 약간 옅은 민트 색깔 색깔이 있죠? 얘는 뭐냐면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지구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기온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면. 요것만 고려하면. 아셨죠? 근데 실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됐나요? 자, 온실기체만 증가할 때, 온실기체만 증가하면 얼마큼 올라갈 걸로 예상하냐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그럼 보면, 아, 온실기체만 증가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면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실제 관측 기온은 이렇게 되는 거고,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 활동,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변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는 요 정도의 추세선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 추세선, 요 점선 있죠? 요 추세선과 실제 관측선이 거의 유사하게 가더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온실기체의 증가만 따져봤을 때는 기온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조금 덜 증가하고 있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아셨죠? 이게 현재 지금 지구 기온 변화의 경향성. 아셨죠? 그러니까 온실기체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 온난화 기온 변화의 경향성 봤고요.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을 때 실제 어떠한 결과들로 연결될 것이냐? 자, 영향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공기도 뜨거워진다. 바닷물도 뜨거워진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공기도 뜨거워지면 스스로 팽창을 하지만 바닷물도 뜨거워지면 스스로 팽창을 해요. 아셨죠? 스스로 팽창한다. 해수면이 높아진다. 또 하나,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요.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빙하 녹음물이 유입이 될수 있어요. 고위도 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그 녹음물이 바다로 유입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겠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지역에 있는 섬 지역들이 잠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잠길 수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터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해수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속에 용해되어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지. 왜냐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더 높아지는데 수온이 높아지니까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온다는 얘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런 측면도 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요. 너무 많아지면 기체 압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 압력이 너무 커지면 얘네들이 약간 강제적인 느낌으로 물속에 억지로 용해되어 들어가는 양도 많아진다는 거야. 아셨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얘네들이 약간 강제적으로 물속에 용해되어 들어가는 양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양도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아셨죠? 약간 반대의 느낌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도 있다고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바다가 산성화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닷속에서 껍질을 만들어 사는 생명체들 있죠. 조개껍데기나 산호 이런 것들. 얘네들이 껍질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거 하나. 그리고 기상이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기상이변 같은 경우는 폭우가 와도 너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저기압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굉장히 큰 저기압들이 잘 만들어진다? 악기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강도도 증가할 수가 있다. 해수면의 높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상이변으로 홍수 피해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진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은 가장 지금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온실기체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온실기체가 배출된 것들을, 배출돼서 이미 이 많아진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대체제를 지금 많이 만들지 못했다고 있는 게 지금 문제 방안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화석연료를 태우면 무조건 온실기체 나와요. 메테인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고, 얘네들을 안 태우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대기 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온실기체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온실기체들을 포집해, 대기 중에 있는 것들을 포집해서 다른 영역에, 지구계의 다른 영역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 사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집을 해서 이제 유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죠.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나무로 할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해.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낮춰서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서 만약에 고위도 지역 아니면 뭐 극지방 아니면 아주 고센 지대 땅속에 묻어버려. 추운 지역에서. 이제 그런 방법. 아니면 물에 용해시켜버려. 근데 물에 너무 많이 용해시켜버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겠죠? 해양산성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대기 중에 배출되어 있는 온실기체를 막기 위한 방법들이 지금 계속 강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들이 있습니다. 이 온실기체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 지구적인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협약들을 통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지구력 플러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우리 지금 개념의 맥에서 봤던 거죠. 나오면 일단 우리는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모든 영역에서 들어온 것만큼 나간다라고 하는 거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기와 지표의 상호작용 속에서 온실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볼게요. 지구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는 각각 얼마인가? 지구 대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대기. 그럼 대기에 초점을 둬서 지구 대기는 태양 에너지를 25만큼 흡수해요. 그다음에 지표면이 준 에너지를 129만큼 흡수해요. 그러면 흡수한 에너지의 총량은 25 플러스 129니까 154네. 그지? 그런데 대기가 방출하는 건 방출 우주 공간으로 요만큼 지표면으로 요만큼 방출하는 거 따져보니까 88 플러스 66이니까 154네. 아, 지구 대기는 에너지 평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는 주로 어떠한 파장 때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대기가 잘 흡수한다. 지구 대기가 잘 흡수한다. 지구 대기는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 그러니까 아, 어떤 파장 때예요? 적외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력 플러스 확인해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림 가는 1850년부터 2019년 동안 전 지구와 아시아의 기온 편차. 전 지구와 아시아의 기온 편차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봐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네. 그다음에 나는 가의 A 기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요, 요 기간이래. 아, 요 기간을 지금 이렇게 펼쳐서 보여준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준값은 1850년에서 1900년의 평균균이다라고 돼 있죠. 얘는 지금 A 기간이야, A 기간. 자, 이 기후 변화 경향, 영향에 대한 이 문제들은 다 자료 해석 문제거든요. 자료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가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아시아가 전 지구보다 크다. 볼게요. 아시아의 추세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전 지구의 추세선을 그려주면 얘가 훨씬 더 기온 증가가 크네요. 아시아가 크다. 맞아, 아시아가 커. 자, 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교차를 보라는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 그럼 보면 증감이 크면, 증감의 차가 크면 연교차가 큰 거겠죠. 그럼 볼게요. 지금 점선이 하와이예요. 하와이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남극은 그거보다는 적네. 그러니까 하와이가 연교차가 크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하와이가 크다. 하와이가 크다.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상승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맞는 거. 기역, 니은, 티그 전부 다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자, 실제 요즘 최근 출제 경향은 아닙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아니고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지구학원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간혹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도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자료 나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각 영역에서 에너지 평형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태양이 준 에너지보다 실제 지

표면이 방출한 에너지는 더 많다. 온실효과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자, 보겠습니다. 태양이 100을 줬어요. 근데 30만큼 반사했어. 그럼 안으로 들어온 실제 에너지 값은 70이야. 그렇죠? 그러면 지구가 내보내야 되는 에너지 값도 70이어야 돼. 66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무조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70이 되지. 70 들어와서 70 나가야 돼. 무조건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들어온 복사만큼 나가는 복사가 있어야 된다고. 일단 복사 평형.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에너지 평형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지표면 볼게요. 지표면. 여기다 써볼까요? 지표면. 지금 지표 흡수를 보면 얘 지표 흡수고 얘가 지표 흡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지표 흡수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표면이 내보낸 에너지는 요거야, 요거. 요거. 29 플러스 가로인데, 가로를 볼게요. 지표가 방출한 에너지 중에 100은 대기로 갔어. 4는 우주 공간으로 갔어. 아, 그럼 얘가 104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는 29 플러스 104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104라고 하는 건 복사 에너지고요. 29라고 하는 건 대류 전도 승운열을 통해서 전달된 에너지. 얘는 복사는 아니에요. 아셨죠? 자,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 A라고 하는 값은 태양 에너지가 70이 들어왔는데 25가 여기서 흡수가 됐고, 여기서 남은 70에서 25 빼고 남은 애가 A잖아요. 그러니까 A는 45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 그러면 너가 45구나. B는 그러면 넘기면 굉장히 큰 값이겠네.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A랑 B 중에 B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45고 B는 계산해볼까요? B는 얘네 둘 더하면 133인데 133 빼기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133에서 45를 빼면요. 8 되고 2 되고 6에다가 8 되고 88이구나. 88이구나.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크다. 맞네요. 그 다음 A 플러스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같다. 자, 여기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이거 많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문항인데. 자, A와 B는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같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복사 에너지라고 써 있어.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 A 플러스 B는요, A 플러스 B는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이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라고 하면 같은 거예요. 맞는 문장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얘만 복사야. 얘는 복사가 아니라고요. 대류 전도 승운열. 얘는 복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복사의 형태로 나간 건 요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 복사 에너지의 총량과 같다? 틀렸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 분의 가시광선 영역 에너지의 양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식이 나오잖아요? 분수식이 나왔을 때 풀기 쉬운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를 풀때 얘와 얘를 모두 다 기역과 니은에서 따져보는 연습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분수식이 나오면 분자가 크면 분수식의 값이 큰 거야. 분자가 크면 분수식의 값이 큰 거라고. 또는 분모가 작으면 분수식의 값이 큰 거야.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 중에 하나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분자만 따져보면 돼. 자,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기역은요, 태양이 주는 에너지, 가시광선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굉장히 클 거야. 니은은 누구야? 대기가 주는 에너지인데, 대기가 주는 에너지는 적외선. 그러면 요 값은 기역이 굉장히 크겠지.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가 아니라 기역이 굉장히 크겠지. 이 가시광선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기역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3번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 자, 뭐냐면, 지금 보면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는 원인, 그래서 나타나는 영향,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림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 삼림 파괴, 이래서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가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더니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공기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고요. 그죠? 공기 온도가 뜨거워져야 지역적으로 더 온도가 높아지니까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죠?

0: 그러면 해수 자체에 열팽창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우리가 일단 맥락상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가로 인해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감소한다. 가가 뭐죠? 지금 가가 해수의 온도 상승한다. 자,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반비례한다고요. 이렇게 할까요? 용해도는 이게 정확하게 반비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크다. 또는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는 작다.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는 크다. 아셨죠? 대체로 반비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용해도 감소하는 거. 맞는 거. 아셨죠? 그다음에 나로 인해 극지방의 지표면 반사율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나. 빙하 면적이 감소합니다. 빙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눈, 그 다음에 얼음 순이에요. 눈이 가장 반사를 많이 시키고, 눈이 얼어서 만들어진 빙하 역시 반사율이 굉장히 크다고. 근데 빙하 면적이 감소해요? 그러면 반사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이 줄어드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 흡수율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반사율을 감소시키는 거. 맞는 거. 반사율이 감소하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표면이. 아셨죠? 자, 기역에 의한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의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 기역이 뭔데? 대기 중 온실 기체에 의한 복사 에너지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지구 대기는요, 가시광선은 잘 흡수하지 못한다고. 그게 가시광선 잘 통과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수 있다고. 아셨죠? 하지만 지구 대기는 지표면에서 방출한 적외선 굉장히 잘 흡수한다고. 그래서 온실 효과를 느낀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기역에 의한 복사 에너지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 맞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티귿. 다 맞는 거. 이래서 우리가 3번 문제까지 풀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를 같이 보셔야 되겠죠? 지구력 업 퀴즈. 자, 온실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온실 기체에 대한 물음, 그 다음에 지구 대기의 특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꼭 해보시고요. 궁금하면 질문 좋습니다. 다 하신 과제는 수강후기에다가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0강 단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도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요 2회의 모의고사 풀이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회차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총평을 먼저 좀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일단은 2회는 1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체감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회가 또 워낙 어려웠고 2회가 또 워낙 쉬웠다 보니까 여기 좀 이제 갭이 크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이한 편이고, 요거를 우리가 1년 동안 보는 시험 중에 무언가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3월 학평 정도의 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월 학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부분에 꼭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막 어렵고 디테일하고 막 이런 문제를 줘서 변별을 시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 이 단원도 공부가 됐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이 3월 학평인데, 그 정도의 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이렇게 이제 별로 표시를 해보자면 1회가 별 5개였던 거에 비해서 3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수 문항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이 우수 문항들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챙겨야 할 좋은 부분들, 이런 각각의 보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1번입니다. 1번은 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벌 둥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뭔가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뭔가 어떤 달팽이 그림인가, 달팽이 어떤 몸 부분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지금 뼈에다가 둥지를 튼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꿀벌 개체군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분업화된 집단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벌은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벌은 단독 생활을 하면서 처마 및 나무, 땅속 등 다양한 장소에 둥지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벌이라고 불렀을 때도 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집단 생활을 하는데, 다른 벌들은 단독 생활을 하는 애들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회암 지대에 서식한 벌 A라는 이런 종은 단단한 땅에 굴을 파지 않고 동물 뼈에 그 구멍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서 유충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이 굉장히 약하고 좀 연약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을 파기는 어렵다, 이렇게 암석을 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 동물 뼈는 처음에는 단단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 강도가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암석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멍 뚫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둥지를 짓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꿀벌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은 리더제에 해당이 되느냐. 자, 지금 여기 이 문장 자체, 어떤 분업화된 집단 생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거는 사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제란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리더가 이끌어가는 거를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 저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은 사회생활에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석회암 지대라는 특수한 지역에 사는 벌이 그 지역에 어떻게 적응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땅으로 구성되어 있는 흙이 뭐 말랑말랑한 그런 데 살고 있다면 땅을 팠을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내가 적응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알에는 유전물질이 있겠죠. 이 알로부터 자손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물질 DNA가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2번은 2단원의 물질대사 부분의 문제인데요. 지금 간은 포도당 용액과 효모액이 들어있는 발효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조금 앞단계의 설명까지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여기까지 꽉 채워놨었고, 용액을. 얘가 이 안에 있는 효모들이 어떤 생명활동을 하면서 기체가 부글부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기체들이 위에 모인 것이 지금 여기 요 빈 공간이다. 여기에 이제 기체가 이 효모의
어떤 생명활동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하는 어떤 설명도 앞에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ATP와 ADP 사이에 전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상기가 3개 있는 것이 3개를 나타내는 T, 트라이앵글 할 때 그 T를 나타내서 이렇게 ATP가 되겠고요.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인상기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ADP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의 맹관부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효모의 이 포도당 용액을 분해해서 나온 결과물의 기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 6개로 구성이 돼 있는 6탄소 화합물이 포도당인데 그걸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들을 이렇게 이제 방출해내는 거거든요. 탄소를 하나씩 뜯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가의 효모에서 과정 기억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효모가 이산화탄소를 왜 발생시킨 거예요? 자기가 생명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로부터 얻은 거죠. 포도당에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었고 그

포도당을 분해하면 거기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려고 포도당을 분해하는 그런 물질 대사를 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나온 에너지 중에 일부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ADP에다가 인산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ATP 만드는 이 과정, 이 합성, 동화작용 과정에 그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효모에서 이 포도당에서부터 분해해서 나온 에너지가 이 과정에 투입돼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이 일어났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과정 니은에서 인산결합이 끊어진다. 지금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인산결합이 끊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됐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끊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끊어진 만큼 에너지가 또 밖으로 방출이 됐겠죠. 우리는 이 에너지를 실제 생명활동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탐구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 연역적 탐구의 어떤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에서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캥거루 쥐. 그러니까 쥐인데 캥거루 닮았나 봐요. 그래서 캥거루 쥐라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캥거루 쥐가 먹고 남은 식물 종자를 땅에 묻어서 저장하는 것을 관찰을 했대요. 아,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하면 그거 다 먹고 끝나겠지만 좀 남았어. 그럼 나중을 위해서 묻어놓는 장면을 관찰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혹시 쟤네가 그 묻어놓은 걸다100%다 찾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표시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심어놓고 묻어놓는 것이 어떤 식물의 씨앗을 심는 행위처럼 돼가지고 캥거루쥐가 사막의 초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거는 가설을 설정했다고 볼수 있겠죠. 가설 설정. 그리고 그앞 단계에서는 뭐 관찰도 했고. 관찰했고, 쟤네가 왜 묻지, 묻어서 뭐 하지, 이런 어떤 문제인식 단계도 아마 조금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설 설정까지 그냥 다 같이 녹아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이 지역에 울타리를 쳤어요. 이제 그걸 진짜 알아보고자, 실험으로 검증을 해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구역 A와 B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A에는 캥거루 쥐를 그대로 뒀고요. B에서는 캥거루 쥐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두 그룹으로 나눠서 대조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놔둔 A는 무슨 군? 얘는 그냥 원래 그 상태 그대로 놔뒀으니까 얘가 아마 대조군으로 볼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는 거기서 캥거루쥐를 제거하는 어떤 처치, 조작을 가했잖아요. 얘를 실험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그러면 이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딱 다르게 해준 한 가지 변인, 그것이 바로 조작 변인이 될 텐데, 이 실험에서의 조작 변인은 지금 뭐만 다른 상황이에요? 캥거루쥐의 제거 여부. 그 지역에서 캥거루쥐를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그것만 달리 해줬죠. 그래서 조작 변인이라고 한다면 캥거루쥐 제거 여부가 되겠다. 여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캥거루쥐를 그대로 둔 것과 그 제거한 것, 그두 집단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일정 기간 동안 A와 B 각각에서 생장한 식물의 밀도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측정 결과거든요. 그러면 생장한 식물의 밀도를 측정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종속 변인.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 변인으로 볼수 있겠죠. 생장한 식물의 밀도. 그것이 결과 값이다. 그래서 그걸 측정했더니 결과가 이랬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A 그룹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B는 구분되어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과 2의 어떤 구간이 존재하는데, 1에서는 가뭄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가뭄이 있었을 때, 고, 그 다음에 2는 가뭄이 없었을 때,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가뭄이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부족하죠. 남아서 파묻고 이런 게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래서 A든 B든, 뭔가 얘네들을 파묻는 어떤 그런 시도가 없기 때문에 비는 뭐 캥거루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을 거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씨앗에 의해서만 발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 두에서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가뭄이 안 들었다. 그렇다면 씨앗이 조금 더 풍부하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A의 경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캥거루지들이 먹고 남은 거를 묻어둔 거예요.
내 까먹었어. 싹이 텄어.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이 발화하여 생장하는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식물 종자거든요. 식물 종자가 발화해서 생장한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서도 발생과 생장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발생과 생장의 주요 키워드가 세포 분열이냐를 한번 물어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캥거루쥐의 제거 여부는 조작변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조작변이는 캥거루쥐 제거 여부죠.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써놓고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보통 틀린 보기로 많이 주는데, 여기서 맞는 보기로 적고.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캥거루쥐가 먹고 남은 식물 종자를 땅에 묻는 행동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활발했을까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행동을 잘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기상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해서 답은 3번이고, 우리가 뭐 실전에서는 이런 형태로도 좀 가공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사실 실전 유형은 이렇잖아요. 여기서 A와 B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주고, 실제로 이 결과 그래프는 이렇게 줍니다. 얘를 A랑 B 말고 기역과 니은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기 중에 하나로 기역과 니은 중에 뭐가 A고 뭐가 B냐 그거를 물어보는 걸 하나 주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항을 좀 재구성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라의 결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제시를 해주고 기역 니은으로 조금 매치하도록 만드는 문항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도 역시 어렵진 않은 문항이에요. 표는 사람 ABC의 1일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에너지 섭취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먹은 양이잖아요. 먹은 양. 이만큼 내 몸으로 들어왔어. 그런 거고, 에너지 소비량은 사용한 양이죠. 썼다. 쓴 양. 근데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기초 대사량은 뭐죠? 그냥 가만히,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늘 항상 필요한 그런 에너지 양입니다. 그래서 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이런 거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내가 몸을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모되는 그런 양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고요. 기타에는 뭐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다 합쳐주면 소비한 양이 되는 건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해주면 1900 나와요. 요세 개의 합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뭔가 먹고 막 행동하고 했어요. 그래서 딱 먹은 만큼, 1850만큼 딱 썼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쓴 양을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2300 킬로칼로리. 자, 그럼 요세 명의 앞으로의 몸무게를 좀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 A는 지금 먹은 거보다 쓴게더 적죠. 그죠? 한2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먹은 게더 많으니까 살이 찌겠죠? 체중이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먹은 만큼 딱 썼단 말이에요. 그럼 체중이 유지가 되겠죠? 같은 그런 상황이다. 요거는 요쪽이 더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100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쓰는 게더 많으니까 체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운동으로 소비되는 활동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 이름 자체가 활동 대사량인데 기초 대사량에 포함될 리가 없죠. 카테고리가 아예 구분이 돼 있는데.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일일 대사량에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모두 포함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일일 대사량은 이 소비량의 내용입니다. 하루 동안 다쓴 거, 그걸 일일 대사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비량과 어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 그럼 얘네 둘이 합친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일일 에너지 소비량이 표와 같이 지속되면 A, B, C 중 C만 체중이 감소한다. 맞죠? 얘만

원인이 다른 거죠. 원은 A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2는 B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똑같지만 원인이 다른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나는 저 1, 2두 명에서 혈중 기역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기역 니은은 각각 T, R, H, TSH 두 종류 중에 하나의 호르몬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나 B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는데, 저 A와 B는 갑상셉이거나 뇌하수체 전엽이거나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의 이상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뭐에 이상이 생겼는지 맞춰봐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앞에다가 좀 판서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작점은 이 항산성 조절의 중추가 어디예요? 시상하부죠. 간뇌의 시상하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상하부.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누구에 의해서? T, R, H에 의해서 누가 자극을 받냐면, 뇌하수체 전엽이 영향을 받죠. 전엽이. 그러면 얘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분비가 된 TSH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게 되냐면, 갑상샘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갑상샘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런 흐름이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분비한 이 TRH의 표적세포가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세포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한 TSH라는 호르몬의 표적세포가 갑상샘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분비된 티록신의 표적세포들이 이 티록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적세포가 많은 편이거든요, 온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계에 있다. 근데 지금 둘다 티록신의 분비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 갑상샘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왜 일을 안 할까?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많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적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투 같은 경우에는 둘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다 많이 나오는 투부터 한번 볼까요? 투는 TRH부터 정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영향받아서 TSH도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을 많이 분비해야만 해요. 근데 어떻다고 했어? 분비량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문제다? 갑상샘의 문제다. 갑상샘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B는 갑상샘으로 봐야 되겠죠? 갑상샘의 이상으로 티록신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 입장에서는, 아니, 티록신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뭐 하는 거야? 일해야지 하면서 일시키는 호르몬들이 계속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보다 높은 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많이 나고 하나는 적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요거는 뇌하수체 전엽이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는 거라서 얘는 TRH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 시상하부에서 TRH를 많이 분비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뇌하수체 전엽이 그거에 의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 안 해. 요런 상황입니다. 얘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업무 태만. 일을 안 해. 그러면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갑상샘은 자연스럽게 업무 태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신호를 안 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티록신이 적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요게 TRH, 그것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TSH를 적게 분비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갑상샘이다. B에서, 2에서 이상이 생긴 B가 갑상샘이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상하부에 티록신의 표적세포가 있다. 요게 좀 신선한 보기였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요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대상을 표적세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티록신 농도에 따라서 요 호르몬들의 농도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들에도 티록신을 인식할 수 있는,
티록신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세포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티록신이 있다 없다를 감지할 수 있으면 그것도 표적세포라고 볼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보기는 사실 잘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는 점, 그것이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죠. 원래. 그죠. 원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디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티록신의 분비라는 것은 원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요거와 관련해서 2024학년도 수능 문항이 조금 비슷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A, B, C 중에 세 사람은 다 뭔가 어디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은 뇌하 수체 전엽 이상으로 TSH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많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C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 분비량이 정상보다 적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표에 보면은 혈중 티록신과 TSH의 농도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을 했고,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한 요세 사람이 저 A, B, C 중에 한 명씩과 매치가 되는 그런 문항으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올해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죠.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티록신 분비가 많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B가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요거 하나만 봐도 맞출 수 있습니다. 티록신 분비가 많아 혼자서, 그러면 티록신 분비량이 많다고 제시해준 B일 수밖에 없지. 요렇게. 근데 얘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겼다고 했어요. 갑상샘 혼자 폭주하는 중. 그럼 지금 티록신 분비량이 너무 많으면 원래는 음성 피드백으로 TRH랑 TSH의 분비량은 적어져야 맞죠. 적어져서 너뭐 하는 거야? 진정해, 진정해 하면서 자극주는 호르몬을 덜 분비하는데, 얘가 덜 분비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폭주해서 티록신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바로 B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두 명은 둘다 티록신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사람은 갑상샘이 이를 안에서 적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A는 원인이 다르죠.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겨서 신호 주는 호르몬인 TSH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얘 아니겠어요? 그죠? TSH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신호받고 만드는 티록신의 분비도 결과적으로 적어진 것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C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티록신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갑상샘이.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야, 너뭐 하는 거야? 하고 신호 주는 호르몬 TSH를 몽창 분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갑상샘은, 안 만들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보기 기역에는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역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투여 전보다 TSH 분비가 촉진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티록신이 지금 적었는데 그걸 지금 더 넣어줬어. 농도를 높여줬다고 쳐. 그러면 지금 얘가 애가 닳고 있다가 좀 줄어들겠죠? 일하네? 일하기 시작했네? 그럼 나 덜 나와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더 나올 이유는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정상인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TRH의 표적세포가 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는 TRH가 관여하는 표적세포. 요런 보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RH 자체가 시상하부에서 나와서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보기.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답은 4번이었던 그런 수능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문항으로 넘어와 볼게요. 2회 6번입니다. 신경계 문제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 가와 나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과, 그래서 눈의 동공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과, 그다음에 방광의 부피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경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안 읽어도 그림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가에서 위에 있는 요 신경은 앞이 길고 뒤가 짧잖아요. 그럼 부교감이겠다. 근데 얘는 반대로 앞이 짧고 뒤가 기니까 얘는 교감신경이겠다. 자, 똑같이 나에서도 앞이 짧고 뒤가 길다? 이건 교감신경이겠죠. 그다음에 앞이 길고 뒤가 짧다? 부교감신경입니다. 요렇게. 자, 그럼 방광부터 한번 어디서부터 뻗어나오는지 봅시다. 방광에 연결돼 있다면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둘다 척수 출발이죠. 요거는 둘다 척수입니다.

방광에 방광 쫙 밑에 있으니까 척수로부터 나오는 게 경로상 뭐 맞아 보이죠? 그래서 척수에서 뻗어나오고, 근데 눈과 연결이 돼 있다면 부교감신경은 이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중추 어디서부터? 중간뇌에서부터 뻗어나올 거고, 하지만 교감신경은 뭐를 조절하든 척수 출발이죠.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 출발이다. 요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에 있느냐 물었는데, 디귿은 맞지만 기역은 중간뇌로부터 출발하므로 기역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서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뭐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거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긴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그때 최대한 동공을 이제 크게 키워가지고 빛을 잘 받아들여서 잘 도망가고 어디 걸려 넘어지고 이런 일 없게 한다라고 이미지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데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관여를 하게 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반대로 조절하게 된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과 디귿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서로 같다. 그러면 디귿의 축삭돌기 말단이면 뭐 앞이든 뒤든 항상 아세틸콜린이잖아요.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만 나오니까. 그런데 교감신경의 신경전 이후 뉴런인 니은의 말단에서는 뭐가? 여기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 잘못된 보기. 니은 맞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삼투압 조절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림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칸은 어떤 동물종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 ADH 농도에 따른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X축이 혈중 ADH 농도잖아요. 그럼 요로 가면 갈수록 ADH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 동그라미 기역은 ADH 농도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동그라미 니은은 ADH 농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네요. 근데 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각각 뭐냐면, 오줌의 삼투압, 쉽게 말하면 오줌의 진액이죠. 오줌 농도. 그 다음에 오줌의 생성량. 이둘 중에 뭔지를 매치하면 되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ADH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줌으로 물이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ADH는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호르몬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의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 물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확보해요?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줌으로 물이 나가면 안 되니까 오줌의 생성량은 늘어야 되겠어요? 줄어야 되겠어요? 오줌은 물을 빼앗기면서, 우리 몸에 빼앗기면서 굉장히 적은 상태로 나가겠죠. 오줌 생성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니은이 오줌 생성량. 그러면 그렇게 물을 빼앗긴 상태로 소량의 농축된 오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오줌의 진하기,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역이 오줌 삼투압이다. 요렇게 얘는 쉽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A와 B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동물종의 개체, 요건 사람이라고 볼순 없겠네요. 그래서 이 동물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 환경에 노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온이면 땀이 나겠죠? 그래서 같은 양의 땀을 일부러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측정한 혈장 삼투압이다. 아무래도 땀을 흘려서 물을 소실했기 때문에, 물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 우리 혈액의 진하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A와 B 둘 중에 한 개체에서는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ADH 분비가 정상적으로 요만큼 나와줘야 되는데 적게 나오면 뭐예요? 오줌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오줌이 콸콸 나간다. 물을 밖으로 계속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럴수록 우리의 혈장 삼투압, 체액의 농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서 물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ADH 분비가 많을 거예요. 많이 분비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줌으로 못 나가도록 다시 확보하는 작업을 B는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도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A는 ADH 분비가 정상보다 적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대로 오줌으로 얘보다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체액은 점점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파르게 항상성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니은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혈중 ADH 농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A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ADH 분비가 정상보다 적게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B, 정상인에 비해서 그 농도가 높을 수가 없겠죠. 전제 자체가 적게 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B라는 사람에서만 봅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오줌 삼투압인데요. 오줌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B는 그냥 정상인이잖아요. 정상인은 T1일 때 요 정도 혈장 삼투압일 때랑 T2, 그거보다 혈장 삼투압이 더 높아졌을 때 언제 더 농축된 오줌이 나갈까요? 좀 더 혈액이 진해졌을 때 더 물을 좀 확보해야 되니까 오줌에서 더 끌어올 거 아니에요? 더 농축된 오줌이 나갈 것이다. T2일 때. 근데 지금 여기서는 T1일 때가 더 높으냐 했으니까 이건 잘못됐죠. 그래서 T2일 때 더 고농축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근육의 수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가 붙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그림이 하나 나왔죠. 우리가 항상 뭐 많이 봐왔던 2분의 I 대 동그라미 기역, 그 다음에 2분의 겹친 부분 동그라미 니은, 그 다음에 가운데 H 대 디귿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절반만 지금 여기서 지칭을 하고 있다. 겹친 부분 자리가 좁네요. 디귿은 H 대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표가 하나 있는데 표는 시점 T1과 T2에서 기역분의 H대, 니은분의 H대, 그 다음에 X 전체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뭐 그런 표가 있다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PQ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는 0보다는 커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1일 때 동그라미 기역의 길이랑 T2일 때 동그라미 디귿의 길이는 서로 같고 T2일 때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라는 추가 단서가 제시가 돼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옆에다가 한번 그걸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 길이 각각을 구해내야 될 거고 X 한마디의 길이도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단서로 뭘 줬냐면 T1일 때 기역의 길이랑 T2일 때 디귿의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어떤 기호를 쓰는지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X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X 기역을 X, 그 다음에 T2일 때 동그라미 디귿도 X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디귿과 요 X가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디귿이라는 값은 H에 대해 값은 어떤 시점에서 정해져 있을 건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를 기역으로 나눈 값과 그 다음에 니은으로 나눈 값이 있어요. 근데 그 값이 5대 3입니다. 그러면 그 분모에 있는 숫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4대 5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귿이 20p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얘를 20p라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5라는 비율을 만들어 내려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이제 4가 될 거고 값이 얘는 5가 됐을 때 기역분의 디귿은 5p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니은분의 디귿은 4p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비율은 4대 5의 비율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x라면 니은은 4분의 5x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 4분의 5x.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 중에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언제나 유지가 된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역과 니은의 합은 한쪽에서 튀어나온 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요걸 더했을 때 4분의 9x라는 값 4분의 9x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요. 두 개 더했을 때. 근데 지금 T2 시점에서 어때요? 요거를 나눈 값이 2대 1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비율은 1대 2의 비율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분의 9를 1대 2의 비율로 나눠보면 얘가 4분의 3,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6x라면, 그쵸?
1대 2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4분의 9의 비율이었을 때, 그거를 반으로, 요거 이제 요 비율 그대로 해서 1대 2의 비율로 얘네들을 표현해 보면,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6. 요거를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x가 되겠죠. 2분의 3x. x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A 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이다. 요 단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두배 해주면 3x와 x를 더해줬을 때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1.6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4x가 1.6이니까 x는 0.4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기역은 0.4를 넣어주고 0.4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니은은 0.5 마이크로미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과 그두 배인 0.6 되겠죠. 0.3 마이크로미터, 0.6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은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0.4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두 배에서 더해주면 1.6이 나오는 그 수식에도 맞아떨어지고, 그럼 전체 길이 x를 한번 계산해 봤을 때, 기역과 니은의 총합이 언제나 0.9로 지금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9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에서 항상 0.9만큼씩 두 개가 튀어나와 있고, 양쪽에 1.8이 항상 튀어나와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디귿의 길이만 더해주면 전체 길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2.2 마이크로미터라는 길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기역이 T1에서 T2로 갈때 0.1만큼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니은은 0.1만큼 증가를 한 걸로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디귿은 그거의 두 배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0.2가 증가한 결과가 0.4일 겁니다. 아, 0.2가 얘가 0.1이 감소했으니까 여기선 0.2가 감소한 결과겠네요. 그러면 원래 출발점이 0.6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x도 얘랑 똑같이 0.2가 감소한 결과여야 될 텐데, 그렇다면 2.4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L이라는 길이는 2.4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Q가 3분의 2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여기 Q가 있는 거 요거 볼까요? 니은분의 H 됩니다. 지금 니은이 0.6이고 디귿이 0.4니까 약분하면 3분의 2 나오겠네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T2일 때 X의 길이는 6분의 5L이다. 근데 얘가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2.2를 요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근데 6분의 5L로는 표현할 수가 없고, 그죠? 이 10, 11, 뭐, 11로 나눴을 때. 그래서 요거는 12분의 11L. 요렇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T1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3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은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이 되느냐. 일단은 T1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0.4까지가 기역입니다. 근데 0.3인 지점을 보면 당연히 기역이겠죠. 그쵸? 그거보다 더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역에 해당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답은 3번이 되는 문제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번 문제. 9번은 조금 쉬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체세포의 세포줄기 나타낸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피의 세포 1, 2, 3 중에서 두 개의 세포를 더했을 때 라지알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돌아가는 줄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방향과 S기 하나만 나와도 우리는 나머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G1, S, G2, M기니까 요거를 채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표를 좀잘 해석을 해봅시다. 저 기역, 니은, 디귿 각각 하나씩에서 관찰되는 세포들이 1, 2, 3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라지알을 얼마나 갖느냐를 했더니 두개 더한 값인데,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홀수, 복제가 안된 세포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 이거는 두개 있는 거랑 한개 있는 거를 더한 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도. 요 2와 3을 더한 요 이제 그 마지막 칸에 있는 것도 두 개와 한 개로 볼수 있고요. 그러면 1, 3의 값을 더한 4라는 값은 두 개 더한 값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보면은 여기서 상염 색채에 있는 대리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염 색채 있을 때한 개를 갖는다. 복제 전에. 그거는 라지알 하나, 스몰알 하나, 이형 접합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 전 G1기에는 그걸 한 개만 갖고 있고, 요걸 복제하면 두 개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 3가 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2. 지금 3이라는 숫자가 있는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2라는 세포가 G1기 세포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2에서 행막이 관찰되느냐? 2는 G1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막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는 M기 빼고는 다 행막이 관찰되는 세포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3에서 입가염체체가 관찰이 되느냐? 1이 M기든 3가 M기든 상관없습니다. 왜? 입가염색체라는 것은 감수 분열할 때만 관찰되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종류의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이니까. 지금 얘가 어느 시기든 관찰이 될 수가 없죠. 항상 나오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피의 가해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성이냐? 아닙니다. 이형 접합성이어야 1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세포 그림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는 요런 그림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세포 가나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확인해야 돼요. 다 그려져 있다. 모든 애꼭 동그라미를 쳐 두면 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 그림들을 많이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려져 있긴 하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나다는 개체 ABC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되는 개체도 세 개체이기 때문에 A와 B와 C가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세포의 그림도 세 개다. 그러면 개체별로 하나씩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ABC 핵상 모두 EN이고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랍니다. 그런데 B와 C는 서로 다른 종이래요.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AB는 같은 종, C는 혼자 다른 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셋중 하나만 암컷이고 그런 나머지 둘은 수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염색체를 그림 대신 나타낸 거고, 근데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상염색체고 뭐가 X염색체인지를 찾아주면 돼요. 일단 간은 뭐다 얘네 둘이 짝꿍인 것 같죠? 이렇게 짝꿍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이렇게 짝꿍이어야만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EN이면서 전체 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역시나 얘네 둘이 짝꿍이고, 얘네 둘이 짝꿍이고, 니은이라고 적혀 있는 얘네 둘이 짝꿍이겠네요. 그래서 EN이면서 6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지금 보면 얘네 둘도 완전 똑같이 생겼고, 얘네도 완전 똑같이 생겼죠? 얘네도 니은으로 똑같은 기호로 줬으니까 같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아직 뭐가 성염색체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똑같은 X염색체를 두개 갖는 암컷이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컷이어야죠. 요 조건에 의해서. 암컷은 하나만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은 N짜리 세포입니다. 전체 염색체 수 3개인데 지금 기역이라는 것이 그려져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가나다 중에 혼자 뭔가 염색체가 좀 튀게 생긴 애가 뭐가 있어요? 나가 전체적으로 좀 다르죠. 가와 다는 제일 긴 거, 이렇게. 여기, 이 그림에선 파란색으로 그려진 얘 닮았고, 얘랑 얘도 닮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닮았어. 그럼 이건 같은 종의 세포다. 그럼 얘만 혼자 굉장히 다르게 생겼으니까, 나가 C라는 다른 종 개체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에서 얘는 수컷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 것들이 다 닮아서 얘네들은 상염색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네 둘이 다르게 생겨서 XY 조성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기역이 X염색체로 확정. 그러면 이 니은은 상염색체 한 쌍으로 확정. 그다음에 여기 기역은 역시나 X염색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둘다 XY 조성의 수컷이고 C만 암컷인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다 되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역은 X 염색체여야 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단은 수컷의 세포이다. 가도 수컷의 세포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에서 X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체세포 분열 중기예요. 그럼 중기니까 일단 복제됐어요. 염색 분체수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면 아직 EN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전체 과정이 EN이니까. 그렇다면 염색체 몇 개란 얘기? 6개가 존재한다는 얘기. 그럼 6개의 염색체가 곱하기 2 되어 있으니까 총 염색 분체수는 12가닥일 거고요. 근데 얘는 암컷이죠? X염색체수 2개죠. 그러면 2분의 6 곱하기 2니까 요 값은 6이 나와야 됩니다. 6. 근데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방어작용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찬찬히 읽어보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문두를 봤을 때 그림 간은 바이러스 X에 감염된 사람에서 나타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X는 존재가 뭐라고 나왔냐면 바이러스다, 정체가. X는 바이러스고 걔에 감염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X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P에서 체내 X의 수, 얘는 바이러스라고 했죠? 바이러스의 수와 피가 결핵의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결핵 발병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선은 이 몸에 들어온 X의 수거든요. 처음에는 찔끔 들어왔겠죠. 조금 들어왔을 거야. 근데 걔가 쫙 번식을 했습니다. 증식했어. 번식 아니죠. 증식으로. 바이러스니까. 증식으로 쫙 올라갔는데 이때 우리 몸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방어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어떻게 이렇게 줄였어. 걔를 막 이렇게 뿌셔뿌셔 하기도 하고 감염된 애들을 막다 죽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다. 그래서 걔가 우리 몸에 살아남아서 있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얘 수가 증가하죠. 얘가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많이 수를 늘렸단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서 결핵의 발병률도 증가하였다. 왜? 결핵은 뭐에 의한 질병이지? 얘는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이 바이러스 X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X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왜 결핵의 발병률을 높이는 이유가 된 것이냐? 그 뒤에 다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기역과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와 세포독성 T 림프구 중 하나씩이고, 이 니은이 X의 숙주세포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얘를 촉진하고 있으니까 니은이 보조 T 림프구일 거예요. 보조 T 림프구가 촉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기역이 세포독성 T 림프구죠. 세독 T. 그러면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일어나는 일은 세포성 면역입니다.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제거하니까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 자, 근데 보조 T 림프구가 이 바이러스 X의 숙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그 숙주세포를 빵 터뜨리고 나오는 거니까 니은이라는 보조 T 림프구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겠죠.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세균이 침입해도 그것을 제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결핵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냐? 아니죠. 우리가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는 거를 방어작용에서 가장 필수로 공부합니다. 이건 맨날 나오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지식으로 푸는 겁니다.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입니다.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피에서 활성화된 동그라미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죠. 비 림프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보조 T 림프구는 원래 정상적인 역할이 이 세포독성 T 림프구도 촉진하지만 이 비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촉진해요. 원래 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식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가의 반응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활발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세포성 면역이 더 활발하다는 얘기는 더 제대로 정상적으로 방어작용을 하고 있느냐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에서는 지금 얘도 막쫙 죽여 나가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럼 여기서는 방어작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조 T 림프구 숫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방어작용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다.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번에 방영구 문제 나왔습니다. 별표 붙었고. 일단 요거는 몇 개를 설치했는가 뭐 이런 거 면적 같은 거를 좀잘 봐야 돼요. 이 문항에서는 크게 그거에 작용하진 않지만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역 가와 나에 1 곱하기 1 크기의 방영구 25개를 각각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면적은 25제곱미터 되겠죠? 1자리를 25개 깔았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A, B, C 한 개체당 점유 면적은 모두 같다. 여기서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 밀도 있잖아요. 그 개체수의 비율. 그게 상대 피도랑 같다라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체수만큼 피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와 피도를 그냥 같이 봐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와 나에서 ABC에 일단은 개체수, 그냥 수라고 적을게요. 개체수. 그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상대 밀도.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출현한 방영구수. 방영구수. 그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상대 빈도. 그 다음에 상대 피도 바로 알수 있죠. 상대 밀도 계산하면 상대 피도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 피도. 요렇게. 얘네들을 다 구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치를 마지막에. 중요치.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부터 한번 세볼게요. A, B, C. A는 일단 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체.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체.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체. 일단 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등장한 방영구 수도 옆에다 같이 적어 놓을게요. A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등장했습니다. 네 칸. 그 다음에 B는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세 칸에서 등장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한번 세봅시다.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체.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체.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체. 이렇게 돼 있고, 출현한 방영구수도 적어보자면, 한 칸, 두 칸, 세 칸, A. 그 다음에 B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C는 한 칸, 두 칸, 세 칸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그걸 올려볼게요. 수는 668이었잖아요. 668.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방영구, 출현한 방영구수는 4, 3, 3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 개체수는 5, 10, 10이었고. 그 다음에 출현한 방영구수는 3, 4, 3이었죠. 자, 이거 가지고 상대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대값 계산하는 거는 일단 얘네들을 세 개를 다 더해봐요. 그럼 지금 12에 8이니까 총합 2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 밀도라는 거는 다 더했을 때 총합을 뭘로 만들 수 있는? 총합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비율로 환산한 게 상대값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 총합을 5배 해주면 100으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개체수를 5배 해주면 돼요. 그게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30, 30, 그 다음에 40 이렇게 해주면 상대 밀도 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총합이 지금 10이잖아요. 그럼 얘도 총합 100으로 맞춰주려면 그냥 뒤에다가 0 붙여주면 되겠죠. 40, 30, 3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상대 피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개체 수만큼 면적을 뒤덮는다고 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 밀도 값이 상대 피도랑 같다. 그 다음에 40. 그럼 중요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세 개의 값의 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30, 30, 40이니까 요거는 100이겠고요, A는. 그 다음에 30, 30, 30이면 B는 90이겠고. 그 다음에 C는 40에, 40, 40에 30이니까 110이겠네요. 그러면 1등은 C. C가 우점종. 가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완성해봅시다. 나에서 이거 다 더했더니 2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총합 몇인? 100인 비율로 바꿔주는 게 상대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4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에다가 4를 곱해주면 그것이 퍼센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더하니까 10 나오죠? 그럼 요것도 100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바꿔주면 10을 그냥 붙여주면 되겠네요. 30, 40, 30%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피도는 역시나 상대 밀도 값이랑 같다. 그래서 20, 40, 40.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세 숫자의 합인 중요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 30, 20이니까 70이겠고, 그 다음에 40, 40, 40은 120이죠. 그 다음에 40, 30, 40은 11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B가 우점종이겠습니다. 우점종. 자, 요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 보기를 갔다가 오기엔 좀 어려우니까 이걸 보면서 보기 내용 봅시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가에서의 우점종과 나에서의 우점종은 서로 같은지 물어봤는데, 가에서는 C가, 나에서는 B가 우점종이니까 잘못된 보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다. 자, 그다음에 니은 보기의 그 내용은 A와 C의 개체수의 합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지 물어봤어요. 개체수 합쳐보면 되겠죠? A와 C의 합입니다. 그러면 가에서는 6 더하기 8, 14인데, 그 다음에 나에서는 5 더하기 10, 15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14가 15보다 작아서 맞는 보기. 니은 옳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가에서 B의 상대 피도 값은 나에서 A의 상대 밀도 값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가에서 B의 상대 피도 값, 요거네요. 30%.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상대 밀도 값, 20%. 이게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30이 20보다 커서 디귿 또 맞는 보기. 자, 요렇게 해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2번에 방연곱번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풀어본 것 중에서 유전 문제는 별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뭐 세포 주기 문제나 아니면 세포 그림 문제 같은 것들은 나왔지만 본격적인 유전 문제는 다음 시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지구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강이고요. 제 2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우리 1회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2회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화성암의 종류와 이를 구성하는 조암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암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의 광물이라고 하는데 그 광물들을 조암광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무암이나 반려암은 이러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안산암과 섬노암은 이러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유문암과 하강암은 이러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암석들을 이루고 있는 광물을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의 필수 요소라고 하기는 우리가 조금 어렵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 이런 거죠. 현무암과 반려암은 뭐냐면 얘 염기성암이죠. 염기성암. 우리가 염기성암이라고 하면 SiO2 함량이 52% 이하가 되는 거고요. 유문암과 화강암은 산성암이죠. 산성암이라고 하면 SiO2 함량이 63%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과 섬농암은 중성암입니다. 그럼 볼 때 염기성 암에서 제일 많은 광물은 휘석이구나. 그러면 이 휘석이라고 한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하면 얘는 어두운 색을 띠겠구나. 요 정도. 그래서 염기성 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즉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광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광물 중에 하나가 휘석이 있구나. 이러한 정도의 관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염기성암이라고 하면 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어두운 광물. 아셨죠? 그 다음에 산성암이라고 하면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석영은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이거든요. 밝은 색. 아셨죠? 그래서, 산성암은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들은 좀 적게. 여기서 약간 여기 음영이 들어가 있죠? 요 녀석들이 이제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들인데, 산성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은 적게.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염기성암은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휘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구나. 아셨죠? 중성암은 얘와 얘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기성암과 산성암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화산암으로서 혐오암, 안산암, 유문암이 되어 있죠. 이 화산암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립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심성암이라고 하면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이 있는데 얘네들은 조립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특히나 세립질을 가지고 있는 화산암이 어디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곳은 화산지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는 화산지형이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아셨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는 겁니다. 반려암은 효모암보다 결정의 크기가 작다. 결정의 크기라고 하는 건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정의 크기가 크다. 조립질, 결정의 크기가 작다, 세립질. 그러면 냉각 속도가 느리다, 천천히 식었다, 조립질. 냉각 속도가 빠르다, 빨리 식었다, 세립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려암은요, 심성암입니다, 조립질. 현무암은요, 화산암입니다, 세립질. 그러면 조립질, 세립질. 누가 결정의 크기가 크죠? 반려암이 크겠죠, 조립질. 그러니까 넌 틀렸어.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자, 유문암은 반려암보다 밝은 색 광물의 부피비가 크다. 유문암은 산성암이죠. 산성암이고요. 반려암은 염기성암입니다. 산성암은 에스사이트 함량이 많다. 또는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밝은 색 광물. 맞죠? 그러면 밝은 색 광물의 부피비가 크다. 이렇게. 안산암과 섬노암은 암석의 조직이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암석의 조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정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세립질, 조립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안산암과 섬노암은 중성암, 같이 중성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중성암이기 때문에 에스사이트 함량이 52%에서 63%. 요게 같은 거죠. 그쵸? 근데 그중에서도 세립질이면 안산암인 거고, 조립질이면 섬노암인 거고, 조직에 따라서 둘이 구분되는 거고, 성분, 화학 성분에 따라서 둘은 똑같은 거고, 중성암으로.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안산암과 섬노암은 조직이 유사하다가 아니라 화학 조성, 화학 성분이 유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세립질, 조립질, 조직은 서로 다르다. 아셨죠? 틀렸어요.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보면 판의 이동과 관련된 자료죠. 자, 그림은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주변의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어떠한 경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반대. 아, 너 발산 경계구나.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모이고 있네요. 수렴하고 있네요. 아, 여기 수렴 경계가 있겠구나. 그런데 수렴 경계라고 해놓고 봤더니 대륙과 대륙이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긴 충돌형 경계가 있겠네. 충돌형 경계가 여기 있겠다. 됐죠? 이렇게 놓는 거고. 그다음 보니까 여기도 지금 발산형이 있겠네. 여기도 충돌형, 수렴형 있겠네. 맞죠? 이렇게. 그럼 수렴, 발산, 발산, 수렴. 됐죠? 이렇게 놓고 그냥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에는 해령이 존재한다.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는데 얘와 얘 사이에 발산형 경계가 있네요. 근데 발산형 경계가 있는데 이 바다거든. 그러면 바다의 발산형 경계, 맨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새로운 맨틀 물질이 새로운 해양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해령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존재한다. 맞는 거고요. B와 C는 같은 판에 위치한다. B와 C를 보니 이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이쪽에 있는 판은 이렇게 서로 다른 판이 모이고 있거든요.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충돌형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판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럼 둘은 다른 판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같은 판이 아니라 다른 판에 위치한다. 이렇게. 맞죠? 특히나 여기는 인도,

지금 여기 인도죠? 인도 대륙과 여기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콕 산맥이 만들어진 곳이 B와 C 사이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긴 충돌형 경계가 존재한다,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둘다 서로 다른 판에 존재, 아셨죠? 그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B와 C 사이에서, 아,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면 수렴형 경계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니?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계? 충돌형 경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꺼워진 대륙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나와서 직접적인 화산 활동을 일으키긴 어렵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충돌은 있지만, 수렴형 경계는 존재하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진 않는다라고 보죠, 우리가. 아셨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발산형 경계, 또는 수렴을 한다고 하면 섭입이 일어나는 섭입형 경계.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항 봤어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선생님 과거엔 용스픽을 많이 썼었죠. 이번엔 별표. 자, 별표를 이렇게 딱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 판의 경계, 그리고 화산 분포를 보고서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곳에 위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C판의 경계에 있고요, B도판의 경계에 있고요, A도판의 경계에 있다. 아, A, B, C는 모두 판의 경계에 있어요. 공통점이야. 그러면 이제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떠한 판의 경계인데,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라고 하면 얘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수렴 중에서도 충돌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충돌형. 이렇게. 그런데 B 같은 경우는요, 보면 판의 경계가 있죠. 근데 화산 분포를 보니 어떻게 돼 있냐면,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화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네. 판의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판의 경계에 있는데 판의 경계에 화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곳이 발산형 경계라고 하면 아무런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얘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거든? 그럼 우린 여기서, 아, 너는 수렴형 경계고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섭입형 경계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가면, 밀도가 작은 판에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 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이러한 화산체를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고, 이 수렴형 경계가 섭입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밀도가 큰 녀석이 작은 녀석 밑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화산 활동은 밀도가 작은 쪽에 집중. 그러다 보니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쪽에 화산 활동이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고,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럼 여기, 아,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구나.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구나. 호상열도. 됐죠. 근데 보니까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수렴에다가 섭입형 경계거든요. 이렇게 섭입형 경계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보면 화산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약간 이제 호상열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이쪽에 있는 판이 밀도가 커서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아셨죠? 그럼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지진이 활발히 일어나고, 밀도가 작은 판 위에 화산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셨죠? 여기 이제 마리아나 열도, 마리아나 해구가 이렇게 발달하는 거. 아셨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물음에서는 뭐였죠, 아까? 아, ABC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판의 경계라고 한다면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을 합니다. 판의 경계라고 한다면 발산, 수렴, 보존, 모든 판의 경계가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셨죠? 자, 섭입형, 수렴형 경계에 위치한다. 얘와 얘의 경우는 성립을 하지만 얘가 충돌형이기 때문에 안 돼. 넌 A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가는 거고요.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이쪽에 호상열도,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이쪽에 호상열도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얘는 충돌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호상열도가 발달하진 않는다. 화산 활동이 여기에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화산 활동이, 우리가 교육 과정상 충돌형 경계선 화산 활동의 발생을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렸죠. 역시나 A가 안 돼. 아셨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료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온 추가 자료는 뭐냐면 요겁니다.

과거에는 실제 이 수능 특강 이 교재 문항과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문항의 출제 포인트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료만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태평양에 좀 집중해서 봤다는 거지. 태평양에 좀 집중해서 봐서 아, 이쪽에 해령이 있고요. 이 해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지금 태평양의 동쪽이죠. 동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수려명 서비평 그리고 나머지 또 가장자리를 따라서 수려명 서비평이 발달하면서 태평양 불의고리 또는 뭐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화산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여기서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쪽도 문항 구성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한번 가지고 와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떠한 전 지구적인 판의 경계를 다루는 자료에서 여러분들에게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를 체크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발산형 경계는 변환 단층이 꽤나 잘 표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이쪽이 발산형 경계, 여기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발산형 경계거든요. 잘 보면 발산형 경계는 이렇게 어긋나, 지그재그 어긋나 있는 경계들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가 뭐냐면 변환 단층.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 전체 그림에서 좀잘 나타나기 때문에, 아,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반면에 수렴형 경계가 있는 곳은요, 보면요, 꽤나 매끄럽게 표현이 되죠. 수렴형 경계가 있는 곳은 꽤나 매끄럽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 모습들이 잘 표현이 안 되죠. 아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태평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매끄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상열도가 있다라고 하면 호상열도가 있다고 하면 아, 여기는 서빙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여기는 서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같이 좀 보는 연습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항 봤어요. 이제 그러면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 문항도 약간 지식을 묻고 있는 문항인데요. 자, 그림 가와나는 자, 밑줄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한라산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가와나는 각각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한라산. 그러니까 아, 너는 설악산 울산바위. 설악산 울산바위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제주도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화성암 문제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지역이 화산 지형이니 아니니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화산 지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지형이야? 그럼 화산암이 나타날 것이고 화산암에서 잘 발견되는 구조가 나타나겠지. 그죠? 근데 화성암 지형인데 화산 지형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심성암이었던 녀석이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어떠한 구조가 잘 나타나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산 지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다루는 녀석들을 좀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식으로. 아셨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디가 있냐면,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가 있다.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 일대. 한탄강 일대까지가 우리가 화산 지형으로 자주 다뤘던 것들입니다. 아셨죠? 기출에도 있고요, 과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산 지형. 그러니까 얘는 화산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화산암. 즉,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지금 설악산은 화산이 아니거든요. 그 화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화성암 지형인데 화산이 아니야? 그러면 땅 속에서 식었던 심성암이 지표에 노출된 거야. 오. 땅 속에서 심성암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지표에 노출됐다? 땅 속에 있었던 녀석이 지표에 노출됐다. 아, 융기를 했구나. 융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표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융기하는 과정에서,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원래 땅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암석들이 누르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지표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융기하는 과정에서 누르는 힘이 제거가 됐거든. 그럼 뭐예요? 반발력으로 약간 팽창하는 느낌으로 깨지면서 어떤 구조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 구조가 뭐죠? 반상절리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아, 어느 지역에 심성암이 지금 지표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판상절리가 잘 발달할 수가 있겠구나. 아셨죠? 여기까지 쭉 맥락으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암 지형이 있다고 했죠? 화산암 지형이라고 하면 화산 분출이 있었겠구나. 그러면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식으면서 빠른 속도로 냉각 수축을 할수 있었겠구나. 용암이 빠른 속도로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구조는

자, 가의 전리는 암석에 가해진 압력 감소로 형성이 되었다. 자, 즉, 여기 있는 요 암석은요, 원래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이라 할게요. 땅 속에 있었다고요. 여기 심성암이 있었다는 거죠. 심성암이 이렇게 있었는데, 심성암을 누르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암석들,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누르고 있는 요 힘에 저항해서 얘도 버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융기하면서 이 지표에 있는 물질들이 풍화 침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려서 지표면에 요 심성암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 요쪽으로 작용하는 팽창을 시키는 요 힘, 요 반발력 때문에 얘가 지표면에 약간 날아난 느낌으로 여기 판상으로 깨지는 전리들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압력 감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르는 압력 감소가 누르는 힘, 압력이 감소하면서 반발력으로 팽창하면서 깨지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러한 판상 전리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압력 감소로 형성되었다. 맞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변성암 지형이다. 나는요, 화산암 지형이다.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 지형이다. 변성암 지형이 아니죠. 그다음에 암석을 형성한 마그마의 냉각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다. 가는요, 심성암이라고 얘기했고요. 나는요, 화산암. 자, 심성암은 땅 속에서 식어요. 천천히.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분출했거나 아니면 지표 부근에서 빨리 식어요. 그러면 누가 더 깊은 거죠? 얘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는다. 아셨죠? 그러면 냉각 깊이 또는 암석이, 화성암이 만들어진 깊이는 가가 깊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가 나보다 깊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5번 암석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이제 퇴적암이죠.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에 크고 작은 자갈들이 박힌 채 굳은 암석이다. 자갈이 박혀 있는 게 보이네요. 아, 그러면 더 여감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여감이다. 여감이라고 하면 이 자갈입자의 크기라고 하면 2mm 이상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다음에 화석을 포함하고 있으면 점토가 굳은 암석이다. 점토라고 하면 얘는 16분의 1mm 이하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암석은요, 점토가 주로 굳었기 때문에 이암이나 쉐일이 되겠지. 아셨죠? 자, 우리가 16분의 1mm부터 2mm까지가 모래 입자의 크기인데 우리가 이걸 암기하는 건 사실 조금 과할 수가 있고요. 요 정도. 아,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1mm 정도 된다.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1mm. 어떤 퇴적암이 1mm 정도의 입자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암인 것이고. 이거보다 좀큰 입자, 뭐한 10mm 크기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여감인 것이고. 이거보다 조금 많이 작은 입자, 0.01mm 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암이나 쉐일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게좀 쉬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석을 구분했는데 자세히 보니 또 뭐가 보이냐면 지금 나는 화석을 포함하고 있대요. 근데 이 화석을 잘 보니 나뭇잎 모양의 무늬가 1엽, 2엽, 3엽이 있네. 오, 너 3엽충이구나까지 안다고 하면 우리가 개념 공부를 충분히 한 겁니다. 3엽충까지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아, 요 암석은, 요 퇴적암은 바닷속에서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개념.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가는 쇄설성 퇴적암이다. 요 녀석과 요 녀석 모두 다 쇄설성 퇴적물에 의한 퇴적암이죠. 그렇죠? 얘는 모래, 그 다음에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 아셨죠? 쇄설성 퇴적암. 얘는 주로 점토로 이루어져 있는 쇄설성 퇴적암. 그러니까 둘다 쇄설물들이 운반돼서 어딘가에 쌓여서 만들어낸 암석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가는 나보다 구성 입자의 평균 크기가 크다. 여기는 모래에다가 자갈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점토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토가 주된 얘보다는 얘가 더 입자의 크기가 크겠죠. 그죠? 가는 나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형성되었다. 이제 디귿을 우리가 좀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둘다 쇄설성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쇄설성 퇴적물이 운반이 돼야 돼. 운반이 돼서 어딘가에 쌓여서 이러한 암석들이 된 건데, 그럼 운반의 개념으로 보면 큰 입자들은 운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되지. 가벼운 입자들은 운반이 잘 돼. 그러니까 물속에서 퇴적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물속에서 퇴적을 했으니까,
얘는 훨씬 더 운반이 잘

돼서 오랫동안 떠 있다가 가라앉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하천이나 강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쇠설물들이 막 운반이 된대. 쇠설물들이 막 운반이 돼. 근데 이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커요. 무거운 녀석은 이 물에 떠서 부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겠지. 무거운 녀석들은. 근데 조금 가벼운 녀석들은 조금 더떠 있다가 가라앉겠지. 조금 더 가벼운 녀석들은 꽤나 오랫동안 떠 있다가 가라앉겠지. 아셨죠?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하면 물의 하천을 따라서 여러 종류의 퇴적물들이 운반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쌓입니다. 무거운 녀석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쌓일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암석은 여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녀석들은 오랫동안 부유하다가 쌓일 거야. 그럼 여기서 쌓인 녀석들은 이제 이암이나 쉐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아, 입자가 작을수록 오랫동안 물에 부유할 수 있으니 더 깊은 곳에서도 쌓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무거운 입자들은 깊은 바닥까지 운반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벼운 녀석들은 떠서 운반될 수도 있고, 또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황사. 황사 같은 거 아주 다양한 입자들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황사에서 떨어질 수 있는 입자는 모래 입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보통 많이 떨어지거든요. 모래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 그런 녀석들은 깊은 바다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갈 같은 거 황사가 자갈에 떨어진다는 황사가 내리는데 자갈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갈 같은 이러한 입자들은 아주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모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했을 때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작은 입자는 깊은 곳에서도 쌓일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입자는 여기에서만. 근데 하나 더 결정적으로 여기 삼엽충도 나오고 있잖아.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면 이암 같은 경우는 꽤나 여감이 쌓이는 것보다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셨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더 깊은 수심에서 아니라 나가 더 깊은 수심에서 얜더 얕은 수심에서 형성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5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다는 지질 시대의 생물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아, 암모나이트가 나와 있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와 있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줬습니다. 아셨죠?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죠? 아, 원색노대야. 원색노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얘는 최초의 다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그쵸?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 너는 시색노대야. 시색노대를 생각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아, 너는 광합성. 그죠? 광합성. 광합성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누구? 남세균을 넣어줘야 되겠지.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셨죠? 그러면 암모나이트는 언제야? 아, 넌 현생누대겠지. 현생누대. 현생누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시기는 언제죠? 번성한 시기는 중생대. 중생대의 번성.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암모나이트를 중생대 표준화석으로 쓰고 있죠. 아셨죠?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가해생물이 번성하기 이전이다. 속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얘는 언제 번성을 하냐면 신생대에 번성을 하죠. 신생대에 번성을 했는데 얘는 중생대에 번성을 했는데 그러면 가해생물이 번성한 이후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이후이다. 이렇게 틀렸어. 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나를 형성한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후이다. 원색누대고요. 얘는 시색누대고요. 그러니까 시색누대 다음에 원색누대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 시색누대 아니죠? 원색누대는 나를 형성한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시색누대 이후, 시색누대 이후에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 맞는 얘기고요. 화석을 형성한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 최초로 출현한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색누대, 원색누대, 현색누대 누대 단위로 보면 그러면 다나 맞아요? 아니죠. 나, 다, 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니은 골라줄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다 역시 별표를 딱 붙여놨죠. 자, 7번 문제는 뭐냐면, 자, 보면, 그림 가는 판기아의 분리로 수륙 분포가 변한 어느 지질시대의 모습을 이라고 했고요. 자, 밑줄은 나는 현생누대 동안 삼엽충과 완종류의 과외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거기다 밑줄을 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를 볼때

이해하실 것은 지금 여기는 삼엽충 완종률을 제시했죠. 근데 얘와 얘가 제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풀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화석이야. 그러니까 고생대에 지나서 중생대가 오면 삼엽충은 사라져야 돼. 멸종. 맞죠? 그러면 시간이 쭉 지났을 때 사라진 녀석이 삼엽충이 돼야 되는 거고, 살아남은, 완종류 중에 살아남은 녀석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녀석들이 이제 완종류가 되겠지. 아셨죠? 얘와 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린 알아야 돼. 그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가를 보면 수륙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요, 판기아의 분리 이후, 판기아 때부터, 판기아의 분리 이후, 적어도 수륙분포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돼. 판기아의 분리 이후 무엇이 만들어지냐? 대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륙들은 분리가 될때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인도 대륙이죠. 인도 대륙이 판기아 형성 당시에는 남반구에 남극과 붙어 있었죠. 근데 분리되면서 얘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있다고. 그럼 얘가 언제 적도를 통과해서 북반구에 올라왔느냐? 언제 유라시아 대륙이랑 충돌해서 지금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했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왜냐하면 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서 어려운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잘안 내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낸다. 의도적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요. 인도 대륙이 여기 있죠? 인도 대륙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남반구에 있죠. 남반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중생대라고 보자. 이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인도 대륙이 적도를 통과하고 있어요. 또는 북반구에 있어요. 그러면 신생대라고 보자. 큰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남반구에 있어요? 중생대라고 보자. 아셨죠?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지질시대 한번 써보겠습니다. 쭉 갑니다. 100만 년 전이죠? 100만 년 전, 1000만 년 전, 억. 아, 1억 년 전, 2억 년 전, 3억 년 전, 4억 년 전, 5억 년 전. 그러면 여기는 대략적으로 2.5억 년전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뭐냐면 페름기 말. 즉, 고생대와 중생대를 가로지르는 경계가 되겠죠. 맞죠? 페름기 말에 뭐가 있었죠? 대멸종이 있었죠. 여기가 페름기 말, 대멸종시기다. 이 대멸종 시기에 무엇이 사라졌느냐? 삼엽충이 사라졌다. 또 무엇이 사라졌느냐? 방추충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억 5천 년 기준으로 또 다시 최근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대략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쪽으로 가면 대략적으로 지금 100만 년이니까 6,600만 년 전. 6,600만 년 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중생대와 신생대가 또 갈리는 가로지르는 그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가 뭐냐면 이제 백악기 말이 되겠죠. 백악기 말 대멸종 시기가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고생대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억년 단위로 가보겠습니다. 5.4억 년에서 2.5억 년 전. 5.4억 년 전에서 2.5억 년 전까지가 고생대. 2.5억 년 전에서 0.66억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부터 0.66억 년, 즉 6,600만 년 전부터 쭉 이제 신생대. 아셨죠? 그래서 이 숫자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현생도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얼만데요? 6,600만 년. 허! 이렇게 놀라는 거. 옷 사세요. 이옷 사세요. 6,600만 원. 이렇게 허! 놀라는 거예요. 요 시기를 우리가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요 시기 알아두시고 요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온 시기에 대멸종이 있었다.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온 시기에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한다면 고생대에는 대멸종이 두번더 있었죠? 오르도비스기 말, 대본기 후기. 중생대에는 대멸종이 총두번 있었죠? 총두 번. 언제 있었냐면 트라이아스기 말, 그 다음에 백악기 말. 그러니까 고생대는 총세 번의 대멸종, 중생대는 총두 번의 대멸종, 신생대는 대멸종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다루는 거 아셨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의 지질시대에는 여러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중생대. 얘가 중생대임을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판기아가 분리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아셨죠? 아직 신생대가 되지 않은 중생대라고 한다면, 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는 거죠.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인 간빙기도 없었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틀렸어. 됐죠? 그 다음에, 간은 기역 시기 이후에 수륙분포에 해당한다. 지금 간은요, 중생대라고요. 중생대.
기역식은 언제야?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 그럼 요 이후에 판계야. 중생대 초에 판계야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판계야가 분리가 된 이후의 모습이 요거기 때문에 기역 이후. 맞죠?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식 이후에 오존층의 형성으로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은요, 고생대 전반부로, 전기로 가는 거죠. 그죠? 온전한 형태의 육상식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루리아기로 가는 거고, 그보다 더 빠른 시기의 육상식물도 물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초의 육상식물이라고 한다면 고상대 전기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역식이 이후가 아니라 이거보다 한참 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넌 틀렸구나. 됐죠? 그래,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료 무엇이냐면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인데요.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냐면 수륙 분포의 변화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 문항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현재로부터 4억 년 전, 2억 7천만 년 전, 1억 년 전. 그러니까 하나가 4억 년 전이고요. 4억 년 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2억 7천만 년 전. 그러니까 2.7억 년 전.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1억 년 전. 1억 년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걸 이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모습이 판계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판계야의 모습. 대륙돈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판계야는 언제 형성이 됐는데?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됐는데. 고생대 말은 언젠데? 중생대가 시작되는 게 2억 5천만 년 전이니까 고생대 말은 2억 5천만 년 전보다 조금 더 전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2억 7천만 년 전이 되겠지.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놓고 얘가 분리가 되면 둘 중에 누구의 형태를 따라가겠니? 얘가 분리가 되면 대서양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도 대륙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겠지. 그러면 얘가 1억 년 전이 되겠지. 1억 년 전. 그러면 얘가 4억 년 전이 되겠지. 4억 년 전이라고 하면 이제 고생대 전반부가 되겠지. 고생대 전반부가 되는 거고 고생대 후반부가 되는 거고 얘는 언제요? 중생대. 아셨죠? 1억 년 전이니까. 보세요. 지금 인도 대륙이 어디에 있다? 남반구에 있다.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대라고 보자는 거죠. 아셨죠? 만약에 얘가 적도를 통과했어. 북반구에 있어. 그럼 신생대로 보자고요. 아셨죠? 고로한 시대. 아셨죠? 이런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정도에서 우리 7번 문항 봤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온대저기압의 통과, 그 다음에 날씨 변화를 해석하는 문항 보겠습니다. 가와나는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시간에 따른 풍향과 기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관성적으로 이렇게 풀 겁니다. 아마도. 자, 온대저기압을 그려줍니다. 여기다가 한랭전선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풍향을 그려주고요. 관성적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이동한대. 그러면 여기 관측소가 있다고 하면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 전선이 통과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 불 거야. 그리고 접근함에 따라서 기압은 낮아졌다가 온대저기압이 통과해서 지나가버리면 기압은 높아질 거야. 온대저기압이 접근할 때 처음엔 차가웠지만 따뜻해질 것이고 다시 차가워질 거야. 온대저기압이 접근할 때 비가 이슬비 같은 게 내리겠지만 비가 안 내리다가 맑아졌다가 다시 소나기 같은 게 내릴 거야. 맞죠?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대저기압이 접근할 때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고 쭉 가까워지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이고 저기압이 지나가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쭉 지나가면 여긴 계속 차가운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기온은 그냥 계속 낮을 거야. 전선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선 통과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날씨 변화는 잘 안 나타날 거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서 시간이 지나가감에 따라서 처음에 남동풍이 붑니다. 그러다가 남서풍으로, 그러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었네.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관측을 한 거구나. 그래서 풍향 변화는 볼게요. 풍향 변화. 여기가 북이고요. 여기가 남이고요. 여기가 서, 여기가 동이라고 하면 자, 남동풍에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었으니
풍향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계 바

오,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딱딱 맞아 떨어지지. 맞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떠죠? 이거를 풍향을 이렇게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요. 풍향 변화만 고려했어. 그러니까 풍향 변화만 고려했더니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야? 그러면 저기압이 통과할 때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남반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반구. 남반구라고 하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에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고요. 이쪽에 온난전선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저기압은 어차피 편서풍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관측자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다고 하면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 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풍향 변화만 고려하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풍향 변화만 고려하면 요 사람도 가능해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둘다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요 자료를 해석할 때 아마도 대부분 그냥 요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요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맞고.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처음에 여기 저기압이 있을 때, 남반구의 경우인 거예요. 저기압 여기 있을 때 무슨 바람이 부냐면,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똑같아, 남동풍 계열. 근데 얘가 이쪽으로 쭉 오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기압이 지금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라고 하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압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가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야. 즉, 만약에 남반구라고 하면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계속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거라는 거지. 절대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북반구에서 이 사람이 관측을 했을 때 이렇게 남동, 남서, 북서풍 계열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즈음에 온난전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 요 즈음에 한랭전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등압선을 그려봤을 때, 아마도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요런 식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난전선을 통과하고 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저기압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등압선 부분을 지나갈 때 기압이 가장 낮게 찍히는 이러한 변화. 아셨죠? 한랭선 통과하기 직전에 기압이 가장 낮게 찍히는 변화.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 볼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4시경에 온난전선이 통과하였다. 24시경이라고 하면 여기네요. 온난전선이 통과하였다. 맞네요. 04시경에 적란 운에 의해 많은 비가 내렸다. 04시라고 하면 여긴데, 여기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인데, 여긴데, 여긴 날씨가 맑은데, 위에 전선면 없는데, 공기의 상승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틀렸어. 자, 08시경에 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였다. 자, 08시경이라고 하면 여기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랭전선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온이 떨어져야 되겠지. 상승이 아니라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남반구의 상황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강 자료를 보시면, 수능 특강 문제를 보시면, 이번 수능 특강에 남반구 문항들이 많이 있어서 아셨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8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태풍이죠. 자, 그림은 평균적인 태풍의 이동 경로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풍,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준 태풍을 얘기할 때 30도 정도를 경계로 하여,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30도, 위도 30도 부근을 경계로 하여 여기는 무역풍, 그리고 여기는 편서풍, 이렇게 불면 자, 5도에서 25도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북상을 하는데 무역풍 지대를 지날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나고요. 편서풍 지대를 지날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나죠. 그래서 무역풍 지대를 지날 때는 북서진, 편서풍 지대를 지날 때는 북동진을 하고 요 사이에서 진행 경로가 바뀌는 전향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에서 태풍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주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얘의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고기압에서 바람을 시계 방향으로 불어내잖아요. 그러면 얘의 세력이 세면 셀수록 주변에 있는 공기

어떠한 현상들을 다 밀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얘 세력이 세면 요 이동 경로는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 얘 세력이 약하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 문제로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자, A는 발생 초기에 무역풍, 전향점 통과 이후로는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A 있습니다. A를 보면, 자, 이렇게 갑니다. 북서진을 하다가 북동진을 하죠.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30도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에 있을 때는 북서진, 북쪽에 있을 때는 북동진. 그럼, 아, 무역풍대에서는 북서진? 맞죠? 편서풍대에서는 북동진? 맞죠? 그러면 전향점 통과 이후로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맞죠?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이고. 맞습니다. 자, 비가 우리나라 부근을 지날 때는 우리나라는 비의 위험반응에 위치한다. 지금 비가 누구냐면 여기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왼쪽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옆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요. 태풍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또는 공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렴하는.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런 식으로 자체 회전의 바람이 존재해요. 그러면 오른쪽은 진행 경로에 진행하고 있는 이 속도와 자체 회전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풍속이 굉장히 세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고 부르죠. 위험반원. 아셨죠? 그 다음에 왼쪽은 자체 회전 방향과 진행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여기를 안전반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태풍 중심, 저기압이죠?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에 대하여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험반원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위치하는 위험반원이라고 한다면, 저기압 중심 경로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아, 그러면 오른쪽에 위치하면 위험반원이고 풍향 변화는 시계 방향. 오, 위, 시. 오, 위, 시. 이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태풍 진행 경로에 왼쪽에 위치한다면 안전반원이고 여기서의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러면, 왼쪽에 위치한다고 하면 왼, 안, 반.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 태풍의 진행 경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안전반원이고요. 풍향 변화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풍속은 좀 적을 것이고, 위험반원에 비해서. 아셨죠? 자, 그러면 위험반원이 아니에요. 안전반원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태풍의 이동 경로는 시베리아 기단의 발달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시베리아 기단은 여기 있는 거고요. 여름철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는 거죠. 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얘가 세력을 확장하면 얘가 주변에 있는 공기를 다 밀어낸다고요. 그럼 얘 영향을 받아서 태풍의 진행 경로가 바뀔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이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9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을 보면요. 자, 10번은 자료를 잘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많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자, 황사의 발생입니다. 자,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 지역이에요. 월별 황사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황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반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황사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여쪽에 건조지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토양이 건조화가 되죠. 건조화가 돼서, 모래알갱이들이 잘 부스러진 상태, 움직이기 쉬운 상태.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모래 폭풍이 불거나 아니면 저기압이 놓이거나 라고 한다면 그 모래 먼지들이 부유하게 돼요. 공기 중으로 붕 뜨게 된다는 겁니다. 부유하게 돼요. 아셨죠? 모래 먼지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먼지가 붕 뜨면 그뜬 다음부터는 상층에 늘 존재하는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한다는 거죠.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을 타고. 여기서 이 편서풍은요. 지상에 불고 있는 온대저기압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편서풍이 아니라 상층에 존재하는 편서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먼지가 붕 뜨면 상층에 늘 존재하는 편서풍이 있고요. 그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고. 아셨죠?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모래먼지가. 그러다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됩니까? 낙하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낙하를 하면 모래먼지가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사가 발생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황사 발생. 아셨죠?

용어를 조금 더 구분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모래먼지가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상태, 모래먼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황사가 발원했다고 해요. 발원. 시작된 거야. 원인 물질이. 그러한 상태에서 상층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그런 녀석들이 우리 지역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황사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약간 좀 디테일하긴 한데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황사가 낙하한다. 모래먼지가 낙하한다라고 하면 낙하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우리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면 고기압은 하강기류잖아요. 상층을 타고 이동하던 모래먼지가 하강기류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상층을 타고 이동하던 모래먼지가 상층에 바람이 약해져. 바람이 약해지면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아셨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황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황사가 발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요 지역, 몽골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 북부의 건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모래먼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건조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겨울, 봄 또는 뭐 가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래먼지가 만들어지면 오는 건데, 겨울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추워서 땅이 얼어버려. 땅이 얼어버리면 먼지가 잘안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던 땅이 녹아지면, 봄이 돼서 녹아지면 모래먼지가 아주 쉽게 부여할 수가 있는 거지. 가을철 같은 경우는 건조해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름철에 비를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건조해지는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언땅, 겨울철에 충분히 건조해서 언땅이었던 녀석이 언땅이 녹으면서 모래먼지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황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봄철에 황사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자료를 잘 보시면, 2016년 1월이고요. 2016년 12월이에요. 똑같은 해 1월, 똑같은 해 12월. 1월과 12월 중간이 이제 여름이 되겠지. 그것보다 조금 전에, 긴 계절에 황사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 아, 그러면 봄이겠구나. 이렇게. 보세요, 이쪽으로. 황사가 제일 발생할 수가 큰 시기. 보면은 5월 직전. 5월 직전. 맞죠? 그러면 5월 직전이면 4월, 3월로 가겠지? 그러니까 봄철. 아, 봄철에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여기도 보시면 7월입니다. 7월보다 조금 전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도 이제 봄철. 여기도 4월이죠? 4월 황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4월은 언제? 봄철. 그러니까 봄철에 황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황사는 주로 상층의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동한다. 상층의 편서풍입니다. 모래먼지가 부유하면 그 다음에 떠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상층의 편서풍, 아셨죠? 그러다가 고기압이 놓이거나 상층의 편서풍이 약화되면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황사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 이 여름철과 봄철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볼게요. 여름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여름철, 언제를 여름철이라고 얘기하냐면 6, 7, 8월까지를 보통 여름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7월인데? 여기 8월인데? 여기 6월인데? 황사가 없네요. 그쵸? 근데 봄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3, 4, 5 가니까 볼게요. 여기 3월인데? 황사 맞네. 여기 4월인데? 여기 황사 맞네. 여기 5월인데? 뭐 황사 요 정도? 4월에 황사 요 정도. 아, 그러면 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였다. 틀렸죠. 실제로 여름철이라고 하면 굉장히 습윤하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겨울철에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상승하면 겨울철 황사 발생 빈도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겨울철이라고 하면 이 지역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굉장히 건조해져요. 한랭 건조한 기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땅이 얼어버리기 때문에 황사가 생각보다 잘안 생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겨울철에 안 그래도 건조한데 기온이 상승하면 땅이 얼지 않을 거잖아요. 땅이 얼지 않으면 모래먼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모래먼지가 생기면서 부유해서 황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기온이 상승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땅이 머물고 있는 습윤한 기운 있죠. 그 습윤한 기운들이 다 증발해 버려요. 기온이 높아지면 증발해 버리니까. 습기가 증발해 버린다고. 그러면 땅이 더 건조해지겠지. 그래서 황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황사 발생 빈도는 감소할 것이다가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황사의 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더 건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에서는 11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또 붙여놨죠.
대서양에서 이 심층순환

최근 이루고 있는 수계의 특성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던 거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림은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여기서 A, B, C가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예요. 그래서 이 주요 수계의 특징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A, B, C의 지금 층상 구조를 보면 A가 상대적으로 제일 위에, C가 상대적으로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제일 크다는 거야. 아, 밀도를 보겠습니다. 비교하겠습니다. 밀도는 A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에 B구나. 그 다음에 C구나. 됐죠? 아, 틀렸네요. 자, 밀도는, 이렇게 해서 되겠구나. 얘가 제일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구나. B가 그 다음, C가 제일 크구나.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이 밀도가 커야 되니까. 맞죠? 대서양의 주요 심층 수계 중에서 이렇게 표현된 녀석들, 제일 밀도가 큰 녀석이 누구죠? 남극 저층수. 그쵸?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 여기서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남반구 60도 부근, 그거보다 약간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이동한 녀석. 누구죠? 중층수. 남극 중층수. 자, 그린란드, 북반구 그린란드 해역에서 만들어져서 쭉 남쪽, 남위 한 60도까지 이동한 녀석. 누구죠? 심층수. 그래서, 밀도가 제일 큰 녀석은 저층수. 밀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중층수. 중간은 심층수. 됐죠? 평균 수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온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녀석이 제일 수온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수온은 저층수가 제일 낮다.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밀도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염분 보겠습니다. 염분을 물어본다고 하면 염분은 누가 제일 크더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북대서양 심층수가 제일 크더라. 남극 중층수가 제일 적더라. 아셨죠? 그래서 염분은 심층수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저층수, 중층수. 수온은 중층수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심층수, 저층수. 종합했을 때 밀도는 압도적으로 수온이 낮은 저층수가 크더라. 아셨죠? 이 정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남극 중층수라고 하는 녀석은 위도 6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위도 6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조금 저위도,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1km 부근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는구나. 1km, 수심 1km. 아셨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는, 60도 부근에서, 북이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2에서 3km, 2에서 3km 부근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60도 부근까지 이동하더라. 자, 남극 저층수는 60도보다 조금 더 고위도, 남극 외대래 더 고위도에서 만들어져서 해저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깊이도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고 발생 지점 60도를 기준으로 조금 저위도, 60도를 기준으로 조금 더 고위도. 그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선은 60도에서 60도까지 요 이동 경로 아셨죠? 요런 것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A는 저위도에 2,000m 이상 깊이의 심해 산소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물어지고 있습니다. A가 누군데? 북대서양? 아니, 다시요. A는 누군데? 남극 중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중층수는 60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저위도에서 만들어진다고.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1km 부근을 이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북반구 대략적으로 한 20도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아셨죠? 그러면 얘가 산소를 공급한다고 하면 요 깊이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지. 이상이 아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너가 틀린 거야. 아셨죠? 자, B는 북극을 향해 흐른다. B가 누군데? B는요,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그린란드 해역 부근, 위도 60도 부근, 북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간다고? 남위 60도 부근까지 간다고. 아셨죠? 그러면 남극을 향해 흘러야 되겠지. C는 B보다 수온이 낮고 밀도가 크다. C는 누군데? 남극 저층수. 밀도가 가장 큰 녀석, 수온이 가장 낮은 녀석. 수온이 가장 낮아서 밀도가 가장 큰 녀석. 가라앉아서 해저를 따라서 어디까지 간다고? 북쪽으로 간다고. B보다 수온이 낮고 밀도가 크다. 아셨죠? D급만 맞는 거.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물리량도 아셔야 된다. 자, 요게 추가 자료로 봤을 때 이제 기출 자료인데요. 요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나오면 조금 쉬운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표로 나온다고 하면,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은데? 그죠? 아, 수온이 압도적으로 낮아? 그럼 너는 남극 저층수구나. 이렇게. 아셨죠? 수온이 셋 중에서 제일 크네? 그럼 넌 남극 중층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셋 중에서, 염분이 제일 크네? 그럼 너는 북대서양 심층수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여기에

수분에다가 수분 염분도에다가 물리량을 찍으면 비교가 되겠죠. 밀도가 제일 큰건 누구? C가 제일 크다. 아셨죠? 저중수가 제일 밀도가 크고요. 밀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 중층수가 밀도가 제일 작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 흘러가고 있는 평균 수심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방향에 대한 거 물어볼 수가 있고요.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문항이 많이 구성이 되어 나오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최근 경향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서양의 심층수계, 심층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수계의 물리량 비교는 우리가 반드시 할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11번 문항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어서 2회 12번 문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들은 한번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학 다음 시간에 12번 풀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게 한 남자 여한종입니다. 우리 신경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긴 한데 주제를 좀 쪼개보면 우리가 흥분의 전도와 전달을 배웠고 지금 우리가 주로 학습하고 있는 내용은 근육의 수축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웠던 신경계 파트에 좀 지엽형, 개념형 문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신경계가 굉장히 좀 다양한 유형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 근수축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게 될 이 41번 문제도 여러분 풀었던 문제 중에 29번 문제랑 이제 약간 좀 짱 문제예요. 근데 이건 좀 예전 문제고 29번 문제는 최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 기출문제도 풀어볼 이유가 있는 게 거기에 있는 소스도 이제 가져와서 또 문제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몇 년, 한 1, 2년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오래된 문제들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림 익숙한 기억 니은 디귿 구간 나와 있고요. A대의 길이는 뭐 T1, T2일 때 변함없이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T1부터 풀까, T2부터 풀까라고 했을 때 좀 더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T2에 이제 X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T2를 가지고 한번 먼저 접근해 보시면 3.0에서 우리가 1.6, A 대 길이 빼요. 이 A 대 길이 빼. 그러면 2 기억이 남겠죠. 그렇죠? 네, 그럼 기억이 얼마예요? 0.7이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래야 되겠죠? T1의 기억, 니은, 디귿, X. 이렇게 해볼까요? T1, T2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7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 니은 플러스 디귿이 1.6이라는 식과 요 식을 활용해보자. 기억을 구했으니까. 이게 이제 29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분의 0.7 마이너스 디귿은

2분의 1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니은값과 뒷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산을 해주세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니은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네, 디귿값이 나오죠, 디귿값이.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디귿값이 0.4가 나올 거예요. 디귿값이 0.4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업값과 디귿값을 우리가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것도 식을 한번 해볼까요? X에서 이 기억을 빼고 구했던 디귿을 빼요. 기억과 디귿을 구했으니까 빼요. 그러면 자,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림에서 기억 빼고 디귿을 뺐어요. 그럼 뭐가 남죠? 이 니은이 남죠. 니은 구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이걸 계산하시면 우리가 이 니은 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X 값 있고요. 기억값 구했고 디귿값 구했으니까 니은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니은 값이 얼마가 나면 0.6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 그럼 니은 값이 0.6. 그 다음에 디귿 값이 0.4. 이렇게 계산했어요. X 값은 쓸 필요 없겠네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기억 니은의 값은 얼마일까요? 네, 1.3으로 일정하겠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수축 기준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0.7 플러스 D, 여기는 0.6 마이너스 D, 여기는 0.4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집어넣어볼까요? 니은 0.6 마이너스 D분의,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요식. 0.7 플러스 D에 마이너스에 0.4 플러스 2D. 요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걸 풀면 우리가 D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D값도 여러분이 계산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D값을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0.2가 나옵니다. 0.2. 그럼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값은 0.9겠네요. 네, 여기 값은 0.5겠네요. 아, 0.4죠. 0.4. 0.2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값은 0.8.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ED는 0.4니까, 아, 얘 같은 경우는 값이 3.4겠구나라는 것도 계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근수축을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앞서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하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29번 문제에서 똑같은 유형으로 푸셨을 텐데 T2 값이 정보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진 A 대 값을 빼면 기억 값을 구할 수 있고 기억이 이제 제거되니까 우리가 이러한 식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수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워서 D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의 길이도, T1일 때 X의 길이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가겠습니다. 기억번. 기억번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보기는 아닌데, 하나 그냥 주는 보기죠.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로 되어 있다.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지엽형 보기입니다. T2일 때 H대 길이, 디귿번 보시면 되겠어요. 0.4다.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 길다? 0.4. D가 0.2니까 ED죠? 네, 우리 X값의 길이 변화는 ED 변화니까 우리가 0.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디귿번은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수축으로 놓고 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놓고 이 문제도 접근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42번 가겠습니다. 뭔가 그림이 짧죠? 네, 그림이 짧다는 얘기는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A와 B가 2.4와 2.2란 얘기는 여기 사이가 ED예요, ED. 그죠? 뭐 이완이든 수축이든 ED란 말이야. 그럼 D는 얼마란 얘기니?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힌트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발문에 뭔가 좀 조건들이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일단

1부터 3, 로마자 1부터 3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하나씩 하면, 그것도 가정해 보셔야 되는데, 가정. 첫 번째. 1 플러스 3이, 뭐, 기역과 니은이다. 이렇게 볼까요? 기역, 니은은 1정이에요. 기역, 니은은 1정.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1정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 0.8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0.8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마이너스 D 수축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D, 얘는 마이너스 2D예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 더하면은 마이너스 3D. 그죠? 네, 최대가 3D란 말이에요, 3D. 근데 D가 우리가 0.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 사이가 이제 0.6인데 최대가 0.3이야. 그렇죠? 근데 0.6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모순을 찾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얘네들이 니은과 디귿이라면. 니은과 디귿. 자,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한 거예요. 니은 플러스 디귿이다 한번 나올까요? 한번. 니은 플러스 디귿. 그럼 니은은 플러스 D. 디귿은 마이너스 D. 그럼 마이너스 D란 말이야. 마이너스 D라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뭐 0.9든 0.7이든, 예, 0.9든 0.7이든,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요 갭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0.3이 나와야 되는데, 최대. 안 되잖아. 모순이죠. 안 돼.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기역과 디귿. 기역과 디귿. 이렇게 한번 나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역과 디귿이라고 한번 나볼까요? 자, 기역이 마이너스 D, 디귿이 마이너스 2D예요. 더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3D예요. 마이너스 3D라고요? 0.5? 예. 네. 왠지 0.3 차이니까 될것 같죠? 그죠? 네. 자, 뭐에서 뭐를 빼면 0.5일까? 일단은 얘하고 얘가 기역 디귿이니까 얘는 니은이야, 니은. 니은에서 출발해야 돼. 니은이 플러스 D야. 여기에다가 뭘 빼면, 예, 플러스 0.3이 될까? 요걸 빼볼까? 마이너스 2D를 빼. 그럼 얼마야? 3D죠. 오케이, 나오네. 요게 디귿인가 봐. 오케이, 그러면 얘가 디귿이야. 그럼 얘는 뭐야? 기역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1, 2, 3 중에 뭐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축 기준으로 보면, 우리 2 기역 플러스 2 니은, 예, 더하기 디귿은 2.4인데, 이거 묶어볼까요? 2 기역 플러스 니은 더하기, 예, 디귿이 이제 2.4라는 거야. 그죠? 기역 플러스 니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기역 플러스 니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죠. 기역 플러스 니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걸 더해볼까요? 그러면 디귿디귿 지워지고 기역 플러스 니은 남죠? 기역 플러스 니은 남죠? 요거 더하면 1.0. 요거 더하면 1.0. 오케이. 1점. 자, 여기다가 1.0 집어넣어. 1.0. 그럼 뭐가 나와요? 디귿이 0.4다라는 게 나오죠. 자, 이쪽에 써볼게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써볼게. 얘가 0.4예요. 자, 디귿이 0.4예요. 그럼 니은은 얼마일까요? 0.6이겠죠. 네, 디귿이 0.4예요. 기역은 얼마일까요? 0.4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값을 우리가 이제 다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D가 0.1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D가 0.1. ED가 0.2겠죠? 그러니까 2.2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값을 기역을 구할 수가 있겠지? 0.3이겠죠? 마이너스 D, 플러스 D, 0.7, 마이너스 ED, 0.2 되겠죠? 요게 이제 2.4고요. X의 길이가 얘는 2.2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기하겠습니다. 자, 기역번 2는 니은이다. 2는 니은이다 찾았죠? 자, 기역번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T1일 때 A대의 길이는 이라고 그랬어요. 자, A 대 길이 뭐 E 니은 플러스 디귿이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E 니은 플러스 디귿은 A 대 길이 니은 0.6 넣으시면 1.2에다가 0.4 더하니까 네.

정확한 숫자 1.6. 니은 나왔고요. 자, 그다음 디귿번. 아, 1.4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우리가 계산한 값은 1.6인데 보기에서 1.4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안 되고 디귿번. T2일 때 기역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 T2일 때 기역의 길이. 그죠? 나왔고,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 얘가 얘보다 길다. 오케이. 맞는 설명.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정하는 거죠. 가정. 1과 3이 무엇이냐. 가정해서 그 가정이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유형의 문제들, 앞서 풀었던 문제들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도, 좀 기출 문제, 좀 오래된 문제도, 소스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위치가 좀 다르죠? 기역이 이제 액틴필라멘트 구간이고 아이들의 절반이었는데 겹치는 구간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길이가 0.5에서 0.4로 줄었으니까 이거보다 니은의 길이가 지금 줄었어요. 네, T1에서 T2로 갈때 니은의 길이가 줄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수축 상황이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4에서 이 니은을 빼볼까요? 여기 T2. 2.4에서 2 니은을 빼요. 그럼 뭐가 나와요? A 대가 나오겠죠? 자, 2 니으니까 0.8이죠. 1.6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기역번에 기역은 H 대 1보다 그랬어요. 기역은 H 대 1보다 H 대는 여긴데요. 예, 여기가 이제 H 대니까 예, 기역번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번 T1일 때 A 대의 길이는 1.6이다 그랬는데 뭐 T2나 T1이나 A 대 길이는 똑같죠? 그래서 A 대 길이는 1.6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은 T1일 때와 T2일 때 같다. 자, 기역 니은의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긴 변하지 않죠. 일정하죠. 같다라고 하는 설명은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자세하게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D고 여기가 마이너스 2D다. 계속 반복했으니까 여기 값은 뭐 2.6이구나.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역시 네. 우리 3월 학력 평가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쉽다. 이 정도 챙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가볼게요. 네, 이런 그림도 우리가 봤었죠. 앞서 문제에서. 이런 그림의 유형 문제. 무조건 P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P일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 T1에서 T3로 가면 얘는 수축되지만 얘는 뭐 된다? 이완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역, 니은, 디귿의 위치가 조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위치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기역 마이너스 2D라고 해볼게요. 수축 기준으로. 그죠? 기역은 마이너스 2D. 그럼 니은은 수축될 때 플러스 D죠. 그럼 요거 두개 합치면 마이너스 D겠네요. 마이너스 D. 디귿은요? 마이너스 D. 같네요. 예. 기역 플러스 니은도 마이너스 D요. 디귿의 변화도 마이너스 D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준다 그랬죠? T2 보세요, T2. T2에 보시면은 3.0에서 디귿끼리, 예, 디귿끼리 두 개, 예, 디귿을 빼볼게요. 그럼 뭐가 남아요? A 대가 나오겠죠? 1.4니까 A 대 길이는 1.6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 대를 가지고 한번 또 확인을 활용해 보면 T1 보세요. T1으로 가시면 기역 플러스 니은이 1점이라고 줬으니까 A 대에서, 즉 1.6에서, 그죠? A 대 값이 1.6이니까 1.6에서 기역 플러스 니은을 빼요. 요 값은 뭘까요? 자, A 대에서 기역 플러스 니은을 빼니까 요건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대칭이니까. 니은의 값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얼마예요? 0.4라는 거알수 있죠? 자, 니은이 0.4니까 기역은 얼마예요? 0.8이죠. 그러니까 기역이 0.8이요. 니은이

A값이 얼마예요? 0.9 나오죠. 이게 0.9란 얘기예요. 0.9.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기 가볼까요?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기억번. X는 P의 근육 원소에 맞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 과정도 무슨 과정이에요? 자, 길이 변화 보세요. 디귿번. 여기 길이가 줄어들고 있죠? 수축이네요, 수축. 수축이니까 이번에 어디예요? P죠. 앞서 이제 이 그림 문제에서는 우리가 Q를 풀었었는데, 여기서는 P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고요. 그다음 니은번. X에서 A 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길다 그랬는데, A 대 길이는 항상 일정하죠? 네, 틀렸고. 디귿번.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라 그랬어요. 디귿의 길이를 구했잖아요. 그죠? A가 디귿의 길이니까,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 더하면 1.3이에요. A 값이 1.3이라고 그랬으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수축이냐, 이완이냐에 따라서 P냐, Q냐 찾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앞서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봤었는데, 여기는 이제 D 값으로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 뺀 값과 여기서 여기 뺀 값이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A 값을 찾아줬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5번 가보겠습니다. 네, 45번은 선생님이 이제 빔 화면에다가 좀 글들을 좀 많이 좀 실어놨어요. 여기 글이 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글이라 좀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은 똑같은데 주의하실 점. 그 디귿을 잘 보셔야 돼요. 디귿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다 그려줬잖아요. 절반만 그려놨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금 이제 함정 보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디귿의 구간을 조금 다르게 그려놨다라는 거좀 특이한 점이고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일 때 A의 길이는 시점 T2일 때 B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다. A와 B는 기역과 니은 순서로 나타났다. 아, A와 B는 기역 아니면 니은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 이건 일정이죠? 변하지 않아요. 그죠? 기역 니은의 값은. 이 값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일정하다. 수축이든 이완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T1일 때 B의 길이를 0.2로 놓고 T2일 때 A의 길이를 0.7로 놓자. 그려볼까요? 네. 기역, 니은, 디귿, X의 길이. 이렇게 좋습니다. 요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T1일 때 B의 길이가 있는데 아직 모르니까, 아, 요럴 때는, 네, 어떻게 놓고 풀어라? 그냥 A와 B로 놓고 풀어라. 아직 모르니까. 누가 기역이고 누가 니은인지 모를 때는 A와 B라고 놓고 그냥 보시면 돼요. T1일 때 B의 길이 0.2 써주세요. 네, 그다음 T2일 때 A의 길이 0.7. 자, 이렇게 주면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왜요? A와 B는 기역과 니은이라며. 이거 두개 더한 건 항상 일정하다며. 1.0으로. 그럼 이게 0.8이야. 이게 0.3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또 찾았던 거뭐 하나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T1일 때 A의 길이. T1일 때 A의 길이는 T2일 때 B의 길이랑, 그죠? T2일 때 B의 길이랑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이래. 요게 얼마란 얘기야? 0.5란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여기로 갈때 0.1, 여기로 갈때0.1 늘었죠?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오케이. 얘 기역인가 보다. 얘 니은인가 보다. 여기 찾으면 되겠고. 요 디귿은 조심하셔야 돼, 디귿. 디귿 조심하셔야 돼. 아, 이거 2D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0. 7 써버리시면 안 되지. 그지? 요거는 절반이니까 0.6이라고 보셔야 돼. D 값만 쓰셔야 돼. ED가 아니라. 그렇죠? 네, 요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0.6, 요런 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다 활용했는데, 우리 이제 요거 한번 보실까요? X의 길이가 T1, T2 중한 시점일 때가 3.0이고, 나머지 때는 3.0보다 길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3.0이겠죠? 3.0.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이게 1.0이겠죠, 디귿이. 두 배니까요. 절반만 그랬으니까. 그러면 2의 기역 플러스 니은은 1.0이니까 요거 합치면 2고요. 거기다가 1.0 더하면 오케이. 3.0 나오네. 그죠? 여기서 해보면 2의 기역 플러스 니은 요거 항상 1.0이야. 그럼 요건 2죠. 여기다가 요거 두 배여야 되겠죠? 디귿 절반이니까. 그지? 1.2네. 1.2 더하면
3.2. 3.0보다

큰 값은 뭐다? 3.2다. 우차시키면 되겠어요. 됐고, 자, 그럼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A는 기억입니다. 자, A 기억이라는 걸 찾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 니은번. T1일 때 H대 길이 ㄷ이죠? H대 길이는, 자, 지금 보기 보시면은 얼마로 돼서 0.62 하면 안 되지, 그지? 이거 반이니까 이거 곱하기 2 하셔야 되겠지? 1.2. 맞죠? 이거 니은 조심하시고. 그 다음, 디귿번.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보다 짧다? T1일 때가 T2보다 길다. 네, 디귿번이 틀렸습니다. 기억번,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 문제 정보들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 기억, 니은의 길이는 일정하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요 문제를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네, 46번은 이것도 이제, 간단한 지역형 문제, 개념형 문제인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조금 더, 우리 여기 화면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길 좋게 나와있는데, 여기가 암대입니다, 암대. 예, 그리고 B가 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암대, A대죠, A대. 여기는 I대입니다. 그죠? A와 B.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지금 액틴 필라멘트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돼. 그죠?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 지금 문제에서 여기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요게 A대란 말이야. 요게 A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B 아이디어야.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선, 여기랑 여기 선 있죠? 여기가 Z선이야, Z선. 여기 되는 거야. 될까요? 네. 뭐 그럼 끝났죠, 뭐. 예, 니은의 길이라고 했는데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변함이 없죠. 여기 A 대 길이죠. A 대 길이. 여기 A요. 네, 그 다음에 요게 B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가 A고 하나가 B니까. 이게 1.8에서 1.6으로 1.2가 줄었죠. 1.2. 그러니까 요게 1점이 줄었다는 건 이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X의 길이도 준 거죠. 요 1.2만큼. 그죠? 마이너스 2D가 1.2인 거죠. 우리는 항상 여기 반만 봤으니까. 그죠? 반만 봤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D인 거고. 여기는 아이들 전체 그린 거니까, 요 1.2라고 하는 것을 2D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아, 가일 때 B에, B에. 여기가 B라 그랬죠? B에, 요거 보이죠? 요게 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니은번. 나일 때 기억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 이것도 조심하시면 되는데, 아, 나일 때 기억에 뭐, 기억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A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놨죠? 이게 액틴 필라멘트 여기도 있잖아, 그지? 나와 있잖아, 그지? 액틴 필라멘트. 겹치는 관이 있으니까, 마이오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오신은 어디만 있는 거야? H대에만 마이오신이 있는 거고, 여기 A대 안에는 마이오신도 있고, 액틴도 있고, 그죠? 이렇게 그림을 조금 대충이라도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액틴 필라멘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맞죠? 오히려 이제 이런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속 계산 문제만 풀다가 이렇게 이제 암기형 문제가 나와버리면 좀 당황할 수가 있죠. 디귿번 가에서 나로 될 때, 지금 가에서 나로 될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짧아지고 있잖아. 아이대 길이가, 아, 지금 이 수치로도 볼수 있고 수축이란 말이에요. 수축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축될 때 ATP 저항대 N을 사용된다. 이것도 만약에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요 문제는 이제 뭐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늘상 풀었던 그냥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림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자료가 나왔을 때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림으로 좀 그려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7번 가겠습니다. 네, 47번. 예,

근수축 맛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골격근 수축 과정의 시점 T1일 때 기역부터 디귿의 길이를 순서 없이 하나를 이제 안 줬습니다. A와 3D와 10D라고 줬고요. 써볼까요? T1, T2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 쓰지 마시고요. 이건 아직 쓰지 마시고 T1일 때뭐 A 값이 있을 것이고 3D가 있고 뭐 10D가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T2일 때는 모르겠지만 A 값이 있고 2D 값이 있고 3D 값이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네. 처음 풀 때는 또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이 될 텐데 한번 더해 보시면 요거를 더해 보시면 뭐 14D 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 요걸 더해 보시면 5D A 아이고 13이죠. 13D 그쵸? 그다음에 5D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럼 요거 차를 한번 볼까요? 차가 이제 8D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때 마이너스 8D. 그러니까 뭐만 바뀔까요,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의 길이는 일정하잖아요. 기역과 니은의 길이는 T1이나 T2나 일정하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변화량은 H 대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변화량이 H 대의 변화량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봤던 마이너스 2D 값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D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D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4D 정도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될까요? 자, 요거를 더한 값에서 요걸 빼면 요 차이는 결국 H 대의 길이 변화인데 마이너스 8D. 즉, 수축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수축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기역 니은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일정하므로, 디귿, 즉, H 대의 길이가 변화된 것이다. H 대의 길이 변화는 마이너스 2D니까, 마이너스 D, D 값은 4D겠다.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조합을 만드셔야 돼. 어떻게 조합을 하면 될까? 3D에서 마이너스 4D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가 돼버리는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8D는 더더욱 안 되겠지?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겠구나. 그럼 플러스 4D를 해봐. 그럼 플러스 4D를 하면 7D인데 7D가 없어. 그러면, 오케이. A를 7D라고 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7D야. 자, 뭔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4D.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D 시켜볼까? 그럼 뭐가 되니? 3D가 되겠지. 3D. 자, 요거 지웠지. 여기 썼잖아. 요거 지웠지. 여기 썼잖아.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뭐야? 2D지. 요거 2D 가봐. 그럼 어떻게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8D가 되네. 아, 그럼 여기가 디귿이구나. 여기가 기역인가 보구나. 여기가 니은인가 보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수 있는 거죠. 될까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x의 길이까지도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10d죠. 기역 니은을 더하면 2를 곱해서 네, 10d를 더하면 이게 30d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8d 빼니까 여기는 뭐 22d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가볼게요. 기역번에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로 돼 있다. 이거 앞서 봤던 보기죠?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돼 있다. 이렇게 맞는 거야. 기역번 틀렸고. 니은번 H 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보다 길다. H 대의 길이는 얘잖아.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예, 니은 됐고. 그다음 디귿번 T2일 때 기역의 길이는 자, T2일 때 기역의 길이 요거잖아. T2일 때 기역의 길이는 3D다. 근데 보기에는 2D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네, 맞는 설명은 우리 니은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은 A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기역 니은 디귿을 더해서 이걸 이 차이를 봤단 말이야.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역 니은의 길이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럼 그 차이는 h 대의 길이일 것이다. h 대 길이는 마이너스 2d야, 수축 기준으로. 그게 8d가 나왔으니까, 아, d 값은 4겠다. 4d겠다. 근데 이제 3d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d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고, 음수고. 마이너스 8d라도 음수니까, 얘는 플러스 4d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안다면, 이 a의 값이 7d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d, 3d, 3d, 7d. 그래서 마이너스 d, 플러스 d를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d, 8d를 빼면 2d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47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48번을 한번 가볼게요. 네, 4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 그림 하나 좀 보시는 시간이 되겠죠. 단면을 잘랐을 때, 보이는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가닥만 보인다. 그리고 얘는 굵은 가닥이 보인다. 얘는 가는 가닥과 굵은 가닥이 보인다. 어딜 잘랐을 때냐? 여기 액틴만 있는 구간을 자르게 되면은 요 가는 가닥만 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겹치는 구간을 자르면 가는 가닥,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다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H대를 자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굵은 가닥만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여기가 기역을 자른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디귿이 여기겠죠. 네, 그 다음에 H대 여기가 이제 니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1, L2, L3 요게 나왔어요. L1, L2, L3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나왔고, B 나왔고, B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나왔어요. 니은. 니은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는 뭐 수축이든 이완이든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니은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니은은 니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B로 바뀌었다. 여기가 이제 기역이었는데 수축이 되면 들어와 가지고 디귿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길이 비교해야 되겠죠? L1,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닌가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니까요. 그 다음에 L3, 그 다음에 제일 긴게 L2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보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역번. 지금 선생님이 수축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거기 문제에 보시면,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짧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너무 이제 쉽게, 요런 박스에 글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박스에 글 보시면,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짧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그냥 수축인 거야. 수축이기 때문에, 디귿이 기역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기역이 디귿이 될 수는 있어도. 여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미끄러져 들어오게 되면 수축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여기 길이 짧아지는 거니까. 들어오게 되면 원래 얘만 있던 곳에 얘가 들어오니까 기역이 디귿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 수축이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번 다시 볼게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뭐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결국은 A대를 얘기하는 거야.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자, A대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 다음, 니은 번. A는 기역입니다. 그랬어요. 자, A가 기역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A가 기역이다. 됐고, 이제 디귿 번. 자, L3와 L1의 길이를 비교했습니다. 자, L1이 제일 짧고, 여기로부터의 어떤 막대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기역, 그 다음 여기까지 간게 디귿, 더긴게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보신다면, 지금 비교했을 때, 예, L3와 L1, 여기 있죠? 네, 디귿번은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수축 문제를 한번 다 정리해 봤어요. 거의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있었고, 조금 신선한 문제도 있었는데, 최근 문제, 기출 문제로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고, 뭔가 수학적인 비를 고려한 그러한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 좀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근수축 문제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 해당하는 해를 좀 놓고 푸실 때 수능부터 풀지 마시고, 이제 우리 편집 자체는 수능 나와 있고, 9월 모평 나와 있고, 6월 모평 나와 있고, 뭐 학평 나와 있고,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이 푸실 때는 좀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풀 어떤, 우리 선배들이 먼저 풀었던 3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당 월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면서 마지막에 수능 문제를 푸는 그런 훈련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신경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통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서 하나, 신경계에서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근수축에서 하나. 그 다음에 지금 49번부터 푸는 다양한 우리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하나.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주로 암기형. 얼마나 이제 잘 정리를 잘하고 외웠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선 근수축 문제와는 달리 발문을 좀잘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발문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종 지에서 조건 1부터 4. 여기 조건 1부터 4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조건이에요. 측정한 심장박동수를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요. 심장박동수를 나타냈다. 네, 그리고 자율신경 A는 교감신경. 네, 자율신경 문제군요. 네, 자율신경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감신경,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여기는 문제에서 이제 심장박동이라 그랬으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어떻게 될까요? 촉진이죠, 촉진. 예,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억제죠. 예, 둘의 관계는 이제 기랑작용이니까. 늘 나오는 게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말단 물질이 뭐예요? 예, 노르에피네프린. 이 물질이 이제 교감신경 물질이고,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 네, 이런 것들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항상 출발점이 어디예요? 중추의 출발점. 척수죠. 교감신경은 항상 출발점이 척수입니다. 그죠? 근데 부교감신경은 이제 말단의 반응기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심장 같은 경우는 뭐죠? 연수입니다. 네.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 중추가 어디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교감신경의 말단에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무엇이냐?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의 작용에 의해서 반응기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소개가 되어 있고요. 1번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연결된 A를 자극했더니 심장박동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줄었네. 아, 부교감신경이 흥분했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심장 연결된 A를 차단했다. 그랬고요. 네. 이제 부교감신경을 차단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9번 네 번째. 심장 연결된 자율신경의 신경절 이후. 여러분, 신경절 이후가 무슨 말이에요? 신경절 이후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반응기고, 여기가 중추라고 해봅시다. 이게 신경절 이전이죠.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신경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가 신경절 이전, 여기가 신경절 이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소돌기 말단, 여기. 예, 신경전달물질 분비되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의 작용을 억제했다. 네, 기억의 작용을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했더니 네, 여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보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아, A는 말초신경기에 속한다 그랬어요. A는 자율신경인데, 뭐 이제 편하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신경계에는 중추신경이 있고요. 말초신경이 있는 거죠. 네, 중추신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뇌와 척수입니다. 자, 말초신경은 이제 또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해부학적인 기준이 있고요. 구분이 있고,
기능적 구분이 있어요.

세부학적이라고 한다면은 뇌에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율신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성신경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말초신경 계속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기억번은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자, 기억은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뇌론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 여기는 뭐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항상 아세틸콜린입니다. 네.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면 교감신경. 중추로부터. 앞에 게 길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으면 부교감신경. 어떻게 외우는 거죠? 앞에 게 짧어. 두 글자. 교감. 앞에 게 길어. 세 글자. 부교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신경절에서 나오는 물질은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똑같이 아세틸콜린이니까 거의 물어보지 않겠죠. 예, 물어보는 건요 말단. 신경절 이후 뉴런 요 말단, 축소기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노르에피네프린. 자, 이것은 심장 박동을 촉진해요. 그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콜린. 이 물질은 심장 박동을 억제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4번을 보면 신경절 이후 뉴런, 예, 말단, 기억이 뭐냔 얘기야. 얘냐, 얘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얘의 작용을 억제했대. 얘의 작용을 억제했더니 심장 박동이 억제된 거야. 그렇죠? 작용을 억제했더니. 자, 그럼 뭘 억제한 거야? 노르에피네프린을 억제해야 심장 박동이 촉진이 아니라 억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를 억제해버리면 오히려 심장 박동이 증가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은 노르에피네프린 작용을 억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이니까 틀렸다. 디귿. 사람에서 심장에 연결된 A의 신경절 이전 뉴런. 자, 지금 A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자극했을 때 심장 박동이 줄었으니까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부교감신경. A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여기. 요 중추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죠. 요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아까 제가 판서에 드렸죠? 연수라고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가볼게요.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49번과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인데요. 한번 바로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동공입니다, 동공. 동공 축소, 동공 확장. 과 관련된 것인데, 자, 중추로부터 앞에 게 길고 짧아. 되게 짧아. 그럼 앞에 게 기니까 얘가 부교감이야. 부교감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 요게 이제 교감 신경이야. 그리고 여기 신경절에서 나오는 물질은 똑같다 그랬어요. 뭐라고? 아세틸콜린으로. 요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콜린. 여기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고요. 요 중추가요. 아,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야. 여기가 이 신경세포체 위치가 무조건 척수야. 근데 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위치가 요 반응기에 따라 부교감신경은 좀 달라. 아, 눈 같은 경우, 동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냐? 네, 중간뇌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동공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죠. 빛이 증가함에 따라 동공 축소. 누가 하는 겁니까? 부교감신경이 하는 것이죠. 그죠? 부교감신경은 동공 축소. 교감신경은 동공 확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번. 기억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기억의 말단 설명드렸죠? 맞는 설명. 그다음 니은번.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뇌에 있다. 니은의 신경세포체라고 했으니까 어디? 척수죠.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0: 디귿의 말단이니까 얘는 어떨 때예요? 얘는 어떨 때 분비가 많이 됩니까? 지금 보시면은 빛의 세기가 많아지면은 동공기가 감소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신경단 물질의 양은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많다? 틀렸죠. 정답은 여러분들 기억번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근수축 문제와 우리 신경계 문제를 조금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 신경계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문제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부분은 나와 같이 개념을 했던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주체, 시점, 인과관계 요거 꼭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타이밍, 인간관계, 인간관계, 인과관계. 그리고 주체를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서 요렇게까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네, 요렇게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주셔야 되는 파트가 형사절차와 인권보장입니다. 공갈된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여기를 어떻게 건드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문제를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을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 특강 기본 문제, 실전 문제가 너무 좋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파트는 나랑 꼼꼼히 풀어보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잘랐습니다. 우리 그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 살펴보니까 수사, 공판, 형의 집행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펼치는 건 반서 조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공판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경찰이나 검사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들, 바로 수사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벌이 집행된다, 형의 집행에 해당이 되겠죠? 얘들아, 기본 문제니까 그냥 쉽겠지. 기본 문제니까 대충 뭐이 내용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1번에 엄청 많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검사는 형사재판, 공판의 당사자이며 여기까지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집행된다. 요거 인과관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옳은 설명됩니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 있는 물건을 소지자로부터 합법적으로 넘겨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영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영장은 누가 법관이 발부한,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우리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영장을 여러분들이 체포라든지 구속만 기억하는데 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의 경우에도 영장은 필요하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체포 구속이지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던 압수와 수색까지도 우리가 1번에 2번 선지를 통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추가적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이 될수 있는 거죠. 얘들아, 가석방이 뭐였지? 지금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를 들면은 뭐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형이 만료되기 전에 가석방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시점 잘 봐봐.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크해보자. 자,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A와 B 모두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둘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바로 4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얘들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함께 참여할 권리 등등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당연히 공판 단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A랑 B 모두에 적용이 되는 거는 진술 거부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적법 절차의 원칙은요, 형사 절차 전반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법에 의거해야 된다라는 건 형사 절차 전반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므로 5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에 4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릴 선지, 뭐, 소홀하게 볼 선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갑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갑이 초범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갑은 명예형이 선고되었습니까? 아니죠. 갑은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이 일단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교통사고를 냈고 법원은 을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사고의 규모 등등을 파악해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대. 선고를 유예했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선고유예랑 집행유예랑 모두 다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다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갑은 유죄, 을도 유죄 취지. 그렇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선지 굉장히 생소하지? 잘 읽어봐봐. 유예 기간 중에 갑의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갑에 대한 징역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 지금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는데? 형에 대한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이 없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치료. 효력이 상실되는 것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 동안 잘 지내면 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어느 케이스야? 집행유예 선고 효력이 상실되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야 되는데 상실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 처음에 애초에 기소가 안 됐던 것과 같은 효과, 다른 표현으로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얘들아, 우리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같은 표현 기억하자. 애초에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재판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 면소, 소송 면제로 쉽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각각 집행유예기간, 선고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을 써보세요.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무죄여야 하는 거죠. 근데 둘다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던 거야?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던 거였죠? 따라서 형사보상 둘다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A가 뭔지를 찾아야겠죠? A는 사법적,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래. 배심원은 A의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이며, 오케이. A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국민 참여재판이 된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 1번부터 5번 선지를 통해서 국민참여재판 이번 기회에 싹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배심원이 될수 없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죠. 왜? 배심원이 될수 있는 나이 요거 하나 체크하자. 배심원은 20살 이상 가능.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2번 봅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실시될 수 없다. 그렇죠. 옳은 설명이에요. 얘들아, 2번 선지 기억할까?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거는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옳은 설명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3번 옳은 설명입니다. 마치 이것이 아닌 이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니까 약간 헷갈리게 생각하겠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민사 사건은 해당되지 않고요. 오로지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4번 선지를 통해서 한 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인데 어떤 사건?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1심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1심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1심? 쉽게 중한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사건. 그러니까 4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즉 형벌에 대한 의견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따라서 판결해야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우리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과 관련된 내용은요. 요거 정리합시다.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는요,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은 재판부를 구속한다,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물론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때에는 그 이유를 재판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단 가나다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셔야겠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진술 거부권. 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마지막 라,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점, 주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인정되는 거겠죠?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봅시다. 진술 거부권으로 인해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할 때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모두 절차에서. 만약에 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죠. 어느 케이스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나서 얻은 진술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봅시다. 라에 의해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영장이 필요해. 근데 이 영장은 누가 발부해?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안 나올 때가 됐는데 또 나와. 영장 발부의 주체는 검사가 아니라 법관이 발부한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특히 적법 절차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특히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영장이 필요한 거다라고 영장주의랑 관련된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진짜 기본 문제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선지 하나하나 까다로운 것들 모아서 한 문제 만들잖아? 이거 고난도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라고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시점, 주체를 가지고 계속 인과관계까지, 인간관계, 인과관계까지 기억하는 거 다 주세요. 자,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갑. 검사가 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갑을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속을 기점으로 구속 전에 이루어지는 거였죠.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에 해당이 됐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해서 구속된 값을 석방하도록 하는 제도, 바로 보석 제도였죠. 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로 법원이 갑의 구속이 불필요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석방하는 제도. 이미 영장은 발부됐어. 이미 구속이 됐어.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구속 적부 심사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 내용들 바탕으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기억 선지 좀 기억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예를 들면은 피의자인 갑이 신청해야 된다. 틀린 설명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검사가 청구하면,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직접 심문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군가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하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랑 같은 거잖아. 됐어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영장이 청구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갑의 신청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다를 활용했을 때 법원이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얘들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뭐야? 갑은 뭐라고 얘기했겠어? 저를 구속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심사를 해서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겠지. 저를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법원이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은 계속 구속 상태는 유지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구속된 적 있었고, 게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의 조건 다 만족한 거잖아. 그래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선 기역, 니은이 되는 거고요.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활용할 때, 보석 제도를 활용할 때 갑은 피고인. 왜요? 보석 제도는 어느 단계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형사 재판 단계에서, 공판 단계에서 정확히는. 다를 활용할 때에도 갑은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거였죠. 기소 전, 그러니까 피의자. 디귿 잘못된 설명.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모두 다 신체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드디어 나왔네. 소름. 이거 올해 선지에 나온다. 내가 이거 수능 특강에서 개념 파트 설명할 때 얘들아 앞에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랑 연결시켜. 왜? 신체 자유라고 하는 게 신체 활동의 임의성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연결되니까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이바지에 요거 기억하자 그랬죠. 얘들아, 우리 5번 선지는 넘어갈게. 하나 더 있네. 아니, 넘어갈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리을 선지. 요거 기억해 주세요. 되셨죠? 요거 이제 드디어 명시적으로 지금까지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나왔어. 이제 나올 거야. 요거 꼭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6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으며 저의 직업적인 신뢰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울한 오해를 먹고 범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이것을 활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무죄 판결의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는 명예회복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능한 거죠. 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선생님, 올해 이 확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촉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정된 경우에 가능한 거죠. 명예회복 제도. 따라서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끝. 되셨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

법원으로.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는 보석 제도인데, 보석 제도와는 관련 없는 상황이죠.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활용하고 싶은 거잖아.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즉 피의자로서 구속되었던 사람이 검사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뭐야? 형사보상 청구 제도죠. 형사보상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만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배상명령 제도겠죠. 자, 그다음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따라서 정답은 몇 번? 6번에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우리 자료 살짝 살펴보니까 나이, 뭐, 소년법 보이네? 오케이. 소년 사건이다. 일단 소년 사건은 어떻게 풀어주셔야 돼요? 나이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소년 사건의 나이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일단 10살 이상, 19세 미만이다. 근데 여기에서 10살 이상, 19세 미만을 나누는 가르는 기준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이었지? 바로 14세였죠. 얘들아, 14세가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뭐였는데? 14세 미만이면 형사 미성년자, 형벌 무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14세를 기준으로 생각하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은 절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할때 차근차근 보자. 갑과 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형벌은 갑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은 표로 조금 나눠볼까? 소년법상 보호 처분과 형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약간 감이 안올수 있어. 그러면은 나눠서 표를 한번 살짝 그려보는 거야. 갑과 을과 병으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에게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내려질 수 있으나 형벌은 갑에게만 적용이 될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병은 형벌 부과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갑을병 모두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 나 이거 문제 풀때 잘못 읽은 줄 알았잖아. 대부분의 문제들은 반성하고 있어. 뭐, 다시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반성하지 않고 있대. 앞으로 다시 절도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되는데 형벌 부과의 대상이 돼. 물론 이거 동시에 부과는 안 되지만 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몇 살이라는 거야, 갑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해당하는 거겠죠? 선생님, 그냥 14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형벌부과 대상이 되니까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거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소년 사건의 대상 19세 미만을 의미한다. 단,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니까 14세 이상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을은요. 일단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형벌부과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다. 대신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10살 이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반면에 병은 둘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10살 미만을 의미할 겁니다. 일단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10살 이상은 아니구나. 10세 미만이구나. 또한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14세 미만일 거고. 그쵸?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갑을 병의 나이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갑을 병 중에 가장 연장자는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일단 을은 무조건 14세 미만이야. 하지만 갑은 일단 최소 14세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갑이 가장 연장자겠죠.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입니다. 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장은 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죠. 경찰서장이 직접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왜? 그쵸, 14세 미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게 사회봉사 명령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은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왜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내릴 수 있다. 얘들아, 일단은 기소유예라는 거 먼저 생각해봐. 기소유예는 뭐야? 기소를 할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정상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할수 있다는 건몇살 이상이라는 거야? 14세 이상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선도를 조건으로, 즉 소년법상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은 소년 사건의 대상이 되는 19세 미만이겠죠. 어디까지 하면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근데 병은 지금 10살 미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 된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혹시나 요 문제가 어려웠다면요, 아마 나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10살 이상 19세 미만,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누는 게 바로 14살이다라는 거를 같이 읽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의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질문에 따라서 A, B를 구분한 것이다. A는 민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사 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배상 명령 제도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B는 피해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형사보상제도입니다. 자, 결국에 A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배상이에요. 손해배상 명령을 형사재판 중에 받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을 B를 통해. 형사보상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 A랑 B 나눠보았습니다.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일단 다시 차근차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는 끝나죠. 근데 수사가 끝난 다음에 공판, 형사재판이 열립니까? 아니죠.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법경찰관으로 인한 무죄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라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모든 단계, 모든 형사 절차 단계가 여기서 끝! 이걸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지.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배상명령제도의 조건이 뭐였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는 거야. 반대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려면 형사재판이 열려야 돼. 하지만 이 상황은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가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근데 가가 네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네. 아니, A가 네라고 대답한다고 아닌 거야. 됐어요? 가가 아니라 A.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명예회복제도는 둘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답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아, 차근차근 생각해봐. 일단 A의 경우에는 누가 배상해 주는 거야? 쉽게. 그렇죠. 가해자가 배상해주는 거죠.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그럼 가해자에 의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형사보상은? 그렇죠. 국가의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생각해봐. 나는 둘다 내는데 지금 배상명령제도는 가해자에 의해서 이어주는 건데. 배상이.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배상명령제도에서도 손해배상 명령에 다 포함이 될수 있죠. A에서 가능. 형사보상 청구에서도 당연히 가능한 내용이죠. 둘다 네네, 둘다 네네, 나에 해당하는 내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선한 문제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 청구하는 제도는 뭐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죠. 자, 그런데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요? 형사 보상 아니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8번에 오른 것은

가서 체포되었다. 일단 체포 상황까지 보자. 1번 볼까?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없이도 갑을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1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얘들아, 일단 체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해?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체포의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 없이 가능한 케이스가 뭐였어요? 그렇지, 현행 범인이라든지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구속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구속영장이 따로 필요했었고.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봐. 갑은 현행범이야. 그럼 갑을 체포할 때에는 체포영장 없이도 가능했었을 것이다. 1번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읽어보자. 수사기관 모두 주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하였다까지 끊어볼게. 얘들아, 2번 다시 볼까? 갑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쳤겠죠. 왜? 아니, 구속이 되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가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2번.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마저 보자. 갑과을에 대해서 기소했대. 1심 재판부는 갑에게 징역 2년, 을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다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대. 그런데 이후에 형 복역을 마친 을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실은 나는 폭행 사건의 목격자이다. 알고 보니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 거짓으로 가담했다고 자백했음을 털어놓았대. 변호사는 거짓 자백만이 유죄의 판결인 유일한 증거였다라는 점은 재심사유. 얘들아, 재심이 드디어 나왔어. 사실 내가 재심을 가르치긴 했지만, 재심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석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 올해 재심 나올 건가 봐.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조언했고, 을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이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온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재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머지 3, 4, 5쭉 보자. 을은 유죄로 확정된 판결에 재심을 제기하였지 형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온 적 처음이야. 가르치긴 했어도 문제에서. 자, 형사보상 제도는 수사 단계, 공판 단계,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 쓰는 건지 다 알아. 형사재판에서 예를 들면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속된 적이 있었을 때 이렇게 다 쓰여.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형을 집행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사람이 재심 제도를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물론 앞에 조건은 뭐야? 형의 집행을 받았거나 이미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럼 어쨌거나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비중 있게 나온 적 없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정답 3번.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갑과 을 모두 다 징역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유일하게 노역. 복무하는 형이죠. 4번. 옳은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죠. 따라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고요. 선생님, 1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합니다. 재심. 이렇게 각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재심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최근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억 봅시다.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이제 공식 한번 적어보자. 얘들아,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돼? 무죄여야 돼. 그리고 구속된 적이 있어야 돼. 일단 무죄 판결이, 얘들아, 올해는 확정 단어도 좀 기억하자. 일단 확정이라고 나와 있네. 요거는 무리 없이 됐어. 충족했어. 근데 불구속 상태였대. 구속되었다라는 전제 조건 없지. 그러니까 구속은 안 되었어. 그럼 형사보상 받을 수 없어. 기억, 잘못된 설명.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어느 상황인지 볼까? 가해자로부터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상해죄로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 을은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강도가 거주지에 침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대요. 그런데 가해자가 도주해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병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대요. 디귿 읽어보자.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요거는 문제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같이 봐두자.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의 피해에 국한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병 모두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 재판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자, 일단 피해자는요, 형사재판의 절차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긴 맞아. 근데 여기가 잘못됐지, 여기.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틀린 건 여기, 맞은 건 여기.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군데? 그렇죠. 검사랑 피고인이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되어서 정답은 몇 번? 2번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니은 같은 경우, 이거 그냥 그치 피해자 이거 있었지라고 풀어주셨다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요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다. 잘 읽어야 돼. 문맥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일단 수사 개시될 수 있죠. 근데 읽어봐봐. 수사의 개시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인 건 아니죠. 왜? 예를 들면 고소가 없어. 고발만 있어. 가능해? 가능해. 그 말에 고소가 필수적이야? 아니죠. 고소뿐만 아니라 고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 뿐만 아니라 자수도 가능한데, 고소가 필수적입니까? 그 말은 고소 없이는 안 돼? 아니죠. 고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신분이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이 되는 거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에 구속된다? 아니죠. 이거 우리 앞에서 기본 문제 3번에도 나왔습니다. 배심원의 판결은 권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 말은 배심원의 판결이 재판부를 구속한다?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재판부가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얘들아, 물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재판부는 재판서에 그 이유를 게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능? 가능. 왜? 권고적 효력인 거지? 이 내용이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배심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옳은 거 찾아야 돼요. 이제 디귿 공판 봅시다. 공판에서 형사법원은 A 17살이에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하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정답 4번입니다. 여러분, 4번을 문장으로 읽으니까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꼭 도식화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우리 4번의 상황을 도식화해 볼게요. 자, 지금 17살이에요. 경찰서장이 17살을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검사는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혹은 검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어. 근데 검사는 때에 따라서는 기소할 수도 있죠. 기소하게 되면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얘들아, 지금 어느 상황이야, 일단? 형사법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야. 형사법원으로 넘어갔어.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자, 형사법원에 의해서는 형벌이 부과됐는데, 형사법원이 살펴봤을 때, 아, 이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져야 된다. 그러면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법원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형사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의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거였죠. 왜? 형벌하고 보호 처분은 서로 루트가 다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봐봐. 17살에게 형사법원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요 도식화에서 요 화살표가 바로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서 쓴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거는 검사이다.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은 3번에 4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이거 게임 문제니까 간단하네 라고 생각할 텐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4번 문제는요, 3개에 해당하는 9개를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 보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꼼꼼하게 9개가 다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의 문제는요. 번호 순서대로 풀면 문제 상황에 대한 오륙 범접 판단은 50점이 부여되고 옳지 않으면 아예 점수를 못 받는데요. 다 푼 다음에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우승하고 대회 참가자는 갑, 을, 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문제 1 나갑니다.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B와 C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대요. 갑, 검사는 수사 결과 A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얘들아, 기소유예 처분 뭐야? 어느 정도 피의 사실이 인정되는 거죠. 아니, 이거 만약에 내가 기소해가지고 법원에 넘기, 아니, 이거 기소해가지고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면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지금 피의자의 범행 동기, 연령,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정상 참작하는 거였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정상 참작할게 라고 하는 게 기소유예였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틀렸어요.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A의 연령, 환경, 정황 등을 고려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지금 A의 연령, 환경,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걸 우리 뭐라 그래? 기소유예라고 해. 그러니까 을이 옳은 설명을 한 거죠.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B와 C의 범죄 혐의가 충분해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으니까 형사재판 열어주세요 라고 기소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와 C 모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1번 문제를 통해서는 갑은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을과 병은 50점씩을 얻은 상황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나갑니다. 1심 재판 도중에 B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되었습니다. B가 활용한 제도는 보석제도이다. 갑은 옳은 설명. 자, 하지만 C는 여전히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대요. B와 C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공판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불구속 상태 맞습니까?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되었으니까. 하지만 C는 불구속 상태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구속된 채로. 그러니까 C와 달리 B는 불구속 상태이다. 따라서 병도 옳은 설명을 했죠. 우리 문제 2를 통해서는 갑과 을과 병 모두 다 50점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나갑니다. B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사는 불복해서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래요. C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C는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고유예잖아. 근데 지금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었잖아.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갑은 틀렸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구속 전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2심 판결 전에 청구할 수 있다고요? 얘들아, 이거 드디어 나왔다. 내가 올해 너무 강조했잖아.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판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진행 중이잖아. 지금 나와 있는 선수처럼 판결 전에도 당연히 할 수 없죠. 을도 틀렸어요. 형사보상제도에서의 무죄의 기준은 뭐야? 무죄 판결의 확정이야. 요거 올해 나온다. 자, 마지막 병 봅시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은 점수를 받지 못

타고요. 병만 점수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얘들아, 그러면 이 상황을 모두 다 종합하게 된다면은요, 갑은 몇점 얻게 됩니까? 50점이요. 을은 100점, 병은 150점을 얻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우승자는 누구입니까? 150점을 얻은 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에서 갑이 검사는 A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다. 인정하였지만 정상 참작한 거죠. 그러면은 갑은 옳은 설명했어요. 그럼 갑이 여기서 50점을 더 받게 된다면은 갑은 100점. 하지만 우승자는 안 바뀜. 지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에서 을이 2심에서도 여전히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은 B는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했어. 근데 무죄 판결이 또 나와서 확정이 된다면은 구속, 무죄 판결 확정.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니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죠.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문제 3에서 만약에 을이 여기에서 옳은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50점을 받게 돼서 150점이 되는 거죠. 을의 총점 변합니다. 100에서 150으로.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에서 집행유예 선고 또는 실효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은요. 씨는 법무부 누리집에 이거 이제 잘 기억해봐. 형이 실효된 사실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는 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케이스였죠. 명예회복제도는.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여기다가 이 설명을 했다라면 점수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은 100점이 되는 거죠. 을도 100점이 되니까 을과 병의 총점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4번 문제의 정답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갑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이송된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영장 없이 의사에게 채혈을 지시했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별도의 영장 청구 없이 혈액을 보내서 감정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2심 법원은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 수집은 무효이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얻어진 2차 증거 역시 유죄의 인정 증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은 확정이 되었대요. 즉, 2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판결이다? 이것은 무죄이다 라고 본 겁니다. 1번 봅시다. 그래서 니은은 2심 법원은 감정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증거 능력이 없다. 2번 봅시다. 검사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아니 얘들아, 헌법재판소의 대상은 뭐가 돼요? 법원의 판결은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해서 피고인 갑에게 디귿은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아니죠. 왜?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했다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라고 본 거기 때문에 3번, 아이고,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무죄. 2심 법원과 1심 법원은 같은 판결을 했으니까.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해서 갑에 대한 채혈을 하였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재판과 달리 니은의 재판에서 피고인 갑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얘들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였죠.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의 재판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5번의 정답은 옳은 것 4번. 얘들아, 특히 5번 문제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로 한다. 특히 정확한 표현으로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무죄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모든 문제 싹다 풀어보았습니다. 아, 모든 문제 아니죠? 실전 문제 5번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꼼꼼하게 풀기 위해 선생님이 다음 강으로 넘어가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의 나머지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호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화학 반응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떠한 내용들을 배웠는지 단원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시간에는요.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방법 열심히 했었죠. 반응 계수가 무슨 의미였더라? 그 반응 계수를 활용해서 질량으로 질량을 부피로, 부피를 부피로 바꾸는 과정까지 해서 양적 관계의 맛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배웠던 내용들을요, 심화 학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유니크 프리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번 시간 유니크 프리뷰에도 세 줄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저번 시간 제가 아이스다라고 해서요, 이니셜, 반응 전, 체인지, 변화량, 반응 후 엔드라고 표현해서 아이스라고 나타냈었죠. 그래서 사실 이세 줄씩이요, 반응 전에 몰, 변화량에 대한 거, 그리고 반응 후에 몰이었는데 여기서는요, 세 줄씩이 바로 이 몰과 분자량과 질량, 이 관계에 대한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요거는 계속해서 화학식량과 몰에서 계속 반복 학습하고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세 줄로 쫙 나타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오늘 꼭 여러분이 정복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를 사용할 때는 반응 완결 시점, A도 B도 모두 다 소모되어서 C가 생성된 그 시점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반응이 끝나고 나서 A가 남아있고요. C가 생성된 양이 있어요. B는 더 이상 없어요. 그때도 이세 줄씩을 쓸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시점 어디든지 내가 뭐를 알고 분자량 알고 그럼 질량 구할 수 있고요. 내가 질량을 알고 분자량 알고 뭐를 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요거를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가 있냐?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질량 보존 법칙 문제 속에 다 녹아 있어요. 또한 어떻게도 되어 있냐면 밀도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도 해요. 그럼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일정하잖아. 그럼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야 라는 것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 열심히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개념들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심화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습 충분히 하시고 복습까지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량을 질량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을 질량으로 바꾼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반응물이 질량으로 주어졌어요. 그램. 자, 그런데 생성물의 질량을 구하래요. 그럼 바로 질량을 질량으로 갈 수가 없고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화학식량을 통해서 반응물에 대한 몰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몰비를 가지고 생성물이 얼만큼 생성되는가를 계산해준 다음에 다시 질량 가져야겠죠? 그래서 질량 가기 위해서 화학식량 곱해주면 질량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꼭 기억해라 라고 했고요. 이거를 세 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줄로 표현하는 거이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할 거니까요. 일단은 우린 질량을 질량으로 바꾸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38쪽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쪽 1번 같이요. 용기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반응 후에 반응물이 남아있는가를 봐주셔야 됩니다. 그두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발문갑니다. 그림은 용기에 메테인과 수증기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거고요. X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일단은 뭐부터 하자? 화학 반응식 작성하다. 반응물은요, 메테인. 그리고 수증기. 자, 반응 후에는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나서 수소기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이상 반응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제 반응 계수 맞춰주면 그것이 반응 몰비다. 그래서 반응 몰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계수 한번 우리 구해볼게요. 자, 탄소가 반응물의 메테인뿐 생성물에는 탄소 여기 이산화탄소에만 있고요. 여기에서 산소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두 개가 있죠. 그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2. 그럼 수소가 여기 4개, 수소 여기 4개, 총 8개. 8개 돼줘야 되니까 4. 이렇게 하면 반응 계수 다 맞췄다. 그럼 무조건
1몰의 메탄이 있으면 2몰의 수증기가 반응하여서 모두 다 반응되면 그때 1몰의 이산화탄소, 3몰의 수증, 여기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가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질량이 주어졌고요. 그 W가 포함되도록 X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는 가져가 줄게요. 그럼 Wg에 해당하는 몰을 구해줘야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질량을 우리가 알고 있고, 분자량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자량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량을 가지고 탄소 하나에 12, 수소 하나에 1,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량은 16. 그럼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눠주면 이것이 바로 메테인이 반응에 참여한 몰이다. 16분의 W 몰이네. 그럼 이 16분의 W 몰이 예를 들어서 얘가 1몰이에요. 자, 그럼 수소개체는 몇몰 생성돼야 돼요? 4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얼만큼의 비다? 1대 4다. 그럼 1대 4니까 4배를 해준 게 바로 수소기체가 발생한 몰.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질량이었거든요. 그 1몰에 해당하는 수소 분자에 대한 건 원자량 1인 게두개 있으니까 2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다? 2분의 W다. X는 몇이다? 2분의 W.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질량을 질량으로, 반응물의 질량을 생성물의 질량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뭐가 꼭 필요하다? 화학식량을 통해서 몰로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얼만큼의 비로 얘네가 생성되었는가? 요 가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질량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수소에 대한 분자량을 곱해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질량을 질량으로 할 때는 무조건 여기 화학식이 필요하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식, 몰에 대한 건 질량에다가 화학식 나눠준 겁니다. 요게 바로 1번에 대한 유니크 킥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질량을 질량으로, 부피를 부피로, 그 다음이 질량이 부피로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질량을 부피로 바꾸는 건데요. 사실상 부피를 묻진 않습니다. 그러면요? 부피를 묻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는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관계니까 분자수, 이몰 양을 물어보는 게더 많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필요하겠죠?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어. 그런데 문제마다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 이용하세요? 아보가드로 법칙 이용하세요? 라고 써있지 않고요. 약간 흘려줍니다. 어떻게 흘려주는지 제가 두 문장을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표는 T도 일기압에서 온도랑 압력이 같아. 그때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온도랑 압력이 같아. 그럼 부피를 분자수와 비례관계다. 우리는 부피비와 분자수비에 대해서 같다라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단 실린더 속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이것도 온도 압력이 같구나. 그럼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모든 기체는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있다.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제 부피는 분자수와 비례관계입니다라는 것을 활용하게 될 텐데요. 실수하는 게꼭 발생하죠. 어떻게 실수하냐? 물질의 상태를 놓치는 경우 실수합니다. 모든 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기체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 고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부피와 분자수에 대해서 비례관계다? 그 분자수에다가 기체만 넣어야지 고체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보여준 문제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2번입니다. 41.

1쪽 가서요. 테스트 2번 가주시면 돼요. 자, 2번 한번 발문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실린더에다가 B2H6 넣어줬고 O2 넣어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반응 완결시켰더니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들어있는 물질이 나타냈고요. 반응 전과 후 기체의 부피는요, V1과 V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가 X, 여기 Y, 그리고 V1과 V2 곱해준 값 구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원자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1번이랑 동일하게 여기 봤을 때 용기가 반응 전과 후가 있으면 반응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는가? 혹시나 과량으로 있었던 애가 있는가 봐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화학 반응식 작성을 했을 때그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비다라고 갈 수가 있네요. 자,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더 제가 쓰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B2H6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하였더니 여기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S 써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B2O3S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고체 상태다. 한번더 별표. 그리고 나서 생성된 건 수소 기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응 계수 먼저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B2, B가 두 개, 여기도 두 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O가요. 산소가 세 개인데 그 전에 수소가 걸려 있어서 수소 먼저 해결해 볼게요. 얘가 여섯 개니까 여기 수소가 세개 대주면 되겠네. 그런데 나머지 산소 걸려있는 게 없어요. 요것만 있네. 그래서 요거 이제 해결해 볼게요. 얜두 개야. 얜세 개야. 얘를 기준으로 해줄 거니까 얘는 2분의 3. 그러면 다들 2씩 해주면 여기가 2, 여기 3, 여기 2, 여기는 6이 됩니다. 이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비인데 이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B2H6가요. 2물 반응했을 때 그때 O2는 3물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완전히 소모되면 수소는 6물이 생성되고요. 이때 B2O3는요, 바로 2물만큼 생성됩니다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 계수가 곧 반응 몰비다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남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곤란한데 얘는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럼 여기서 부피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 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몰이라 가정하면 나머지 2, 3, 6, 2가 정해집니다. 그럼 이때 처음에 반응 전에는 분자수가 5죠? 이 5는 V1에 대해서 비례 관계일 거고요. 여기서 분자수는 8이 아니라 몇인 거예요? 6입니다. 얘는 왜? 고체니까. 그럼 6에 해당하는 게 V2에 대해서 비례 관계다. 그럼 V1과 V2를요, 그냥 5대 6. 그래서 다시 나타내주면 6분의 5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이제는 질량 한번 구해볼 건데요. V2H6는요, 몇 몰? 2몰 있다라고 할때 질량으로 갈게요. 그러면 X는 2몰 있었을 때 B라는 거 원자량 11이니까 2개 22, 여기서 6 더해주면 28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거는요, 지금 우리한테 6몰이라고 했으니까 6몰에 해당하는 거,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은요, 1 곱하기 2니까 2.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이 몰비는 우리가 2대 3대 6대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정을 해줘서 이렇게 작성해주면 돼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66 사라지고 2 사라졌네. 28분의 몇이다? 5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바로 2번 가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과 앞에서 질량과 질량, 질량과 부피, 여기에선 질량과 부피, 질량도 있고 부피도 있는 거였는데, 부피를 분자수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하는 이제 문제들을 한번 접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앞에서 바로 세 줄씩 쓰는 거, 유니크 프리뷰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몰이 있어요. 이 몰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화학식에 나눠주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값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모양이 아니라 반대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얘를 곱해야 될 수도 막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세 줄씩을 나타내주면 눈에 좀잘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세 줄씩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몰비라는 건 반응 계수랑 같다. 그래서 1대 2, 2대 1대 2요. 자, 분자량비가 이거는 실제 값이거든요. 근데 실제보다는 상대 값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약분해서

할 때 16대 22대 9라고 한번 해서 시작해 볼게요. 몰비랑 분자량 비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때 몰이랑 분자량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질량이 나옵니다. 그럼 몰비랑 분자량 비를 곱해주면 질량 비가 되겠죠. 곱해볼게요. 1 곱하기 8이니까 8, 2 곱하기 16이니까 32, 거기에서 1 곱하기 20이니까 22, 2 곱하기 9니까 18. 여기에서 진짜 내가 잘 구했나 확인하고 싶으면 무엇을 확인하면 된다? 반응전과 후의 질량은 일정해야 된다. 8 더하기 32는 40이고요. 22 더하기 18은 42죠. 서로 어떻다? 같구나.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요. 질량 비에서도 당연히 여기서도 보존돼야겠죠. 그래서 질문 갑니다. 자, 만약에 우리한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분자량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질량도 안 주어졌어요. 그럼 분자량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질량 비를 통해서요.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돼. 얘네가 40이니까 나중에도 40 돼야 돼. 이 빈자리는 22. 자, 그럼 이때 얘네들 몰이 1이죠?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줘야 되는 건 1 곱하기 분자량이 22대, 그래서 얘가 22.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질량비 안에서 질량 보존 법칙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반응 전과 후는 어떻다? 아하, 같구나. 자, 또한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풀 때 뭐가 있을 거냐면 밀도를 구하세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질량이 같다면 당연히 우린 질량이 같기 때문에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 근데 만약에 아직 반응물이 모두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메테인만 있고요. 산소 넣기 전이에요. 그럼 메테인만 있다면 당연히 반응 아직 시작 전이죠. 아예 반응물 다 넣지도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땐 질량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같이 39쪽에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9쪽에 5번에서는요.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계 반응물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발문 읽어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강철 용기 A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 지금 누구 때문에 반응 더 이상 안 되나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완전히 소모되어서 더 이상 반응을 못해요. 그 아이가 부족하거든요. 라고 해서 한계 반응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할 건데요. 여기서 누구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안 되는가를 찾아볼게요. 반응전 전체 기체의 질량에 대해서 4와 4 더해주면 8이죠. 근데 반응 후에 반응물에 남은 경우가 있겠죠. 그때 3이래요. 근데 같아야 된다면서요. 나머지 5는 누구 건 거예요? 생성된 C의 질량인 거예요. 똑같이 두 번째 실험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10과 2를 더해주면 12입니다. 그럼 나중에도 12가 돼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2래요. 그럼 나머지 10 어디 간 거야? 바로 C에 대한 질량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1과 2에서 C에 대한 질량이 두 배만큼 증가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아, A가 두 배만큼 반응했구나. 여기서 8만큼 반응해서 2만큼 남아있구나. 맞네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여기도 두 배만큼 이건 반대로 2에서 2분의 1이니까 1만큼 반응해서 3이 남아있구나. 맞네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여기 1에선 A, 2에서는 B. 자, 그리고 나서 우린 질량비를 알 수가 있네요. 몇 대 몇인 거예요? 얘 기준으로 할까요? 8대 2대 10. 8대 2대 12보다 질량비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1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은요, 비다. 네, 맞습니다. 니은, 분자량비를 구해볼 건데요. 분자량비는 여기 몰이 바로 몇 대 몇인 거예요? 2대 1대 2고요. 분자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이 양을 몰에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줬더니 8 나누기 2는 4, 그리고 여기 2, 여기 10 나누기 2니까 5, 이렇게 해서 4대 2대 5입니다. 묻고자 했던 건 B와 C죠. 그래서 B랑 C 2대 5, 네 맞습니다. 디귿, 2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입니다. 이 전체 기체의 양이라는 건 남아있는 A와 생성된 C에 대한 걸 더해주면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양을 결정 지어야 돼. 뭐를. 그래서 분자량을 4대 2대 5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따라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 2g인데 나누기 분자랑 해주면 얘가 2분의 1몰 남아있다. 자, 얘는 그러면 나누기 분자량 5를 해주면 얘는 2몰 생성되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0입니다. 요걸 계산해줄까요? 그랬더니 얘는 5분의 4구나라는 게 나와요. 그럼 디귿도 맞는 선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질량 보존 법칙과 그리고 세줄식을 활용하였다. 세줄식은요, 여기 공간 없어. 제가 옆에다 썼지만 여러분들은 책 옆에 공간 많죠?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유니크 키, 이 세줄식,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반응 전, 변화량, 반응 후, 바로 아이스예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알아야 되는 세줄식은 방금 배웠던 몰과 질량, 분자량 관계. 두 번째는 아이스. 반응 전, I. 변화량, 체인지, C. 반응 후, 엔드이다. 라고 해서 아이스라고 제가 지금 밀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걸 한번 활용해 보아서 여기에 지금 반응 후에 남아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X라는 것도 찾아보고 여기에서 이 X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표는 용기 1과 2에요. 메테인과 산소의 양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습니다.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건데요. 이때 X값, 그리고 이 물질 무엇이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 주어졌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세줄식을 나타내 주세요. 아이스, 그냥 전, 변화량, 후 이렇게만 나타내도 상관없고요. I, C, E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처음에 얼만큼 있었냐면 메테인 0.2, 산소가 0.6, 그리고 나서 생성된 게요. 이산화탄소가 0.2, 여기서 수증기가 0.4요. 그 뜻은 얘네가 1대 2만큼 생성됐네. 그럼 1대 2만큼 소모돼야겠죠? 0.2만큼 소모, 그럼 여기선 0.4만큼 소모. 그래서 메테인은 남아있는 없고, 산소라는 건 0.2만큼 남아있을 거고요. 생성된 건 0.2와 0.4다라고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량에만 소모되는 거 마이너스, 생성되는 거 플러스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처음에 존재하지 않으면 0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주시면 돼요. 하지만 첨가 반응물로 누적 반응이라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돌아가 볼까요? 그럼 0점이 남아있는 건 메테인이 아니라 산소였구나. 그래서 X라는 건 산소라는 건 찾아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X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X는 누군가 봤더니 0.3과 0.7을 반응시켰을 때 누군가 생성된 거, 수증기가 생성된 양을 구해보세요란 뜻이에요. 1대 2예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식을 써볼게요. 얘가 모두 다 반응될 때 1대 2니까 여기서 산소는 그두 배, 0.6만큼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1대 1, 0.3, 여기에서는 1대 2, 그래서 0.6만큼 생성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어때요? 이 아이스? 쉽죠? 바로 이 문제는요, 수능 출제됐던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9쪽에 테스트 7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요, 주어진 가와 나에서 무엇이 다르냐? 얜 질량비, 얜 몰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다라고 풀면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발문 읽어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린 가는 반응 전 반응물의 질량비를 나는 반응 후 남은 반응물과 C의 몰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남은 건 A, 여기에 생성된 건 C. 자, 그럼 요거를 먼저 제가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 값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얘네가 3대 2, 여기에서 1대 1이다. 라고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얘네가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니까 나중, 반응 후, 여기를 2라고 표현할게요. 나중에 반응 후 먼저 써볼게요. 자, 얼만큼 C가 생성되면 좋냐면 2대 1대 2에 대한 변화량으로 생성되면 좋기 때문에 2몰만큼 생성되었습니다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렇다라는 건 얘가 2몰이면 1대 1이니까 A도 몇 몰쯤 남아 있어야 돼요? 2몰. 자, 그럼 다시 얘네 변화량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C가 2몰만큼 생성됐으면 A라는 거 2몰만큼 없어졌을 거고
B는 1몰만큼 사라졌을 거예요.

A가 이몰만큼 반응했는데 이몰 지금 남아있으니까 원래는 3몰, B라는 건 없어야 되니까 1몰이 썼겠다라고 해서 반응 전 몰, 그리고 반응 후 몰에 대해서 찾아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서 이제 반응 전에 질량비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 배웠던 식 활용합니다. 앞에서 뭘 우리 배웠더라? 세 줄씩. 이 몰과 그리고 질량과 이 분자량에 대해서 나타냈던 거 기억나나요? 요거를 이제 활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것만 순서 바꿔볼게요. 질량과 몰로 이제 나타내 볼게요. 얘네들을 나눠주면 바로 분자량이 되거든요. 그럼 A와 B와 C가 있는데 A라는 거 2몰일 때, B라는 거 1몰 반응 참여, C라는 거 2몰 생성. 그래서 반응 계수 B가 곧 몰이다. 2대 1대 2다라고 했고요.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반응 전에는 2가 아니라 몇 몰이 있었어요? 얘네는 3몰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몰이고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어느 시점에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응 완결됐을 때요 2대 1대 2가 아니라 처음 초기 시점이에요. 그때 질량이 A와 B가 몇 대면? 3대 2래요. 그러면 분자량 B는 몇대 몇이다? 3대 4다, 3대 8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3대 8이고요. 여기에 대해선 제가 지금 따로 안 할게요. C는 지금 분리시켜 놓을게요. 3대 8이다. 혹시 헷갈린 친구들은요, 4분의 3대 2니까 여기서 3대 8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식량은 A 대 B는 3대 8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질량비. 반응 다 끝나고 나서 질량비 구해봐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몰이라는 게 3몰이 아니라 2몰이 있을 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질량이 3이 아니라 몇이어야 돼요? 그 반절이니까 2만큼, 반절이니까 2만큼 나눠주면 얘는 1.5요. 그때 B가요, 2만큼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럼 질량이라는 건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돼. 2를 더해준 건 몇이에요? 3.5가 바로 C에 대한 질량이에요. 그래서 딱나 시점에는 2몰일 때 A는 1.5, 그리고 나서 C는 3.5니까 1.5대 3.5, 몇대 몇? 아하, 3대 7이구나. 네,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ㄷ. 이제 전체 물질의 양분의 A의 양인데요. 가에서는 4와 1 더해주면 5분의 A는 4만큼. 나에선 2와 2 더해주면 4. 그 중에서 A는 2만큼. 그래서 두 배이다? 아니요, 두 배가 아니고요. 몇대 몇인가 봤더니 2분의 1이죠. 그래서 8대 5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ㄷ은 틀렸네요. 기역과 니은은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질량비와 몰비 서로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아쉬워요. 그래서 한번더 하나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42쪽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42쪽에 3번은요, 아마 기역 선지 때문에 들어온 친구가 많을 겁니다. 반응 전 실린더 속 기체 10ml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생소한 표현이죠.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2와 B2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후예요, 이게. 그래서 반응 후 실린더 속 기체 10ml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요. 반응 후 생성물은 한 가지입니다. 분자 모형 한 개에 대해선 N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주어진 걸 통해서 화학 반응식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A2가 있었고, 그리고 B2와 반응하였을 때 생성된 물질은요, 얘가 지금 AB2. 얘는 지금 A2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겠죠? 생성된 건 AB2입니다. 그래서 AB2 생성되었다. 그럼 화학 반응식 계수 맞춰볼까요? 여기 2, 여기 넣어주면 딱 깔끔하게 완성이 되네요. 그럼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는 AB2가 2N몰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남아있는 A2는 N몰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AB2가 2N몰 생성될 때 A2라는 건 N몰만큼 반응했고 B2라는 것도 2N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처음에 A2라는 건 얼만큼 있었다? 2N. 그럼 얘가 모두 다 소모돼야 되니까 B2도 2N만큼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 가볼게요. 반응 전 실린더 속 기체 10ml에 들어있는 A2의 양을 물어봤는데요. 지금 10ml에는 분자 수가 3N몰만큼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한테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10ml일 때를 생각해봐라는 건데,

사실은 다 더해주면 4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바꾸기보다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무조건 어느 부피 간에 A2와 B2는 몇대 몇으로 존재해야 돼요? 1대1. 그러면 10ml다라고 하는 건 3인물일 텐데 전체 분자수가 거기에서 A2 반, B2 반. 그럼 다시 말해서 A2 얼만큼 있다? 1.5인물만큼 있겠지라고 가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10ml에 들어있는 A2의 양은요, 아하, 1.5인물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니은. 반응전 B2에 대한 양은요, 지금 2N이고요. 반응 후에 AB2에 대한 양은 2N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1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맞다. 디귿.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질량은 같아요. 질량 보존 법칙이고요.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대한 이 밀도비는 부피비로 해주면 되고, 부피비라는 건 모와 비례 관계다? 분자수와. 그럼 반응 전에는 2N, 2N 더해주면 얘는 4N. 그럼 여기 N과 2N 더해주면 얘는 3N. 부피비는 몇대 몇인 거예요?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에 대한 건 4대 3이요. 그럼 밀도는 그 역수니까 몇이다? 3대 4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맞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밀도비 구하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기체 10ml 들어있는 A2의 양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좀 아쉬웠던 거, 바로 그래프 해석을 못했던 게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으로요,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문제가 하나 쏙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3점에도 쏙 들어가요. 총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하면은 그게 눈에 정말 잘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나타낸 각각의 그림들은요, A가 있었고요. 이 A가 먼저 있었는데 B를 첨가해 주는 거예요. 그럼 A가 있었고 B를 첨가해 줬기 때문에 A와 B가 모두 완전히 소모되기 전까지는요, A는 과량이고 B가 부족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B의 양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 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A가 있고 B를 넣어주면 B는 계속 사라져요. 그래서 전체 기체 양은요, 반응 완결 지점 전까지는요, 무조건 A와 C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요.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각각의 반응 개수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A가 3몰이 있었어요. 이때 B가 들어와서 반응해서 소로록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C가 얼만큼 생성되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B가요, 2분의 1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A에서 얼만큼 반응할까요? 그 반절, 바로 1.5몰만큼만 반응할 거고요. 그때 생성된 C다라고 하는 건 얘는 1몰만큼 생성될 거예요. 그럼 얘가 1.5몰이 사라졌을 때 다시 C는 1몰이 생성됐어요. 자, 그런데 전체 기체 양은 얼만큼의 변화를 생길까요? 3몰에서 1.5몰 빠졌는데 1몰이 들어와졌어. B는 어차피 반응하자마자 사라져. 0.5몰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A가 있고 B를 넣어준 첨가 반응에서는 넣어준 N을 빼고 A가 곧 C가 돼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3몰에 A가 반응하면 2몰에 C가 생성되니까 얼만큼 감소하는 반응?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야 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A 혼자 있을 때 3몰, 나중에 반응 완결 지점에서는 C가 2몰만큼 있는 거죠. 그럼 반응 완결 지점에서까지 얘네들은 전체 기체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때 반응 완결 지점 B는 얼만큼 있는 거예요? 사실은 3몰과 2몰. 그러면 3몰 반응할 때 2몰 생성돼야 돼. B는 1몰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여기 시점보다 반응 완결점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에는요, B가 1몰 증가하며 그때만큼 전체 기체 1몰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길게 증가해요. 그래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걸 보자마자 그 사이가 반응 완결 지점이야라는 걸 찾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자, B는 어차피 사라져. A가 곧 C가 돼. 근데 반응 계수가 같아? 그럼 처음에 A가요, 2몰 있었어요? 반응 완결 지점에도 당연히 C는 그대로 지금 2몰이네요? 그쵸? 2몰이 사라졌어? 2몰이 생겼어. 아하, 그러면 얘네들은 반응 완결 지점까지요, 기울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때 얘가 이몰이 있었고 이몰 생성되고 B라는 건 일몰이고. 자, 그럼 이후엔 어떻게 돼요? B가 일몰 증가하면 다 전체 기체 일몰 증가하겠죠? 다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나오면 바로 아,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가 같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가 같은 지점. 자, 이번에 여기서는요. B 가려볼까요? A가 일몰 반응했을 때 C가 이몰 생성돼요.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될까? 증가합니다. 자, 증가했어요. 자, 그럼 A가 일몰이 있었어요. 나중에 지금 C가요. 이몰 되었죠? 자, 이때 시점 B가 일몰 있었고요. 그럼 이때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는요. 2와 1 빼준 값, 2와 1 빼준 값, 거기다가 여기 S축에 대한 거 1에 B에 대한 양1 해주면 이 값이 기울기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면 C에 대한 반응 계수, A에 대한 반응 계수, 그리고 B에 대한 반응 계수를 나눠준 값입니다. 어허, 그럼 다시. 그럼 나중에 일몰 증가, 일몰 증가니까요. 이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일정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땐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 반응 계수가 1대 3대 2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대 3대 2다. 한번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응 계수로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2에다가 C에다가 A 빼줬네, 1 빼줬네, B를 나눠줬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주게 되면 A가 처음에 1이었고요. C가 나중에 2였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점차 증가하는데 여기서 증가할 때 얘네가 3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1과 1 증가할 때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이때도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의 완결점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기울이 보자마자 반의 완결 지점, 반응 계수 어떨 거야? 라는 예측을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반의 완결 지점 이후에는 B에 대한 양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증가한 게곧 B 거니까. 시작합니다. 자, 전체 기체 양이 아니라 부피로 나타내도 할수 있어야 된다. 몰과 부피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 양들은 모두 다 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부피로 나타내도 할수 있겠죠? 문제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점이고요. 40페이지 9번입니다. 여기는 전체 기체의 부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S축 보시면 넣어준 B의 질량이에요. 그럼 질량과 부피에 대한 관계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발문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림은 A 15g 있는 실린더에다 B를 넣었대요. A가 15g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B를 넣어준 상황이고요. 반응 완결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나타낸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이 C에 대한 계수에다가 그리고 화학식량인데 여기 화학식량 제가 분자량 M이라고 표현할게요. C에 대한 분자량 분해요. B에 대한 분자량을 이 비율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반응 계수가 가려져 있지만 전체 기체의 부피는 처음에 A 기체뿐만 있었죠? 그때 얘가 V였어. 근데 나중에도 V고, P를 넣어줬는데도 V고, 계속 V야. 그 뜻은 뭐예요? B는 어차피 쭉쭉쭉 사라져요. 반응 완결 전까지는요. 계속 얘 사라질 거야. 그러면 A가 곧 누가 된 거예요? C가 됐네.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가 같은 지점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혹시나 이 해설만 들으러 온 친구는요. 살짝만 앞으로 당기면 제가 그래프 세 개를 정리했거든요.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A가 사라진 만큼 B가 생성됐네. 그래서 A와 C에 대한 건 B가 지금 생성된 게 아니라 C가 생성됐네. 그래서 A와 C에 대한 이 계수는 같아야 된다. 이다라고 가주면 돼요. A가 사라진 만큼 C가 생성됐네. B는 어차피 계속 사라지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계수 찾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반응 완결점에 B에 대한 질량 몇이다? 7g이다. 그럼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더해주면 C에 대한 질량 몇인 거예요? 22요. 그럼 요거 다 구했습니다. C에 대한 계수는 2. 그때 여기에서 분자량 구하세요라고 하는 건 질량에다가 22에다가 다시 한번더이 몰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리고 B에 대한 질량 7에다가 몰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 몰에 대한 시점은요. 언제든지 상관은 없지만 주의할 거는 우리가 2대 1대 2라는 이 비율을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대입해줘야 된다라는 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만약에 내가 20점을요, C가 생산한 거 2몰, 그럼 B가 소모된 건 1몰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C 2몰, 여기서 B 걸 구해서 넣어놔. 그럼 안 된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밑에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예를 가지고 한계 반응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처음에 가 보이시면 가에는 에인만 지금 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6W에 3리터니까요. 그 에인만 들어 있고 갇힌 압력 온도라면 부피가 곧 물이야, 분자수야라고 갈 거기 때문에 A 혼자 들어 있네. 그럼 A가 그냥 산물이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때 B를 첨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에서 반응 완결되었고요. 다시 B를 추가해서 다에서 반응 완결되었습니다. 자, 조금 더 힌트 드리자면 나와 다에서는요. 바로 C에 대한 질량비가요. 나대 다는요. 2대 3이다. 다시 말해서 이 C에 대한 질량비는요. C의 몰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에서 이물이 C가 생성될 때 다에서는 누적된 거니까 이 과정에서는 1만큼만 추가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B가요. Wg 들어갔더니 이물만큼 생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C가 1몰 더 생성될 거면 B가 얼만큼 들어가 줘야 돼요? 그 반절, 2분의 1W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분의 1W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B는 몇이다? 2.5W가 남아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A가 6W일 때 산물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진행됐는데도 부피 변화가 없어요. 전체 기체는 산물이야. 그 이유는 뭐야? B라는 건 사라졌어. A가 사라졌을 때 그만큼 C가 생성된다.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한계 반응물이 B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부피 증가했네. 아하, 누가 지금 한계 반응물이야? A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지금 그러면 내가 이제 C도 A도 알수 있는 건 얘가 6W일 때 산물만큼, 얘는 지금 아직 몇 W그램인지는 모르지만 산물만큼 생성되었어요.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자, 그럼 그때 얘가 얼만큼 B가 들어갔는가를 이제 확인할게요. 자, 얼만큼의 부피 변화가 생겼어요? 5.5에서 3 빼주면 2.5리터요. 그때 얘는 몇이래요? 2.5W그램이래요. 그럼 얘네 B라는 애는 1리터에 1W그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응에 참여한 건 사실은 W에다가 2분의 1, 다시 말해서 1.5만큼 반응 참여했죠? 그럼 1.5W는 몇 리터다? 1.5리터다. 그래서 반응 개수비는 몇대 몇이다? 2대 1대 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첨가 반응일 때는요, 한계 반응물 여기에서, 부피 변화 없네? B구나. 여기에서 지금 증가했네? A구나라는 걸 빠르게 빠르게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반응 완결된 지점 이후를 통해서 바로 B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건 그래프에 대해서 응용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거든요.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 같을 때 B가 추가로 지금 넣어주는 걸 통해서 B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수능이었습니다. 어떤가요? 할만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요. 한계 반응물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40쪽에 11번입니다. 40쪽에 11번은요, 한계 반응물 찾는데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어떠한 조건을 좀 뭉쳐놓고 같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풀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고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된다. 표는 반응물의 질량을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고요. 1과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다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라는 거에서 질량이 4, 7, B라는 거에서 질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 2예요. 그러면 질량이 작은 애, B에서 질량이 작은 애, 얘네가 서로 한계 반응을 반대로 있으면 돼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타깝게 어떻게 됐냐면 4, 7, 2, 5, 작은 애가 1에, 큰 애가 모두 다 2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B라는 거를 1로 두고 여기에서 4대 2니까요. 얘는 그러면 1대 2로 질량비로 제가 접근할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이라고 들게요. 그럼 여기는 5분의 7, 1.4로요. 1.4 대 1. 그럼 이제 잘 보이지 않나요? B에 대해서 같을 때 A에 대한 거는 1에서 크고요. 2에서는 작아요.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 그러면은 원에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겠죠. 자, 이제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반응 전 반응물의 질량이 4 더하기 2니까 몇이에요? 6.
그럼 반응 후에도 6이 돼줘야 되는데.

최대 질량 5.5래요. 그러면 누군가가 0.5라는 건데 그게 누군가일 것이다? 아마도 A일 것이다. 그럼 얘가 A일 것이다 라는 거 일단은 생각만 하고 계속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7과 5예요. 더해주면 얘네가 12죠.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이 얘라고 했죠. 자,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여기에서 반응물에 대한 질량이 두 배이기 때문에 얘가 두배 4만큼 반응한다면 여기에서 얘가 한계 반응물 7이니까 위에서는 그 2분의 1인 3.5만큼 반응한다면 남아있는 게 0.5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얘가 지금 두 배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생성된 C에 대한 질량 두 배, 11이어야 되고요. 12와 11에 대한 차이, 남아있는 반응물에 대한 질량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이네요. 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 반응물 찾을 때는요, 지금 너무 주어진 조건이 달라요 하면은 묶어주세요. 얘를 1에 대한 비율로 묶어주고 나머지에 대한 비율을 비교하면 눈에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았다. 질량 비가요. 몇대 몇이다? 7대, 여기서 4죠? 7대, 4대, 11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 y까지 찾아볼까요? 그럼 얘가요, c가 생성된 게 11이니까 7대, 4대, 11이어야 되죠? 7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3 남았고, 여기는 그럼 얼만큼? 4만큼 반응했겠다. 그럼 기억, x 더하기 y니까요, 11 더하기 4니까 15 맞고요. 니은. 분자량비를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몰비가 2대 1대 2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줄게요. 그럼 얘네들은 몇이다? 8대 11이다라는 걸 알고 요거는 틀렸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분자량비는요, 질량에다가 몰을 나눠줘야 돼요. 제가 빠르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헷갈린 친구들은요, 질량비가 7대 4대 11이야라는 거 써주고요. 밑에다가 뭐를 2대 1대 2야라고 써주면 분자량이 잘 보이게 되겠죠. 디귿. 2와 3에서 남은 후,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을 혼합하면 반응을 완결시켰어요. 자, 그때 남아있는 거. 2에서는요, B라는 애가 얼만큼? 1g만큼. 자, A라는 거 얼만큼? 3g만큼. 그럼 3과 1인데, 제가 이거를 여기 질량비와 지금 같게 만들어 볼게요. B가 4니까요, 4배 해주면 12 대 4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g B가 반응할 때, A는 7g이면 되는데 얘는 지금 11이고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남을까요? A가 남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가능하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질량 보존 법칙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계 반응을 찾는 이 유니크 킥을 드렸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야겠죠? 자, 차근차근 배웠던 내용 정리하는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기억나시나요? 세 줄씩 나타내자라고 해서요. 반응 전, 변화량, 반응 후. 아쉽죠? 그래서 하나 더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은 밀도도 사용할 수 있고 몰과 질량과 분자량 관계에서도 활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너무 아쉬워요. 문제 하나 더 주세요. 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화학 반응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용기에 제가 AB2는 4몰만큼 B2는 2몰만큼 넣을 거거든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남은 반응물을 찾아주시면 돼요. 남은 반응물에 대한 양도 같이 찾아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킨다. 두 번째, 얘네들의 몰비를 찾아준다. 그거를 활용해서 아이스, 반응 전, 변화량 후, 이세 줄씩을 활용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수강 후기에다가 작성하러 가볼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조금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을 위하여 이런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실패, 그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6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121쪽도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탐구 첫 번째에 제목이 붙어 있네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라. 아마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작일로 시작을 합니다. 작자가 어제 작자. 따라서 작일은 어제가 됩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금일. 금일은 금요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일은 명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일이 뒤에 나오네요. 작일. 어제는 이. 이자도 잠깐 볼게요. 그치다의 뜻도 있고 뭐뭐일 뿐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미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과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허물, 잘못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지나다, 통과하다 할 때의 과자는 지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과식하다, 과속하다 할 때의 과자가 되겠죠. 어제 이미 잘못한 건가?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인가?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하죠. 명일, 내일은 오지 않았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이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지나갔다라고 풀이해야 앞뒤가 쿵짝쿵짝 잘 맞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로 바꾸자면 어제는 이미 삭제가 된 거고 내일은 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어제와 내일은 아직 내손 안에 없는 시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욕, 유, 소, 위면 이렇게 가는데 소자는 뭐뭐 하는 것. 뭐뭐하는 바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위자가 따라 나오는데 위자가 나올 때마다 여섯 가지 정도의 뜻을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다. 그러면 하는 바가 있고자 한다면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욕자가 뭐뭐 하고자 하다의 뜻이니까요. 바라다의 뜻도 있죠. 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면, 하는 바가 있고자 한다면, 한자 하나하나의 뜻에 맞춰 풀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졌어요. 아니, 선생님, 욕자 없어도 충분히 말이 되잖아요. 하는 바가 있거든, 하려는 바가 있거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고자 할 욕자를 굳이 왜쓴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하려고 하는 것, 하려는 의지가 생긴 바로 그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욕자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하려고 하는 바가 있고자 한다면, 하려는 바가 생긴 바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 단지. 지자는 단지 지자입니다. 꿀단지 할 때의 단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지 한 문뿐이다. 그럴 때의 단지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한자가 다만 단자가 있죠. 그래서 단지라는 말도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로 된 말이다라는 거죠. 단지 당일에 있다. 단지 당일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하려는 바가 있다면 그 일을 할수 있는 건 단지 당일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당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그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날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그날, 바로 오늘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과자는
이미 과자는 지나간 것은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아, 이자는 이미, 과자는 지나다의 뜻이 되겠고요. 자자는 뭐뭐 하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것을, 지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렇게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없으면 대명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미 지나간 것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재주나 방법이나 기술이 없고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지나간 시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되돌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지 않은 것은 비록 36,001 일지라도 36,001,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날인지 딱 생각은 나지 않네요. 1년을 361 정도로 생각하면 36,001이니까 공이 두 개가 더 붙네요. 100년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아, 사람이 살수 있는 수명, 그 100년의 하루하루 36,000일이 서로 이어져서 오더라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그 100년을 이루는 하루하루가 서로 연이어서 오더라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일은 그날은 우리가 36,000일이나 사는데 뭐 언젠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36,001을 이루는 그 하루하루의 날들은 제각각 있단 말이죠. 뭐가 있냐 하면 그 날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6,000일, 와, 되게 많은 시간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36,000일을 이루는 그 하루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할 것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로 열매실자, 내용실자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여기서는 진실로라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진실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루 해야 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로 없다라는 얘기죠. 뭐가 없냐 하면 익일, 다음 날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 날까지 미칠 수 있는 가짜 가능 득 뭐뭐 할수 있다라고 많이 풀이가 된다. 뭐뭐 할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왜냐? 36,000일 그 많은 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하루 해야 할 것들이 마땅히 있기 때문에 다음 날로 미룰 수, 다음 날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바로 지금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쓰인 글이 됩니다.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갈게요. 마음을 한데 합해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부, 지압이 남편, 사내의 뜻을 가진 한자이지만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저, 이제 한 문장 출발 알려주는 발어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또는 자, 이제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정도로 풀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무릇, 합한다란 얘기죠. 만인이니까 많은 사람들. 정말 1만 명의 사람, 이렇게 풀이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된다, 되어야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릇,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하여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릇, 많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하니, 그러한 뒤에 뭐뭐 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요 이자 뒤에는 앞에 있는 내용이 생략되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 무릇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야 그러한 뒤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심 동체가 되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약사 약자 만약 약자 약자 나올 때마다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엿자와도 쓰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의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사자 불이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또는 사신 사신가다의 뜻도 있고 문장을 사동형으로 만들어 줄 때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만일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사 두 글자 모두 만약 만일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만약 모든 장수가 장자도 나왔습니다. 이 장자는 장수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일취월장 할 때는 나아가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장차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장수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모든 장수가 서로 위아래가 없어요. 불자 아니다, 아니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없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없다라고 푸는 게 딱 머릿속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 장수가 서로 위아래가 없다라는 건 지위 계통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예요. 완전 통제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윗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양보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요 부분을 의역해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위아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금방 다 알잖아요. 그쵸? 만약 여러 장수가 서로 위아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장수의 뜻이 하나가 되어 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뜻이 같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가정 자체가 조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만하네요. 그렇죠? 여러 장수가 위아래 없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고, 여러 장수의 뜻이 한결같지 않고 같이 가지 않으면, 같이 뜻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했는데, 않으면에 해당되는 글자가 요 즉자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곧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법칙, 학교의 법칙, 그럴 땐 교칙이라고 그러죠. 칙으로도 읽지만,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위아래가 없고 뜻이 한 곳으로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요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와 같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강과 바다의 가운데에서 어자가 나왔죠? 김제 호 아우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보다로 쓰이는 한자다. 다 알고 계시죠? 뒤에 강과 바다의 가운데라는 말이 나오니까 강과 바다의 가운데에서 배를 옮기는 거예요. 배를 옮긴다라는 건 배를 운행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강과 바다의 가운데에서 배를 운행하면서 배를 잡은 사람이 배를 잡았다라는 건 정말 뱃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꽉 잡고 있다는 게 아니겠죠.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조자가 들어가니까,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남으로, 한 사람은 북으로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배를 강,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조정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요 하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뒤집혀지거나 침몰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기자 선생님 그라는 뜻 아닌가요? 기자에는 그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풀이하면 매끄럽겠죠.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의문사 5개 정도는 외우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묻는 거니까 의문사는 묻는 거니까 끝을 올려줘서 안녕하기 언 안녕하기 언 안녕하기 언 요것이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5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찌 능자가 나왔네요. 가능 즉 뭐뭐 할수 있다 정도로 풀면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뒤에 면할 면자가 오니까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호자가 나왔네요. 김제 호아우 호아우 할 때의 호자이지만 여기는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죠. 따라서 이 호자는 뒤에 붙은 물음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요고 요고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복 뒤집히다 복자이고 패자는 패할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뒤집혀서 패망하는 것이 됩니다. 뒤집혀 패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서 뜻이 한 곳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의 말이 많고 뜻이 많고 일심 동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뒤집혀서 패망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심이 되어야 한다, 단합이 되어야 한다, 합심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자세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오성이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오성과 한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오성과 한음 할 때의 오성입니다. 이항복을 읽었죠. 오성이 거 상위에 거자는 살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차지했다, 요것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은 서로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정승의 뜻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삼정승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일컫죠. 이항복은 영의정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영의정 그러면 당대의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런 영의정, 영상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유자 물론 있다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떤이라고 풀어도 좋으니 여기서는 어떤으로 풀겠습니다. 어떤 달관이 달관은 현다란 관리, 즉 직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관리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오성은 재상, 정승, 영의정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리 높은 관직이라도, 달관이라도 오성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어떤 높은 관리가 와서 뵙더라도, 오성을 뵙더라도, 높은 관리, 관직이 높은 관리가 와서 오성을 뵙더라도 오성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는 낮은 관직이니까 모두가 앉아서 절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일에 하루는 뭐이 정도가 되겠죠? 한 날에는 어떤 하루에는 뭐이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이유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면 알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자는 알리다의 뜻도 있고 갑자다의

받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성어에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는다. 배운 기억 나시죠? 결초보은 할 때의 보자입니다. 그때는 갚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알리다의 뜻입니다. 알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알림이 있었냐면 신 훈도가 문에 있다는 알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은 성씨이고 훈도는 앞에 나왔던 달관과는 대조적으로 낮은 관리, 다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훈도는 교육을 담당하는 낮은 관리였어요. 그런 신훈도가 문 앞에 있다라는 알림이 있었어요. 오성이 그 알림을 들었겠죠? 공이, 이 공은 존칭의 의미. 당연히 오성을 일컫는 존칭입니다. 공이 어떻게 했냐 하면 도선, 도자, 무리의 뜻도 있지만 맨손, 맨발의 뜻이 있습니다. 뒤에 또 맨발 선자가 오네요. 요 맨발 선자는 1800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한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 글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요 글자의 음뜻은 표기가 되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해서 나가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 아무리 높은 관리, 달관이 오더라도 앉아서 절을 받았던 오성이 훈도밖에 되지 않는 낮은 관리가 문 앞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 맨발로 뛰어가서 맞이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응대함이, 응하여 대함, 응대함이 심히 공손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낮은 관리인 사람한테 심히 아주 공손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높은 관직의 사람이 와도 앉아 절을 받던 사람이 그걸 지켜본 집안 사람들이 이상했겠죠. 괴이하게 여겨서 그것을 물어요. 그 이유를 물었다라는 거죠. 지자 역시 또 나왔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대명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집안 사람들도 궁금했었겠네요.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와도 꿈쩍 않던 오성이, 훈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맨발로 달려나가서 온갖 예를 다 갖춰서 맞이를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신은, 이는 이 시자죠. 이 시자, 그리고 옳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시비 걸지 마세요. 할 때는 옳다의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 시자입니다. 이는, 이 분은, 이 사람은, 다시 말해,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 이 사람은 공이, 공은 앞에 나온 공자와 똑같죠. 존칭의 의미입니다. 오성이, 공이, 아시예. 때는 때인데 어떤 때이냐면 아이 아자가 나오니까 아이일 때소 수업자에 아니라 소는 뭐뭐 하는 파 뭐뭐 하는 겉 뭐뭐 하는 곳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숫자는 받을 숫자 그리고 업자가 나오네요. 일 업자인데 단순한 일을 받은 바의 사람이라고 푸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포함해서 공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도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단순하게 학업을 받은 바의 사람이다라고 풀지 않고 가르침이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 학업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도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받은 바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누구인가요? 오성의 스승이 되는 거죠. 오성의 스승 되시는 분의 직위는 낮았지만 그것을 초월해. 그렇죠. 스승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예의를 다하여 공손하게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죠.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공정한 관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후배

조색이 사람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때의 문신이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음대로 풀이하고 후백이 위 되었어요. 위자 하다 되다 333번은 삼다 만들다 위하다 여기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나올 때마다 머릿속으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주 나오죠. 위 여기서는 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냐? 전장이 되었습니다. 전자는 사람을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그러죠. 논술 전형, 교과 전형, 학종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형 할 때의 전자가 요 뽑을 전자입니다. 장자는 길다의 뜻도 있고 어른의 뜻도 있고 자라다의 뜻도 있고 우두머리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의 뜻이 있죠. 여기서는 우두머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선시대 때의 이야기이니까 인사권을 가진 2조 판서가 바로 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에도 2조 판서가 6조 판서 중에서도 파워가 으뜸이었다고 그러죠. 전장이 되어 2조 판서가 되어 공론에 공론을 힘써 숭상하였다. 힘쓸 무자에 숭상할 숭자이니까요. 공론, 공정, 공정한 그런 여론, 이런 것들에 힘써서 숭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가? 후백이. 일일은 또 일일이 나오네요. 하루는 어떤 날에, 하루는 유, 어떤 족이니, 족자는 결의의 뜻도 있고, 친족의 뜻도 있죠. 친족인 사람. 설마 동물과 친족인 그런 사람은 없을 테니까 친족인 사람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친족이라고 풀면 되겠죠. 하루는 어떤 친족이 가서 배웠어요. 누구를? 후백을 배웠어요. 전장이었던 후백을 배웠어요. 잠깐만요. 요 견자 별표입니다. 보통 요 현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보통 견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 보다 보이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의 음만 알고 있는데 요 글자가 현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뵙다의 뜻, 알현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럴 때요 모양의 글자를 쓰는데 높은 사람을 뵙는 것이 아련이기 때문에 뵙다의 뜻으로 쓰였고 현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또 드러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친족이 가서 후백을 뵙는 거기 때문에 현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는 어떤 친족이 가서 후백을 전장이었던 이조판서였던 후백을 배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차츰 보였어요. 차자 잠깐 볼게요. 버금이란 뜻도 있고 차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드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차츰차츰 차츰 차츰 그말 속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말 속에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시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뭘 보였냐 하면 요거를 보였어요. 뜻 의자죠?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뜻은 뜻인데 어떤 뜻인지를 꾸며주는 역할. 뭐뭐의, 뭐됐 하는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뭐의 뜻이냐면 벼슬을, 관직을 구하는 뜻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요 구자는 구하다, 바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관직을 바라는 뜻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한 자리 어떻게 주실 수 없나요? 라는 뜻을 슬쩍 비춰 보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후백이 그 말을 들은 후백이 변색을 했대요. 변은 변할 변자, 색은 빛깔이란 뜻도 있지만 얼굴빛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을 변하게 했다. 얼굴빛이 싹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저한 자리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그 말을 들은 후배에게 얼굴색이 싹 변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보여주었다. 보였다라는 얘기죠. 뭘 보였냐 하면 하나의 작은

책자를 보여, 아, 하나의 작은 책자로서 보였다라는 얘기니까 하나의 작은 책자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서의 자자는 또 뭐예요? 왜 아들 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의 뜻까지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왜 아들 자자가 들어가나요? 여기서는 접미사의 역할일 뿐입니다. 아, 그래서 왜 모자, 탁자, 의자 할 때도 자자 다 아, 이런 모양의 한자가 뒤에 붙는데 그냥 아, 접미사 정도 따라서 아, 뜻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한 자리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후배의 얼굴색이 쫙 변하면서 작은 책자 하나를 보여주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후배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여 1인칭 대명사 나 오자도 나왔고 2인칭 대명사 그대 너 자자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문에서 1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4개, 1인칭은 나니까 나를 가리키면서 아, 오, 여이여, 아, 오, 여이여, 아, 오, 여, 여. 요 4글자가 나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표적인 한자다. 그리고 2인칭 선생님은 남자예요. 자,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 선생님 여기다 적어놓진 않았네요. 보통 너, 여, 자에다가 요 자자에다가 우리가 임금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요 군자, 요게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죠. 선생님은 남자, 2인칭은 너니까 넌 여자군, 여자군. 이렇게라도 외워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장차, 장차, 장수의 뜻으로도 쓰이고, 나아가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장차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장차, 요렇게 함으로써 의망하려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망. 의자는 헤아릴 의자. 여러분들, 아, 내가 수능 때 어느 정도 볼수 있는지 헤아려 보는 시험이 모의고사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의자, 헤아릴 의자입니다. 그리고 망자는 바라보다의 뜻도 있지만 바라다의 뜻도 있죠. 어떤 관원을 추천할 때세 명, 세 명을 헤아려서 임금님께 올립니다. 이 관원, 요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을 추려서 임금님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헤아려서 세 명을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을 임금님께서 낙점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 의망입니다. 그러니까 의망은 세 명을 추천해서 임금님께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의 이름을 기록해서 장차 추천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장차 의망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대가 유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요게 있단 말이죠. 말이 있어요. 말. 어떤 말이냐 하면 관직을 구하는 말이 있으니. 됐나요? 지금 아, 내가 지금 우리가 그런 말 주고받기 전에 내가 그대를 추천하려고 이미 다 이름을 적어 놓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대가 벼슬 한 자리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바라는 그런 말이 있으니. 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만약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만약 구하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이렇게 되겠죠? 면, 즉자, 뭐뭐 이면으로 풀었습니다. 만약 관직을 구하는 사람이 그 관직을 얻게 되면 이것은 공평한 도리가 아니다. 됐나요? 안타깝구나. 호자가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뒤에 따라 나오는 한자가 없으니 김제 호어우에서의 호가 아니라 물음표 아니면 느낌표가 되겠죠. 여긴 뒤에 느낌표가 빵 찍혀 있네요. 뭐뭐이구나.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안타깝구나, 애석하구나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그대가 만약 저한 자리 얻을 수 없을까요? 라는 말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가히 뭐뭐 할수 있다가 되겠죠.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의자도 마침표 역할을 하는 글자죠. 선생님, 마침표 역할을 하는 글자, 이 글자도 있잖아요. 물론 수능에는 요런 글자, 요런 글자의 쓰임까지 묻는 그런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는 단정, 정의를 나타내는 문장에서의 종결, 마침표이고요. 얘는 예측이나 가정이나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에서의 마침표 역할입니다. 여기는 지금 만약 약자, 가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자로 끝나지 않고 의자로 끝났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저한 자리 주실 수 없을까? 이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하는 걸 듣고 바라는 사람에게 그 관직을 준다면 이건 공정한 도리가 아니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안타깝소. 이런 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진짜 관리를 임용할 때는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조직에서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까 이런 글의 내용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수능 실전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2번 두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한자의 풀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2번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2번과 같은 유형, 1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100% 수능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빠르게 풀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일단 기억이 나왔습니다. 1번 문제와 관련이 있죠. 지나다라고 풀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지났다. 이니까 기억은 지나다로 풀이가 되어 있는 것을 답해야 되겠죠. 4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하는 바가 있고자 한다면 단지 당일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것을 돌이킬 방법은 없다. 니은이 나왔네요. 돌이키다라고 선생님이 풀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되돌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 다시 대답하다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기억과 니은의 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2번을 띄우고 계속 풀이에 나가도록 하지요. 오지 아니한 것은 비록 3만 6, 1000, 1, 1이 서로 이어서 온다 할지라도 그 날은 그 날마다 제 각각 그 날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진실로 다음 날에 미칠 다음 날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이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라? 그 즉시 그 당일에 바로바로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2번 문제 풀어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니 찾으셨죠?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에서 5번 세 문제와 연관된 지문으로 갑니다. 3번 문제 역시 한자의 풀이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4번은 짜임 문제. 얘는 23강에서 단어의 짜임 설명을 드리고 그때 풀도록 할 거고요. 5번도 역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3번, 5번 두 문제를 풀기 위하여 복습 삼아 또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인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그러한 뒤에 성공할 수가 있다. 만약 모든 장수가 기억이 나왔네요. 3번 보기를 볼게요. 기억 모든이라고 잘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정답 안에는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 모든 장수가 서로 위, 아래가 없고 그 뜻이 같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강과 바다의 가운데에 서 배를 운전하는데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디귿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디귿 조종하다.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풀었으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남으로, 한 사람은 북으로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 엿자는 만약의 뜻이 아니라 무언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 안에는 니은이 제외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역과 디귿으로 묶여진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맨 마지막 부분 풀이를 안 했네요. 그렇죠? 어찌 뒤집히고 패망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요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4번은 23강에서 풀도록 하겠고요. 5번 문제.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일심동체가 되어라 라는 말이 되겠죠. 뜻을 같이 행하여 나가라 라는 말이 되겠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역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해야 한다. 단합을, 협력을, 조화를 중시한 그런 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7번. 자, 두 문제와 관련된 지문으로 갑니다. 6번 문제는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 한자 하나하나를 잘 풀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풀이 순서에 맞게 잘 풀이할 수 있는지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가 되겠죠. 7번 역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문제 머릿속에 넣고 출발. 오성이 정승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높은 관리가 와서 배웠는데 기억 나왔습니다. 6번 문제가 되었죠. 모두 앉아서 절을 받았다. 제일 마지막에 풀이가 되는 건 받았다이므로 받을 숫자가 제일 마지막에 풀이가 되네요.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하루는 신훈도가 문에 있다는 알림이 있었는데, 공이 맨발로 해서 나가 맞이하더라. 그 응대함이 심히 공손했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공이 아이였을 때 가르침을 받은 바의 사람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바의 사람이다? 너무 풀이가 이상한데 이렇게 할까요? 강조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가 부분은 여기입니다. 7번 문제죠. 공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한 이유는 뭐였냐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면 1번, 어릴 때 스승이 찾아왔기 때문에가 정답이 되겠죠. 8번에서 10번, 세 문제와 연관된 지문으로 갑니다. 8번 역시 빠박빡빡빡 밑줄을 그어놓고 한자의 풀이 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요. 9번은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도금 문제입니다.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 틈날 때마다 학습

학습하고 또 학습하면 9번과 같은 문제는 단몇초 만에 해결 가능한 너무나도 쉬운 그런 문제가 되지요. 10번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 즉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됩니다. 세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풀이 가도록 할게요. 후백이 전장이 되어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뜻을 가진 전자, 이거 우두머리 장자이니까 인사권을 가진 최고의 관리 정도가 되고, 조선 때로 치자면 이조 판서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조 판서가 되어 전장이 되어 공론을 힘써 숭상하였다. 순서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아, 뒤죽박죽 되면 그러니까 가가 나오긴 했으나 가와 관련된 9번 문제는 8번 푼 다음에 풀도록 하지요. 하루는 어떤 친족이 가서 배웠다라는 얘기죠. 갈 왕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1번은 가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중에, 말 속에 관직을 구하는 뜻을 보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후백이 얼굴빛이 싹 변했어요.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하나의 작은 책자로서 보여주었어요. 하나의 작은 책자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니은 밑줄 그어져 있네요. 니은 보이니까, 보니까 보이다라고 역시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후백이 말합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여, 디귿 록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기록할 록자. 3번 기록하다 역시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장차 추천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대가 관직을 구하는 말이 있거늘, 만약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만약 약자의 리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리을 볼까요? 뭐뭐와 같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만약의 뜻으로 풀어야 되겠죠. 따라서 8번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만약 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이것은 공정한 도리가 아니다. 안타깝구나. 이렇게 되겠죠. 안타깝구나. 요랬다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맨 마지막 미음, 얻을 득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8번에 5번도 얻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가의 도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는 여기네요. 이 공짜는 뜻이 많죠? 공평하다의 뜻도 있고, 관청의 뜻도 있고, 공적인 것이란 뜻도 있고, 존칭의 의미로도 쓰이는 공자입니다. 그리고 논하다, 론자. 여러분들 수시 입학 전형 중에서도 논술이라는 것이 있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논술이잖아요. 그때의 론자입니다. 따라서 언더라인 되어 있는 가는 공론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여기에 들어갈 것. 아깝구나. 요랬다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쵸? 그대가 관리가 되었다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 되지가 않죠. 그대가 관직을 구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관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요게 흐름으로 보아 가장 알맞은 내용인 것 같네요.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오늘 16강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17강은 논어입니다. 논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레안칠은요, 일단은 감정 표현하는 방법, 감정 표현하기 배울 거고요.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 거, 어떻게 과거를 표현할지도 배울 거고요. 또 중요한 문법에서는요,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이 두 가지 시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본문 첫 번째를 볼게요. Hallo Marie, Maria 안녕. Ich habe mein Abitur bestanden. 나 내 아비투어 시험 bestanden 합격했어 라고 합니다. 아비투어라는 거 수능 비슷한 건데 어떻게 합격하냐고 생각하겠지만 평균 점수가 4점보다 아래, 그러니까 1점부터 4점 사이에 있으면 일단 합격이고요. 4.1부터 6점에 있으면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합격은 일단 했어요. 1에서 4 안에 들면 합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아비투어 시험 합격했어. Ich bin sehr froh. 나 너무 기뻐. Ich gratuliere dir ganz herzlich. 나 너한테 진심으로 축하해 라고 해서요. gratulieren 이란 동사는요. 누구한테 축하하다 할 때 이렇게 삼격이랑 씁니다. 너 정말 축하해. Hast du gute Noten bekommen? 너 점수 좋은 점수 받았니? 합격한 건 알겠는데 높은 점수 받았는지 좋은 등급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요. 야. Ich bin damit zufrieden. 나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 라고 합니다. 자, 원래 zufrieden 동사는요, zufrieden 형용사는요, mit 삼격하고 쓰인다라고 했는데, 사물을 가리킬 때는 damit 이렇게 해야 된댔잖아. 여기서는 gute Noten을 말한 거겠죠? 나 좋은 점수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해. Am Samstag mache ich bei mir zu Hause eine Party. 아니네, 파티 마힌 하면 파티를 열다 라는 뜻이죠. 토요일에 나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건데 My Miet House 이렇게 자주 같이 쓰여요. 내 집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토요일에 나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건데 Kommst du auch? 너도 올래? Tut mir leid. 아, 유감스럽지만 안 돼. 미안해. Ich hab schon eine Verabredung. 나 벌써 약속이 있어. Aber ich wünsche dir viel Spaß. 그치만 나는 너한테 많은 재미를 기원해. 그러니까 그래도 나 없지만 재밌게 잘 보내 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못 오니까 샤드 아쉽다 이렇게 해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자, 아까 아비투어 베슈테인이라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비투어를 베슈테인 하다. 베슈테인은 여기서 합격하다 라는 뜻이야. 아비투어를 합격을 했다. 그냥 이거는 합격을 했다 안 했다 라기보다는 아비투어 마헨 하면은요 그냥 아비투어를 치르는 거예요. 아비투어는 뭐 한 두세 달에 걸쳐서 치른다고 했잖아요. 아비투어를 그냥 보는 거는 마헨 쓰고요. 만약에 아비투어에서 그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합격 못할 수도 있죠. 불합격하는 경우에는요 beim Abitur durchfallen 이라는 표현 써서요 불합격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베슈테인 동사인데요. 이 베슈테인이란 동사는 뜻이 너무 많아서 요거 어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 꼭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Die Firma besteht seit 10 Jahren. 그 회사는 10년 전부터 존재한다, 있다 이런 뜻이고요. 주장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요때는 자주 쓰이는 전치사가 뭐냐면 auf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삼격 자주 쓰입니다. Er besteht auf seiner Meinung. 그는 그의 생각을, 그의 의견을 주장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이때 베슈테인은요 뭐랑 자주 잘 쓰이냐면 아우스 삼격하고 자주 쓰입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Das Team besteht aus fünf Personen. 그 팀은 다섯 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오늘 아비투어랑 같이 쓴 건요. 마지막 타동사로 쓰인 합격하다겠죠? Sie hat die Prüfung bestanden. 그녀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타동사여서 바로 이렇게 목적어, 사격 목적어 오고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베슈테인이 뜻이 너무 많으니까 자동사일 때랑 타동사일 때랑 해서 이렇게 뜻 최소 4개는 아셔야 해요. 자, 감정 표현, 이시면 glücklich 행복한 거고요. traurig 슬픈 거고요. ärgerlich 화난 거죠. 이런 형용사들이 있더라 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gratulieren 동사 요거 꼭

꼭 아셔야 하는 게 있어. 축하를 하는데 너한테 뭐뭐에 대해서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은 삼격으로 쓰고 이유는 추를 씁니다. 전치사 추를 써서요. 그냥 이시크라틀리어가 하면 축하 축하 요 정도의 느낌이고 이시크라틀리어가 디어 또는 이넨 하고 추 삼격을 써서 그 축하의 목적, 축하의 이유를 쓸수 있고 축하의 대상은 이렇게 삼격으로 쓰더라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Verabredung이라는 명사 아시면 좋습니다. 요거 약속이에요. 약속. 친구랑 이렇게 만나기로 한 약속 있죠? Ich habe eine Verabredung mit einer Freundin. 요 Verabredung이라는 명사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mit라는 전치사랑 아주 가까워. 항상 거의 같이 쓰이고요. mit는 뒤에 삼격을 또 지배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잘 쓰이고 이 전치사 뒤에는 몇 격이 오는지 요거 하나의 세트처럼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랑 비교하려고 선생님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 써봤어. 태아민. 요거 중요해요. 태아민 하면은요. 얘도 약속인데, 요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병원이나 관공서, 업무, 이런 뭔가 공식적인 약속. 그런 거는 태아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예약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Verabredung이 아니라 태아민이겠죠? Ich habe morgen einen Termin beim Arzt. 나는 내일 의사에게, 즉 병원에 아이는 태아민이 있어. 약속이 있어. 하나의 예약이 있어. 이런 뜻으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Verabredung은 뭔가 프리바트한 거고요. 태아민은요, 오피셜한 거. 그래서 오피셜한 거는 요 태아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윈쉔이라는 동사도 아셔야 돼. 영어의 wish에 해당하는 거지, 기원하는 건데, 기원할 때도 자주 쓰이는 구문이 있다고. 누구에게 뭐뭐를 기원하니깐, 그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는 삼격으로 쓰셔야 되고요. 뭐뭐를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사격으로 써야겠지? Ich wünsche Ihnen, 저는 당신에게 기원을 합니다. 뭐를요? Gute Besserung, 좋은 회복, 빨리 나으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다 생략하고 그냥 Gute Besserung만 말하지만 이거는 사실 원래는 Ich wünsche Ihnen Gute Besserung이 이렇게 다 축약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본문 두 번째도 볼게요. Du siehst nicht gut aus. Aussehen이라는 동사 사용했네요. 요 Aussehen,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sehen이 siehst로 변해. 요 seh가 sie로 변하는 강변화 동사죠. 너, 안 좋아 보인다. 너 얼굴이 왜 이래? Was hast du denn?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대는요,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캐묻지 않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거. 너왜 그래? 안 좋아 보여. 너 무슨 일이야? Ich habe nächste Woche eine Prüfung in Mathematik. 아, 나 다음 주에 수학 과목에서 시험이 하나 있어. In Mathematik bin ich schwach. 수학 과목에서 bin ich schwach. 나는 약해. 내가 수학을 좀잘 못해. Ich habe Angst davor. 나 그것에 대해서 앙스트가 있어. 두려움이 있어. 라고 합니다. 이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요 시험이겠죠? 수학 시험. 시험이 나 너무 두려워. 라고 말을 하죠. Mach dir keine Sorgen. 걱정하지 마. 라는 문장이죠. 걱정하지 마. 할때이 걱정이 사격이고요. 너한테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이렇게 삼격으로 인칭 대명사 써 주셔야 해요. 야, 걱정하지 마. Du hast noch Zeit. 너 아직 시간 있잖아. 다음 주면 아직 시간 있잖아. Ich kann dir helfen.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helfen이란 동사는요, 삼격 지배한다고 했어. 누구한테 도움을 주니까. 도와줄 수 있어. Wirklich, 진짜? Das ist nett von dir. 너참 친절하다. Nicht zu danken. 고맙기는 뭘. 고마워할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해서 이렇게 착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우리 표현 연구 빠르게 볼게요. 분리동사 aussehen이었죠? 뭐뭐하게 보이다. 여기서 분리전철 aus가 있고 동사 sehen이 있는데 강변화 동사다. 즉, 불규칙 동사다. 그래서 중요한 거, 2인칭 단수랑 3인칭 단수일 때, 에가 긴 에니까 에가 이로 변하더라.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du siehst, 에야지 sieht, 요렇게 변하는 거. 나머지에서는 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별히 외울 게 없는데 여기 do랑 해야지 s일 때 불규칙하니까 요거 꼭 아셔야 돼요. Was hast du denn?
무슨 일이야? 라는 표현이죠. 이때는요, 친근함을 느끼는, 친근함을 주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도대체 너 무슨 일이야? Was ist mit dir los? 이 표현도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 Was ist passiert?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을 수 있는 표현이어서요. 결과적으로 세개다 무슨 일인지를 묻는 표현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앙스트라는 명사는요, for라는 전치사랑 자주 쓰인다. 그리고 for는 뒤에 삼격이 오더라라고 해서 어떤 명사가 어떤 전치사랑 잘 쓰이고 또이 전치사는 뒤에 어떤 격을 가져오는지 요게 하나의 세트처럼 우리가 아셔야 하는데요. 이 명사가 어떤 전치사를 지배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 루스트는요, 아우프 사격하고 쓴다고 했어. 순간적인 욕구, 지금 원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Hast du Lust auf einen Kaffee? 커피 한잔 할래? 지금 커피 한잔 마실래? 이렇게 묻는 거죠. Ich mache mir Sorgen um meine Mutter. Sorgen이라는 명사는요, um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um은 뒤에 이렇게 사격 명사가 와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엄마를 걱정한다. Er hat die Lust am Lesen verloren. 그는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라는 문장인데요. 루스트는요, an 삼격을 써가지고, 뭐뭐에 대한 흥미, 지속적인 흥미, 즐거움, 그걸 말할 때 쓰고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Er hat Lust zum Wandern. 그는 하이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문장인데 사실 Lust zu 삼격은요 잘안 써요. 문어체적인 표현으로 일상에선 잘안 씁니다. 일상에서는 Lust auf를 많이 쓰죠. Ich habe Angst vor seinem Hund. 나는 그의 개한테 이제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로 Angst는 for랑 잘 어울리고 이 for는 뒤에 항상 삼격 명사를 데려오더라. 이렇게 세트처럼 꼭 아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감사의 표현, 감사하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두 개만 보도록 할게. Das ist sehr nett von dir. 요 표현 있잖아. 너참 친절하구나인데 요거는요. Du bist nett랑 조금 달라요. Du bist nett 하면 너는 친절하다. 이건 너의 성격을 말하는 거잖아. 너참 친절하네. 넌 친절한 사람이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Das ist sehr nett von dir. 이거는 너의 지금 행동이 친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성격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고마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해준 그것이 참 친절하네요 라고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Das ist sehr nett von dir. Das ist sehr freundlich von dir. 이렇게 해서 지금 행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Du bist nett. 이런 표현은 너 친절해 라고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감사 표현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죠? Bitte schön, bitte sehr, nicht zu danken. 이거 다 감사 표현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동사의 3기본형을 한번 볼게요. 우리 3기본형 하면 우리 영어를 먼저 배웠으니까 영어랑도 또 비교를 해볼 건데요. 동사의 3기본형은 우리 왜 알아야 하냐면요. 오늘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과거를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과거 분사를 써서 현재 완료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원형, 기본형만 알았는데 과거랑 과거 분사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그냥 과거를 만들려면 at 붙이면 되고요. 그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현재 완료로 하려면 at, ot 이런 거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다면 과거로 하고 싶으면 살았다. 그리고 현재 완료로 하고 싶으면 뭐 살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독일어는 그렇진 않습니다. 영어랑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영어도요,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떤 동사에다가, 기본형,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들고, 또 여기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영어도 불규칙하게 변할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 뭐, see라는 동사를 가지고, 과거형은 갑자기 so가 되고요. 과거 분사는 seen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도 이렇게 ed가 붙어서 규칙으로 갈 때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외워버려야 하는 불규칙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영어도 이러한데 독일어도 당연히 복잡하겠죠. 독일어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어의 3단 변화도 한번 볼게요. 독일어는요, 일단 영어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규칙과 불규칙, 그쵸? 그리고 불규칙도 또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규칙 변화예요. 영어에 ED가 붙는 것처럼 독일어도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고,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 두 번째는요, 불규칙 동사예요. 근데 강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나 불규칙 동사예요. 근데 혼합이라고 해서 약변화와 강변화가 합쳐진 그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약변화, 강변화, 혼합변화, 이거 마치 형용사 어미 변화랑 비슷한데요. 그거랑 이름이 똑같은데 이제 규칙이 그렇다라는 거. 크게는 규칙과 불규칙, 그리고 불규칙은 강변화와 혼합변화가 있더라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우리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약변화는요, 규칙 변화 동사예요. 말 그대로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거지. 어떻게? 과거와 과거 분사에서 어간의 모음이 따로 변하지는 않고요. 규칙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볼게. 어떻게 규칙적이냐면, 부정형. 요거는 현재형이랑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죠. 부정형에서는 에나, 에으로 끝나고, 과거에는 테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게와 트로 감싼다. 과거에 테를 붙이고 과거 분사의 게와 테로 감싸는 요게 바로 일단 기본적인 규칙 변화입니다. 그럼 봐봐. machen. 여기 어간을 가지고 과거에는 막테 테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게와 테로 이 마흐를 감싼다. 아, 요게 규칙이구나 해요. 그럼 한 칸만 만들지 왜 이렇게 칸을 많이 만들었겠어? 또 예외가 있겠죠? 그럼 다음 동사를 볼게. Fotografieren, 사진 찍다라는 동사인데요. 역시나 n을 빼고 여기가 어간이잖아. 어간에다가 테를 붙여. 여기까지는 규칙이네. 그리고 게와 테로 감싸야 되는데 게 없어지고 테만 남았네요. 게 어디 갔어?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어간으로 끝나는 동사는 과거분사에서 게를 생략한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 그래서 게 빼고 테만 붙인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게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게가 생략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으니까. 메수흔도 한번 볼게요. 어간만 이렇게 딱 하면 메수흐지? 과거에 테를 붙여. 요거는 규칙이네. 그치? 그리고 게에다가 테로 감싸야 되는데 게가 없네. 게왜 없어? 맞아. 메수흐는 비분리 동사야. 비분리 동사는 게를 생략한다. 그래서 테만 남아서 이렇게 가로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지금. 생략할 때도 있더라. 아인카우프는 볼게요. 아인이라는 분리전천은 어차피 맨 뒤로 가니까 빼고 이렇게 카우프라는 어간에다가 표시를 좀 해서 역시나 테가 붙었어. 과거에는 카우프 테가 되었죠? 그리고 여기는 게와 테로 감싸야 되는데 게가 맨 앞에 없고요. 여기 감싸고 있네. 이렇게 감싸고 있네. 왜? 분리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게가 전철 다음에 와야 해서. 아, 그래서 뭐 이런 예외적인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규칙은 뭐냐면 규칙 동사일 때 과거에는 테, 과거 분사에는 게와 테로 감싼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요게 규칙 동사입니다. 영어에 ED가 붙는 것처럼 독일어에는 태와 게트가 붙는다. 요게 기본 원칙이에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불규칙도 봐야지. 불규칙 중에서도 강한 변화, 강변화를 한번 볼게. 어떻게 해야 이게 강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변화 동사는요, 일단 특이한 점. 과거에는 원래 약변화 동사에서 태가 붙었잖아. 강변화 동사는 어미에, 과거의 어미에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에서 원래는 약변화 동사는 게와 트로 감쌌잖아. 근데 게와 엔으로 감싸네. 요거 약변화 동사랑 다른 점이죠. 규칙 변화 동사랑 다르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니야. 이 X는 뭐였냐면 여러분 표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써 있는데 어간의 모음이 변하는 걸 표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과거 분사에서 어간의 모음이 변한다. 모음이 여기 변하고 여기는 변할 때도 있고 안 변할 때도 있어서 여러분 책에 괄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일단 기본적인 원칙부터 보자. 자, 부정형에서 요 어간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 갭이죠? 근데 갑자기 갑이 되고 테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게와 에로 감쌌어. 갭을 게와 에로 감쌌어. 그러고 보니까 어간의 모음이 변했네. 게벤에서 갑이 됐다가 게벤이 됐어. 에아 에로 변했네. 이렇게 모음도 변하고
과거에 태가 안 붙고 과거 분사를 개와 엔으로 감싼 거. 요게 강변화 동사의 지금 특징이었죠? 내면도 볼게요. 내면도요, 여기 어감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 내면도요, 갑자기 남이 됐고요. 태 같은 건 없지? 요거는 없어. 요거는 쓰지 않아. 그리고 갑자기 개와 엔으로 감싸긴 했는데, 다시 아가 오가 되었어. 그러면은 모음이 이것도 변했네. 애가 됐다가, 아가 됐다가, 오가 되었네. 모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백인랜도 보겠습니다. 어간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백인인데, 백간이 됐고요. 심지어 여기서 백곤이 됐어. 개와 엔으로 감싸야 되는데, 개는 사라졌어요. 자, 일단 개가 사라진 이유부터 한번 보자. 개가 사라진 이유는 맥인랜 같은 동사는 비불리 동사거든. 비불리 동사는 과거 분사에서 개를 생략해야 돼서 개는 사라지고 엔만 남았고요. 모음의 변화를 보면 맥인랜, 백안, 백온랜 이 아오로 변했네. 모음이 이렇게 변해. 아인라덴도 볼게요. 아인라덴은요, 여기 분리전철 빼고 어간에만 일단 표시를 하고 라덴이요, 루트가 되고 아인길 라덴이 되어서 개와 엔으로 감쌌고 여기 라덴은 여기 다시 있어. 그러면은 아인 라덴이 루트 아인 아인길 라덴 아우 아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모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모음이 바뀌는 걸 가지고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양한 유형이 표가 막쫙 있거든요. 그 표를 정리해 조금 이따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도 볼게. 이번에는요, 혼합 변화예요. 방금 한게 강변화야. 강변화도 불규칙인데 혼합 변화도 역시 불규칙입니다. 근데 강한 거보다는 약하고 약변화보다는 강하겠지. 무슨 말이냐면 혼합 변화 동사는요, 과거와 과거 분사에서 여기 태가 붙고 개와 태로 감싸는 거. 요거는 약 변화 동사의 특징, 규칙 변화 동사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약 변화의 특징도 있어. 그러면서도 과거와 과거 분사에서 뭐 어간의 모음이 변하는 거, 모음이 변하는 거는 강변화 동사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강변화 동사의 특징도 있습니다. 약한 거랑 강한 게 합쳐져서 얘 이름은 혼합 변화예요. 혼합 변화 동사든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동사는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개수가 제일 적어요.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할 정도로 자주 쓰이는 동사이고 개수가 적은 동사입니다. 한번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 이 비센이란 동사도요, 간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 자, 비센이요, 여기 태로 붙고 게트가 되었네. 약변화 동사의 특징이다. 반면에 비센, 부스, 게 부스트, 이가 우우 이렇게 변했어요. 모음이 변했죠? 요거는 강변화 동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약변화 동사와 강변화 동사의 특징을 합친 것이 바로 혼합 변화 동사더라. 역시나 랭크도요. 어감만 표시를 하고 태, 게트 요거는 약변화 동사의 특징. 근데 애가 아가 됐다가 아가 되었으니까 요거는 강변화 동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ring and도요. 어감만 표시를 일단 하고 태가 있고 게트가 있는 약변화 동사의 특징에다가 bring any, brought, gebracht가 됐으니까 모음이 바뀌었네. 강변화 동사의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can랜의 이 can도요. 태, get라는 약변화 동사의 특징도 있는 반면 모음이 에, 아, 아 하고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강변화 동사의 특징도 있어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불규칙하더라. 그래서 얘는 혼합 변화더라라는 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뭐할 거냐면 방금 강변화 동사에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책에도 65페이지에 보면 엄청 긴 표가 있거든? 그 표가 총 9줄이에요. 9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여러분 책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3개로 줄여줄게. 3개로 줄여줄 건데 어떻게 줄여주냐면 일단 첫 번째 3줄을 보세요. 첫 번째 3줄은요, 여러분 아, 이, 아 아, 우, 아, 에, 아, 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거를 선생님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1, 2, 1 유형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1, 2, 1 유형. 무슨 말이냐면 아로 아인데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와. 아였는데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와.
애였는데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요 과거형에서만 특별한 경우, 요런 경우를 세 개를 가지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모든 동사를 다쓸 수는 없어서 각그

유형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동사식만 썼거든요. 요거 한번 봐봐. fallen, feel, 게 fallen. 아, 이, 아 유형 맞죠? 할텐, 힐트, 게 할텐. 아, 이, 아 유형 맞지? 이런 식으로 과거형에서 한번 바뀌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유형들을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아, 우, 아 유형도 볼게요. 라덴, 루트. 아, 이게 라덴. 아, 우, 아 맞죠? 아, 우, 아 맞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유형을 1번으로 묶었습니다. 에아에도 마찬가지예요. 에, 아, 에.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만 다시 돌아오고, given, gap, given.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유형들. 얘네들을 가지고 1, 2, 1 유형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 있는 동사들은 뭐냐면 그표 아래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사들이 또몇개 나오거든? 거기 있는 동사들 중에서도 중간에만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사들을 가지고 요 1번 유형에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강변화 동사들을 가지고 총 3개의 유형에 집어 넣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1번 유형에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요. 여러분 책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해당하는 I, 2, 2, 2, 5, 5 유형이에요.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1, 2, 2 유형으로 불러볼게. 왜 그래? 여기서 한번 바뀐 게 과거분사에서 유지가 되는 거. 자, 봐봐. 과거에서 한번 바뀐 게 과거분사에서 유지가 되는 거. 이런 거를 1, 2, 2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I, 2, 이, 요렇게 바뀌는 거. 앞에 있는 동사 두 개만 한다 그랬어. 라이, 리, 리. 요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과거에서 바뀐 동사의 어간의 모음이 과거 분사에서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1, 2, 2 유형이고요. 2, 5, 5도 마찬가지로 1, 2, 2 유형입니다. 2, 5, 5. 2, 5, 5. 요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두 번째 유형에 넣을 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툰이라는 동사도 설명하고 있거든? 그것도 여기 넣을 수 있는 거지. 툰, 탓, 게, 탄 해가지고 우, 아, 아 유형이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가 같은 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 2번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요. 맨 아래에 있는 네 개의 줄을 하나로 또 묶을 거예요. 에, 아, 오. 이, 아, 에, 이, 아, 오, 이, 아, 우. 완전 다 다르잖아? 그래서 1, 2, 3 유형이에요. 어간에 있는 모음이 세 개가 다 다른 경우를 이제 세 번째 유형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에, 아, 오. 완전 다르네. 에, 아, 오. 완전 다르죠? 이렇게 다른 경우를 세 번째. 이, 아, 에, 이, 아, 에. 완전 다르죠? 다른 경우를 세 번째. 이, 아, 오. 이, 아, 오. 완전히 다르죠? 이, 아, 우. 이, 아, 우. 역시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세 개가 다 다른 경우, 제일 불규칙한 경우, 요거를 우리가 세 번째에 넣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동사 리겐도요, 마찬가지로 이, 아, 에.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니까 요세 번째 유형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려는 말은 뭐냐면, 모든 동사가 불규칙한데 이걸 유형을 막 9개, 10개, 뭐 20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총 3개로만 나눠서 이렇게 유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걸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음이 변하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모음만 변하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자음까지 변해요. 즉, 얘네들은 자음도 변하지만 이렇게 모음도 변하거든. 결국 얘네들도 전체를 다 모음이 변하는 유형으로 해서 총 3개로 우리가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과거형을 봐봐. took, but, as, feel, ging, come, list 다 발음하기가 편해. 결국 독일인들이 이렇게 과거형을 쉽게 만든 이유는요, 결국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좀 쉽게 만들어 보려고 이걸 편하게 쓰다 보니, 편해지니까 규칙에 잘안 들어맞고 불규칙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 입이 편하려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불규칙해진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선생님이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거든요. 세개 중에 하나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음이 변하는 동사들 이런 것들이 있고 결국은 입이 편해지려고 이쪽으로 진화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얘네가 불규칙하더라. 불규칙한데 자음도 변할 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 모음도 변할 수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총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문법을 쓸 때마다 이렇게 유형 세 개를 가지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 익숙하게 하는 거. 결국 독일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입에 익숙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문법적으로 불규칙하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발음을 해보면 아, 왜 이걸 독일인들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일어에서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똑같거든요. 영어에서도 비동사가 제일 불규칙한 거 알아요? 비동사 진짜 많이 쓰는데 뭐 is, was, been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불규칙하죠? 마찬가지로 독일어도요. 제일 자주 쓰는 sein, haben, werden 이런 동사가요. 제일 불규칙합니다. 왜 그러한고 하면 이미 불규칙하게 맨날 쓰던 거를 야, 규칙대로 바꿔. 이렇게 하면 누가 바꾸겠어? 나 항상 이렇게 써왔는데 왜 바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제일 자주 쓰이는 이런 동사들은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해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Sein war gewesen, haben hatte gehabt, werden wurde geworden.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한다. 제일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오히려 제일 불규칙하더라. 그래서 외워줘야 하고요. 또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열심히 안 외워도 저절로 외워지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현재 완료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시제인데 중요한 거는 구어체에서 쓴다. 구어라는 거 뭔지 알죠? 일상생활에서. 일상에서는요, 과거를 나타낼 때 독일인들은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씁니다. 과거를 안 쓰고 현재 완료를 쓴다고, 구어체에서는. 그럼 형태는요,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는 현재 완료가 have pp 이렇게 외웠잖아요. 독일어는 현재 완료가 haben이나 sein이라는 이 완료 조동사에다가 PP 형태, 과거 분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3단 변화를 지금 본 거잖아. 이 과거 분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를 만들어 주려고. 자, 용법은요. 과거의 사실이나 경험, 그리고 현재 막 완료된 사건을 할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ind Sie schon einmal in Freiburg gewesen? 당신은 한번 벌써 프라이부르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경험을 물을 때 sein gewesen이라는 요 과거 분사에다가 조동사를 사용한 형태 요걸 사용하고요. Ich habe gerade zu Mittag gegessen. 나는 지금 막 점심을 먹었다라는 문장인데요. 막 완료된 사건이죠? 요럴 때도요. haben이라는 조동사에다가 gegessen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 형태를 가지고 현재 완료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왜 자인이랑 결합했고, 얘는 왜 하벤이랑 결합했지? 요게 우리의 핵심이고요. 문법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언제 자인의 도움을 받을까? 언제 하벤의 도움을 받을까가 이 현재 완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언제 자인하는지, 언제 하벤하는지를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sein이랑 결합하는 동사가 일부 있고 그 외에는 다 haben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sein이랑 결합하는 걸 먼저 외워줘야겠죠? 그거 빼면 다 haben이랑 결합을 하니까요. 자, 완료형에서 sein을 취하는 동사는요. 일단은 자동사예요. sein, 자동사 이렇게 외우세요. sein이랑 결합하려면요. 일단은 자동사예요. 자동사. 근데 모든 자동사가 sein 결합하는 건 아니고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 변이사, 얘네들만 자인 결합합니다. 이 말인즉슨 자동사 중에서도 변화나 이동이 아니면 하벤 결합을 한다는 뜻인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동하는 자동사 먼저 볼게요. 변이사 중에 이자를 볼게요. 이동하는 자동사. 예를 들어서요. gehen, kommen, fahren, fliegen, laufen, steigen, fallen, ankommen. 이런 것들 다 이동이랑 관련이 있죠? 뭔가 움직이는 거잖아? 얘네들은 자인 결합을 합니다. 요 책에 있는 예문은요, 요첫 번째 예문인데요. 예를 들어볼게. Wir sind in die Schweiz gefahren. 우리는 스위스로 차를 타고 갔다라는 문장이야. fahren이란 동사는 어때? 이동을 해. 그치? 스위스까지 간 거잖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자동사니까 자인결합, 이동의 자동사 자인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시험엔 요것도 많이 나오거든. 똑같이 gefahren인데 어떨 때는 haben 결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봐봐. Er hat mich nach Hause gefahren. 그는 나를 집까지 집으로 태워 주었다라는 문장이에요. fahren이요. 자동사로 쓰이면 타고 가다이지만 타동사로 쓰이면 누구를 차로 태워주다라고 해서 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돼. 그러니까 얘는 행위를 나타내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인결합할 수 없고 haben 결합합니다. 그럼 여기 별표해 놓은 fliegen도 한번 볼게요. Ich bin nach Berlin geflogen. 나는 베를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라는 문장인데요. fliegen이 자동사로 쓰이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자인결합을 합니다. 그러나 fliegen이 만약에 타동사로 쓰여서 비행기로 누구를 태워주다라는 문장이라면 얘는 haben 결합을 하겠죠. 보세요. Der Pilot, 그 파일럿은 hat uns, 우리를 베를린으로 비행기를 태워주었다. 뭐 자연스러운 문장은 아니지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이럴 때는요, 똑같이 fliegen 동사이지만 요거는 행위를 나타내는 타동사입니다. 우리를 태워준 거거든. 그럴 때는 haben 결합한다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이자 중에서도요, 이번에는 변화를 표현하는 자동사, 변자를 볼게요. 상태가 변한 거야. aufstehen, sterben, passieren. 이런 동사들은요, 어떤 다른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한 거거든. 일어난다든가, 죽는다든가,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자인결합합니다. Zum Glück, 다행히도, es ihr nichts passiert. 그녀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예요. passieren 동사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자, 변화의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인결합하더라라는 거. 변자, 그쵸?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도 아셔야 돼요. 기타는 세 개예요. sein, werden, bleiben. 이렇게 세 개가 기타 동사인데요. 얘네 세 개는요, 자인결합합니다. werden 동사죠? 자인결합합니다. es hat geworden. 그는 의사가 되었다. 요거 자인결합이죠. werden이니까. den ganzen Tag, 하루 종일. bin ich zu Hause geblieben. 나는 집에 머물렀다. bleiben 동사죠? 역시나 자인결합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변화의 자동사, 이동의 자동사, 그리고 얘네 세 개는 자인결합하고 그 외에 모든 건 합행결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 언제 합행을 취하냐? 계속 했던 말이죠. 자인이 아니면 합행이다. 자인을 조동사로 취하는 동사를 빼고 모두 다 합행.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은 자인이랑 결합하는 걸 먼저 외워요. 그럼 그거 빼면 다 합행이니까. 예를 들어 볼게. Sie hat ihrer Mutter sehr oft geholfen.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매우 자주 도와준다라는 문장인데요. helfen 동사는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자동사야. 자동사인데, 요 자동사는 변화의 자동사도 아니고 이동의 자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자인이랑 결합하지 않는 자동사죠. 그러니까 haben 결합을 하더라.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비인칭 동사입니다. Gestern hat es viel geschneit. 어제 눈이 많이 왔다라는 동사인데요. schneien이라는 동사. 눈이 오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비인칭 주어 s, 날씨를 나타내는 s랑 쓰이기 때문에 항상 haben 결합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타동사는요. haben 결합합니다. 아까 fahren이란 동사가 타고 가다 말고 뭐뭐를 운전하다 일때 타동사였잖아. 여기 그 타동사란 특징이 목적어가 오는 거죠. Ich hab den Wagen gefahren. 나는 그 자동차를 운전했다. 이거 타동사지? 타동사는 무조건 합행결합. 그 다음에 요네 번째 거는요. 여러분 책에 없고 선생님이 쓴 문장인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기동사는요. 무조건 합행결합입니다. 제기동사 이거 못 쓰였어. Sich vorhin über 사격 구문 쓰였잖아. 요 제기동사는요. 항상 합행결합이어서 여기 합행결합.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서는 합행 결합하더라. 그러니까 합행 결합하는 건 너무 많아서요. 다 외울 수 없고 자인 결합하지 않는 건 합행 결합이다. 이렇게 해서 제외하고 외우는 게더 빠릅니다. 자, 그다음 과거 시제는 그럼 언제 쓰는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일상에서

0: 주어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럼 과거 시제는 언제 쓰냐? 과거 이야기를 하긴 해. 근데 어디서?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신문 기사라든지 잡지라든지 소설 책이라든지 이렇게 문어 채용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문어에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과거 시제를 쓰더라. 근데 과거 인칭 변화는 어떻게 하냐면요. do랑 via, ia지일 때는요. 현재 완료, 현재 인칭 변화랑 똑같아. 근데 어디서만 다르냐 하면 1인칭 단수인 is일 때랑 3인칭 단수인 해야지 s일 때는요. 여기가 어미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고.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게 현재 인칭 변화와의 차이겠죠? 여기가 유일한 차이여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러면은 어미에 뭐가 붙는데 그거 뭐 가지고 만들어요? 기본형은요. 우리 3단 변화 외웠던 거요 가운데 거야. 막테, 하테, 바, 푸어. 이렇게 가운데 과거형 있죠? 과거형 외웠던 거. 3단 변화 중에 과거형 외웠던 이두 번째 형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is나 해야지 s일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나머지는 현재 인칭 변화랑 똑같이 st, en, et, en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라는 거죠. et 아니고 그냥 태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은 좀 볼게요. 일단은 마흔 먼저 보시면요. 요 막태를 가지고 요게 기본형이야. 과거에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냐 안 붙여주냐의 차이인데요. is랑 해야지 s일 때는 아무것도 안 붙여서 막태 막태입니다. 왜안 붙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is나 해야지 s는요. 너무 자주 써.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글을 쓸때 우리가 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 얘기 많이 하죠. 내 얘기 많이 하고 해야지 s 그나 그녀의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미를 아무것도 안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s나 해야지 s일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do일 때는 st, via일 때는 에나 en 여기서는 n만 붙은 거네. 이어일 때는 태, 지일 때는 여기도 n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현재 인칭 변화랑 어미가 똑같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벤일 때도 마찬가지로 하태를 가지고 어미를 붙여주는 거죠. 이시와 에야지 에스일 때는 빼고요. 자인일 때도요, 와를 가지고 어미를 붙여주는 거죠. 근데 언제 빼고? 이시와 에야지 에스일 때 빼고. 파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푸어에다가 어미를 붙여주는데 언제 빼고? 이시와 에야지 에스일 때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형을 가지고 요 기본 어미를 쓰되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에서는 아무것도 안 붙인다. 그래서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의 형태가 똑같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자주 쓰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좀 효율적이겠죠? 서술을 할때 이거 언제 다 써, 그치? 그래서 서술을 할때 효율적으로 하려고 1인칭이랑 3인칭 단수에서는 아무것도 안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용법을 볼게요. 그럼 이거 아까 언제 쓰냐고 했냐면 선생님이 신문 기사나 소설이나 뭐 이렇게 글에서 쓴다, 문어체에서 쓴다라고 했어요. 주로 그래서 보시면 동화나 소설이나 이력서 같은 이렇게 글에서 쓴다, 문어에서 쓴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편해. 문어 채용 시제다. 과거를 말하는 문어 채용 시제는 과거 시제고, 과거를 말하는 구어 채용 시제는 현재 완료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하거든요. 봐봐. Es war einmal ein kleines Mädchen. 옛날에 한 작은 소녀가 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보통 동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를 말을 쓴다는 거지. 문어체잖아요. 문어체에서는 과거를 쓸때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사실 이거예요. 근데 구어에서는 과거 사실을 원래 현재 완료로 쓴다고 했잖아요. 말할 때는 현재 완료로 과거를 말하는데 중요한 거. 자인이나 하벤 같은 경우는 구어에서도 과거를 쓴대. 문어에서도 당연히 과거를 쓰지만 구어에서도 자인이나 하벤은 과거 시제를 쓴대요. 예를 들어 볼게. Wann wart ihr auf dem Oktoberfest? 너희들 옥토버페스트 언제 갔었어? 라는 문장이에요. 이거 되게 구어적인 문장이잖아.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 일상에서. 그런데 Seit gewesen이라는 이렇게 현재 완료를 안 쓰고 vat라고 과거 시제를 쓴다고.
1: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0: Wie war das Wetter in Bonn? 본의 날씨가 어땠어? 이것도요, 평소에 물어보는 거잖아, 일상에서. 그러면 현재 완료를 써야 맞는 것 같은데, ist gewesen 같은 걸안 쓰고, war을 쓴다고, 과거 시제를 쓴다고요. 이상하죠? 현재 완료를 안 쓰고, 과거를 쓴다고요? 또 하나 더 볼게. Er hatte gestern einen Unfall mit dem Fahrrad. 그는 어제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마주했다. 사고가 났다라는 문장인데요. 원래라면 이게 평소에 그냥 하는 말이니까 hat게 hat를 쓰는 게더 맞는 것 같은데 구어체에서도 hat라는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어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잘안 쓰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 왜안 쓸까? 자, 보세요. 짧게 베진 길죠. 와트 어때? 짧아. 일스케 베진 길죠. 와 짧아요. 핫게 핫 길죠? 핫에 짧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인이나 합에는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 자주 쓰는 단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는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 시제를 만들 때 이렇게 현재 완료로 만들어 주려면 입이 아프잖아.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쓰는 동사들은요. 과거 시제를 활용한다. 어디서도 구어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과거 시제 정리해 볼게요. 과거 시제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때 쓰는 거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가지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문법에서 나오면 또 실수가 많고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과거 인칭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is일 때 그리고 에어지 s일 때 요때 어미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가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 너무 자주 하니까 서술의 효율성을 주려고 아무것도 안 붙여버리는 거야. 요거 언제 다 써요? 귀찮게,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어미에 아무것도 안 붙인다는 게요 과거 시제의 특징이고요. 나머지 거에는 근데 다시 규칙적으로, 현재 인칭 변화처럼 규칙적으로 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쵸? 그리고 요 막태 같은 거, 이렇게 st, n, 태, n 이렇게 붙는 거, 규칙적으로 붙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요 3단 변화 중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은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요 가운데 걸 가지고, 과거형을 가지고, 기본형을 두고, 그 다음에 어미를 붙인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과거 시제 형태까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과거 시제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빌트지나 슈피겔 같은 거, 잡지나 신문 한번 찾아보시면서 과거형을 좀더 눈에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츄스!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12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시기인 만큼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쏙쏙 와닿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시기들도 여러분이 지나온 시기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가장 최근에 겪은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에 대한 발달 특징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조금 지나간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겪은 이야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은 청소년기의 성장 급등과 그리고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제에 의하면 이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이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발달 특성으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아중심적 사고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유아기에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나타났던 자아중심적 사고가 자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때에는 자기 관점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온갖 세상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온 세계의 관심이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중심적 사고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자아중심적 사고와 관련해서 엘카인드가 제시하고 있는 상상적 관중 그리고 개인적 우화의 사고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발달부터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신체 발달에서 이 시기는 신체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신체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던 이전에 또 다른 특징적인 시기 있었죠. 언제였을까요? 바로 영아기인데요. 영아기에는 자고 일어나면 크고 자고 일어나면 크고 그래서 1년 사이에 무려 25cm나 자라났던 제1성장 급등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영아기에 이런 제1성장 급등기만큼 자, 이 시기에도 청소년기에도 굉장히 빠른 신체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제2의 성장 급등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키가 성장하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신체 성장에 빠른 발달을 보여줍니다. 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그 아동기의 후반기인 10살에서 11살경에 시작이 되고요. 남자아이들은 한 1, 2년 정도 늦게 시작이 되죠. 그죠? 12에서 13세경에 성장 급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키와 몸무게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남자아이는 남자다워지고 여자아이는 여자다워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제 자신의 성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 뒤에서 성적 성숙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에 있어서의 성장 곡선 그리고 생식기관 두뇌의 임파선 조직의 자 성장 곡선은 조금 다른 모습의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신체 성장에 있어서 제2 성장 급등기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는 신체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임파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른 아동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걸볼 수가 있고요. 자, 두뇌 곡선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기에 빠르게 성장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식기관에 있어서는 청소년기 이후에 빠른 이런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체 성장에 있어서도 갑작스럽게 이 시기 동안에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성장과 생식기관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자, 이 옆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아의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생식기관에 대한 설명, 임파선 조직, 그리고 두뇌 등에 대한 설명은 단어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성적 성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적 성숙은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남녀의 신체에서 원래 태어난 그 자기의 생식기에 있어서 기능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이 이루어지는 2차 성장이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성 호르몬의 분비 때문인데요. 자, 이 시기가 되면 청소년기가 되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뇌하 수체에 성 호르몬을 분비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뇌하 수체에서는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호르몬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관인 고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난소와 고환에서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녀의 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남성의 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다. 그리고 여성의 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남녀 모두에게서 분비가 됩니다. 자, 남녀 모두에게서 분비되는데 왜 이거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할까요? 이둘다 분비되지만 비율의 문제이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둘다 분비되지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둘다 분비되지만 안드로겐 호르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호르몬의 상대적인 양의 차이에 따라서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자, 변화하는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EBS 플러스에 보면 성 호르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성 호르몬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안드로겐은 주요 남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어깨가 넓어지고 엉덩이는 좁아지고 남성 고유의 체격을 형성하게 하는 이런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로겐 안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안드로겐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 발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남성의 생식기관인 고환과 음경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정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등 이렇게 남성의 2차 성징과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 테스토스테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 호르몬 살펴볼까요?
여성 호르몬은 우리 에스트로겐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에스트로겐은 주요 여성 호르몬으로서 여성의 그 여성다운 모습과 그다음에 여성의 생식기관을 자극해서 여성의 신체가 이렇게 여성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하고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관들이 발달하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과 더불어서 함께 분비되는 것으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는데요. 자,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분비가 되고요. 자궁 내벽을 두껍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런 호르몬의 작용과 관련해서 신체의 그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시상

드디어 이렇게 성적 성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초경이 나타나는 평균 연령은 대략 12살 내외인데요. 최근에 성숙이 빠르게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성숙의 가속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성숙의 가속화 현상 때문에 초경 연령이 평균적으로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소는 이제 난자를 생성하는 기관이고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고 그리고 이런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또 난자가 생성이 되는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생식 능력은 초경을 한 다음에 1, 2년 지난 다음에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골반 크기는 초경 후 6년 정도 지나야 성인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성다운 몸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자의 성적 성숙 살펴볼까요? 남자의 성적 성숙은 성장 급등이 일어나기 1년 전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고환이 성장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를 생산하는 주요 기관, 고관이 성장 급등과 맞물려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정자는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자가 생성되는 이 기관은 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다라고 우리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성숙의 가속화 현상. 우리 아동기에서도 이야기해 봤었는데요. 자, 성숙의 가속화 현상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었죠? 청소년들이 이전 세대보다 빠른 속도로 신체 구조를 어른의 모습으로 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의 가속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오늘날에 우리가 영양적으로 조금 더 이전 세대들보다 잘 먹기 때문에 신체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서도 그렇지만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오는 이런 다양한 성적 자극들의 외부의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영향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가속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녀의 성적 성숙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가 발달을 하고 남성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것에 대한 사례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성도 마찬가지로 생식기와 관련된 것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성장의 가속화 현상, 2차 성숙의 가속화 현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성숙의 가속화 현상의 그 범위에서 평균적으로 성숙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조숙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아가 만 8세 이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가는 무렵에, 그 다음에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성조숙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여아가 조금 더 많이 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성숙이 일어나게 되면 빠르게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너무 어린이 키에 멈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이 빠르게 성숙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요.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찾아서 여기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몽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남성의
성적인 성숙과 관련된

한 사안입니다. 자, 신체적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청소년은 가지게 될까요? 자, 청소년의 신체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키도 막 되게 빠르게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신체 각 부위의 발달은 또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체의 균형을 잃게 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타나기도 하면서 나는 언제 나타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난왜 이렇게 빨리 나타났지? 라고 하는 위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신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신체상은 신체적 자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인데요. 자, 이 신체상은 객관적인 실제 외모에 대한 어떤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체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자신의 정신적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급격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이 자신의 신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주관적인 나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자신에 대한 신체상은 자, 존중감이라든가 전반적인 만족감, 생활 만족도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아무래도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매체인데요. 자,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그리고 보다 좀 엄격한 편이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날씬하고 날씬하다 못해서 굉장히 마른 몸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쁜 얼굴, 이렇게 좀 성형을 해서라도 예쁜 얼굴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여지곤 하는데요. 자, 이런 다른 사람의 기준을 적용해서 자신을 보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숙과 만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성숙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조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성징이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만숙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성격과 사회적 행동의 이 조숙과 만숙은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숙. 빠르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과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숙은 나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거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할수 있습니다. 자, 조숙과 만숙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남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조숙이 남자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찍 성장하는 남자아이들은 다른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신체 활동이라든지 운동 기술 면에서 조금 더 힘이 세고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쟤는 운동을 잘하네, 힘이 세네 등으로 인기가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동년배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내가 힘이 세고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를 경험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비행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요. 요런 부분도 함께 주의해야겠죠. 성인의 책임을 일찍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성숙해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함께 성숙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는 훨씬 더 성숙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책임질 수 있잖아, 더 잘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일찍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숙 여자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까요? 자, 여자아이들은 침착한 성향, 자제력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침착하게 자기 할 일에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체격이 외적으로 풍만해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또래 관계에서 성적 조숙으로 인한 따돌림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조숙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원인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있어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만숙을 살펴볼까요? 자, 만숙의 경우에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느리게 성숙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체격이 왜소해요. 그리고 힘과 운동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 위축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혼자 책을 읽거나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일로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아이의 경우에도 신체적인 성숙이 덜 이루어지면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조숙과 만숙이라는 거 사실 몇년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는 2, 3년 빨리 나타나는 거고요. 어떤 아이는 1, 2년 더 평균에서 늦게 나타나는 것일 뿐, 언젠가는 다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에 있어서의 개인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달의 개인차로 받아들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동기에도 우리가 한번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서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먹는 것의 변화로 인해서 좀 비만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정상 체중 범위보다 20%가 초과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비만은, 자기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자, 그런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만이 그냥 단순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상이라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는 뭐 이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자신의 신체상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다시금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비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기에 건강과 관련해서 식이장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이장애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있어서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식이장애라고 하겠죠. 그죠? 자, 먹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나타납니다. 먹어야 하는데, 잘 먹어야 하는데,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거식증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거식증은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는 증상이 거식증입니다. 자, 체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비만이 될까봐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신적

근본적인 원인이 좀 문제인 거예요. 자, 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먹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자, 음식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거 그냥 먹으면 되지. 얘가 거부하는 건데, 뭐, 너 그런 마음을 풀고 먹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해지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자꾸 다 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말라서 지금 거의 소멸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굉장히 뚱뚱하다, 살을 더 빼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설사약을 복용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왜곡된 신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왜곡된 신체상, 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이 아이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폭식증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폭식증은 거식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음식을 조절할 수 없는 식이장애 중 하나라는 것은 맞는데요. 자, 다른 이름으로는 신경성 대식증, 신경성 폭식증이라고도 해요. 자, 어떤 증상인지 살펴보면 먹고 싶은 욕구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참다 참다 참다. 자, 먹고 싶은 걸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 번에 매우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바로 후회하면서 억지로 토해내거나 변비약 이뇨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걸 참을 수 없어서 참다가 폭발적으로 먹고 후회하고 토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식증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폭식증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심리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원인에 대해서 가족과 그리고 심리 상담과 때로는 의사의 처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식이장애에 대한 단어적인 설명 EBS 플러스에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 흡연 여러분의 몸에 안 좋고요. 음주도 역시 여러분의 몸에 안 좋습니다. 자, 음주와 흡연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쁘겠지만, 과한 음주와 흡연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쁘지만, 성인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는 더 장기나 조직, 세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음주와 흡연을 접하는 것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음주와 흡연을 마구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음주와 흡연은 건강에 언제나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청소년의 인지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인지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청소년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제는 청소년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적 조작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이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리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추리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이전 시기보다 좋아집니다. 자, 이처럼 아동기에도 한 차례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능력이 발달됐지만 거기에서 한 차례 더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고들이냐면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체계적 조합적 사고, 이상주의적 사고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에 할수 있게 된 추상적 사고부터 우리 어떤 사고 능력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적 사고를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추상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도 머릿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떠올리거나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정신적 개념이나 과정을 우리 추상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기에는 눈 앞에 있는 사물이나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지만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이라던가 우정이라던가 믿음이라던가 여러분 이런 거뭐 우리 만질 수 있나요? 아니면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 안에만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자, 정신적인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이런 개념이나 현상들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추상적 사고입니다. 자, 이처럼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자, 생각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관심 영역 또한 넓어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로는 그래서 정의가 뭘까, 행복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림에서도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 연역적 사고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가설 연역적 사고는 이런 거죠. 가설적 사고는 현재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과 같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사고를 가설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뭔가가, 있다면, 혹은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수 있는 사고를 가설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가 연역적 추론 혹은 연역적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연역적 추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출발해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를 연역적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사람이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당연히 죽죠? 그러면, 자, 나는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자,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될 거죠? 아, 우리 모두 다 죽겠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 원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고, 연역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청소년은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연역적으로 사고를 함으로써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가설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가설적 사고는 그림, 만약, 뭐뭐라면, 뭐뭐시다 라고 하는 이런 가설을 세우고 사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if then 사고라고도 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if,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사고라는 거죠. 특정 조건하에서 특정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가정을 하고 생각하는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체계적 조합적 사고 살펴볼까요? 자, 체계적 조합적 사고는 정말로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조합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사고하는 것, 체계적 조합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해결책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국민의 보물로서 이 모든 해결책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에 이르게 되는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동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에,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청소년들은 먼저 눈앞에 있는 것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머릿속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데, 저것도 가능한데, 자,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조합을 만들어 본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하나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결국 문제 해결을 해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 조합적 사고입니다. 자, 이상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고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서 이상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가 좀 존경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왔던 인물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정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주변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상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하면서 보는 사고가 이상주의적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존경한 인물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요즘에 지금 올림픽 중이니까요. 자, 뭐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한 그렇게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한게 기준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의 어려움에만 부딪혀도 쉽게 이렇게 그냥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접으려 할 때, 넌왜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비판을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청소년들의 비판은 이상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액체 실험을 통한 체계적 조합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섞으면 노란색이 될까라고 지금 A, B, C, D, E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보충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1, 2, 3, 4라고 하는 어떤 액체가 들었는지 모르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G라고 하는 액체가 있습니다. 자, G에다가 1, 2, 3, 4를 섞으면 노란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G에다가 1, 2, 3, 4를 섞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하나씩 섞자. 그 다음에, 아, 두 개씩 섞자. 그 다음에, 세 개씩 섞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네 개를 한꺼번에 섞는 방법도 있을 거야. 그래서 한 개씩 섞는 방법에는 1, 2, 3, 4 섞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씩 섞는 방법에는 1과 2, 1과 3, 1과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자,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섞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섞어 봤더니 자, 요런 조합에서 노란색으로 섞인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1번 섞어보고, 2번 섞어보고, 대충 섞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 체계적 조합적 사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왜 나타난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 시기에 너무 신체적, 정서적으로 변화가 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힘들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외모, 행동 등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몰두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대체적으로 15살에서 16살 경에 정점을 이루다가 이제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엘카인드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을 상상적 관중하고 개인적 우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상상적 관중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상상 속의 관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서 항상 관중이 있어요. 자기의 머릿속에 상상적 관중이 있어요. 그래서 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상상적 관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관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자신의 외모, 행동 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 이렇게 옷차림새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양말을 짝짝이로 신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비난에도 심한 분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상적 관중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상상적 관중입니다.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를 볼까요? 개인적 우화는 개인적인 우화라는 의미에서 개인적 우화인데요. 자,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어때요? 아무리 지진이 나고 뭐 별의별 뭐 폭격이 떨어지고 그래도 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에게만 통용되는 것 위주로 인식을 하면서 개인적이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치거나 죽더라도 나는 다치거나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너무나 독특한 존재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경험을 한다라고 믿는 것이 개인적 우화. 입니다. 자, 이런 상상적 관중과 개인적 우아의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청소년기의 큰 특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시기의 아동발달 사례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어느 시기일까요? 이 시기의 아동은 이전 시기보다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의 신념이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 성인에 대한 비판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사고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측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가설 연역적 사고와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주의적 사고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사고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우리 청소년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 골라볼까요? 가위를 종이로 오리면 종이가 아프다고 생각한다. 무랄론적 사고죠. 유아기입니다. 정의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일까? 추상적 사고죠. 청소년기와 관련 있습니다. 자, 숨바꼭질하면서 자기 얼굴을 이불로 가려요. 이러면 안 보이겠지? 하는 거. 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저. 그다음에 왜이 세상에는 가난과 폭력이 존재할까? 같은 사회적인 모순을 발견하고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 이상주의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답은 니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입니다. 자,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거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난소와 고환에 전달이 돼서 난자와 정자를 생산을 하게 되는 자, 이 호르몬 뭘까요? 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고요. 나는 안드로겐입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테스토스테론은 안드로겐의 일종인데 나랑 관련이 있겠죠? 자, 간은 유방 발달, 음모 성장 등의 여성 발달을 자극합니다. 그다음에 자, 나는 피하의 지방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여성적인 변화잖아요.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아니죠. 가와 나는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이게 맞습니다. 답은 리을로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이번 논문은 가시기의 성장 급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는 제2성장 급등기로 불릴 만큼 빠른 발달을 하는 것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제2성장 급등기 언제였죠?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와 관련된 설명은 추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맞죠? 유동성 지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아직 아닙니다. 자, 피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일번, 레빈스는 이 시기를 사계절 중 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그리고 인지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쏙쏙 되면서 머릿속에 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을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청소년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봉자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순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거 시제를 처음 접하면서 이제 복합 과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복합 과거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의 시제들이 나옵니다. 동시에 반과거와 또 복합과거 비교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목 보시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11번째 시간 보시면은 근접 미래, 근접 과거, 반과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래하고 과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과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번째 수업에서 배웠던 복합 과거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근접 과거와 근접 미래, 전치사

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근접 과거,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근접 미래, 그거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근접 미래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계속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접 미래는 알레 동사를 기본으로 하죠. 알레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근접 미래, 가까운 미래의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면 문맥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Nous allons arriver à l'aéroport Charles de Gaulle dans 20 minutes 라고 나오죠. 우리는 샤를 드골 공항에 20분 후에 덩이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 되면 뭐뭐 후에. 20분 후에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arrive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Elles vont visiter la Tour Eiffel. 그녀들은 에펠탑을 방문할 것이다. 알레 플러스 visiter 동사 원형 마찬가지죠. 다음, je vais t'attendre devant la porte, d'accord? 라고 합니다.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알겠지? 라고 물어보죠. avoir가 아니죠.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attendre가 기다리다라는 동사예요. 이때 뜨는 너를 직접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뜨의 의와 attendre의 아가 결합했기 때문에 approche로 지금 이렇게 묶인 거죠. 다음 문장, il va se promener avec son chien, 개와 함께 산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가 지금 여기에 대명동사 se promener이기 때문에요, va하고 promener 사이에 재개 대명사 se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문장들이 있다 보셨고, 이제 정리.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의 또 다른 용법,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Où allez-vous? 어디 가세요? 라고 했을 때, Je vais travailler. 일하러 갑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미래보다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근접 미래였어요. 근접 미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별로. 근접 과거 볼게요. 근접 과거는 venir 동사를 쓰되 전치사 the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venir the 플러스 동사 원형 막 뭐뭐 했다, 방금 뭐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거, venir the 다음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요, 뭐뭐 출신이다라고 했어요. 어디 어디에서 왔다,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에서부터 왔다 또는 어디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동사가 나오면 과거다. 그래서 Marie vient de se lever. Venir de se lever. 일어나다라는 대명동사. 그죠? Elle vient de sortir de la chambre. Venir de. 동사 원형 sortir. 나오다. 방에서부터 나왔다. Je viens de prendre une douche. Venir de. 막 뭐뭐를 했다. Prendre une douche가 샤워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Prendre 동사 원형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과거 문장이었고, veni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러 오다라는 뜻이 있다. 아까 alle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 하러 가다였잖아요. alle가 가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venir 동사 원형은 venir가 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venir 동사 원형 뭐뭐 하러 오다가 되겠죠. 자, tu peux venir dîner chez nous?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올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문장 보시면 pouvoir, venir, dîner라고 해서 동사가 세 개가 연달아 나오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프랑스어는 동사가 문장에 세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저녁 먹으러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pouvoir, venir, dîner 이렇게 세 개가 다올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근접 과거였어요. 사실 근접 미래, 근접 과거는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강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반과거가 되겠습니다. 반과거는 만드는 것부터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렵죠. 1인칭 복수의 현재 어간에다가 반과거 어미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 과거와 다른 점은 복합 과거는 조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형태를

상태가 avoir pipi 이거나 être pipi 이거나 그래서 얘와 얘가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방과거는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바뀝니다.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복합 과거처럼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서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볼게요. 자, 1인칭 복수 누의 현재 어간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1인칭 복수 누가 이제 주어잖아요. 그럼 누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관 동사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 흑야에 대해서 누는 흑야의 동이 되죠. 흑야가 되는 동사 원형에서 1인칭 복수는 흑야의 동이죠. 그럼 이 흑야의 동의 어간,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ONS를 뺀 거. 요거를 현재 어간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 어간에다가 방과거형 어미인 이용 이에 에를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그냥 옆에다가 바로 접착제처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흑약을 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방과거형 어간이 되는 거예요. 방과거형 어간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방과후형 어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1인칭 복수의 현재 어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과후형 어미인 이용 이에 에를 붙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방과후가 됩니다. 흑야가 돼의 방과후가 돼요. 그래서 흑야가 돼, 흑야가 돼, 흑야가 돼. 1, 2, 3인칭 단수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흑야가 디용이 됩니다. 흑야가 디에, 흑야가 돼. 요렇게 발음이 되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반과거예요. 그 다음에 헤유시흐라는 동사는 조금 어려운 동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성공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1인칭 복수의 형태가 동사의 변화 형태가 요렇게 됩니다. 헤유시 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ONS를 빼요. ONS를 빼고 이 앞에 있는 요것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기에다가 이제 요걸 붙이는 거예요. 이용 이에 에를 요렇게 붙이는 거예요. 좀 어렵죠, 헤우스의 동사. 요렇게 붙이면 이제 요게 반가워가 되는 거고요. 포운드거 동사 볼까요? 타다, 먹다, 뭐 여러 가지의 뜻이 있죠. 포운드거는 누, 포농이죠. 1인칭의 형태가, 1인칭 복수의 형태가. 포농에서 ONS를 떼고 여기에다가 빼 엔에다가 얘를 붙이는 거예요. 이용 이에 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퍼네 퍼네 퍼네 퍼니용 퍼니에 퍼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페르 동사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좀 독특합니다. 누에서 페르 동사는 누 후종으로 발음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음이 푸종이에요. 페종이 아니라. 저 여기 발음도 나오고 별표 표시까지 돼 있죠. 그 푸종에서 ONS를 떼기 때문에 얘는 발음이 푸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푸제 푸제 푸제 푸즈용 푸즈에 푸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이용이의 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철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발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트르 동사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트르와 아부아는 또 다른데요. 어간의 형태 유의하라라고 교재까지 나와 있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누 에트르 동사는 누일 때누 쏜무잖아요. ONS로 끝나지 않아요. 그쵸? 얘를 기본으로 만들지 않아요. 에트르 동사는 기본 원칙에서 다르죠. 예외죠.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에뜨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떼 에떼 에떼 에티용 에티에 에떼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히 페어 동사하고 에틀 동사는 더 조심해서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얼핏 보면은 훨씬 반가거가 복합가거보다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가거 어떤 점이 다른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습관 및 반복이다라고 했어요. 과거의 습관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한국어 먼저 볼게요. 일요일마다 반복이겠죠?

헨리는 그녀의 남자 형제와 함께 운동하곤 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많아요. 과거는. 방과거는. 왜냐하면 과거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쭉 뭐뭐 하곤 했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과거랑 반과거를 구분을 할 때요. 복합과거는 이렇게 완료된 거, 딱 완료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적으로 표시를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 반과거는 쭉 뭐뭐 하곤 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선적으로 표시를 하곤 합니다. 자, 이제 계속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Chaque dimanche, 일요일 마다죠. Rennes faisait de l'exercice avec son frère. 남자 형제와 함께 운동하�n 했다. 그래서 faisai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습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quand il habitait à Nice, 내가 니스에 쭉 살고 있을 때, 살았을 때, j'allais à la mer avec lui, 그와 함께 바다에 가곤 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알레, 아비떼. 저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내가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복합과거랑 구분되는 거죠. 복합과거는 과거에 완료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과거는 완료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작년 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작년 여름에 그냥 쭉 계속 더웠다는 거예요. 딱 어제 딱 더웠네? 이게 아니고 작년 여름 동안 내내 너무 더웠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까요? Robin a appris le coréen quand il était en Corée라고 나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앞에는 appris라고 해서 복합 과거로 지금 쓰여져 있고요. 뒤에는 il était라고 해서 반과거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껑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이제 로빈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한국어를 딱 배운 거죠. 한국어를 이렇게 그날 배우고, 그날 배우고, 그날 배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는 복합 과거를 쓰고, 뒤에 쭉 살아왔던 그 기간에는 이제 반과거를 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세 번째 볼게요. 과거의 순간적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과거에 어떤 순간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적인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순간적인 행위가 딱 있고 이게 있을 때그 행위가 일어날 때 내가 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뭔가를 내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반과거를 쓰고요. 순간적인 행위는 복합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조금 어렵게 설명이 돼 있죠.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Quand je suis arrivé, ma mère préparait le repas라고 했어요. 내가 도착했을 때, 그죠? 내가 딱 도착한 거는 순간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 순간적인 행위. 이거는 être arrivé라고 해서 복합 과거를 쓰죠. 근데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를 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여기는 반과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하고 계실 때 이때 딱 들어왔네. 이때 딱 들어온 거는 복합 과거. 어머님이 준비하셨던 거는 반과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실은 구분을 하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Quand il a découvert la fleur, son chien courait dans le jardin 이라고 했어요. 그가 그 꽃을 찾았을 때 그의 개는 정원에서 뛰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개가 정원에서 막 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중에 하나의 행위가 뭐냐? 그가 꽃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았을 때 이때는 순간적인 행위, 복합 과거, 아부와 과거 분사. 정원에서 뛰어놀았을 때는 반 과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C 반과거절인데요. 제한이나 현재와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C절에서 반과거가 쓰이면 그러니까 시제가 아니고 제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커피 한잔할까? C용 번외형 카페. 이거 제한하는 문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와 반대되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더 날씬하다면 Si je te plais mince 이렇게 써도 됩니다. 1번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과거의 내용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복합 과거와 반과거를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합 과거와 반과거에서 첫 번째, 완료 여부다라고 나오죠. 완료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합 과거에서는 완료된 행동이다라고 했죠. 완료. 반과거는 지속적인 행동이니까 완료가 아니겠죠. 그래서 미완료, 미가 들어가요. 지속적인 행동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 제한 여부는 한정된 기간이죠. 복합과거는. 왜냐면 완료가 되었어야 되니까 한정된 기간이겠죠. 반면에 반과거는 막연한 기간이 됩니다. 그렇죠? 의미는 또 사건 행위 위주라면 반과거는 상황이나 배경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묘사할 때 보통 많이 쓰죠. 이런 구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문장에서 볼게요. 완료와 미완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장과 비슷한 건데요. Pendant que ma mère nettoyait la chambre, j'ai cassé un verre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방을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청소하고 계실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유리컵을 깬 거죠. 그죠? 그럼 어머니가 방 청소를 이렇게 쭉 하고 계셨는데 내가 유리컵을 딱 깼네? 그 유리컵을 딱깬 거는 완료된 거,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 내가 깬 거. J'ai cassé. 아부와 PP, 복합 과거를 쓰인 거고요. 청소하고 계셨던 것은 지속적인 행동, 네트와이의 반과거로 쓰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료와 미완료의 개념이 됩니다. 두 번째, 시작과 끝이 분명한 기간 대 막연한 기간을 볼까요? Le secrétaire a envoyé 20 lettres en 10 minutes 라고 했어요. En 10 minutes 그러면 10분 만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앞에 엉이 쓰이면 뭐뭐 만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20분 만에 20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10분이라는, 20분이 아니죠. 10분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이 딱 있잖아요. 제한된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거죠. 시작과 끝이 분명해서 아부와 PP, a envoyé 이렇게 쓰인 거예요. 두 번째 문장. Pendant que Marie cherchait son portable, Lucas a gardé sa valise 라고 했어요. Pendant que Marie cherchait son portable 그랬죠? 핸드폰을 찾고 있었어요. 계속,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핸드폰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카가 여행 가방을 그때 딱 지켜준 거죠.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막연한 거잖아요. 얘가 뭐 10분 동안 찾았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반과거를 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사건 행위 대 상황 배경.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e est arrivée, mais personne ne l'attendait 라고 했어요. 그녀가 도착했어요. 도착한 건딱 도착한 시점이잖아요. être arrivée. 과거분사. être를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를 주어에 일치. 그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Il y avait beaucoup de voitures dans la rue. 거리에 차가 많았어요. 하지만 pour y arriver à l'heure. 정시에 딱 도착을 했네요. 거리에 차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이 어떤 거리에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볼이 제 시간에 딱 하고 도착했네요. 여기는 복합 과거에 딱이게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자동차가 많았던 그런 상황과 배경은 아베 반가거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또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때 이제 이런 복합 과거와 반과거의 개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접 미래, 근접 과거, 그리고 반과거까지 봤고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는 복합 과거까지 봤죠. 이렇게 네 가지의 시제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노트 한 권에 정리하셔가지고요. 뭐 현재, 근접 미래, 근접 과거, 반과거, 복합과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의사소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속 가능 여부 묻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시제를 배웠기 때문에요. 근접 미래나 뭐 이런 복합 과거나 이런 시제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겠습니다. 세드릭이요. Arthur, tu fais quoi ce dimanche? 라고 하죠. Arthur, 너 이번 주 일요일에 뭐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Écoute, j'ai reçu deux billets de match de foot. 이라고 했어요. Écoute는 명령문의 형태죠. 들어봐.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예요. Écoutez라고 하는 동사, 듣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요거 이제 2인칭 단수 명령문이 되면요. 뒤 écoute에서 원래 명령문은 주어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es로 끝나게 되면 끝에가 vs로 끝날 때는 s를 생략한다. 그래서 écoute의 형태가 됩니다. s를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저 경우에는. 그래서 들어봐. Je suis라고 했어요. Je suis avoir 과거분사죠. Je suis는 recevoir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구 경기 티켓 두 장을 받았어. 복합 과거를 지금 쓰인 거죠? Avoir pp. Tu viens avec moi? 너 나랑 같이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악듀가 꼬아 뭐라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bien sûr que oui 라고 하죠. 당연한 거지. 당연히 갈수 있지.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On se retrouve où est à quelle heure? Se retrouver군요. 우리 어디에서 그리고 몇 시에 볼까? 몇 시에 다시 볼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드릭이 Le match commence à 17h. 경기가 오후 5시에 시작을 해. Rendez-vous à 16h30 devant la poste라고 하죠. 그러면 4시 반에 demi라고 하는 것이 반 절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에서는 30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우리 우체국 앞에서 만나자. 사트바라고 하죠. 사트반, 너 괜찮니? 라는 뜻이에요. 요거 사바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사바는 안부를 물어보는 건데, 잘 지내? 어때? 괜찮아? 뭐 요런 건데, 사트바가 되면요, 여기가 이제 뜨가 들어가면서 너한테 그게 괜찮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의미가. 4시 반에 우리 우체국 앞에서 만나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악듀가 Ça me va라고 대답하죠. 뜨라고 물어봤으니까 나 괜찮아라고 대답하니까 Ça me로 바뀐 거죠. 인칭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 me가 들어갑니다. 뜨로 물어봤으니까 me로 대답을 해야겠죠? Merci pour ton invitation à dimanche라고 합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일요일에 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요일 앞에 아가 쓰이면요 그 날에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어느 시기에 그때 보자라고 할때 우리가 아를 씁니다. 그래서 아디몽시 일요일에 봐라는 뜻이에요. 정말 약속 가능 여부 묻기를 보시면 여기 지비앙 아벡 모아 나랑 같이 갈래? 뭐 이것도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 비앙스쿠비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장소 정하는 거 이런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Tu fais quoi ce dimanche? 이번 일요일에 뭐 해?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quoi를 보시면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오죠. 구어체적인 표현이나 문장 앞에서는 que 또는 qu'est-ce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 que, 뭐 qu'est-ce que tu fais처럼 이렇게 보통은 저렇게 쓰는데요. 구어체에서는 그냥 동사 뒤에다가 놓고 tu fais quoi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전치사 앞에서 끄가 앞에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아크로 쓰지 않고 꾸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쿠아티 뻥스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전치사가 아가 있기 때문에요. 끄로 쓰지 않고 꾸아로 바꾸어 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의문 대명사 편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앞에서는 끄 또는 깨스크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장이 뭐냐? Que fais-tu ce dimanche?라고 해서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서 que로 하면 이제 주어와 동사가 도치됐기 때문에 여기 très 인용을 그어준 거고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번 주 일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데 나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도치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면 도치를 안 해도 되는 qu'est-ce que를 씁니다. 왜냐면 est-ce que를 쓰게 되면 주어와 동사를 도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대로 쓰고 앞에 qu'est-ce que로 바꾸면 돼요. Qu'est-ce que tu fais ce dimanche?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Qu'est-ce que 요거는 que예요. que 플러스

그 플러스 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 플러스에 여기에 의가 같이 붙으니까 요게 요렇게 축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장이다. 동사의 현재 시제로도 아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근접 미래로 안 해도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Je n'ai rien de prévu. Donc, je vais rester chez moi. 계획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까 문장에서. 행은 느와 함께 쓰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부정의 표현에서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 플러스 형용사를 붙여서 의미를 보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행과 같은 그런 부정 대명사는요, 뒤에 형용사가 올때 특이하게 전치사 드를 씁니다.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rien de cher. 비싼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한 거 없어라고 할 때도요. rien de spécial 뭐 이렇게 쓰죠. 이렇게 de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Elle ne veut rien de cher. 비싼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뭐뭐 할 것이다 근접 미래 이렇게 된다. 저 근접 미래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번 강의에서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가워 만드는 형태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볼게요. Tu viens avec moi? 나랑 같이 갈래?라고 했어요. venir는 오다라는 뜻이지만 초대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사람이나 장소 쪽으로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에서도 조금 비슷한데요. 그 서양 언어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come이라고, 아, venir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랑 같이 올래가 아니라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 쪽으로 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씁니다. Je connais bien ce quartier. 저는 이 구역을 잘 알아요. Venez avec moi. 저랑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venez라는 뜻이고요. Connais는 connaître라는 동사예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유감과 불만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유감과 불만 말하기는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올수 있는 문장 고르는 거, 이런 걸로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리스가 얘기하죠. Je ne peux pas suivre le cours de Monsieur Dupont. C'est difficile. 이라고 합니다. Je ne peux pas 나오니까 일단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할수 없다라고 나오니까. 뭘할수 없대요? 듀뽕 선생님의 국어는 수업이에요. 수업을, suivre는 수업을 듣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다, 수업을 따라가다. 들을 수가 없어. C'est difficile,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Je comprends. 나도 이해해. 나 이해해. J'aime bien Monsieur Dupont. 나는 듀뽕 선생님이 아주 좋아. 하지만 les maths sont trop difficiles이라고 하죠. 수학은 너무 어려워라고 하고 있어요. 수학은 제가 복수로 취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les를 씁니다. maths에도 여기에 s가 들어가 있죠? 수학이 너무 어려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스가 C'est vrai, 맞아. J'ai toujours du mal à bien finir ces devoirs라고 합니다. avoir du mal à 그러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가 나오면 그럼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나는 늘 어려움을 겪고 있어. Bien finir ses devoirs. 그 숙제를 끝내는데 항상 잘 끝마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devoir는 동사일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하다라는 의무를 나타낸 동사고 또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명사일 때는 숙제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명사예요. 그래서 숙제를 끝마치기가

늘 어렵다. 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레아가 무아우씨, 나도 그래. Mais j'aimerais bien avoir une bonne note en maths. 라고 되어 있죠. J'aimerai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본문에서 나와요. 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aimer나 vouloir 이런 동사들은 조건법을 쓰면서요. 문장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공손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의 그런 원리는 알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문장에서는 이렇게 je voudrais 혹은 je voudrais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 원형이 있는데 뒤에 반가워형 어미가 붙어 있는 것 같네.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조건법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 전체가 다 지금 현재인데 왜 얘만 반가워형 어미를 쓰고 있지? 라고 하면 그거는 조건법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트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트가 아니에요. 점수입니다. 점수. 물론 노트는 이제 수능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각주가 달렸습니다만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알리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Si on allait voir Monsieur Dupont pour lui demander des conseils 라고 하죠. Si 절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죠. 반과거 할 때. Si에서 반과거가 나오게 되면 제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뭐뭐 할까? 뭐뭐 하러 갈까? Dupont 선생님을 뵈러 가는 거 어때? 뵈러 갈까? 뭐 하기 위해서 듀뽕 선생님에게 충고, 조언이죠. 꽁세이 조언. 조언을 구하러 듀뽕 선생님 좀 뵈러 가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레아가 c'est une bonne idée. 좋은 생각이야. Allons-y. 거기에 가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감과 불만 말하는 건첫 번째부터 좀 그렇죠?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렵다. 이것도 뭐 일종의 불만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두 말, 아, 비앙, 퓨니어.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J'ai toujours du mal à bien finir ses devoirs. 나는 언제나 그분의 숙제를 잘 끝내기가 어려워. 라고 되어 있죠. avoir du mal, 아, 여기 똑같이 나오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Il a du mal à courir. 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avoir, du, mal, à, 동사 원형. à cause de 뭐뭐이기 때문에죠. 신발 때문에, chaussure는 신발이라는 단어예요. 신발 때문에 뛰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avoir du mal, 아,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럼 두 번째. Mais j'aimerais bien avoir une bonne note en maths. 하지만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라고 하고 있죠. 볼게요. aimer, pouvoir, vouloir 등 동사의 조건법 형태를 사용하면 완곡한 표현 또는 정중한 부탁 그죠?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동사가 aimer, pouvoir, vouloir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태가 j'aimerais, je voudrais, je pourrais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미래형 어간에다가 뭐 반가워의 어미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아실 필요가 없으세요. Je voudrais une bouteille d'eau, 물한병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voudrai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Je vous보다 훨씬 더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Tu pourrais me le passer, s'il te plaît. 라고 했어요. 나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조금 이제, 그거 나한테 줘. 이거보다는 좀 건네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조건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물, 르 그것을 빠세 건네주다. 뿌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건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 Si on allait voir Monsieur Dupont pour lui demander des conseils. Dupont 선생님을 뵈러 조언을 구해볼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끊어볼게요. 그럼 C 반과거로 제안을 나타낸다. 그래서 si on faisait du vélo 자전거를 탈까? 그죠? 여기에 faisait 나오죠. Si on joue

jouer au foot ensemble? 우리 같이 축구를 할까? Jouer. 요거 다 반가워 형태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된다. 제안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안하는 문장을 그 밑줄을 그어놓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 고르는 걸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 밑줄이 그어져 있고 대답하는 표현. 1, 2, 3, 4, 5번 해가지고요. 뭐세 개가 다 여기 앞에 이제 위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위 다음에 밑줄을 긋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농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을 쓰면은 걔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유감, 불만, 그리고 약속 가능 여부 묻기, 시간 및 장소 정하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감하는 거. 유감을 나타내는 거. Je suis désolé 또는 그냥 désolé. 죄송합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나오죠? Je suis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désolé는 주어가 말한 여기에 주어가 여성이면 을을 쓰고요. 남성이면 을을 뺍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을가 들어간 거예요. C'est dommage, 유감입니다. 유감이야. Je regrette, 아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를 더 넣어요. 여기다가 맞는 거, 유감을 넣고 나머지 하나는 유감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문장을 넣고 고르는 거 이런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이렇게 박스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박스에서 이 박스를 하나의 의미로 보시고 다 이렇게 묶어놓은 데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아 이것도 유감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구나. 아 이것도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구나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같은 의미로 묶고 또 같은 의미로 묶을 수 없는 것 이런 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박스를 같이 의미를 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만 볼게요. Il n'est pas content de mon travail. 그는 나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Être content가 만족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ne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문이죠. 만족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Ça ne me plaît pas beaucoup. 그다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느 빠가 없으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부정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는 거는 보통 이렇게 느 빠처럼 부정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세 번째, 약속 가능 여부 묻기를 볼게요. Vous êtes libre ce soir? 당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Être libre에서 libre는 한가한 시간이 되는 자유로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시나요? 라고 물을 때쓸수 있어요. On peut se voir samedi après-midi. Samedi après-midi는 토요일 오후잖아요.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Se voir가 만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명동사 했을 때요. 상호적 대명동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 상대방이 뭔가 있어야지 이렇게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 그냥 부하는 보다인데, 스가 있으면서 서로 보는 거니까, 만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 및 장소 정하기 보도록 할게요. On se voit où et à quelle heure라고 합니다. 스 부하 만나다죠? 똑같이. 만나다. 우, 어디라는 뜻이고, 아 quelle heure는 몇 시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리고 몇 시에 만날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뭐, 어디에서 몇 시에, 이게 답이 되겠죠. 아니면은 대답한 사람이, 12시에 우체국 앞에서 봐!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고를 때는 이거로 고르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것도 1, 2, 3, 4, 5번 그 문항, 그 선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거. Rendez-vous à 6h au café de la paix, ça vous va? 라고 했어요. La paix 카페에서 6시에 보는 거, 6시에 만날 약속. 사부와 괜찮으신가요? 당신한테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이때 사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의미가 사부와 또는 사뜨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 안부의 의미랑 전혀 다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약속 및 시간 정하기 이렇게 봤습니다. 요거는 요네 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딱 보고

보자마자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의사소통 지문은 수능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는 틀리시면 안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슐랭 가이드를 시작으로 문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화편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미슐랭 가이드는 기드 미슐랑이라고 이제 프랑스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죠. 원래는 미슐랭사가 미슐랭사를 창업한 미슐랭 형제가 1900년에 최초로 발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얘기하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처음에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여행 안내 책자였지만 1926년에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호텔에 별을 붙인 것이 레드 가이드, 기드 후즈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식당 안내서의 시초가 되었고 오늘날 세계의 별점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타이어를 회사니까 이렇게 타이어의 성능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막 자동차 운전을 막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행 안내 책자를 제작을 한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가다가 배도 고프고 하니까 밥도 먹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맛있네요. 라고 추천해서 이제 별을 만들게 된 것이 이제 오늘날의 미슐랭 가이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슐랭 별점, 에투와이 미슐랭은 훌륭한 요리를 제안하는 식당의 해마다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별점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재료와 요리의 품질, 그리고 맛의 조화, 요리의 완벽성, 요리에 표현된 셰프의 창의적인 개성, 메뉴의 전체적인 일관성 및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규칙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기준 아래 전 세계의 식당이 엄격하고 동일하게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암행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년마다 계속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해마다 심사를 받는 기분으로 이제 셰프님들은 운영을 하시겠죠. 평가는 과거에 식당 및 호텔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같은 식당에서 여러 번 식사를 한 뒤에 보고서로 작성을 한대요. 개인의 취향, 입맛, 그리고 식당의 인테리어 등은 배제하고 장시간 객관적인 논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음식에 관련한 예능 프로나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접하실 것 같아요. 자, 보면 이제 미슐랭 한 개라고 하면 이제 요리가 훌륭하다라고 해서요. 양질의 메뉴와 규칙적인 고급 요리를 선보이는 우수 식당이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거 하나 따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두 개, 세개막 이렇게 받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죠. 별두 개는 정교하고 영감 있는 개성과 재능을 갖춘 요리를 제공해서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이다. 그렇죠? 얘를 먹기 위해서 멀리 갈 만해요 라는 거고, 세 개가 붙으면 셰프의 재능이 절정에 이르렀대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맛있다는 거겠죠?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맛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그러니까 미슐랭 세계는 얘를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를 살펴봤고요.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나왔을 때풀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풀 거긴 하지만요. 수능 실전 문제 8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불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프랑스어로 바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랑스의 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스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떠한 빵들이 나와 있는지 지금 볼게요. 자, 프랑스의 빵은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빵과 파티스리, 그리고 이제 비에누아스리, 파티스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시면 빵은 이제 바게트처럼 단맛이 없는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비에누아스리라고 하는 것은 크와상이나 브리오슈, 뺑오쇼콜라처럼 단맛이 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보통 빵집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팔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프랑스의 제과를 만드는 그런 빵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뺑오쇼콜라나 크루아상 이런 것들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죠. 브리오슈 같은 경우도. 파티스리, 에클레르, 밀푀유, 마카롱, 파리 브레스트처럼 달콤한 디저트와 과자와 케이크다. 디저트 중 파티스리와 일반 빵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파티스리는 얀 쿠베르, 그다음에 피에르 에르메 등 파리의 유명 파티스리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거 보시면 이제 요런 그 이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것도 이제 그 뭐죠? 문화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마카롱이나 밀푀유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에클레르는 이제 요거예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번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의 기원은요, 설탕과 초콜릿 코팅이 번개처럼 번쩍거린다. 반짝반짝하죠. 위에 그 크림을 이제 얹으니까. 그 너무 맛있어서 번개보다도 빠르게 먹어치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네요. 밀푀유는 이제 요게 밀이 천이잖아요. 우리 배웠죠. 숫자에서. 천이고, 페이유가 잎사귀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파이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포크를 딱 대는 순간 이렇게 다 부서지는 그런 게또 매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마카롱은 많이 아시죠? 달걀 흰자, 그다음에 아몬드, 설탕을 섞어가지고 작고 동그란 과자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지만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견과류를 섞어 만드는 현재의 레시피가 일반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단단한 꽃가루 두개 겹친 가운데 머랭이나 잼, 크림을 넣어서 만들고요. 현재의 형태는 메종 라듀가에서 고안한 그런 형태로 1862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리 브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왕복 자전거 경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전거 바퀴 모양으로 만든 디저트이다. 가운데가 빈 둥근 모양으로 슈 반죽을 구워서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에 프라이린 크림을 넣어서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이 그냥 오페라예요. 커피 시럽에 담근 아몬드 향 케이크 시트에 가나슈와 커피 버터 크림을 층층이 쌓는다라고 해서 초콜릿 글레이즈로 덮는다. 그래서 메종 달루아요의 주인이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모배장 근처에는 오페라 극장 무용수들에게 헌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오페라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진과 함께 곁들여서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 번씩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제 편을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리고 근접 미래, 근접 과거, 복합 과거, 반과거까지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한눈에 보기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자,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활동 3점 문항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시죠. 자, 3번 문항부터 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판 경계에 위치한 해령과 판의 내부에 위치한 열점에서 화산활동에 의해 발달하는 해저지형의 특징을 알아보는 탐구활동의 일부이다. 지금 문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형이 하나는 해령에 의한 지형이고 하나는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에 의한 지형이다. 그럼 우리가 열점에 의한 지형은 무엇이 만들어지지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해령을 생각해 보면 되지. 해령이라고 하는 건 평균 수심이 2에서 3km 정도 된다. 정상부가 얘기했었고요. 해령을 축으로부터 대칭적인 어떠한 지형의 특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딱 보면 감각적으로 해저지형이 이래? 해저지형이 이래? 평균 수심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지형의 어떠한 대칭의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여기에 해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아셨죠? 그 문두를 보고 이 탐구 결과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셨죠? 읽어볼게요. 자, 탐구 과정 가. 태평양의 마그마 분출 지역을 조사하여 각각 해령과 열점 중 하나에 위치하는 지역 A와 B를 선정한다. 지금 여기에 해령과 열점 중 하나가 분포한다. 아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은요.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B는 해령이 있구나.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몰라도 과정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령의 특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난항불이의 문제가 없다. 계속 가볼게요. 컴퓨터를 활용해 그림과 같이 A와 B를 가로지르는 두 구간, AA'과 BB'을 그리고 각 구간의 수심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지형의 특징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얘는 지금 평균 수심이 2에서 3km.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B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A가 있는 거고, A에 의한 화산 활동, 그 다음에 B에 의한 화산 활동.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 해령의 깊이를 고려하고 대칭적인 분포를 봤을 때 여기에 해령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바다가 있다라고 할 거예요. 해수면입니다. 그러니까 해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 수심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대략적으로 2에서 3km 정도 된다고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열점은 어디에 존재하지? 열점은? 열점은 판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열점이 있을 것이고, 열점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지형이 발달을 하다 보니 이런 식의 지형이 만들어져서 결국에 이러한 지형이 수심이 거의 0, 여기에 지금 화산섬이나 해산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지형이 지금 어디에? 여기 A에 분포한. 그러니까 A는 이러한 꼴이고, B는 지금 이러한 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으면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A는 열점에 위치한다. 맞는 거고요.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지금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 마그마가 분출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고 확장되는 방식이잖아. 현무암질 마그마, 압력 감소에 의한. 물론 얘도 압력 감소에 의한 현무암질 마그마긴. 맞아. 만들어지는 건. 분출하는 거 현무암질 마그마 맞죠? 자,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대체로 A가 B보다 깊다. 얘는 판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곳에 열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마그마가 생성되니까. 얘는 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얕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깊다. 맞는 거. 기역리언 티귿 다 맞는 거.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4번 문항 좁은 문항이죠.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해령이 2천만 년인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과 진앙 분포를 모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진앙 분포. 그러니까 밑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지진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지표상에 진앙이 놓여 있는데, 이 진앙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지금 여기에 판의 경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있구나, 판의 경계가 있구나, 판의 경계가 있구나. 왜냐면 진앙 분포가 이렇게 줄지어서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나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보면 연령이 2천만 년이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진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로? 얘는 꽤나 영역으로? 얘는 줄로?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것은? 아, 여기서부터 뭔가가 만들어져서 처음에 지각의 연령이 0이었고 조금 만들어진 지 오래된 녀석은 2천만 년이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지각이 만들어졌고 처음엔 연령이 0이었고 조금 많이 오래된 녀석은 2천만 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 즉, 정리를 하자면 아, 여기에 지각이 만들어지는 판의 경계가 위치하는구나. 일렬로, 천발 지진. 아, 여기에 해령이 분포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점점점 나이가 많아진 지각이 분포하고 있고, 여기 2천만 년. 됐죠? 아, 여기에 해령이 분포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여기 2천만 년. 그럼 여긴 왜 진앙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녀석은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구나. 판에 섭입이 있구나. 그러면 섭입이 있으면 섭입대를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일어날 거니까 진앙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이만큼 간다.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이만큼 간다라고 했을 때 오래된 해양판이, 오래된 해양 지각이 더 무겁거든요. 냉각 수축을 많이 해서. 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쪽에 있는 녀석이 요 녀석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판의 경계가 이쯤 만들어질 것이고,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의 분포가 진앙으로, 이렇게 진앙 분포로 나타나겠구나. 즉, 요쪽에 있는 판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천발 지진 꽝, 중발 지진 꽝, 신발 지진 꽝의 진앙 분포가 요쪽 판에 나타난다. 아셨죠?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좋은 해석.
아셨죠?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A 지점과 B 지점은 점차 가까워진다. 지금 얘와 얘 사이에는 수렴형 경계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더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된 해양판이 들어가는 경우니까 얘가 나이를 좀더 많이 먹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천만 년으로부터 더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 위에 떠 있는 거고 여기에 판의 경계가 쭉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 아마도 해구가 있겠죠. 해구가. 해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진앙분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둘은 모이겠지? 가까워진다. 맞는 거고요. 판의 밀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 지금 여기 해령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녀석이죠. 그러니까 꽤나 지금 아직 냉각 수축을 별로 안한 거. 근데 얘는 지금 2천만 년 선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거니까 굉장히 냉각 수축을 많이 한 거야.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밀도가 크겠지.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가 아니라 더 크다. 그 다음에 기역 부근에는 호상 밀도가 발달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해령인데 해령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호상 밀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호상 밀도는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을 당하는 판 위에 있으니까 호상 밀도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호상 밀도가 있어야 되겠지. 호상 밀도 이렇게 섭입을 당하는 쪽 위에 지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는 영역 어딘가에 호상 밀도가 존재할 수가 있겠지. 여기가 바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너 틀렸구나. 됐죠? 기역 부근은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기역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항 봤고요. 이어서 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용스 픽 들어있죠? 많이 틀려있을 것 같은데, 자료도 좋고, 여기서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도 좀더 많이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어느 해역의 화산선 분포를, 화산선 분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화산암이 있네요. 그 다음에, 표는 화산암 A, D의 생성 시기와 고지자기 복과가 나타낸 것이다. 밑줄, 밑줄. A, D의 생성 시기와 고지자기 복과. 고지자기 복각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위도에 대한 걸 뭔가를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고지자기를 줬다라고 하는 건 판의 이동 또는 대륙의 이동 또는 지구의 이동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를 줬다는 거지. 자, 또 밑줄. 이 해역에는 고정된 열점과 판의 경계가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열점이 있고 판의 경계가 있다. 아, 열점. 이거 열점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볼게요. 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이 있고요.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 밑에 열점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열점 있습니다. 열점 있으면 열점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화산섬을 만들어낼 거야. 그럼 이 화산섬은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화산섬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럼 여기엔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해서 새로운 화산섬을 만들어내겠지. 판의 운동에 실려서 화산섬은 또 이동을 하겠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그럼 얘는 이쪽으로. 여기 또 새로운 거. 맞죠? 그러면 이러한 화산섬의 배열이 나타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이 화산섬의 연령과, 그 다음에 열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면 속도를 알수 있다. 얘기했었죠. 또 하나. 열점은 뭐라고 했죠? 고정점이야, 고정점. 고정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요 암석에 저장되어 있는 고지자기는 지구자기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고지자기는 같은 값이어야 돼. 특히나 고지자기 복각은 같은 값이어야 된다고. 얘나 얘나 얘나 어차피 똑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고지자기 복각은 같은 값이어야 돼. 지구자기장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구자기장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정자극기 역자극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자기 북극 지자기 남극할 때 쌍극자 얘기했었죠. 그러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절대값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봤을 때 A와 B를 보세요. A와 B를 보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진 거야.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이동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너희는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A와 B는 사실 위도가 다르거든. 그런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다? 같은 장소에서 만들어진 거고 A의 연령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A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쪽의 판의 운동에 실려서 나중에 이쪽으로 갈 건데, 그러한 이동 방향 고려해 봤을 때, 아, 열점은 뭐 여기 부근가 어딘가 있겠구나. 열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렇게 보는 거고, C와 D를 보면 얘네들은 나이가 똑같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네? 그런데 복각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얘가 조금 더 고위도, 얘가 조금 더 저위도. 지금 남반구잖아. 남반구인데 위에 이제 적도가 있겠죠? 얘가 더 고위도? 얘가 더 저위도.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두 녀석을 봤을 때 고위도에 만들어진 녀석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더 크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네 이 화산섬의 배열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판의 경계 부분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의 배열인 거구나. 판의 경계에서 어떤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런데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화산섬의 배열이 호상열도의 모습과 똑같네. 부채꼴의 호의 모습이잖아. 호상열도. 아, 너희 호상열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에 있는 요 땅은 요 판은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호상열도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쪽에 호상열도와 나란하게 판에 수렴이 일어나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는 거구나. 수렴 경계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구나. 또는 이쪽에 해구가 이렇게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면서 섭입 일어나고 섭입대가 요판 밑에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마그마가 나와서 화산 활동을 일으켜서 호상열도를 이렇게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비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90도보다 낮다. 자, 얘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뒤에 하겠습니다. 자, 판 경계 부근에서는 주로 장력에 의해 형성된 단층이 수렴형 경계잖아. 수렴형 경계라고 한다면 장력이 아니라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주로. 틀렸죠. 이 해역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 퇴적물의 나이는 천만 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 해저 퇴적물의 나이. 지금 요 암석의 나이가 비의 나이가 천만 년이야. 100만 년에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0이 1000만 년. 그런데 요 녀석은 요 화산섬은 얘보다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요 땅은 얘보다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땅의 지각의 나이는 1000만 년을 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각의 나이가 1000만 년이 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퇴적물이 퇴적된 시간도 1000만 년이 넘는 게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해저 퇴적물의 나이는 1000만 년보다 많다가 맞는 얘기. 됐죠? 그래, 디귿 맞는 거고요. 니은 틀린 거고요. 자, 기억 설명하겠습니다. 비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90도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암석이 만들어질 때 얘가 만들어지면 얘의 만들어질 당시의 지자기 극은 지리산 극에 일치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이동을 해서 B까지 온 거야. 그러면 거리 보존한 상태로 이동해서 B까지 왔으니 B에서 구한 당시의 고지자기 극은 90도보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자, 경도선을 두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A보다도 열점은 조금 더 고위도에 있을 겁니다. 더 밑에. 그러면 여기에 열점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열점. 열점이 있고요. 여기서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지자기 극은 이거야. 지리산 극은 이거야. 즉, 요 거리를 보존한 채 B의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근데 B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요만큼 올라온 거야. 그러면 요 거리를 보존한 채 요렇게 올라왔으니 여기에서 구한 당시의 고지자기 극은 얘가 위도를 올라온 것만큼 이 뒤편 어딘가로 떨어져 있겠지. 얘가 거리를 보존한 채 올라와야 되니까 그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얘에서 구한 과거의 극은 더 뒤로, 이 90도보다 더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도가 90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B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90도보다 낮다. 맞는 얘기. 기역 ㄷ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좋은 문항. 됐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항 봤고요. 이제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 문항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주요 열점 분포, 열점 분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구간 AA' 또는 BB' 에서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AA'인지 BB'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보면 짙은 색이 마이너스거든?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연결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2900km 부근부터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아, 얘는 그러면 뜨거운 플룸의 상승? 뜨거운 플룸의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즉, 얘 밑에 열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아셨죠? 그러한 상태에서 보면, AA'은 보세요. AA'은 지금 여기가 발산형 경계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수렴형 경계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태평양판이 들어가고 있다고. 여기 호상열도가 있고, 여기 호상열도가 있고. 그럼 여기 수렴형 경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렴액 경계 밑에 이렇게 뜨거운 온도가 높은 녀석의

상승이 존재하기가 어렵겠지. 근데 BB 프라임 보세요. BB 프라임 보면 요 사이에 뭐가 있어? 10점 있잖아. 10점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10점 있고 10점 위에 화산활동. 그러면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겠지. 아, 요 자료는 BB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구나. 요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가이 구간 AA 프라임에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발달한다. AA 프라임 구간에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아니라 수렴형 경계. 호성 열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그재그 변환 단층이 안 발달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아 얘는 수렴형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발산이 일어났으니까 발산이 일어난 이 오래된 해양판은 어딘가에서 사라질 거야? 그런데 여기 옆에 무슨 판의 경계가 있네? 그럼 여기서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셨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나의 기억지점 상부에는 삽입대가 나타난다. 나의 기억지점 상부에는 삽입대가 나타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긴데? 지금 이 화산이 지금 여기에 위치한 거고. 요 밑에 기억지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 상부에 삽입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는 거. 나에서 화산의 하부는 열점이 분포한다. 뜨거운 플륨과 연결되어 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뜨거운 플륨 상승하다 보면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마그마의 저장소인 열점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에 의한 마그마 생성으로 화산활동.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 됐죠?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 문항도 좋은 문항 생각해 볼게좀 많이 있죠. 자, 그림 가는 지역 ABC의 단면과 마그마 생성 영역 기억 니은 디귿을 마그마 생성 영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는 ABC 중 어느 한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를 암석의 용융 곡선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 온도 분포가 있고요. 용융 곡선이 나와 있어. 얘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에요. 얘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지하의 온도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지하의 물질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하의 온도 곡선을 따라갔을 때이 부분은 멘틀의 용융 온도보다도 지하의 온도가 높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야.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여기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의 온도 분포를 보면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고 고체로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지각, 멘틀, 외핵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각, 멘틀까지는 다 고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 온도 분포는 원래 어떤 분포여야 되냐면 이런 식이어야 돼. 이런 식. 얘랑 만나면 안 된다고요. 만나면 안 되는데 저기 만나고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깊이, 멘틀 깊이에서 얘가 용융 온도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온도 분포가 나온다? 아, 이런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되겠네. 이걸로 할까요? 여기에 있는 요 멘틀 물질이, 여기 있는 요 멘틀 물질이 상승한 거야. 자기 온도를 거의 유지한 채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갔더니 나는 원래 뜨거웠고 내가 녹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이거였어. 나는 원래 뜨거웠고 내가 녹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이거였어. 난 녹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온도를 유지한 채 상승하다 보니까 내가 녹을 수 있는 온도 조건의 위치까지 내가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즉, 여기에서의 요 마그마 상승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압력 감소, 뭐 또는 깊이 감소, 좋아요. 깊이 감소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게 지금 여기 준 자료. 아셨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가의 ABC는 각각 해령, 열점, 섭입대 부근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점선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연결한 것이다. 점선은요, 여기서 요 점선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연결한 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볼게요. 지각 있고 해양 지각 있죠? 지각 밑에 멘틀이 있어. 그럼 지각 밑에 바로 멘틀, 요 멘틀 A. 얘는 어떤 멘틀일까? 상부 멘틀의 더 상부 영역, 단단한 부분. 지각과 같이 묶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판을 이룰 수 있는 부분. 아셨죠? 즉, 대륙 지각 있고 그 밑에 있는 요 멘틀 A는 상부 멘틀의 가장 단단한 부분. 얘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볼때 지금 이 니은 영역 같은 경우는 요 B 지역의 니은 영역 같은 경우는 판과 판의 요 최상부 영역에서

여기에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서 마그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고, 깊이는 100km보다 조금 적네요. 100km보다 좀 적고, 마그마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 압력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어. 얘가 저기에 있는 지역들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랑 연결시켜야 되죠? 그렇죠. 열점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열점. 압력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이 정도의 깊이에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열점이랑 연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하부멘틀에 위치한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까지가 판이야. 즉, 얘는 지각이고 상부 멘틀의 최상부 영역, 단단한 영역. 얘는 상부 멘틀의 하부 영역, 무른 영역, 부분 용융 상태의 영역. 누구? 연약권. 얘는 연약권이라고 얘기해야지. 얘는 연약권이 되는 거고, 연약권은 상부 멘틀이죠. 하부 멘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멘틀 A는 얘는 지금 암석권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부 멘틀에서. 멘틀 B는 연약권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부 멘틀에서. 이렇게. 둘다 상부 멘틀. 아셨죠?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니은이 디귿보다 높다. 지금 해령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고, 얘는 지금 섭입대 부근에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랑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근데 그들의 그 마그마의 온도가 현무암질 마그마의 온도보다 낮겠지, 당연히. 얘가 온도가 더 높겠지. 현무암질 마그마의 온도가 디귿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의 온도보다 높다. 맞는 거. 나는 A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지금 얘는 10점에서. A. 맞죠? 맞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 요렇게 골라줄 수 있다. 됐죠? 우리가 요 문항을 풀면서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너무 생소한데? 이런 자료가 나온 적이 없거든. 너무 생소한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적이 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풀어봤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2점 테스트 9번 문항을 보면, 요런 자료가 나와 있어. 잘 보세요. 10점이라고 하는 건, 지각, 상부 멘틀의 최상부, 판이죠. 판 밑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해령은 지금 판이 얇아지고 있는 곳에서, 판이 얇아지고 있는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깊이가 얕아요. 깊이가 얕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섭입대 부근에서 대륙지가 하부는 꽤나 대륙지가 자체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꽤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항을 많이 풀어봤었고, 요걸 가지고 아까 그 문항을 생각해 볼수 있으면 이제 베스트가 되겠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항 풀어봤고요. 이제 8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가상의 판 ABC의 판의 경계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 서로 다른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지금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 이러대.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 이렇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너 보존형 경계구나. 보존. 너는요? 모이고 있잖아. 이게 수렴이구나. 너는요? 벌어지고 있잖아. 발산이야. 됐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표는 판 ABC의 이동 속력, 상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밑줄 그으세요. A판은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보니까 이동 속력을 봤더니, 상대값을 봤더니 얘는 3이고, 얘는 2고, 얘는 1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는 과연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동쪽과 서쪽 중에. 디귿 나와 있죠.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A가 이쪽으로 3의 속도로 간다고 치자. 칠게요. 그럼 B는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2의 속도로 가니까 3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긴 발산형 경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A의 이동 방향은 이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든 어느 쪽으로 가도 얘가 더 빠르니까 무조건 여기 수렴형 경계가 나오겠지. 그래서 A의 이동 방향은 동쪽이야. 무조건. 아셨죠? 요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건 많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요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거, 볼게요. 만약에 A가 이쪽으로 간다고 칠게요. 3으로. 그럼 B가 이쪽으로 2로 가든, 이쪽으로 2로 가든, B가 이쪽으로 2든, 이쪽으로 2든, B에서 본 A, 또는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둘의 상대 운동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A는 이쪽으로 표현돼야 돼. 서쪽으로. 근데 보니까 A가 동쪽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얘가 3이면, 서쪽으로 3이면 얘의 방향과 무관하게 얘의 속력이 2이기 때문에 무조건 둘의 방향, 상대적인 이동 방향은 A가 서쪽으로 표현된다고. 근데 A가 동쪽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는, A는 지금 동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한 상태에서 B가 서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A보다 B가 느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의 방향과 무관하게 얘는 동쪽으로 가야지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아셨죠? 요거까지도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역 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앙은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서쪽보다 동쪽에. 지금 수려면 경계고 얘가 누구야? 지금 해양판이잖아.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면 섭입되는 대륙판 밑에서 발달할 것이고, 이 밑에 지진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발달할 것이고. 맞죠? 여기에서는 뭐 화산이 발달할 수도 있고, 습곡산맥이 발달할 수도 있고. 됐죠? 그럼 지진은, 진앙은 동쪽에, 판의 경계 기준으로 동쪽에 더 활발하게 많이 분포하겠죠? 서쪽보다 동쪽에 많이 분포한다. 맞고요. 리움 부근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발산형 경계잖아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한다고. 발산하면 무조건 벌어지면, 벌어지면 밑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온다고. 멘틀 물질이 압력 감소해서 마그마를 만들어내? 현무암질 마그마. 아셨죠? 열곡대가 만들어지겠지? 열곡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밑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아셨죠? 그러면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맞는 거. 기역년 디귿? 다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9번 문항도 역시나 판의 경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용융 곡선 나와 있고 지하의 온도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판의 경계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 마그마 분출 지역이래. 근데 보면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있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있는데 딱 보세요. 분출되는 지역이 판의 경계와 딱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쪽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 해양판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이 밑에 섭입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마그마는, 분출되는 마그마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겠지. 안산암질 마그마가. 이런 상태. 지금 여기는 수렴인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판의 경계에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분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긴 발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여기가 수렴이라고 한다면, 얘처럼 한 곳에 떨어져 있어서 섭입을 당하는 쪽에 마그마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출할 수 있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할 것이고,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압력 감소에 의해서. 그죠?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의 기역과 니은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하부에 존재하는 마그마 중에는 각각 기역 과정과 니은 과정 중 하나에 생성되는 마그마가 있다. 그 문장을 통으로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부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이 과정을 거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보면 여기서 포인트는 지하 온도 분포가 원래 이랬는데 지하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바뀌었대. 이렇게 바뀌었대. 그래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온도보다 더 높은 지점. 여기에 이 지하 온도 분포를 갖게 되는 물질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얕은 곳에서.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멘틀 물질이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자기 온도를 거의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서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은 상태가 돼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거야. 압력 감소.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라고. 아셨죠? 얘는 뭐냐면 지하의 온도 분포는 그대로야. 지하의 온도 분포는 그대로인데 용융 온도가 바뀌었네. 용융 온도가 낮아졌네. 뭐 때문에? 용융점 감소. 뭐 때문에 용융점 감소가 일어난 거예요? 용융점 감소가 일어난 이유는 물 때문에. 섭입하는 해양판이 물을 공급한 거지. 그래서 섭입을 당한 쪽에 있는 연약권의 멘틀 물질이 녹은 거지. 용융점이 내려가서. 아셨죠? 그럼 여기서 용융점이 감소하면서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공통적으로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멘틀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게 이 과정. 그러면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해령이 있다라고 하면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설명이 되겠지. 아, B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 다음 얘는요. 섭입대 부근에서 물 공급에 의한 용융점 감소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 넌 A의 하부에서 이런 마그마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지금 A의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B의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얘보다 얘가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B의 하부가 온도가 더 높아요. A의 하부가 B의 하부보다 낮다. B의 하부가 높은 거니까. 그죠? 맞는 거고요. 자, A와 B 모두 주로 생성되는 화성암은 현무암이다. 지금 분출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그대로 분출해서 현무암. 얘는 분출되는 게 설령 안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분출되는 건 대륙판의 대륙지각의 영향을 받아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니까 여기서 산출되는 화산암은 뭐예요? 안산암이 되겠지, 안산암. 그러면 모두 화성 현무암이다? 틀렸지. 누가 틀린 거야? A가 틀린 거지. 얘는 안산암. 자, 니은에 의해 주로 하부 멘틀의 물질이 용융된다. 지금 니은에 의해서. 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용융이 일어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요 물질은 어떤 물질이에요? 연약권이 연약권. 상부 멘틀의 연약권이 녹는다고. 그러니까 하부 멘틀이 아니라 연약 상부 멘틀의 연약권. 틀린 거. 기억만 맞네요. 자, 요렇게 답을 골라 줄 수가 있다. 자, 9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10번 문항. 자, 10번 문항 보시면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의 어느 지역에서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판의 경계를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판의 경계. 여긴 해령 있고 해구가 있네요. 수렴 발산. 표는 이 지역의 고정된 열점 P와 Q에 의해 형성된 해산들의 연령과 열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열점 자료를 주었어. 열점 주변에 지금 해산들의 자료를 주었다. 그럼 우리는 열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난 시간, 거리와 시간을 알면 이 열점 위에 분포하고 있는 이 해산들의 이동과 같이 설명될 수 있는 판의 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은 발문에 있습니다. 발문을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고지작이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정확히 대칭일 때. 고지작이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정확히 대칭일 때. 이 발문 조건이 주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해령을 축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정확히 대칭이다. 아, 해령을 축으로 확장 속도가 똑같다. 확장 속도가 똑같다. 즉, 확장 속도 일정. 해령을 축으로 해저가 확장되는 해저 확장 속도 일정 조건을 발문에서 준 거예요. 아셨죠? 해저 확장 속도 일정.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길이가 똑같으면 좋겠네.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거죠.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해령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만들어져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확장. 그랬을 때 만약에 해령이 이동을 하지 않아, 해령이 고정이야,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확장되는 요 속도 자체가 이쪽 판의 이동 속도가 될 거고, 해령을 기준으로 해저가 만들어서 확장된 속도가 이쪽 판의 이동 속도가 될 거야. 근데 만약에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확장, 확장, 확장. 얘는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속도로. 길이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확장.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해령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해령 자체가 가는 과정에서 똑같이 확장하고 있다면? 이렇게. 그럼 이쪽 판의 이동 속도는 확장 속도와 해령의 이동 속도를 더해줘야 되겠지. 이쪽 판의 이동 속도는 확장 속도에서 해령의 속도를 빼줘야 되겠지. 즉, 이런 상태에서 이쪽 판의 확장 속도, 이동 속도는 뭐가 되냐면, 확장 속도 플러스 해령의 이동 속도라고요. 이쪽 판의 이동 속도는 뭐냐면, 확장 속도 마이너스 해령의 이동 속도라고. 반대 방향이니까.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열점 자료가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열점 부근의 이 해산의 자료가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열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열점 위에 있는 해산이 분포하고 있는 그 판이 얼마의 속도로 이동하는지를 주고 있는 거야. 봐봐요. 열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00km 떨어져 있는 녀석이 나이가 200만 년이래. 열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지금 160km인 녀석이 나이가 200만 년이래. 얘와 얘의 나이가 똑같아. 똑같은데 얘는 요만큼 같고 얘는 요만큼 같대. 이동 속도가 지금 어때요? 다른 거지. 이쪽 판이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요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해령의 이동 때문에.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피의 열점이 분포하고 있고 열점 주변에 이제 해산이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쪽 판이 이동하는 속도는 대체 얼마야? 시간과 거리만 있으면 되겠지. 시간이 얼마냐면 200만 년. 200만 년, 200에 만 년. 분해. 자, 열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냐면 100km. 200만 년 동안 100km를 간 거예요, 판이. 그러면 100km라고 하는 건 cm로 환산해 주면 우리가 보통 판의 이동 속도는 cm로 표현하기 때문에 100km 100 곱하기 km는 1000m니까 1000 곱하기 1m는 100cm니까 100 하면 자, 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을 다 지우면 2분의 10만 남죠. 즉 P 열점 P가 속해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해산 분포가 지금 판에 실려서 이동한 요 속도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0이기 때문에 5cm 퍼 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아, 얘는 지금 이쪽으로 5cm 퍼 년의 속도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Q가 속해 있는 요 해산들에 가지고 있는 판의 이동속도 얼마? 이거에 얼마요? 1.6배. 나이가 똑같은데 1.6배 더간 거니까. 그럼 1.6배 해주면 얘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냐면 5 곱하기 1.6을 해주면 8cm. 연간 8cm. 그러면 얘는 이쪽 판은 연간 8cm로 가고 있는 거야. 아셨죠? 보면 나이와 거리를 계산해 보면 판의 이동 속도가 일정함을 이쪽 판도 일정함을 이쪽 판도 일정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얘는 5로 가고 있고 얘는 8로 가고 있어. 중요한 건 확장 속도는 동일하다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장 속도는 동일해. 확장 속도는 동일해. 확장 속도는 동일해. 그런 상태에서 해령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색깔을 바꿔볼까요? 해령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V, 해. 얘와 얘를 더했더니 8. 얘에서 얘를 뺐더니 5.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지. 아, 결국엔 이거구나. 너 해령이 1.5의 속도로 가고 있고, 확장 속도가 5.5, 아니죠? 6.5로 갔다고 하면 6.5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해령이 1.5로 가니까 더해서 8. 6.5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해령이 1.5로 가고 있으니까 빼서 5. 요런 관계.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200만 년 동안 P1은 Q1에 대하여 13cm 퍼 년보다 빠른 속력으로 멀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상대 속도. 상대 속도. 보면 얘는 5로 가고 있고요. 얘는 8로 가고 있어. 그럼 P1에서 봤을 때 Q1이 멀어진 속도는 5에서 8을 빼준 거야. 반대 방향으로 빼준 거야. 얘에서 반대 방향으로 빼줬다는 얘기는 둘다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3cm 퍼 년보다 빠른 속력으로 멀었다가 아니라 그냥 13cm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쪽 판은 5로 가고 있고요. 이쪽 판은 8로 가고 있다고, 8로. 그러면, 자, 5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에서 8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를 봅니다. 5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에서 8로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동차를 보면 얘가 볼때 얘의 상대 속도는 더해줘야 되겠지. 13. 딱 13이 되는 거예요. 상대 속도 개념으로 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13cm 퍼 년보다 빠른 속력이 아니라 그냥 13cm.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의 부호는 P2와 Q2가 같다. P2와 Q2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 얘가 지금 북반구 중위대에 위치하니까 복각의 부호가 같겠지. 왜냐하면 지구 장기장이 같으니까. 아셨죠? 해령과 열점 Q는 점차 멀어진다라고 했죠? 열점 Q는 어딨냐? 볼게요. Q1의 연령이 0이야. 그러니까 Q1은 지금 만들어진 거고 Q1 밑에 여기에 지금 열점이 위치한다라고 하는 건데 해령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동쪽으로. 그럼 얘는 고정점이고 여기 있는 열점은 고정점이고 해령은 오고 있으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되겠지. 멀어진다가 틀린 거.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풀수 있다. 자, 10분 문제 봤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마그마 생성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섭입형 부근의 마그마 생성이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보면요. 그림 가는 어느 판의 경계 부근에서 생성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마그마 A, B, C라고 했죠. 근데 보니까 멘틀이 있고 대륙지각이 있어.
자, 나는 밀도와 특성 A에 따라 안산암과 유문암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A, B, C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이러한 마그마가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의 경계에는 섭이평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얘가 현무암질이고 얘가 유문암질이고 얘가 안산암질이 되는 거예요. 현무암질이 올라와서 얘를 녹였고 얘가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고 혼합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 지금 보면 하나가 안산암이고 하나가 유문암인데 밀도가 크잖아.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산암이 되는 거고 얘는 유문암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지표 부근에서는 주로 기역이 산출된다. 이렇게 대륙 밑에 섭입대가 발달하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분출한다라고 하면 분출하는 녀석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분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출되는 녀석은 누구? 유문암이 아니라 안산암이어야 되겠지. 니은이 산출돼야 되겠지. 이렇게. 마그마의 SiO2 함량은 A와 B 모두 50%보다 많다. A는 안산암질 마그마고요. B는 유문암질 마그마야. 지금 유문암질 마그마는 당연히 63% 이상이 될 거고 얘는 52%에서 63% 사이가 될 거니까 둘다 50%보다는 많겠지. 자, 마그마가 냉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나의 A로 적절하다. 지금 유문암과 안산암을 구분해 내는 게 지금 A잖아요. 근데 둘다 누구야? 둘다 세립질이고, 둘다 세립질이고, 둘다 화산암이라는 거지. 그럼 냉각 속도를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둘을 구분하려면 SiO2 함량이 크다, SiO2 함량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 상대적으로. 아셨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됐죠? 비교적 간단한 문제.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지형은 꼭 아셔야 돼요. 선생님 픽 붙여놨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역시나 우리나라의 이제 화성암 지형과 관련된 건데,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산이고요. 화성암 색이 밝고 광물 입자가 커. 교립이야. 심성암이야. 밝아. 그럼 무슨 화성암이야? 화성암이겠지, 화성암. 가는 거고요. 화성암 색이 어둡고 광물 입자가 작아. 세립질. 화산암. 어두워, 염기성. 그럼 얘는 누구야? 현무암이 되겠지, 현무암. 요렇게. 그 다음에, 정상부근의 이 화성암에서는 양파껍질처럼 벗겨나간 형태의 전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판상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판상전리.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누르던 압력이 제거되니까 스스로 팽창하면서, 스스로 팽창하면서 판상 형태의 껍질 구조, 깨진 껍질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얘는요?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수평 방향으로 발달한 기둥 모양의 전리가 기둥 모양의 전리 왜 만들어지죠? 용암이 흐르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냉각 수축, 급격하게 냉각 수축, 급격하게 냉각 수축, 냉각 수축, 냉각 수축, 냉각 수축, 냉각 수축을 하다 보면 기둥 모양의 전리가 만들어진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 전리 얘기하는 거죠. 주상 전리. 그죠? 화산암 지형은 주상 전리가 잘 관찰, 심성암 지형은 판상 전리가 잘 관찰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SiO2 함량은 기역이 리을보다 많다. 기역은요, 화강암을 얘기하는 거고, 리을은 현무암을 얘기하는 거고, 맞고요. 암석이 생성된 깊이는 니은이 리을보다 깊다. 역시나 얘도 화강암을 얘기하겠지. 땅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이런 전리가 만들어진 거니까. 역시나 화강암, 심성암. 그 다음에 리을은요, 화산암. 그러면 얘가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맞는 거고요. 디귿과 미음은 모두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진다. 얘 같은 경우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식는 과정에서 용암이 식으면서 화산암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냉각 수축을 해서 이러한 기둥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얘는요, 땅 속에서 이미 심성암이 만들어졌어. 만들어지고 나서 지각이 누르고 있는 또는 위에는 지층이 누르고 있는 힘을 받고 있었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힘이 제거되고 나서 얘가 융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얘는 화성암이 만들어진 시기와 전리가 만들어진 시기가 꽤나 차이가 있다고요. 시간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디귿과 미음은 모두 화성암이 생성될 때 만들어진다가 틀렸고 얘가 틀렸지. 디귿은 아니야. 얘는 뭐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죠. 아셨죠? 그래서 기역, 니은 이렇게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12번까지 풀을 거고 오늘 풀었던 문항 중에서 역시나 한번더 봐야 되는 여러분의 레벨을 업 시켜줄 문항은 바로 뭐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아셨죠? 마그마의 생성 조건과 관련된 건데, 자, A 부근에서 어떠한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화성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판의 경계와 관련해서 요 판의 경계에는 멘틀 대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멘틀 물질 운동과, 그 다음에 요 지형의 층상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암석권의 두께를 비교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두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용융 온도, 지하의 온도가 아니에요. 용융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레벨 업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6강 3점 테스트 문항풀이까지 다 했고요. 퀴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교재 6강과 7강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풀이를 해보는 날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꼭 예습을 해오시는 겁니다. 많지도 않거든요. 2강 해봤자 24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 내셔서 꼭 풀고 그리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저랑 한 문항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6강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이 되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빈칸은 맨 처음에 나와 있고요. 자, 밑에 보니까 비가 son las cinco y media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5시 30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을 물어봤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대답하겠죠. 메디아는 시간 표현에서 30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우이 예고 따르데라고 하죠. 어유 늦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B가 아돈데 바스라고 묻죠. 어디 가는데라고 물었더니 알 메디코 누구한테 간대요? 메디코는 의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간다란 뜻이 되겠죠. Tengo cita a las 5 y 40. 그래서 cita는 약속이란 뜻이었다고 했고요. 약속이 있어. 자, 몇 시에 라는 표현을 할때 전치사 네, are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las 5 y 40. 5시 40분에 약속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B가 Pues puedes llamar y decir que vas tarde 라고 하면 돼요. 뭐예요? 전화해서 뭐라고? 깨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 늦게 간다고 말할 수 있어. 자, 늦었다고 친구가 말을 하니까 그럼 전화해서 좀 늦겠다고 얘기하라고 지금

권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던 대화는 이렇게 흘러갔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시간을 묻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Gehorais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몇 시니 몇 시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DNS tiempo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시간 표현에 썼을 때 같이 정리를 했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tener tiempo 하면은 무슨 뜻? 맞아요. 시간이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나 시간 있어 라는 표현은 맞아요. Tengo tiempo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A qué hora llegas? 자, ¿A qué hora? 하면은 몇 시에 라는 뜻이죠. 몇 시에 llegas, 도착하니 가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Quieres pedir hora? 라고 있습니다. 자, pedir hora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죠. pedir hora는 예약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병원 진료 이런 것들 예약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약하길 원하니 라는 뜻이 되고 자 5번에 ¿Por qué vas al médico? 하면은 뭐예요? ¿Por qué? 그러니까 왜 병원에 가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시간 묻는 표현 우리 깨오라 S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깨오라 TNS 깨오라 TN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시계를 보니까 3시 40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가 물어봐요. ¿Me puedes decir la hora? 자, 이것도 역시 시간 묻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몇 시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시간 3시 40분이라는 시간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다양한 시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랑 이제 각각이 몇 시 몇 분인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es mediodía 라고 했어요. mediodía. 자, 이 표현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요거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가 뭐죠? 네,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 12시야 라는 표현.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밤 12시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자정이라고 말하는데 자정은 맞습니다. 메디아노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정이란 뜻입니다. 자, 어찌됐든 낮 12시는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Son las tres y media. 자, 메디아 시간 표현에서 30분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몇 시 몇 분? 3시 30분이네요.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Son las tres en punto 라고 했어요. 자, en punto 뭐였습니까? 이거는 정각이란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몇 시 정각이에요? 3시 정각이다. 그래서 아니고요. 3번도. 4번 보겠습니다. Son las cuatro y cuarto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cuatro니까 일단 4시이고요. 뒤에 cuarto가 붙여졌습니다. cuarto. 자, cuarto는 시간 표현에서는 맞아요. 15분이란 뜻이죠. 4시 15분. 이것도 아닙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Son las cuatro menos veinte. 해서 우리 menos가 시간 표현에서는 몇 분 전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시 20분 전이니까 얘가 3시 40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표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꼬아로 또 하나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어휘 문항의 수능 스페인어 어휘 부분에 다의어에 관한 문항이 거의 매번 출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단골 메뉴가 바로 이 꾸아르또였습니다. 이 어휘였는데요. 이 꾸아르또가 대표적인 다의어인데 지금 이제 15분이란 뜻이 있잖아요. 시간 표현에서. 자, 꾸아르또는 또 어떤 뜻이 있냐? 4분의 1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서술어 쓰였으면

처수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아, 네 번째, 뭐네 번째의란 뜻으로도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꾸어르또가 명사의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2번의 정답 몇 번이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3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모아 콘서트를 시작하는 시각은? 그래서 A가 먼저 Que da media hora para el concierto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깨달으 동사가 사실은 굉장히 뜻이 많은 동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남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시간 표현에서는 남다란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이제 media hora. 요거는 아마도 6강 설명했을 때 썼던 것 같은데, media hora 하면은 30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분이 남은 거예요. Para el concierto. 자, 여기서 전치사 para는 뭘 나타낼까요? 네, 시한을 나타내죠. 그래서 콘서트까지 30분 남았어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B가 en serio 하죠. en serio 하면 정말 이란 뜻이에요. ¿Qué hora es ahora? 자, ahora는 지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몇인데? 라고 시간을 물었더니 son las seis y media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son las seis y media는 몇시몇 분이에요? 6시 30분이 되고요. 자, 콘서트까지 몇분 남았다고 A가 얘기했어요? 아, 30분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콘서트를 시작하는 시각은? 그렇죠. 7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De quién es este periódico? 라고 해서 periódico는 신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이용법이 나왔죠. 뭐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르데 용법입니다. 자, 그래서 세르데 용법, 동사 세르가 전치사 대화 만나서 할수 있는 표현 뭐가 있죠? 소유 표현이 있고요. 또 재료 표현이 있고요. 또 출신 표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느끼엔이니까 소유를 묻고 있는 거죠. 이 신문은 누구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구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B가. 그랬더니 A가 puedo leerlo? 라고 묻죠. 로는 여기서 periódico를 얘기합니다. 신문을 읽어도 될까? Por supuesto, 물론이지.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답을 고르고 나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es mío 라고 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딱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 자, 2번에 son suyas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suyas니까 이제 3인칭이 주어가 되는 거죠. 아, 누구의 것들이다. 근데 이제 suyas라고 했으니까 아, 이게 이제 복수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긴 지금 단수인 건데, 여긴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은 este papel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세르데 용법. 잠시 후에 조금 더 정리하겠지만, 이거는 뭘 나타낼까요? 재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papel 하면 여기서는 종이란 뜻으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Mi amigo está leyendo 라고 했어요. Está leyendo 하면은 요거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읽고 있는 중이야가 돼요. 5번 Tengo muchos periódicos 하면은 이거는 나는 많은 신문들을 가지고 있다가 돼서 요것도 이제 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르데 용법부터 보면은 우리가 소유, 재료, 출신 등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할 때, 질문으로 했을 때 누구의 거니, 뭘로 만들어졌니, 어디 출신이니 라는 표현을 할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소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죠. 네끼엔, 의문사 끼엔, 후를 의미하는 끼엔을 써서 표현할 수 있고, 자, 재료라면은 그때는 의문사 뭘 쓸까요? 그렇죠. 무엇을 의미하는 게.
를 써주시면 될 거고. 자, 출신이라면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묻는 거니까 의문사, 그렇죠. 논데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선택지 4번에 우리 현재 진행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현재 진행형은 우리 알고 있는 에스타로 동사 있죠? 에스타로 동사 뒤에 현재 분사가 와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엔도 같은 경우는 레에르 동사, 읽다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4번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빼빼. 자, 빼빼는 이제 호세의 애칭입니다. 빼빼, necesito tu opinión sobre la cena de mañana 라고 있어요. opinión, 의견이죠. 너의 의견이 필요해. 자, sobre 하면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내일 저녁 식사에 대한 너의 의견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빼빼가 뭐라고 하냐면 Si, tengo mucho tiempo hoy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응, 나 오늘 시간이 무척 많아. 그래서 tener tiempo 보이시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겁니다. 자, 1번에 donde estás 하면 이건 뭐예요? 어디 있어? 라는 뜻 아니고요. 자, 2번에 como andas. 자, 이거 뭐예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거는 안부 묻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지내니? 자, 3번 보겠습니다. ¿Tienes sueño? 라고 물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tener 관용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 tener sueño 하면은 졸립다 라는 뜻입니다. 졸려?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Con quién hablas? 하면은 누구랑 얘기하니? 라는 뜻이 되죠. 직역하면. 자, 이것도 아니고요. 자, 5번에 ¿Tienes unos minutos? 자, minuto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unos minutos니까 사실 직역하면은 몇 분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몇 분 있니? 그러니까 시간 있니?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브레를 밑줄을 쳤었는데요. 요것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소브레가 저기서는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장소 전치사 배웠었잖아요. 거기서는 뭐뭐 위에 라는 뜻으로 쓰였었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시간 표현에 소브레가 쓰였으면 뭐뭐 경에란 뜻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브레는 명사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는 봉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브레도 역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로 정리가 되겠네요. 되셨죠? 네, 5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6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제 밑줄을 보니까 우리 소유형용사 전치형이 쭉 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확실히 소유형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사실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소유형용사는 형용사예요. 그쵸? 형용사임을 유의하시고요. 그렇다면 얘의 기능은 명사를 꾸며주는 거.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꾸며주는 게 소유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전적으로 명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명사에 뭐 해준다? 네, 성수일치 해줍니다. 자, 요 개념만 갖고 있으면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지우도록 하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u bolso es muy caro 라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 수가

그인지 그녀인지 당신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 관계죠. 뒤에 있는 명사와의 성수일치가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되었나요? 잘 되었죠. 그래서 그녀 위로 갈게요. 그녀의 핸드백은 매우 비싸다가 되겠죠.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Donde está su casa? 아, 뭔가 이제 벌써 이상하죠? 자,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 수스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인지 그녀인지 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명사와 지금 일치가 성수일치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되어야지 맞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2번이 됩니다. 뭐 그의 집이 어디니? 그녀의 집이 어디니?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아니면 뭐 그들의 집도 될수 있고 아무튼 뜻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어요. 3인칭 같은 경우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Ellos son vuestros amigos? 자, 그들은 너희들의 친구들이니? 라고 묻는 거죠. Amigos의 성수일치 시켰으니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Nuestro profesor es divertido 라고 했어요. 자, 우리들의 선생님은 divertido, 재미있으시다. 성수일치 잘 시켰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Tus pantalones me quedan pequeños. 자, 뭐예요? 너의 바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pantalon, 바지 해서 바지는 보통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너의 바지는 나에게 좀 작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찌됐든 성수일치는 맞고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밑줄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줄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밑줄은 소브레의 밑줄이 쳐져 있고요. 우리는 좀 전에 소브레의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A가 먼저, A qué hora llega papá? 라고 묻죠. 빠빠, 아빠예요. 아빠 몇 시에 도착하시지? 그랬더니 B가 sobre las ocho. 여기서 지금 시간 표현이잖아요. 시간 표현의 sobre는 뭘까요? 뭐뭐? 경에란 뜻이죠. 아, 8시 경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lo esperamos para cenar juntos. 자, 그를 여기서 lo는 이제 빠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녁 같이 먹을 겸 이제 기다릴까? 우리 그를 기다릴까? 저녁 같이 먹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비가 pues voy a llamarlo para preguntarle a qué hora llega라고 하죠. 아, 내가 전화해 볼게. 물어보러 전화해 볼게. 몇 시에 도착하시는지. De acuerdo. 좋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obre는 뭐뭐 경에로 쓰였고, 요거와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표현 배웠었던 때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 표현에서 뭐뭐 경에라는 표현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거 잠시 후에 쭉 한번 정리할게요. 자, 1번에 desde 하면 desde는 from의 뜻입니다. 뭐뭐부터란 뜻이에요. 아니고요. 이번에 hasta 하면은 뭐뭐까지라는 뜻 아니고 3번에 꼬모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뭐뭐 경에란 뜻이었습니다. 시간 표현에서 4번에 훈또아 자 훈또아는 무슨 뜻이었죠? 이거 이제 장소 전치사구에서 배웠었어요. 뭐뭐 바로 옆에란 뜻이었습니다. 5번에 레호스테 뭐뭐의 멀리에란 뜻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sobre como a 나왔고요. 이 외에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뭐뭐 경에 시간 표현에서 뭐뭐 경에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cerca de가 있었고 또 alrededor de 또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a eso de도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아스야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시간 표현에서 뭐뭐 경에라는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먼저 Hoy es nuestra cita.

verdad? 하고, 저 씻다는 약속. 계속 요즘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우리 약속이야. verdad? 그렇지?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붙이는 겁니다. verdad? 라고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no? 하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hoy es nuestra cita, no?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sí, a las 5 de la tarde. 라고 했어요. 몇 시에? de la tarde. 시간대 나타내고 있죠? 오후란 뜻입니다. 자, 앞에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으니 della tarde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이거 뭐 다시 복습하자면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지 않는 시간대를 표현하려면 전치사 대가 아니라 por나 혹은 뭐 n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A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te parece bien en la recepción del hotel? 이라고 했어요. recepción 하면은 이제 뭐 프론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e parece bien? 괜찮아? 라고 이제 의견을 묻는 거지요. 호텔 프론트 괜찮아? 그랬더니 A가 perfecto, nos vemos ahí 라고 하죠. 완벽해, 거기서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화의 흐름상 A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쵸, 어디서 볼까? 라고 했으니까 호텔 프론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이제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에 a donde vas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디가? 라는 뜻이고요. 자, 2번에 tienes reloj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reloj 하면은 시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계 있어? 라는 뜻. 3번에 a qué hora es 하면은 몇 시에 라는 뜻입니다. 다 아니죠. 1, 2, 3번. 자, 4번 보시면 donde nos vemos 하면은 verse가 만나다 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onde nos vemos 하면은 우리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볼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들어가면 되고요. 5번에 cuando quedamos 하면은 quedar 동사가 뜻이 많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만나기로 하다라는 뜻으로 언제 만날까라는 뜻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가기 전에 이 nos vemos와 이 상황에서 nos vemos와 quedamos는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onde quedamos 그러면 어디서 만나기로 할까? 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 여기 프론트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8번의 정답 몇 번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Disculpe, ¿cuánto es? Disculpe 하면은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Cuánto es? 자, 뭘 묻고 있어요?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얼마죠?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너머 cuatro churros, un chocolate y una botella de agua, ¿verdad? 라고 하죠. 추로스 4개,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물 한 병 드셨어요. 그렇죠? 라고 이제 B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의 손님과 지금 종업원의 대화인 거고요. 가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A가 C, así es, 네, 그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B가 pues todo mo a 15 euros 라고 했어요. 자, 모든 게 얼마라는 거예요? 15 euros 니까 15유로네요. 15유로입니다. 다 해서 15유로입니다. aquí tiene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와야 될 단어를 고르시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선택지는 모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아시면 돼요. 우리 살리르 동사가 비용이 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레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3번, 4번은 우리가 자주 보는 이르, 보네르, 떼네르 동사고요. 5번의 브레스타르 동사는 빌려주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시각으로 알맞은 것은 자 그래서 ¿Qué hora tienes? 자, 또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몇 시야? 라고 했더니 faltan 20 para las 10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faltar

동사의 용법인 겁니다. faltar 동사는 뭐 부족하다, 뭐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시간 표현이라면 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faltan 20 되니까 20분 남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언제까지? Para las 10, 10시까지 20분 남았대요. 자, 그러면 현재 시각은? 그렇죠. 9시 40분이 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친구들이 또 묻겠죠. 그러면은 혹시 깨달음 동사로 표현해도 돼요? 라고 묻는다면? 되지요, 당연히. 그래서 깨달음 20대 para las 10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10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Por qué vienes sola? Y tu madre? 왜 혼자 와? 너네 엄마는? 하고 이제 A가 물었더니 이제 B가 대답을 했어요. 뭐 엄마의 상황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A가 Pues vámonos de turismo sin ella. 그러면 sin 하면 뭐뭐 없이란 뜻이에요. 그녀 A야는 마드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없이 관광하자, 우리끼리 관광하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랬더니 me parece bien, 아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선택지에서 한번 골라보면 되겠네요. 자, 1번에 ella tiene el pelo largo 하면은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인물 묘사하는 거지요, tener 동사로. 자, 그럼 뭐가 돼요?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머리가 길다라는 뜻이 됩니다. 2번입니다. Ella está contenta contigo라고 했어요. 그녀는 만족한다. 누구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contigo. 너와 함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만족한다가 되겠네요. 3번. Mi madre es muy inteligente 하면은 우리 엄마는 매우 똑똑하다라는 뜻. 4번에 ella tiene que hacer la compra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보이는데요. tener que 동사원형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hacer la compra 하면은 이건 장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을 보셔야 해요. 5번에 mi madre se dedica a la medicina 해서 요거는 뭐예요? 네, 우리 직업 표현했을 표현 배웠을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dedicarse 압니다.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의학에 종사하신다. 의학 분야에 종사하신다라는 표현이 돼서 몇 번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4번이 들어가겠네요. 엄마가 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끼리 가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것은, 요거, 이제 음식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스페인의 전통적인 요리입니다. 자, 에초콘 하면 뭐뭐로 만들어진 이란 뜻이에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스페인의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자, 스페인에서는, en España니까, 자, 언제 먹냐면, 아침 식사, 혹은 메리엔다는 간식이죠. 간식으로 먹습니다. 아, casi siempre, 그러면 거의 항상 이라는 뜻이죠. 거의 항상 뭐랑 먹냐면 따뜻한 초콜릿, 따뜻한 초콜릿 혹은 카페 콘 레체, 그러니까 뭐 밀크커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와 함께 먹는데요. 자, 색깔은 마론은 갈색입니다. 색은 갈색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겉이죠, 겉. 겉은 바삭하고요. 그리고 안은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generalmente, 일반적으로 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길고요. 그리고 좀더 두껍다면 그거를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정답은 맞아요. 추로스가 됩니다. 자, 2번. 추로스 콘 초콜라테에서 보통 추로를 따뜻한 초콜릿을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고, 추로는 좀 가느다라고 길다면, 뽀라는 좀 두껍습니다. 이렇게 좀 도톰하다라는 거. 그게 조금 차이고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제 스페인 음식 관련된 건데, 하모는 아시죠? 돼지 넓적다리 소금에 절여서 건조 숙성시킨 거를 얘기하고, 로스 핀추스는 이제 북부, 스페인 북부, 특히 뭐 바스크나 뭐 나바라 지방에서 이제 많이 볼수 있는데, 따파스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꼬치로 이렇게 찍혀

A는 당연히 날짜를 물어봤겠네요. A가 que da poco para mi ceremonia de graduación, 졸업식이 되겠죠. 졸업식까지 얼마 안 남았네 라고 얘기를 해요. Estás nervioso? 긴장돼? Sí, un poco, 조금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자, 날짜 묻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a cuánto está? 이거 뭐 묻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 묻는 표현이고요. 이번에 que fecha es hoy? 자, 이게 바로 날짜 묻는 표현이죠. 오늘 며칠이야? 라는 뜻. 3번에 cuántos años tiene? 이건 뭐 묻는 거? 이건 나이를 묻는 거. 몇 살이니? 4번, en qué día cae la ceremonia? 그래서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caer 동사, en과 함께 요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졸업식이 무슨 요일이니? 5번에 qué día de la semana es hoy? 오늘 무슨 요일이니? 역시 요일을 묻는 것.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요. A가 hoy por fin abre sus puertas mi restaurante 라고 했어요. 자, por fin, 결국이란 뜻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늘 드디어 내 레스토랑이 문을 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 이제 B는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 할것 같고요. 이 상황에 A가 mil gracias, mil gracias는 muchas gracias와 같은 뜻이죠. 매우 고맙다라는 뜻이고요. Ven cualquier día, 언제든 와. Claro que sí, 물론이지라는 뜻입니다. 물론이지, mañana me paso, 내일 들를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축하 표현 골라볼까요? 자, 어딨나요? A는 silencio 하면 조용이란 뜻이고요. B의 buen appetito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란 뜻. C의 enhorabuena 하면 이게 축하해란 뜻이고요. D의 que buena noticia 하면은 좋은 소식이네. 역시 축하 표현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 D로 이루어진 몇 번? 5번이 정답이 돼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라는 표현으로 buen appetito도 있고요. 또 같은 표현으로 buen provecho 많이 쓰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que aproveche. 자, 이런 표현들 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달력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요일은 자, 달력은 2026년 5월 달력이네요. A cuántos estamos hoy? 자, 오늘 며칠이야? Hoy es 23 de mayo. 5월 23일이야. 자, 요 날이네요, 오늘은. ¿Cuándo empieza el curso de cocina? 자, 이거 요리 수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리 강좌 혹은 자, 언제 요리 강좌가 시작되지? Pasado mañana. 그래서 pasado mañana는 모레란 뜻입니다. 모레. 모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요일은 토요일인데 모레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자, 몇 번이 정답이요? 1번. El lun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리 과정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싸도 마냐나가 모레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뭐죠? 오늘은 오이라고 하죠. 내일은 마냐나라고 합니다. 모레 네, 빠싸도 마냐나 지금 봤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아이엘 그다음에 그제는 ante ay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표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밑줄은 que edad tiene. 자, 뭘 묻는 건가요? 나이를 묻는 표현이죠. Me puede poner una cerveza? 자, cerveza는 맥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맥주 좀 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A가 물었더니 B가 qué edad tiene? 몇 살이세요? 22 años. 22살이에요. Parece más joven.

더 젊어 보이시네요. 아기 띠에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이 묻는 표현 선택지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바로 나왔네요. ¿Cuántos años tiene? 하면 이게 바로 몇 살입니까?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뜻을 한번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Qué tipo de cerveza?니까 어떤 종류의 맥주요가 되겠 거고 3번은 ¿Dónde puedo comprar? 어디서 살 수 있나요? 4번, ¿cuánto tiempo se tarda? Tardar는 이제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요? 5번에 ¿cuántas cervezas quiere? 뭐, 맥주 몇 잔을 원하십니까? 가 됩니다. 4번의 정답 1번이었고요.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무슨 광고냐면요. Clases de lenguas extranjeras래요. 외국어 수업에 관한 광고입니다. 자, 일단 어느 과정들이 있냐면 프랑스어 과정이 있고 포르투갈어 과정이 있고 이탈리아어 과정이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con mucha experiencia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시대요. 5 horas al día 라고 했어요. al día 하면 하루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5시간 하고요. 다음에 de a를 보셔야 되죠. from to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대요. 그리고 이제 문화활동이 있네요. Cada fin de semana니까 매 주말 문화활동이 있대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여기로 전화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광고문의 내용은 다 본 것 같고요.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매일 수업이 있지 않죠. 월요일 없죠. 화요일에서 금만 있답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아니고요. 하루에 5시간 수업 맞고 주말마다 문화활동 있고 이탈리아어 배울 수 있고 경력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디아인데요. 알디아는 하루에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라는 표현을 하려면 알라 세마나 하면 되고요. 한 달에 하면은 알메스 라고 표현하실 수 있고 또 1년에 하면은 알 아니요.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선택지를 보니까 이제 숫자에 대해서 기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문장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있대요. Mo alumnas en nuestra escuela. 자, 우리 학교에는 알룸나스니까 여학생들이네요. 여학생들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200에서 900은 뒤에 오는 명사의 수형용사로 쓸 때 뒤에 오는 명사의 성일치 시켜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룸나스 지금 여성 복수형을 갖고 있으니까 여성 복수 형태로 오면 되겠네요. 자, 500이에요. 일단 그러면 2번 지워지고 4번 지워지겠네요. 끼니엔다스의 형태로 와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에이아 띠에네 뭐 에우로스 엔수 몰소 라고 했어요. 자, 그녀는 그녀의 핸드백에 몇 유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밀 혹은 도스 밀이 있네요. 천 아니면 이천 뭐 얼마여도 상관없지만 일단 천 유로라는 표현을 할 때 천은 운, 밀 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밀로만 표현을 한다 라고 했고요. 이거 틀려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밀은 형태 변화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os miles가 아니라 dos mil로 가야 되죠. 그래서 다 틀려서 밀로 되어진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ste es mi hermano Juan. 자, 얘는 내 남동생 정도로 할까요? 아, 오빠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내 오빠 Juan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Cuántos años tiene?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30 años. 자, 30살이야. 그러면서 이제 뒤에 하나 더 붙이죠. Es cinco años mayor que yo.
나와의 나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보다 몇 살이 많은 거예요? 5 años니까 5년. 그러니까 5살이 더 많아. 그랬을 때 이제 B가 놀라서 한번더 묻죠. 너보다 5년, 5살이 더 많다고 5년 연상이라고 말했음 마스 호벤. 더 젊어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지금 선택지 보시면 동사들이 쭉 나와 있고, 연상이다라는 표현을 할때 쓰는 동사 저희가 일전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동사가 뭐죠? 맞아요. 예바로 동사죠. 그래서 네 예바 신과 아니오스가 되는 겁니다. 몇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Que fecha es hoy? 오늘 며칠이야? Hoy es 8 de enero. 1월 8일이죠. ¿Por qué lo preguntas? 그럼 왜 물어? Porque hoy ha nacido mi primer nieto. 그랬더니 오늘 지금 ha nacido는 현재 완료입니다. 오늘 내첫 번째 손자가 태어났거든. De verdad? 정말? 자, 손자 태어났대요. 뭐 해줘야 될까요? 축하해줘야겠죠? 축하해. 고마워가 될 겁니다. 자, 축하하는 표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 정답? 4번에 Felicidades가 들어가면 되죠. 자, 나머지 선택지 보시면 1번은 Fighting 이란 뜻이고, 2번은 주목 이란 뜻이고, 3번 Ni hablar 말도 마 이란 뜻, 5번에 Ten cuidado 하면 조심해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안녕, 난 루나야. 나는 20살이야. 나는 라우라야. 나도 20살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둘이 동갑이네요. 그러니까 A가, 우리 동갑이야? Eso parece. 그런 거 같네. 흥미롭다. 자, 이렇게 대화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갑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tenerla misma edad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곡에 들어가면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1번은 의견 묻는 거죠. 너 어때? 란 뜻이고, 2번은 우리 시간 있어? 란 뜻이고, 3번 우리에게 괜찮니? 란 뜻, 5번은 생일 파티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10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 가방, 말레타는 이제 여행용 가방 얘기하는 거죠. 그 가방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 가방은? 나 영국으로 여행 가. 부럽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좋은 여행 돼. 즐겁게 지내. 이런 표현 될 겁니다. 고마워. 해서, 그 표현에 해당하는 거, 1번 에께 빼나.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유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랑 같냐면, 께 라스티마와 같습니다. 5번, 2번이죠. 이 놈의 리가스 하면 말도 안 돼. 3번에 빠살로 헤니알이라고 했잖아요. 빠살로 헤니알 그러면 즐겁게 보내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3번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혹은 뭐 부엔 비아헤 해도 상관없죠. 너 때 프레오쿠페스 하면 걱정 마. 5번에 데 닝구나 마네라 하면은 절대로 결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면 요게 빠살로 비엔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요게 이제 잘 지내다, 즐겁게 지내다 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마사를로 말 하면 잘못 지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는 이제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의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n casa, 집이죠. 집에서 혹은 집에서 저녁 먹을래? 아니면 밖에서 먹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어디서 먹길 원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B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A가 그러면 깨달시 뭐뭐 하는 거 어때? 라는 뜻이죠. 피자 시키는 거 어때? 라고 물어요. 네, 넌데 어디 거?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탈리아 거. 이탈리아 피자, 이탈리아식 피자도 있고 미국식 피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집에서 먹고 싶니? 밖에서 먹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피자 시킬까?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 돼요? 1번에 메다 이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아니죠. 나는 약속이 있다. 나는 너와 밥 먹는 걸 더 선호한다. 4번은 집에서 운동한다.

원한다. 5번은 오후에 만나길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음식이 들어가면 되고요. 너 어디 출신이야? 나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야. 너희 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음식은 뭐야? 아르헨티나 음식 이름 하나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는 매우 전형적인 고기 요리야. 예전에, antes, 예전에는 그것을 먹었어. Sobre todo, 특히란 뜻이죠. 특히 가우초들이 먹었어. 가우초는 누구냐면, 목동, 유목하는 목동들이야. 아르헨티나의 대평원에서. Hoy en día, 오늘날 이거는 하나의 이제 행사가 됐다라는 얘기죠. 문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행사가 됐어. 아르헨티나에서는. 자, con frecuencia, 자주 먹어.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자주 먹어. 자, 이거는 석쇠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만든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뭐로 간을 해서 단지 소금으로만 간을 하지, 일반적으로는. 자, 이거는 치미추리라는고 불리는 소스와 함께 제공이 되는데, 이거는 치미추리 소스는 마늘과 올리브유와 피망으로 만들어가 돼요. 이게 뭐예요? 아사도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실전 문제 6강, 7강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재 8강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네,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식품가공기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콩류의 가공, 그리고 채소류의 가공, 그리고 육류, 우유 가공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콩류 가공식품, 이제 콩류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된장이나 두부, 이거 만드는 제조 원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과일, 채소의 가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콩입니다. 콩. 많이 접하고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두유입니다. 우유 아니고요. 우유는 소의 젖이고 두유는 콩의 젖이란 뜻이에요. 콩. 근데 콩에서 젖이 생각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콩을 갈아 놓으면 우유와 비슷한 느낌? 네, 그래서 두유라고 합니다. 자, 콩을 물에 담가서 이제 불려요. 불려서 그걸 갈아. 갈고 나서 끓여서 만든 음료입니다. 음료. 자, 두유의 제조 원리 보면 일단 콩을 불려서 껍질을 탈피를 하죠. 그 다음에 가열 후에 갑니다. 그리고 빚이 분리하고 두유 조제하고 살균 및 냉각해서 제품으로 나옵니다. 자, 두유 종류는 일반 두유, 조정 두유, 그리고 두유 음료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반 두유는 말 그대로 불린 콩 자체에서 비지를 분리하고 남은 바로 그러니까 비지만 분리한 상태가 일반 두유가 되겠고 조정 두유는 속에 있는 성분을 좀 조정을 해요. 성분을 뭔가를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유 음료는 그 두유에 조금 더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부재를 첨가하는 거죠. 커피라든지 과즙이라든지 코코아 등을 첨가해서 만드는 음료가 두유 음료가 되겠습니다. 자, 두유를 만들었을 때 냄새가 날 경우가 있는데 두유를 만들 때 콩을 좀 덜 삶으면 콩 비린내가 나고 너무 오래 삶으면 매직콩 냄새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더 대표적인 거 두부. 콩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추출해서 무기염료로 응고시킨 식품이죠. 두부의 제조 원리를 보면 콩을 불려서

간 다음에 그걸 끓여요. 끓이고 나서 두유와 비지를 분리를 하죠. 그리고 분리된 두유를 압착, 이제 응고시켜서 압착 성형해서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응고제 네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수라 그러죠. 간수. 천일염에서 빠져나온 그 짠물. 간수로 알고 있는 염화 마그네슘. 그리고 황산 칼슘, 염화 칼슘, 글루코노 델타락토 좀 길죠. 그래서 GD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자, 일단 간수라고 불리는 염화 마그네슘은 응고가 빠르고 천일염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일염을 쌓아두면 거기서 이제 흘러내리는 물이 간수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가 단단해요.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황산 칼슘을 이용해서 응고를 시키면 수율이 좋고 조직과 색상이 좋습니다. 하지만 황산 칼슘을 사용하는데 다소 방법이 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염화 칼슘 응고가 빠르고 제품에 물 빠짐이 좋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수율이 나쁘고 조직감이 좋지 않습니다. GDL은 수율이 높고 응고력이 우수합니다. 신맛이 있어요. 산을 사용해서. 그리고 조직이 매우 연하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두부 제조 시의 유의사항. 자, 콩 속의 단백질을 잘 추출하려면, 그러니까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을 잘 추출하면 곱게 갈긴 갈아야 되는데, 갈때 너무 곱게 가려고 막 고속으로 간다든지 이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두부 자체 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의사항을 왜 지금 짚어주냐면, 그 문항이 출제될 때 실험 실습 상황을 주고 결론에 뭐 두부에서 뭐 시큼한 냄새가 났다? 또는 두부의 수율이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실험 실습에서 문제점에 대한 결론을 주고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찾는 문항이 잘 나와요. 그래서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자, GDL, 글루코노 델타락돈 GDL이라고 불리죠. 다른 응고제하고 좀 다르게 물에 녹아있는 글루콘산을 형성해서 두부를 응고시켜 조직이 매우 부드럽고 치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 염화 마그네슘이죠. 습기가 찬 소금, 천일염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짜고 쓴 액체입니다. 염화 마그네슘이 주성분이에요. 근데 황산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어서 불순물 제거 후에 염화 마그네슘만 정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콩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대표적인 된장입니다. 근데 된장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일단 재래식 된장이라는 게 있고 계량식 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재래식 된장은 우리 옛부터 그 만들었던 방법 그대로 메주를 띄워서 메주를 발효시켜서 식힌 후에 소금물에 띄워서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 된장의 특징은 여러 가지 균이 복합작용합니다. 자, 재래식 된장, 전통식 된장이죠. 전통 메주에 소금물에 담가서 메주를 일정 기간 발효시킨 다음에 액체와 고체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액체는 간장으로, 고체는 된장으로 다시 발효시켜서 제조를 하죠. 자, 콩 단백질의 펩타이드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이 강하고 색이 진해집니다. 여러 종류의 균이 사용이 돼요. 고초균, 한국균 등의 균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계량식 된장, 일명 코지 된장이라고 하는데 이 코지를 뭘 쓰냐에 따라서 달라요. 코지가 뭐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러는데, 자, 된장 발효 균주 중에 한 가지 한국균만을 삽니다. 그러니까 단일균이에요, 단일균. 전통적인 건 복합균, 계량식 된장은 단일균. 한국균만을 배양해서 접종한 코지를 재료로 쓰는 단일균주 발효식품입니다. 자, 콩의 함량이 높으면 색깔이 좀 진해요. 그리고 구수한 맛이 강하고, 근데 곡물,
곡물, 뭐 쌀이나 보리, 이 함량이 높으면 색이 좀 밝고

그리고 맛이 좀 단맛이 강하게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코지 볼까요? 코지. 코지는 주성분이 이제 이건 쌀, 보리, 콩으로 만든 건데, 쌀된장은 곡류죠.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는 쌀 코지와 익힌 콩에 소금을 섞어서 제조를 하는데, 쌀의 전분이 당화돼서, 네, 탄수화물이 당화돼서 단맛이 나고 색이 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보리도 보리코지와 익힌 콩에 소금물을 넣어서 제조를 하고요. 단맛과 구수한 맛이 강하고 색이 진합니다. 뭐에 비해서? 쌀 된장에 비해서. 자, 콩된장. 콩은 콩코지와 익힌 콩에 소금을 섞어서 제조를 하는데 감칠맛이 강해요. 단백질이 쌀이나 보리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감칠맛이 강하고 신맛이 거의 없고요. 색깔이 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된장의 제조 원리인데, 된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냥 콩만 발효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나타나는 작용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일단 된장에서 나는 단맛. 그 단맛은 탄수화물 전분질이 분해가 돼서 단맛을 형성하고요. 된장의 그 특유의 냄새 있죠. 그 냄새는 효모에 의해서 당분 일부가 알코올과 CO2가 됩니다. 알코올 발효가 돼요. 그래서 된장 특유의 향이 나타나고 유기산 발효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신맛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을 끌어올리고요. 소금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짠맛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당분하고 그 단백질의 마이야르 반응으로 인해서 색깔, 된장 고유한 그 된장의 고유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된장이 발효를 하는데 썩는 경우가 있어요. 발효가 되지 않고 썩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자, 첫 번째, 다른 재료에 비해서 소금이 덜 들어갔을 때, 소금이 방부 역할을 하고 이제 살균 작용을 하는데 소금이 덜 들어가면 된장이 발효 중에 썩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패하는 경우. 그리고 된장이 충분히 삶아지지 않았을 경우 이제 산패가 되고요. 첨가된 소금이 골고루 섞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총량은 맞게 넣었으나 섞이는 부분이 있고 섞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섞이지 않는 부분은 첫 번째와 같은 경우죠. 다른 재료에 비해 소금량이 적었을 경우, 자, 이럴 때는 된장이 산패, 발효가 아니고 산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과일입니다. 과일하고 채소. 일단 과일에서는 잼, 젤리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와에서는 과실에 설탕을 넣고 과일하면 과실에 함유된 펙틴, 그리고 그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상호작용해서 젤리와가 일어납니다.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당도가 조금 떨어지면 다른 게 조금 더 많으면 되고, 대신에 이제 한쪽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씩 부족하면 다른 걸 조금씩 더 첨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젤리와여서. 그래서 젤리와는 크게 당, 펙틴, 유기산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나타납니다. 당은 62에서 65% 정도의 당이 필요하고요. 펙틴 1에서 1.5%. 펙틴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완숙한 과일보다는 미숙한, 그러니까 덜 익은 과일이 훨씬 많습니다. 덜 익은 과일에. 자, 펙틴은 일단 식물의 세포 벽하고 세포 사이 층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겔화되는 성질이 강해서 젤리 응고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불용성인 프로토펙틴으로 존재하지만 과일의 성숙에 따라서 완숙하면 펙트산으로 변합니다. 많이 익으면. 이 펙트산은 응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완숙한 과일은 젤리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다음 유기산 시큼한 내는 과일의 신맛 성분 유기산은 미숙한 과일에 많아요. pH 2.8 이하 또는 pH 3.5 이상에서 젤리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일로 젤리화 시킬 때는 완숙한 과일보다는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젤리점 판정법이에요. 젤리점을 판정하는데, 이게 지금 젤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정을 하는 건데,
스푼법, 컵법, 당도개법이 있습니다. 당도개법. 일단 그 젤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졸이겠죠. 액을 졸이는데 스푼법은 뭐냐면 졸인 액을 스푼으로 이렇게 떠봐요. 떠봐서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거지. 떨어뜨렸을 때 물처럼 쭉 떨어지면 젤리를 그러니까 더 졸여야 된다는 내용이죠. 졸인 액을 스푼이나 주걱으로 떠서 흘려보았을 때 떨어짐이 좀 늦고, 그러니까 끈끈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걱 끝에 일부가 남아서 굳어질 때를 젤리가 됐다라고 판정을 해요. 자, 컵법은 찬물에다가 지금 졸이고 있는 그 젤리를 넣어봐요. 졸인 액을. 그러면 이게 그 아직 좀덜 졸여졌으면 찬물이지만 가면서 이게 흩어져 버릴 것이고, 물에 녹듯이. 그렇죠?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찬물에 들어 있는 컵에 졸인 시럽을 떨었을 때 떨어뜨려 물속으로 가라앉는 도중에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바닥 그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떨어지면 젤리화가 됐다는 걸로 판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도개법. 졸인 시럽을 정말 당도계로 한번 당도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20도로 그 식혀서. 그래서 굴절 당도계로 당도를 측정했을 때 60에서 65브릭스가 될 때, 이때가 젤리아가 됐다고 판정을 합니다. 근데 식히지 않고 그냥 뜨거운 그때, 뜨거울 때 바로 재봤을 때는 뜨거운 시럽의 당도는 상온 시럽보다 2, 3브릭스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자, 펙틴, 조금 아까 나왔던 펙틴. 과일이나 채소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하나입니다. 설탕과 함께 열을 가하면 녹아서 잼이 만들어지죠. 이 펙틴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그러니까 완숙한 과일과 미숙한 과일을 봤을 때덜 익은 과일에는 펙틴이 프로토펙틴 형태로 들어있어요. 근데 과일이 익어가면서 어떻게 팩트산 형태로 바뀝니다. 열에 의해 펙틴이 불어서 팩트산 형태로 되면 젤리화 작업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이 그 젤리 제조에는 훨씬 적합합니다. 젤리점이 지나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졸였을 때, 너무 졸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딱딱해지죠. 설탕처럼. 그리고 설탕처럼 결정이 생기고, 아무래도 너무 젤리점을 지나쳐버리면 풍미와 향이 떨어지고요. 당을 계속 열을 가하면 캐러멜화가 되죠. 근데 캐러멜화 현상으로 제품의 색깔이 어떻게 검은색, 갈색을 띠게 됩니다. 자, 다음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과일 통조림, 통조림, 병조림. 하여튼 이제 가공을 한번 하는 거죠. 캔이나 유리병 등의 용기에 식품을 채우고 탈기, 그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밀봉, 살균, 냉각해서 장기간 변하지 않도록 저장하는 식품이 과일 통조림입니다.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요. 그리고 운반도 편하고, 과일하면 과일 자체가 무거워요. 그 수분이 많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이 힘들고 운반도 힘들죠. 가다가 깨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통조림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놓으면 보존할 수는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운반이 편리하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풍미가 좋고 그리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병조림 할 때, 그러니까 통조림이나 병조림 할때 탈기를 왜 하느냐, 공기를 왜 빼느냐. 첫 번째, 호기성 미생물의 발효 억제. 공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호기성 미생물은 활동이 심해지겠죠. 활동이 심해지면 내용물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물의 색, 맛, 변화 및 산화 방지 위해서 빼고요. 그리고 가열 살균할 때, 가열을 해야 되는데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공기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죠. 그때 유리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비타민과 식품 성분의 감소 또는 변화를 방지하고 혹시 이제 금속 통조림일 경우에 속에 공기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속에 탈기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치입니다. 김치. 우리 매일 먹죠, 매일. 김치는 무, 배추 등을 소금에 절여서 여러 가지 양념, 뭐 고춧가루, 파, 마늘 이런 걸 넣고 발효시킨 식품이죠. 우리나라 전통식품이죠. 김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배추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제주도 가니까
감귤김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김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김치의 제조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삼투는 언제 써요? 삼투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면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 넣잖아요. 안쪽에 있는 배추의 수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배추에 소금 넣고 절이면 삼투 작용을 인해서 배추 안쪽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 수분이 빠져나온 그 자리에 양념이 들어가게 되죠. 삼투의 속도는 채소의 세포 내에 즙에게 농도의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농도의 차이가 크려면 소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삼투가 빨리 나요. 그러니까 빨리 절거진다. 빨리 순이 죽는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 속도가 빨라집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원리는 효소의 작용이에요. 효소의 작용. 아밀레이스 프로테이스가 김치의 단맛하고 감칠맛. 탄수화물 분해하고 단백질 분해해서. 그리고 셀룰라이즈, 펙티나제 등 섬유소의 작용을 해서 채소의 조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막 담은 김치와 한 1년, 2년 지난 김장김치 보면 굉장히 부드럽죠. 그걸 연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의도한 김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김치도 있어요. 그것도 조금 더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김치의 미생물의 발효작용입니다. 처음 발효 초기에는 김치 속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해요.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 젖산균이 나오고 효모 등의 번식으로 인해서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가 나타나면서 그 특유의 김치 냄새가 생성되고 김치 특유의 향이 나타납니다. 발효 후기에는 유기산이 과다 생산돼요. 그리고 산막 효모의 발생으로 김치의 조직이 물러지는 연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배추 김치의 제조 과정이에요. 지금 콩류도 그렇고 채소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축산식품도 그렇고 제조 과정이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개념 정도만 잡을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평가원 문항에서 식품 가공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이제 그 실험 실습 보고서나 계획서 같은 걸 이제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뭐가 잘안돼 있어. 그럼 뭐 때문에 잘안돼 있는지를 찾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조 과정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좀 크게 개념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배추를 절단해서 절이죠. 소금 들어가면서 삼투 현상이 나타나요. 탈수하고 양념 만들고 양념 혼합한 다음에 이제 담궈서 발효시킨 다음에 이제 먹게 되죠. 자, 배추김치 제조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연부 현상. 배추김치 자체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지는 거. 의도한 연부 현상이 있고 의도하지 않는 연부 현상이 있죠. 김장김치 같은 거뭐 2년 됐다, 3년 됐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의도해서 부들부들하게. 그런데 김치 담근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부들부들하다. 왠지 좀 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그런 연부 현상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이제 여기서는 의도하지 않는 연부 현상이에요. 배추의 생육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을 때 이런 연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배추를 너무 오래 절였을 때 이렇게 연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 절일 때 정제염만을 사용할 경우. 자, 정제염은 바닷물에서 이걸 전기분해 이런 걸로 해서 염만을, 정말 소금 짠맛만을, 그 정말 소금 그 자체. 천일염은 바닷물 자체에서 물만 증발시켜서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 비해서, 정제염은 전기분해를 해서 정말 소금기만 정제를 해놓은 거예요. 소금기만.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천일염에 비해서 정제염이 훨씬 염분 농도가 높습니다. 훨씬 짜요. 그러니까 같은 양으로 같은 시간을 절일 때는 훨씬 더 배추가 부들부들 염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과량 사용하게 될 경우, 설탕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소금하고 똑같아요. 삼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치의 절임 온도, 그리고 발효 및 저장 온도가 높았을 때도 연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김치 제조상 또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이 지금 몇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을 때 답으로. 그러니까 김치를 담는 상황을 주고 김치 모양이 이렇다. 이유가 뭐냐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김치를 담아봤더니 김치가 검은색이 돼가요. 검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김치 제조할 때 멸치젓 넣을 때 멸치젓을 끓인 다음에 위에 뜬 액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멸치젓 그대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까매졌다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 그래서 김치 제조할 때 멸치젓은 끓여서 그 위에 뜨는 맑은 액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김치에 미생물 발효 보면 김치 미생물은 발효 시에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형성해요. 그래서 알코올은 김치 특유의 상쾌함을, 이산화탄소는 표면에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 축산물 가공이에요. 축산물 가공. 일단 시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흰 우유, 시판되는 우유예요. 시판되는 우유. 자, 시유는 원유, 목장에서부터 원유를 지비한 다음에 검사해요. 그 다음에 여과, 물리적인 걸, 물리적, 그러니까 좀 큰 불순물 같은 걸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작은 불순물을 또 걷어내요. 그 다음에 우유 성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12월까지 우유 성분을 표준화, 다 같게 만들고요. 지방을 잘게 쪼개고 살균한 다음에 냉각해서 포장해서 제품으로 나온 게 시유입니다. 시유. 여기에 이제 발효유가 있어요.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를. 원유 가져온 다음에 살균한 다음에 균질까지 똑같은데 이제 여기에 스타터라는 게 들어가요. 스타터는 발효균을 넣으면 발효가 되고 그 발효된 걸 냉각해서 포장을 한 제품이 발효유가 되겠습니다. 스타터는 발효유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로 첨가하는 젖산균 배양액, 발효균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불가리쿠스균, 아시도필리스균 등 이런 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즈, 육아공품이지, 치즈. 자, 우유에 젖산균과 응유효소, 우유를 뭉쳐주는 효소, 레닛, 그 송아지 사유에서 나오는 효소인데, 이 응유효소를 넣어서 우유 단백질과 유지방을 응고시켜요. 응고된 걸 커드라 그럽니다. 그럼 응고되지 않는 밑에, 그러니까 그 내용물들은 응고되고 좀 투명한 액체가 나오겠네요. 그 액체를 유청이라 그럽니다. 유청. 자, 이것도 어떻게 만드냐면 원유 표준화 청진 살균 냉각까지 똑같이 하고 이제 스타트 아까 균 넣고요. 그 다음에 랜닛밀에서 응유효소를 같이 첨가를 해요. 그 다음에 배양하면서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되면 그 응고된 커드를 절단해서 온도를 주면서 그 속에 있는 유청, 맑은 물을 빼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형해서 압착, 숙성한 게 치즈가 되겠습니다. 자, 커드, 우유에 젖산균을 넣었을 때 적당히 분해해서 젖산이 형성돼서 산도가 높아지고 우유의 단백질 카세인이 응고되는 게 그게 커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터. 유지방이죠, 유지방.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을 교반해서 유출된 지방을 뭉쳐서 과립을 형성한 후에 진이기에서 남아있는 물을 분산되도록 만드는 유한 식품입니다. 버터. 자, 아까 보면 우유에 표준화라는 게 있었고 균질화라는 게 있었어요. 잠깐 설명을 했는데 우유의 표준화는 우유가 목장마다 또는 계절마다 우유의 성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여름에는 소가 물을 많이 마시죠. 더우니까. 그러니까 우유가 좀 옅어져요. 겨울에는 그 음수량이 그물 먹는 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우유가 좀 진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 먹을 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늘 이건 좀 진하네, 이건 좀좀 심심하네, 잘못 느끼죠. 항상 똑같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유 성분을 통일 시켜요. 그걸 표준화라 그럽니다. 표준화. 자, 우유의 균질화. 우유에는 유지방이 있죠. 유지.

근데 유지방이 우유 속에 지방을 가만 놔두면 지방끼리 이렇게 뭉쳐져요. 뭉쳐지다 보면 어느새 좀 큰 지방 덩어리가 위에 뜨게 되죠. 그렇지.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로 시유처럼 마시게 되면 어떻게 좀 이물감이 생기죠. 이물감. 이물감.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상품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유 지방을 잘게 잘라주는 역할을, 잘라주는 걸 균질화라고 해요. 그래서 균질화를 하게 되면 유지방이 다시 분리되는 것이 막아지고 유지방이 소화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레니 송화지제 사유에서 추출한 우유 응고 효소입니다. 우유를 응고. 등전점 화학적 기본 단위의 음이온과 양이온의 수가 같아져. 음이온과 양이온의 수가 같아져. 어떻게? 그러면 그 중성되는 거죠. 중성이 돼서 중성이 되는 용매의 pH를 등전점이라 하는데 등전점에서는 물질의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뭉쳐져서 침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응고와 관련된 겁니다. 자, 우유 단백질 중에 카세인 있어요. 카세인. 치즈 만들 때 이렇게 뭉쳐진다 그랬죠? 우유 단백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pH 4.6, 약 산성에 이르면 칼슘, 인산 등과 함께 커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카세인 단백질. 유청 단백질. 카세인 외에 이제 유청에 남아있는 단백질이에요. 치즈 공정에서 커드로 분리 후에 나오는 투명한 액체예요. 베타락토글로불린, 알파락토, 알부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육류입니다. 햄. 햄은 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나뉠 수 있어요. 뼈가 있으면 본인, 뼈가 없으면 본래스. 식육 부위에 따라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숄더, 로인, 안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성형 틀이 있느냐에 따라서 프레스, 혼합프레스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소세지. 소세지는 식육 또는 분쇄용의 양념, 조미료와 향신료를 첨가한 후에 케이싱, 요즘에는 그 콜라겐 케이싱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는 도대체 창자로 했죠. 거기에 충전해서 훈연 또는 과열시킨 겁니다. 종류에는 도메스틱 소세지, 드라이 소세지 등이 있어요. 자, 햄 제조 과정 보면 원료 고기, 염지, 이제 염지는 따로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혼합, 충전, 훈연, 냉각, 포장, 포장해서 나온 게 제품이고, 염지는 뭐냐면 갓 먹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조미료들, 소금, 설탕, 아질산염 등 이런 재료를 고기에 침투시키는 공정입니다. 침투시키게 되면 방부, 색소 고정, 독특한 맛과 향미, 그리고 염용성 단백질들을 녹여서 보습성 및 결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훈연, 나물을 태워서 연기 먹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장성이 높아지고 풍미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훈연하기 전에 건조하면 연기를 더잘 먹일 수 있습니다. 자, 염지에 갓 먹이기 재료 소금. 소금도 들어가고 아질산염도 들어가는데 소금은 일단 미생물 억제, 기호성 향상, 염용성 단백질 용출 촉진. 그러니까 염용성, 염에 녹는 단백질을 빼내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색깔, 고기의 색깔, 그리고 풍미 증진, 오염 및 미생물 증식 억제 등의 역할이 있고요. 당류는 제품의 조직 연화하고 풍미 증진하는 역할, 비타민C는 육색소 변색 방지, 인산염은 보수력, 그리고 기타 향신료, 조미료, 물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알류, 마요네즈죠. 특히 이제 마요네즈는 달걀 노른자와 기름을 섞은 거죠. 근데 달걀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유화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자, 난황. 달걀 노른자를 겨자가루, 소금, 물 등을 넣고 교반을 해요. 굉장히 세게 교반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또 교반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세게 교반을 해야 됩니다. 또 식초, 물 넣고 교반해서 나온 게 마요네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요네즈를 만드는데 잘 마요네즈가 생성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떨 때 그러냐면 유지, 식용유를 조금씩 넣으면서 교반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몽땅 넣고 교반을 하면 마요네즈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달걀의 전란. 그러니까 흰자, 노른자를 다 사용하면 안 되고 보통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흰자를 사용하면 유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피단, 우리 그 중집에서 많이 나오죠? 잘 먹나 모르겠어요. 알 껍질 외부로부터 조미 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키고 숙성해서 특유한 향미, 단단한 조직, 좀, 뭐좀 파란색의 계란 잘라놓은 것 같은 네, 그런 거, 그런 겁니다. 비단. 자, 유화작용. 요것도 꽤 나오거든요. 유화는 뭐냐면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데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교반을 하면 어떠한 알갱이가 어떤 알갱이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물 속에 기름이 들어가면 수중 유적형이 되고 기름 분자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가면 유중 수적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안 섞이는 걸잘 섞이게 하는 걸 유화제라 그래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를 안정한 유타액으로 만드는 물질, 유화제라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글리세린, 지방산, 스테로이드, 에스테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등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류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재료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번 문제는 콩류 가공의 콩류. 자, 정답을 아는 학생은 정답을 외쳐주고, 글리신을 응고시켰습니까? 두 분데 오답이에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콩에 글리신을 응고시켜 두부를 제조해요. 이때 사용되는 응고제잖아요. 응고제. 응고제 우리 4개 배웠죠. 이 응고제로 제조한 두부는 어때요? 부드러워. 신맛이 나. 그쵸? 부드럽고 신맛이 나는 응고제 뭐가 있었어요? GDL 있어요. GDL. GDL. 글루코노 델타락톤. 이건 두부가 응고시켜진 데 신맛이 나고, 매우 부드럽고 치밀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수를 사용하게 되면 응고가 빨라요. 천일염에서 구할 수 있는 거. 황산칼슘은 수율이 좋고 조직과 색상이 좋아. 근데 그 사용 방법이 좀 불편하다는 거. 염화칼슘은 응고가 빠르고 제품에 물 빠짐이 좋아요. 근데 수율이 나빠. 조직감이 나쁘고. 그렇죠? 자, 다시 문항으로 가서 신맛이 나고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 수 있는 건 GDL이죠. GDL. 자, 그러면 오. 완성된 두부에 물 빠짐이 좋다는 거. 완성된 두부에 물 빠짐. 완성된 두부에 물 빠짐이 좋은 건 황산칼슘. 물 빠짐이 좋은 건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고. 천일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염화 마그네슘이죠. 염화 마그네슘보다 두부의 수율이 좋습니다. GDL. 그리고 콩의 단백질이 산성에서 응고하는 원리를 이용해요. 맞죠? 그래서 좀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D급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죠. 다음은 식품 가공 사례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회에 있는 식품 가공 수업 시간에 배운 된장 제조 과정을 참고해서 실습 과정대로 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게 아니고 쌀코지네요, 쌀코지. 콩을 물에 12시간 동안 담가 불렸어요. 그리고 120도, 1시간 동안 압력솥으로 콩이 물러지게 삶았습니다. 삶은 콩을 식혀 쌀코지와 1대1 비율로 잘 섞었고, 콩의 무게에 5%네요. 소금을 골고루 섞어서 5%면 100kg면은 5kg 소금을 넣었다는데 소금 지금 굉장히 양이 적네요. 그렇죠? 그럼 소금의 양이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된장이 산패되면서. 그러니까 발효가 되지 않고 산패가 될수 있죠. 자, 혼합된 재료를 분쇄기로 갈아서 항아리에 넣었고, 항아리에서 3개월 정도 숙성을 했어요. 실습 결과 보니까, 된장의 색깔이 어때요? 어둡고, 시큼한 냄새가 났어. 산패가 됐네, 산패가. 자,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학생 A가 된장 제조에 활용한 방식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 자, 완성된 된장의 색은 밝다. 전통적 된장이 아니고 코지 된장인데 거기에 또 쌀코지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밝고요. 단맛이 강한 코지 된장 중에서도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쌀이에요. 그러니까 단맛이 높습니다.
제조 과정 중에 부산물로 간장이 만들어

간장은 계량이 아니고 전통식 제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제조 시 고초균,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이 아니죠. 단일균주 황국균만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된 2번, 아니 기역과 니은이죠.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량식 된장 단일균주예요. 단일균주. 그렇죠. 그리고 콩의 함량이 많으면 색깔이 진하고 구수하고, 곡물이 함량이 많으면 달고 색깔이 연하죠. 특히 쌀 된장, 전분이 당화돼서 단맛이 강하고 색깔이 연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실습 결과의 원인으로 가장 잘 찾는, 원인이, 실습 결과가 뭐였냐면 시큼한 산패가 됐어, 산패가. 산패가 왜 됐다? 소금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콩, 오래 불린 거, 물러지게, 쌀코지, 사용한 소금이 적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된장이 발효 중에 산패되는 경우 소금이 적고 아니면 좀덜 삶아졌거나, 근데 방금 덜 삶아지진 않았고 소금 자체가 5%면 너무 적게 들어갔어요. 최소한 20% 30%는 들어가야겠죠. 자,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설명하는 통조림 제조 공정의 효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분, 혹시 용기가 병으로 된 밀봉식품을 처음 열 때, 자, 뻥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밀봉돼서 그렇죠. 밀봉돼서.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병 포장식품의 제조 과정 중, 밀봉하기 전에 병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어떻게 했다? 제거를 했다. 이렇게 통 속의 공기를 제거하는 것은 통조림 식품 제조 시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탈기네요, 탈기. 그럼 탈기의 효과, 내용물의 산화를 막을 수 있죠. 공기 산소를 빼버리니까. 금속 간 내면의 부식을 억제할 수 있죠. 이것도 산소가 빠지니까. 혐기성 세균, 산소, 그러니까 공기를 좋아하지 않는 세균의 발육을 억제할 수는 없죠. 이건 혐기성 세균은 발효가 억제가 아니라 차라리 촉진이 될 확률이 많겠죠. 가열 살균시 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죠. 공기는 열을 받으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거 탈기를 하게 되면 가열을 해도 부피가 안 커지기 때문에 깨진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병조림 탈기, 병조림 통조림 만들 때 기체를 빼내는 목적, 호기성 미생물 발효 억제, 내용물 색, 맛, 변화, 상하는 것, 산화 방지, 가열 살균 시 공기 부피가 커지는 걸로 인해서 유리병이 깨지는 걸 방지하고, 비타민과 식품 성분의 감소 또는 변화를 방지하고, 금속통의 산화, 부식 방지를 위해서 병조림 할때 공기를 모두 빼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딸기잼 제조 과정 중 가에서 마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수정한 것은? 학생 A는 딸기잼 제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어요. 선생님께 제출 후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지도로 받았네요. 1단계 보니까 상처가 없는 잘 익은 딸기를 준비를 해요. 잼을 만들 때는 익은 과일보다는, 그렇죠? 팩트산이 있는 익은 과일보다는 팩틴이 있는 덜 익은 과일을 사용을 해야겠죠. 지금 이게 좀 애매하고 옳지 않죠. 그러니까 잘 익지 않은 딸기 준비를 하고, 물로 딸기 세척, 그렇죠? 딸기 세척 물로 하고, 당도를 65, 그렇죠? 60에서 65. 딸기, 냄비에 딸기와 설탕을 넣고 약불, 그렇죠? 너무 센 불로 하면 타 버리겠죠, 밑에가. 차가운 물이 담긴 컵에 조리네. 컵법이죠, 컵법. 1단계 잘 익은 딸기를, 잘 익지 않은 덜 익은 딸기를 수정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젤 이하 요소에서 당이 62에서 65. 방금 65 있으니까 맞고요. 팩틴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다? 덜 익은. 자, 컵법, 젤리점 판정할 때 찬물에 넣고 그 모양 그대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가다가 풀리는지, 젤리점 판정하는 것까지 방금 그 문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실험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액체 분사 현상을 활용한 시유의 가공 공정

0: 압축 분무기 AB에 공기를 압축하고 압축 분무기 B의 노즐 구멍을 송곳으로 크게 뚫어요. 분사 스위치를 눌러 분사를 해봅니다. 자, 실습 결과 보니까 압축 분무기 A는 그러니까 작은 구멍에서 나가는 건 분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미스트 형식으로. 근데 구멍을 크게 뚫어놨더니 그냥 물이 쭉 나가고 있어요. 결과에서 보니까 작은 구멍을 통해 액체를 고압으로 분사하면 액체의 입자가 매우 작게 분산돼요. 매우 작게. 쪼개져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그럼 균질이죠. 균질. 지방, 큰 지방구를 이렇게 작은 구멍에 센 압력으로 닿으면 지방구가 다 잘리죠. 그래서 균질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6번의 정답은 균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유의 지방구를 균일하게 부수는 공정이에요. 유지망이 분리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더 작아지니까 유지방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주고 유지방의 소화를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가공업자와 기자의 햄 제조 공정에 대한 인터뷰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오늘은 우리나라 1호 함홍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햄이죠, 햄. 생햄. 이름이 생소한데요. 함홍이 무엇인가요? 돼지 뒷다리로 만든 스페인 전통 햄입니다. 지금 하시는 공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돼지 뒷다리에 소금하고 아질산염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 공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뒷다리에 소금하고 아질산염을 발라주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지금? 염지 간 먹이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 먹이기. 그렇죠? 그러면 이 염지를 하게 되면 햄에 소금이 있으니까 방부가 나타나고 모양과 형태는 관련이 없죠. 이건 이제 그 틀을 이용하냐, 프레스냐, 프레스에 만들 때는 이제 햄과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이 상태는 아니죠. 햄의 독특한 풍미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염지를 하게 되면 뭐 설탕도 들어가고 아질산염도 들어가고 하면서 독특한 풍미 나올 수 있죠. 염용성. 염에 녹는 단백질을 녹여서 결착성을 높일 수 있죠. 지금 소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염지의 특징, 기역, 디귿, 리을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염지의 재료, 소금, 아질산염, 당류, 인산염, 뭐 비타민 많습니다. 그중에 소금, 미생물 증식억제, 기호성 향상, 맛있어지죠. 그리고 염용성 단백질 용출 촉진하고, 아질산염하고 질산염, 육의 그 고기의 색소, 풍미, 오염 미생물 증식 억제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당류, 제품의 조직 연화, 제품이 고기죠. 풍미 증진하고, 인산염 보호수력 증진하고, 비타민C는 육색소 변색 방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실습 사례에서 실습 결과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 실습 결과의 원인. 학생 A가 마요네즈를 만들었는데, 달걀, 포도씨유, 식초, 설탕과 겨자가루를 계량한 뒤, 달걀에 노른자와 흰자를 먼저, 흰자를 잘 넣지 않죠. 절란 쓰지 않고 보통 난 황마늘 쓰는데요. 먼저 교반을 했어요. 그리고 포도씨유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어 혼합을 했고, 이후 포도씨유를 한 번에 넣고 빠르게 혼합을 했네요. 그러나 달걀 혼합액과 식용유가 잘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마요네즈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네요. 자, 마요네즈 만들 때 달걀 노른자를 주로 사용하고, 그렇죠? 달걀 노른자 사용하는데 전란, 흰자유와 노른자를 다 사용하면 유화력, 물과 기름 잘안 섞여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 식용유를 한 번에 넣은 게 아니고 조금씩 넣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했다? 유지를 한꺼번에, 포도씨유를 한꺼번에 넣고 빠르게 혼합했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습 결과의 원인은 유지를 한 번에 넣었고, 달걀을 흰자까지 못 사용했던 거. 포도씨유 사용은 상관없고, 빠른 속도로 혼합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강은 풀어봤는데요. 15강과 16강 이제 우리가 두 강으로 봤는데 평가원에서는 이거는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으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 농기계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0시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불수의근과 수의근이라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수의근이라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수의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수의근은 내장근육, 심장근육,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수의근은 뼈대를 이루는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호흡근육은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우리의 명령에 의해서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수의근에 의해 불수의근의 건강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과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근육은 지근이라는 근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하고 코어를 강화하고 호흡을 하는 역할들로 힘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속근은 힘은 강하고 빠르지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력 향상이 주로 신경계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육은 커지지 않지만 근력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약 3개월 이후가 되면 근육이 조금씩 커지면서 근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대략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분명히 우리 몸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체성분이 개선되고 신체 사이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따라서 운동 초반인 대략 3개월 이전에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벨트나 옷의 사이즈로 나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육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학생들이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동작을 등척성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에 초기에 하는 동작인데요.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할 때 혈압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아령을 들었을 때 얘를 단축성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령을 내릴 때를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게 신장성 운동은 점프, 줄넘기를 하는 동작이 신장성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등척성, 그리고 단축성, 신장성으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근육 통증이 생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근육통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의 성장을 위해서는 근육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통증이 부상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근육통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운동 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부상은 운동 시작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스트레칭 또는 가볍게 운동을 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부상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바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면 통증의 위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절 주변은 부상 가능성이 높지만 근육 주변은 근육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통과 관절 부상을 이해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육통과 피로를 회복하는 근막 이완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집에 폼롤러와 스트레칭 매트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요. 이 폼롤러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등 신전 폼롤러를 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위쪽에 두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폼롤러를 견갑골의 밑에다가 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마 집에서 많이 하실 텐데요. 양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고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보시고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대로 다섯 개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시면 지금 이렇게 폼롤러를 하시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운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첫 번째, 폼롤러 위로 넘어갈 때 시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경추라고 하는 목이 자꾸 신전이 돼서 우리가 늘리고 싶은 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제자리로 오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면요, 우선 첫 번째,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호흡 조이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 때 시선이 본인의 무릎을 쳐다봅니다. 쭉. 그러면서 갈비뼈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오시고요. 고정되는 위치까지 최대한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힘을 주고 호흡을 계속 뱉어주셔야 등이 늘어납니다. 저희 트레이너도 처음엔 바닥에 편하게 닿았지만 지금은 덜 닿게 되거든요. 이유는 목과 허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등만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등을 펼 수 있고요. 그 등이 펴져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북목이 해결됩니다. 자, 제자리로 올라오시고요. 자, 목표는 양팔 벌리시고 호흡으로 갈비뼈 닿고 최대로 내려가게 되면 양팔이 지면에 닿으면서 뒤통수까지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 동작에서 팔과 머리가 바닥에 잘 닿는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대로 눕습니다. 네, 시선 유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등과 어깨가 펴지면서 상체가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대로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후. 팔이 뒤로 넘어갈 때 가슴과 어깨 쪽이 단단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고 집에 오셨거나 또는 직장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집으로 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퇴근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 하나로 그 다음날 목과 머리 위쪽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자 빼서 앞에다 두시고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무릎으로 폼롤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는 완전하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가슴에 댑니다.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시선과 같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안 닿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뱉어주시고요. 그렇죠. 둘. 폼롤러에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무릎을 꽉 눌러서 폼롤러랑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후. 오른쪽에 등이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길게 뱉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코어가 약해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흡으로 수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만약에 이렇게 팔을 가슴에 댄 상태로 오른쪽 어깨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면 유연성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좌우로 나란히 상태에서 그대로 지면을 향해서 네, 팔이 내려가도록 하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제자리로 오시고요. 네, 90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이 가면 안 되고요. 등 뒤가 먼저 가고 손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올려주시고 시선은 손끝 봐주시고요.
호흡과 함께 손은 밑으로가 아니고 측면으로 멀리 물건을 잡으러 간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대로. 이 동작도 좌우를 해보시면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특히 골프나 테니스, 라켓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 회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면 몸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몸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향상되죠. 그런데 간혹 이 유연성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 발을 벌린 상태에서 가슴을 바닥에 붙이는 동작인데요. 이 가슴이 바닥에 붙어야 우리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이 바닥에 붙게 되면 근육의 유연성이 너무 늘어나서 관절이 헐거워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만큼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몸을 통해 깨달은 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의 운동입니다. 너무 적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고요. 또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과사용으로 몸을 해치게 됩니다. 바로 이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강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균형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몸이 앞뒤, 좌우, 상하의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 차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략 10% 이내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의 몸은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요. 부상의 위험도도 줄어들어 건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집에서 회사에서 간단하게 유연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유연성과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매트에 엎드려 주시고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은 차렷, 네, 손등은 지면을 가게 하고요. 이마는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보통은 30cm 이상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의 근력과 유연성이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30cm 미만이 되면 유연성과 근력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양손을 네, 어깨 앞에 두시고요. 천천히 밀어서 네, 시선은 아래로 보시고 등을 위쪽으로 펴면서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차렷. 네, 이 상태로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올릴 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양쪽 견갑골이 서로 만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그대로 10번 하실게요. 이때 운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허리가 아니고요. 양쪽 견갑골이 만나는 이 중앙 지점입니다. 보통은 굽운동이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약해서 계속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닌 양쪽 견갑골이 모이는 동작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선은 정면 한번 보면서 일어나보실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목이 짧아지면서 거북목이 만들어져서 주의하셔야 될 동작입니다. 내리시고요. 올라올 때는 처음 있던 위치를 바라보면서 뒤통수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오게 할 때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지금 보면 무릎이 완전 펴진 상태에서 발목을 당겨서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힘을 준 상태로 일어나면 몸이 곧게 펴지면서 단단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하체 운동의 종결자입니다.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유는 밸런스와 근력, 유연성 모두를 만들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 아령이 있다면 아령을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작은 생수병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발은 균형을 잡고 오른발은 발끝으로 살짝 대주신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밀어서 엉덩이에 체중을 받고 엉덩이로 밀어서 몸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엉덩이로 밀고 앞쪽 허벅지로 같이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뒤로 등은 판판하게 곧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동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살짝 떼고 합니다. 천천히 뒤로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혹시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은 발을 빠르게 땅에 대어야 합니다. 천천히,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고요. 자극받아야 되는 부분은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로 일으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대로 일으켜주시고요. 저희 트레이너처럼 시선은 앞에 보는 게 아니라 몸통이 숙여지는 그 각도만큼 시선도 같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운동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관절 부상이 많이 생깁니다. 대체적으로 근육 손상, 힘줄 손상, 인대 손상, 골절, 연골 손상이 근골격계 손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중 연골 손상은 관절염을 일으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목을 삐끗해서 다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회복기간이 다르지만 통증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치고 통증이 회복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유연성의 정상적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지지 및 움직임의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발목을 다치고 통증과 유연성, 근력은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쩔룩거린다면 체중 지지와 움직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치기 이전에 정상적인 걸음걸이 또는 정상적인 계단 보행 또는 정상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일상에서 관절이나 근육에 부상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합니다.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고요. 두 번째는 얼음 찜질을 합니다. 얼음 찜질은 부상 부위를 대략 10분에서 20분 사이, 작은 관절은 10분, 큰 관절은 20분 정도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박인데요. 부상당한 부위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서 우리의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상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부종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고 부종이 빠르게 회복되어야 부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 얼음찜질과 뜨거운 찜질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마 고민되실 거예요. 집에서 아마 핫팩도 있으실 거고 냉팩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찜질은 부상 직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은 그 3일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 운동 전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고 운동 후에는 얼음찜질을 하면서 부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얼음찜질과 뜨거운 찜질을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부상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말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통증 지수 0은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10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 지수 1에서 3은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임이나 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 지수가 4에서 7 정도면 통증의 정도가 심해서 병원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 정도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빠르게 가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통증에 대처하게 될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고관절, 발목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이 부드러운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옆으로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무릎이 가슴에 가까이 닿으면 유연성에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무릎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고관절이 딱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동작 스트레칭으로 무릎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가슴으로 당겨주시고요. 상체는 곧게 펴주시고요. 네, 무릎이 당기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물러나지 않게 힘을 주어서 가슴을 바짝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초 정도 당겼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당기면서 호흡은 후 뱉어서 동체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후 깊게 뱉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대략 10초에서 시작해서 30초, 40초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당겨서 후. 고관절이 딱딱하게 되면 무릎과 허리의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고관절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동시에 해보시고요. 잘 가지 않는 쪽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더 해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에 관련된 유연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본 선수, 일반인, 발목이 엄청 딱딱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굽높은 신발을 신어서 또는 발목을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발목이 딱딱해지면 우리 전신에 스트레스가 가게 됩니다. 자, 발목의 유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 자세로 한번 앉아주시고요. 만약에 집에 폼롤러가 있다면 폼롤러를 사용하시고요. 폼롤러가 없다면 벽에서 하셔도 됩니다. 발끝에서 대략 주먹 하나 정도를 네, 이렇게 대보시고요. 그리고 폼롤러를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이 발끝으로 진행하면서 폼롤러를 닿아주면 정상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다시 한번 닿아주시고요. 이때 닿을 때 뒤꿈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발이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회전을 하면 좋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폼롤러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이 이 폼롤러나 벽에 닿는다면 내 발목의 가동 범위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가다가 멈춘다면 그거는 발목의 가동성이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스트레칭은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양손을 네, 무릎에 이렇게 기대주시고요. 기댄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이 아킬레스와 종아리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무릎을 지면으로 누르면서 그대로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해주면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요. 혹시라도 무릎이나 발목에 앞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보시면 좌우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딱딱한 위치를 한 세트에서 두 세트 정도 더 해주시면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상의 예방, 부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인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뇌는 통증이 있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다른 움직임을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모든 신경은 무릎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지 않은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무릎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든 관절은 뇌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통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통증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맨넬은 맨넬의 원리를 제시했는데요. 관절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관절 기능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인체의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근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부위에서는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절반 정도만 움직이고 팔을 펴게 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근육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서 뒤로 들어가는 공간은 근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약이 되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어야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범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에 보상작용 없는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앉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보상작용입니다. 우리의 왼쪽 고관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쪽의 부담은 커지고 한쪽의 부담은 없어지면서 자동차에 타이어 편마모가 생기듯이 우리 근육도 그렇게 마모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운동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하체 유연성과 근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움직임 패턴 검사와 함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직선 런지를 통해서 하체의 움직임 패턴을 테스트하고 운동하는 동작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요. 넘어질 수 있으니 벽이나 테이블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 무릎이 왼쪽 발끝의 뒤꿈치를 향해 갑니다. 네, 그래서 터치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네, 이렇게 되면 고관절의 유연성, 하체의 근력, 그리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번 테스트 해주시고요. 그

0: 그리고 오른쪽을 테스트해서 잘 안 되는 쪽은 유연성이나 근력, 밸런스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끝에 천천히 닿았다가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발, 뒷무릎, 뒷발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잘 되는 동작이고요. 무릎이 보이거나 몸통이 틀어지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 후에 좌우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은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왼발과 오른발이 정면을 향해야 하고요.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 역시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몸통은 곧게 유지해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뒷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려우면 그 중간 위치에서 멈춰서 올라오시고 점차적으로 뒷무릎을 바닥에 붙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깨 넓이에서 런지가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발을 더 좁힙니다. 골반보다 조금 좁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네, 발, 무릎을 정면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방법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끝, 양쪽 무릎, 내 몸통이 전방을 계속 향해 주어야 합니다. 천천히 세 번만 더 하실게요.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 일어나면서도 호흡을 뱉습니다. 코어를 좀 더 강력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모두 호흡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그렇죠. 하나. 한 번 더, 둘, 좋습니다. 이 런지 동작이 중량을 많이 들고 할 때는 지금처럼 발을 좀 넓게 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하게 움직임의 패턴을 검사할 때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양발을 일자로 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양발을 일자로 해서 런지를 할 때 중량을 많이 들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은 테스트하는 것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번 장에서는 유연성과 근력의 균형을 맞추는 공부와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맞추어 관절의 건강함을 100세까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10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0: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태양을 향해 쏜 화살은 태양 근처까지라도 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아는 분들은요. 제가 국어교사이기보다 EBS에서 우리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다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3년 그리고 EBS에서 올해로 벌써 20년째 국어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어를 잘 알겠어요. 얼마나 국어 공부 방법을 잘 알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학교 안에 있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또 내 목표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잔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 얘기를 하면요, 좀 약간 무섭게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잘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두 아이의 엄마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 주도 학습, 학원 주도 학습, 인강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이 뭐예요? 진짜 몰라요. 자기 주도 학습, 자, 스스로 자. 기는요, 자기 기. 주는 주인 주. 도는요, 이끌 도.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끄는 거야. 뭐를요?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을요. 자, 이 여섯 개의 한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계획은 세워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오늘은 뭐 할까? 대충 손에 집히는 대로, 기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선생님, 저 그런데 플래너는 쓰는데요? 갖고 와봐. 하면요. 플래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록돼 있어요. 결과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강을 몇 분 들었네. 오늘 내가 지문을 몇 개 풀었네. 그래서 그 몇 분 공부했는지를 색칠하고 있더라고. 계획이란 것은요.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려면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그 계획은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6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계획표가

그래서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3시간 40분을 내가 공부할 수 있다. 화요일은 예를 들어서 5시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계산을 분단위까지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날 무슨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나는 수학이 너무 약해. 그래서 수학은 매일매일 해줘야 돼. 수학은 월화, 수, 목, 금 배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내가 격일로 월, 수, 금. 그 다음에 국어는 내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럼 화, 목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그날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는 그 주제별로 탐구 보고서 쓰거든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주제 탐구 보고서 일주일 내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주제 탐구 보고서에 일주일을 다 쏟는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도를 여러분이 따져서 그날 공부할 과목을 일단 적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 계획은 시간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부 분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영어를 공부한다면 국어는 내가 어느 분량을 공부할지 예를 들자면 개념의 나비효과 2강 화자 씨의 모든 것 기출 지문 한 세트 이렇게 쓰고 밑에는 영어 단어 30개 영어 지문 3개 이런 식으로 분량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분량을 공부할 때 몇 분이 걸릴 것 같은지 옆에다가 몇 분 혹은 몇 시간 몇 분을 쓰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진짜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예측한 시간과 정말 걸린 시간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겠죠.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획표를 일주일 단위만 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내가 예측한 거와. 그래서 계획표를 계속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세고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의 역량을 알게 돼요. 나는 이 정도 분량을 공부하려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공부해야 돼. 라는 어떤 분량이 있을 때 아 이건 내가 며칠 동안 몇 시간 몇 분을 들여서 공부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있잖아. 못 지킨 것을 반드시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을 다 지켰어요. 다 X표 X표 그 쾌감을 느꼈어. 그랬을 때는요. 주말에 비워놓은 그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되고 웹툰을 봐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달인이 되는 거 그게 자기주도학습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많아 얘들아. 강의 의존자. 그쵸? 학원 의존자. 학원을 못 끊어요. 왜? 학원을 끊으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월화, 수, 목, 금, 토. 월화, 수, 목, 금, 일. 월화, 목, 금, 토, 일. 이렇게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서 6교시, 7교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가고 집 오면 너무 피곤해. 보상으로 휴대폰 조금 봐. 하루 다 가죠. 내 공부할 시간 없죠. 강의와 학원과 수업으로만 공부를 채우면요. 여러분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먹힙니다. 그게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의존만 하는 그런 공부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월수금 2시간씩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똑같은 학원 다니는 거죠. 하루에 2시간? 너무 괜찮아.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오는 거. 그러면 2시간을 공부했으면 다녀와서 뭐 해야 되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배울 학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익힐 습. 그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전부 다 학원 주도 학. 학원 주도 학, 학, 학. 이러니까 성적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른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 선생님이 너희한테 다 해줄 수 있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한테 못 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내가 못 해줘. 그건 네가 해야 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읽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너희 대신에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읽겠니?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 공부 시간, 내 순공 시간 확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 나도 되네? 라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정말 9등급제에서는 8등급에서 7등급으로 6등급, 5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5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것보다 성장 발전하는 거. 그러려면 의존만 하는 수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공부는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학원 수업이나 인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 혼자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낼게요. 안 돼. 그게 양치기예요. 영혼 없는 선행, 양치기. 제가 작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5학년도 만났고 초등 5학년도 만났고 중학교 2학년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도 만났어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공부 기웃기웃거리면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풀어내기만 하는 거. 문제 풀고 틀린 문제만 해설지를 열정적으로 읽고 이거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를 나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처럼 똑같이 화면에다가 두고 혹은 화이트 보드를 놓고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어든 수학 문제든 영어든. 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야, 공부하는 척하지 마.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습 지도를 하면은 이 녀석들이 공부하는 척을 하고 앉아 있어요.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모면하려고 공부하는 척해서 뭐 하려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그 많은 선행을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되는 척. 나도 알아듣는 척. 나도 이만큼 선행 진도 뺀 척. 진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찐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국어에서 얘기해 볼게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국어도 어휘가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즘에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이고 꽤 성적도 좋은 학생이지만 어휘력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작년이었어. 작년?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족감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선생님 첫째한테 너 아들 너 자족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족감? 감으로 끝나니까 느낌인 것 같은데 자는 스스로 잔데 족은 발족자인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분 뭐지? 만족. 그랬더니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 기분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한자를 쓸 줄은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한자 많이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휘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처음 보는 어휘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른다면 그냥 어떤 처음 보는 어휘를 봤을 때 왜 스펠링 되게 긴 영어 단어를 보는 기분? 유추가 안 되는 거야.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쓰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읽기, 독서의 경험 너무 중요해요. 저희 수행평가 해야죠. 내신 준비해야죠.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죠. 저희 할 거 너무 많아요. 알아. 나 고등학교에서 20년 있었어. 근데 진짜 시간 없다고? 장난해? 휴대폰 갖고 올래? 열어봐. 열어보면요. 여러분 릴스 보는 시간, 그거 SNS 하는 시간, 그 너튜브 보는 시간. 장난 아니에요. 최소 4시간, 6시간 됩니다. 그 시간 줄여. 그 시간 아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챌린지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독서하자, 글 읽자, 딱 20분. 하루에 20분만 앉아서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책. 우리

0: 초등학생들 교과서 읽는 거 너무 좋아요. 국어 교과서만 얘기한 게 아니야.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읽기 너무 중요해. 읽기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수 없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전두엽 발달이 25살에서 27살까지. 선생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 여기 계시면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쇼츠를 볼 때는요, 우리 뇌 발달을 오히려 막아요. 근데 그 20분을, 그몇 시간을 여러분이 읽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전전두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읽는 과정 속에서 뇌가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17살 고1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부럽다. 17살? 17살 너희들의 엄마 뱃속에서 뿅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17년을 한번더 살아도 내 나이가 되려면 십몇 년을 더 해야 돼. 얼마나 멋지니? 내가 지금 교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꿈, 다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면 나 못할 것 같아? 할수 있을걸? 근데 너희는 너무 멋진 나이다. 너무 반짝이는 나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꿈꾸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에, 목표에 꼭 맞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해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1: 저는 사실 중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로 졸업했고요. 그 이유는 2년 좀 넘게 가출 청소년 생활을 했었고요.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침대하고 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우울한 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져요. 사실 미래도 보지 못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2: I have breakfast at 7.
1: That's very early.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2: I go to school at 8.
1: Why do you leave so early?
2: Because I walk to school.
0: 자,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What time? 붙여서 봐요. Breakfast. Early. Go to school. 붙여서 보고 leave. 이렇게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what time이에요. What, 무슨, time, 시간, 그러니까 몇 시니 물어볼 때 what time 물어볼 수 있죠. What time is i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몇 시에 너는 뭐뭐를 하니? 이렇게, 이런 말 할 때도 우리 what time으로 문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breakfast, breakfast. 이 A가 에 소리 나요. 그래서 breakfast. First, 강조는 앞에 breakfast, 두 박자. 아침에 먹는 아침 식사. early, early. 발음이 어렵죠, 친구들? er에다가 ly 붙여서 혀가 한 번 앞으로 early, early.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은 일찍 이런 뜻이고요. Go to school. 우리 go도 알고 to도 알고 school도 아는데 합쳐서 이건 학교 간다, 등교한다 라는 뜻으로 딱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트로 친구들 알아둬요. Go to school. 그런데 to는 의미가 중요한, 뜻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서 이럴 때는 좀 약하게 발음해서 go to school 해볼까요? Go to school. Go to school. to를 약하게 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팁이다. Leave. leave. 우리 지난번에 leave가 놓고 가다, 뭐 두고 오다 이런 걸로 배웠잖아요. 물건 잃어버린 거 할 때.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떠나는 것도 leave라고 해요. leave, 떠나다, leave. 자, 대화 볼게요. 여자가 물어보네요.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그렇지. What time? 몇 시에 do you? 너는 have. 먹니? 무엇을? breakfast. 아침을. 너 몇 시에 아침 먹니?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그랬더니 I have breakfast at 7. 몇 시에 먹는다고요? 나는 7시에 아침 먹어. That's very early. 친구들은 어때요? 어, 학교가 가까우면 좀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늦게 밥 먹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7시에 밥을 먹으려면 더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That's very early. 어, 되게 빠른데?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몇 시에 가니? 몇 시에 학교에 가니?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I go to school at 8. 나 8시에 학교 가. 8시에 집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Why do you leave so early? 지난 시간에 배운 거 why? 왜 do you? 너는 leave so early. 왜 그렇게 일찍 떠나니? 즉 집을 나서니? 왜 이렇게 일찍 가? Because, 왜냐하면 I walk to school. 나는 학교에 걸어서 가거든. 아마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버스 타거나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시고 혼자 걸어가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아침도 일찍 먹고 집에서도 일찍 나선다. 이런 대화가 되겠네요. 우리 배웠던 거 why, because 이런 거 나오니까 더 재밌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앱으로 함께 확인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8. 88 눌러서 788 들어가 볼게요. 88, 788. 단어 잘 듣고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맞추고 또 뜻도 맞춰보기.
1: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0: 우와, 단어가 6개나 있어요.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순서대로 누르면 어렵지 않아요.

0: 괜찮죠? 몇 시에 아침 먹니?
1: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0: What time do you까지는 똑같죠?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너 몇 시에 학교 가니?
1: I have lunch at 12.
0: 그건 대답이 되겠네요. I have lunch. Lunch는 점심 식사. At 12. 12는 12니까 나는 12시에 점심을 먹어.
1: I get home at 3.
0: I get home. Get home은 집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나는 집에 온다 몇 시에? At 3. 3시에 집에 와요.
1: That's very early.
0: That's very early. 아주 이른 시간인데, 좀 일찍인데.
1: That's very late.
0: 이건 반대말. That's very late. 그건 너무 늦는데. 어렵지 않지, 친구들? 배운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일찍 가요. 저는 8시에 학교를 가요. 네, 저는 걸어서 학교에 가요. 자, 우리 이제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8 들어가 볼게요. 우리 펭수와 어떤 대화를 오늘은 나눌까?
2: Do you go to school early?
0: 펭수가 물어보네요. Do you go to school early? 당신은 학교에 일찍 가나요? Do you니까 Yes, I do. 이렇게 말해도 되고 우리 배웠으니까 완벽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Yes, I go to school early.
2: You're diligent.
0: 아, 부지런하대,
2: 친구.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0: 당신은 몇 시에 학교에 가나요? 그러면 8시에 가요. 그러면 I go to school at 하고 시각. I go to school at 8. 8시에 가요.
2: Okay.
0: 이번에는
2: Do you walk to school?
0: 당신은 걸어서 학교에 가나요? 물어봤네요. 이건 우리 친구들 상황에 맞게 대답해봐요. 선생님은 네, 저는 걸어서 학교에 가요. 그대로 말해볼게요. Yes, I 걷는 거. Walk to school. Yes, I walk to school.
2: Oh, I think it's close to your house.
0: 가까우니까 걸어갈
2: That's
0: 수 있겠죠?
2: Lucky. It was nice to talking,
0: nice talking to you too. Bye.
2: Bye.
0: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성공! 자, 그럼요, 친구들. 우리 이제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뭐 일어나고 아침 먹고 집에 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일상생활 영어로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Get up. 일어나다. Have breakfast, lunch, dinner.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 Go to school. 학교 가다. Get home. 집에 오다. Go to sleep. 잠자리에 들다. 오, 우리 하루 일과가 다 들어있는데요. Get up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have는 먹다잖아요.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먹다. 그리고 go to school. 학교 가는 건 배웠고요. Get home. 집에 오는 걸 get home 이렇게 표현하고요. 잠자리에 들다는 go to sleep. Go to slee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하루 일과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what time, 몇 시에 사용해서 하루 일과 묻고 답하기 배워봤죠. 배운 내용들 앱으로 다시 한번 복습 꼭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16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3강 취미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취미도 있고 학습에 관련된 것도 있고 병원 가서 진료하는 것도 있고 여러 주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봐라. 이러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바로 취미예요. 취미. 취미를 묻고 답하는 이 표현을 배워가지고 이 베트남

친구들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네 취미는 뭐냐? 내 취미는 뭐야? 우리 같이 뭐뭐 할까? 아, 이렇게 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취미를 묻고 답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취미와 여가 생활에 관련된 표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취미 뭐 다양하죠? 여기 보면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베트남 친구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나와요. 또 스포츠 중에서도 뭐 좋아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베트남이 경제 수준이 높지도 않았는데 카메라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베트남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단어 먼저 볼게요. 우리 휘는 뭐뭐 할 때죠? 자, 주어가 서술어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어가 서술어 할 때. 자, 람은 뭘 만들다 하는 뜻이 있어요. 또, 무슨 무슨 일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람 위액 이렇게 많이 썼지? 위액이 일이라고 하는 명사야. 일을 하다. 그렇지? 타동사 목적어. 또, 만들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바잉이 나왔죠? 이 바잉이라는 게 우리가 베트남 여행 가면 아침에 먹는 거 있지? 반미 할때그 반을 바잉이라고 하는 거야.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북부에서는 바잉, 그리고 남부에서는 반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달라. 자, 그러면 람 바잉 하면 뭘까? 빵을 만들다라는 뜻이야. 빵을 만들다. 그리고 자오나이 하면 한 단어야. 요즘이라는 뜻이고 모이 하면은 각각의 매, 뭐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모이 다음에 명사가 나와. 그러면, 각각의 명사. 또, 매, 뭐뭐, 이런 뜻이에요. 자잉, 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한 단어야. 한 단어인데, 각각 따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각각 따로, 이 자잉하고 쏘이가 합쳐져서 또한 단어를 만들어. 무슨 뜻이냐? 한가하다란 뜻이야. 이것도 한가하다, 이것도 한가하다야. 그러니까 자잉조이가 함께 쓰이면 매우 한가한 것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 뭐뭐 할때 자잉조이 하면은 한가할 때 이제 주어가 뭐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가할 때 그러면 휘나 자잉조이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한가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이뚜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뚜원이 주지. 주. 일주일 할때그 주야. 고이는요. 끝이란 뜻이야. 고이가. 그러니까 주 끝이란. 그래서 주말이 된 거예요. 말 되지요? 말 돼. 자, 그래서 주말. 자, 그러면 우리 주초도 있겠지. 주말이 있으면. 러우. 자, 이 러우 기억나나요? 머리란 뜻이야. 머리. 머리. 처음이란 거야. 처음. 러우 뚜원. 그러면 주초가 되는 거야. 주초가. 자, 그 다음에 모이뚜원 하면은요. 우리 모이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각각 이 명사마다 매 명사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모이뚜원 하면은 매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각각의 주마다 매주 이런 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를 알고 우리가 대화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왔네. 휘, 뭐뭐 할 때. 거, 더 이상, 이렇게 돼 있어. 더 이상, 우리 한 단어, 한자어에서 왔다고 그랬지? 시간. 그리고 거는 가지다,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누가? 이제 누군가겠지? 자, 봐봐요. 지, 언니는, 누나는, 보통, 트엉. 우리 보통, 뭐뭐 하다. 그래서 빈도부사였지? 주어, 서술어 사이에 와서, 주어는 보통, 뭐뭐 한다. 주어는 자주 뭐뭐 한다. 주어는 항상 뭐뭐 한다. 이렇게 빈도부사의 위치가. 근데 이 트엉은 그 중에서도 보통, 주로 이런 뜻이었어. 언니는, 누나는 보통 람지. 자, 여기 지금 의문사가 왔네.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문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언니, 누나가 시간이 있을 때겠지? 그래서 있지가 원래는 여기에도 있어. 근데 두번다 있을 필요가 있어요? 두 절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언어의 효율이 떨어져.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도 똑같아. 언니가 시간 있을 때 언니 뭐예요? 이렇게 말안 한단 말이야. 시간 있을 때 언니 뭐예요? 그치?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돼. 바로 이게 그런 형태야. 그래서 he, 주어 서술어, 주어가 서술어 할 때인데 주어가 생략된 것뿐이에요. 자, 그랬더니 B가 언니가 되겠지. 언니 누나가. 자오나이. 요즘에 지 언니는 누나는 매우 택 좋아해. 우리 저것은 앞에서 수식하지 예외적으로 뭘 좋아해요? 람바잉 빵을 만드는 거. 이런 취미가 있지? 이런 취미가 있어요. 그걸 람바잉이라고 해. 자, 모이 휘가 나왔네 요번에는. 자, 모이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매 뭐뭐. 그렇지? 근데 휘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뭐 할 때잖아. 그러면 매 뭐뭐 할 때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잉저이 한가할 때마다. 한가할 때마다. 지 언니는 누나는 보통 바잉을 람해 만들어. 자, 이 텐은 so의 뜻이라고 그랬어. 영어에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아가 붙었죠? 이 아는, 의문을 만들어줘. 확인을 하기도 하고, 약간 놀람의 그런 느낌을 나타내기도 해. 뭐라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태아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야. 그래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이 된 거야. 의문이. 그래요? 동생 저. 그렇지? 상대를 지금 찌, 언니 누나라고 불렀으니까 자기를 지금 동생이라고 부른 거야. 저는 무언 원해요. 뭐 하기를? 안 먹기를 원해요. 먹고 싶어. 뭘요? 자, 여기 지금 buying이 나왔는데 그 전에 to가 나왔네. 동사와 함께 to가 쓰이면 무슨 뜻이었었죠? 우리 to. 뭐뭐 해보다.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런 뜻이 있었지?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어요. 뭘요? 목적어. buying. 빵을. 근데 어떤 빵이야? 언니가, 누나가 만든 빵.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영어 같으면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해?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지? 관계대명사 있어. 베트남어도 있어. 자, 관계대명사 마지요? 마가 있어. 원래 마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관계대명사를 다 생략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어서 온 거야. 언니가 만드는 빵을 먹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 버이가 왔네요. 자, 버이는 태하고 같은 뜻이야. 그래서 역시 지금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야.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야. 나는 취미가 빵을 만드는 건데 또 동생 네가 지금 먹어보고 싶다고? 이제 그걸 들었어. 그러면 이런 거야. 그렇다면 후이 또한 주 말이라고 그랬지? 주 끝. 그리고 나이가 붙어서 지시사. 그런 뜻이지. 이번 주 끝이라는 거야. 이번 주말에 중따 우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다 포함했지? 우리 중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역시 이것도 역시 1인칭 복수인데 이거는요. 듣는 사람 뺀 우리 편들. 우리 편들. 야, 너희들 뭐 하냐? 우리는 뭐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중또이였어. 이건 듣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러면 너랑 나랑 우리 꿍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함께 동사하다란 뜻이었어. 자, 람바잉 함께 빵을 만든다라는 거죠. 함께 빵을 만들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냐찌 언니 집에서, 누나 집에서. 그리고 얘는 뭐뭐 하자. 응? 우리 이런 말이었었지? 지금 주어가 중따 1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유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상대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해. 응?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만약에 주어가 1인칭 내가 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 나 뭐뭐 할게. 응? 이런 뜻이 바로 얘야. 예.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상대에게 회화체에서 사용되는 말이야. 나 뭐뭐 할게. 너 뭐뭐 해? 우리 뭐뭐 하자. 이렇게 할때 쓰는 말이 예예요. 그랬더니 A가 오이 와. 틱 좋아한다는 거죠? 과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예요. 나 그거 너무 좋아해. 이런 얘기. 자, 대화문을 봤고요. 이제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히 뭐뭐 할 때, 그래서 주어, 동사, 형용사가 나온다고 그랬어. 주어 나오고 서술어. 이 주어는, 뒤에 나오는 절하고 주어가 일치할 때는 하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 형용사 할 때, 이런 의미. 여긴 지금 sein이 하나만 나왔네. 그렇지? 자, 한가할 때, 거 우리 친구 너지? 친구 너는 보통 무엇을 하니? 이런 얘기. 자, 퀴. 그 다음에 동생이 떡태숙. 자, 우리 이 떡은 연습하다 할때 습자에서 왔다고 그랬어. 그리고 태숙은 체육. 역시 한자에서 온 거야. 체육을 연습한다. 운동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동생은 트엉, 보통 응애냐. 자, 응애는 듣다란 뜻. 그래서 우리 전화 받을 때도 응애 전화 기억나요? 응애 디엔트와이 전화를 받다. 그런데 요번에는 뭘 듣냐? 냐. 무슨 뜻일까? 한자어야. 음악할 때 악자야. 냐기.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는 거죠. 운동할 때 보통 음악을 들어요. 예, 동생이. 자, 그 다음에 모이가 나왔어요. 이 모이는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 이렇게, 이런 것들, 퀴, 뭐뭐 할 때, 또, 남, 년도죠? 탕, 달, 두원, 주, 그리고, 나이, 날이 되겠지. 그러니까, 매, 뭐뭐 할 때, 매년, 매월, 매주, 매일, 이런 말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숫자, 런, 우리 런은 횟수지. 그래서, 한 번, 두 번, 못 런, 하이 런, 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예문을 보세요. 모이 다음에 키가 왔네. 퍼를 먹을 때마다 매번. 나는 항상 녀. 우리 녀는 뭘 기억하다란 뜻이야,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기억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워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리워하다. 그러니까 하노이를 그리워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노이를 기억한다. 그 기억하다에서 나온 거야. 그리워한다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의어도. 대부분 그래. 다의어도.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지 말고, 첫 번째 1번 뜻을 알면, 나머지도 우리가 조금씩 유추해 볼수 있어. 자, 하노이를 그리워한다. 역시, 루원, 루원 하면 항상이라고 하는 빈도부사지, 주어가 항상 뭐 한다. 이렇게 쓰이는 거. 요번에는 매년, 그렇지? 아잉 뚜원, 뚜원형이, 뚜원 오빠가 니 줄릭, 우리 여행 가다는 거지? 여행 간다. 어디를 가? 늑 와이, 한 단어예요. 외국이라는 뜻이었지. 외국, 이 와이가 밖이란 뜻이지? 그래서 외국 여행을 간다. 못 런, 한 번. 매년 한 번씩 외국 여행을 간다는 거야. 아잉 뚜원이. 자, 매. 엄마가 그이, 우리 그이는 뭘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이 편지, 한 편지를 보내다. 여기는 뭘 보냈어요? 디엔, 돈을 보냈지? 자, 주어, 서술어, 쪼, 대상이야. 주어가 서술어 해, 대상에게, 대상을 위하여 나에게 돈을 보낸다는 거야. 매달. 행복하네요. 엄마가 매달 돈을 보내줘. 자, 매주. 미나는 헉, 공부해요? 배울 학자라고 그랬지? 뭘요? 베트남어를. 응? 발런. 우리 못, 하이바였지? 하나, 둘, 셋. 세 번. 딱딱 떨어져. 어순이 딱 맞아요. 또, 나는 땀, 목욕을 해. 모잉아이. 요번엔 날이 나왔지? 그러니까 매일 한번 목욕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이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모이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이 모이 방금 배운 거와 그 다음에 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집단 내의 개개인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리고 이 모이는 집단 전체를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뜻이야. 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 전체 모두를 의미하는 떳가 또는 레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떳가도 모두란 뜻이야. 네우도 모두 다 그런 뜻이야. 자, 예문을 보고 설명해 볼게. 모이 응의 명사 나왔지? 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 가지고 있어요. 못 깔섬 이렇게 돼 있네. 자, 우리 못 하이바 하나지 하나의 깔. 자, 이 깔은 명사로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 방법. 사는 법이 있다는 거야.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사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 뜻.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를 분리를 해서 본 거야. 여기서는 씬 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짜오는 인사하다야. 그리고 씬은 정중하게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씬을 함께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때 하는 말이야. 씬 짜오. 자,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야? 바로 이거야. 떳가 하고 모이하고 함께 붙였어. 응어이를. 자, 모잉어이만 먼저 볼게요. 모잉어이 하면은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떳가도 함께 쓴 거야. 떳가 자체가 모두 그런 뜻이거든. 모이도 모두 그런 뜻이야. 이것을 함께 붙여 쓴 거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자,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명사와 함께 쓰였지. 학생은 학생이야. 초중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자, 이 대우의 위치를 보세요. 대우의 위치. 의미는 다 모두야. 모두 다야. 그런데 이 떳가하고 모이는 명사 앞에 쓰여요. 그런데 대우는요, 복수의 주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 앞에 쓰인다는 거야. 이 주어들이 다 뭐뭐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대우가 어순 문항에 가끔씩 그 문법 문항에 나오는 거예요. 이 대우가. 그래서 자, 모든 학생이 다 람 바이떡. 자, 바이떡은 우리 숙제, 과제라고 그랬지. 숙제를 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람이라고 했어. 숙제를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대화문 단어 먼저 볼게. 서틱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취미가 써 있어. 이걸 모른다고 한번 쳐봐. 그럼 여기서 이 서틱이 한 단어지만 이 중에 우리가 틱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안다고. 그렇지? 좋아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이 서틱이 뭔가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야. 유추를 해보는 거야. 자,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틱 구어 반 라지. 너의 서틱은 뭐니? 이거 우리 맨 앞에서 배웠잖아. 너의 이름은 뭐니? 할 때 너의 이름은 뭐니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지. 이름이 서틱으로만 바뀐 거야. 그러면 아, 너의 서틱은 뭐니네. 근데 서틱을 몰라 우리가. 그랬을 때 틱은 좋아하단데. 그러면 너의 좋아하는 뭐는 뭐니? 이런 거 아닐까? 라고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야. 예. 요새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사전 찾아보는 거 아니야.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논리력, 응용력 길러가는 거야. 이 외국어를 수단으로. 자, 계속해 볼게요. 취미라는 명사야. 응애 듣다. 냑 음악. 그래서 우리 응애 냑 하면 음악을 듣는다고 그랬지. 로아이가 종류할 때 류자야. 종류할 때 류자야. 본문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쟤는 어리다, 젊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음악 나왔지? 냑제.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하잖아. 어린 음악, 젊은 음악.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팝송을 얘기하는 거죠. 대중 가요, 대중 음악을 얘기하는 거지. 팝음악. 팝음악.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냑제라고 해요. 베트남 말로. 낙비엣. 자, 한자어에서 온 거야. 끝이 C와 T로 끝났네. 자, 어떤 단어가 C, CH, PT로 끝나면 성조가 이거 아니면 이것만 있다고 그랬지. 나머지 성조가 있을 수 없어. 성조 문항에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라고 했죠. 자, 둘 다 밑에 점 찍는 성조야. 또 한자어에서 온 단어 중에 끝에가 T로 끝났어. 그러면 리을 받침으로 끝난다고 했지. 특별. 예외 없어. 예외 없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는 거야. 자, 특별이란 뜻이에요. 특별, 특별하다. 특별히 뭐다. 그래서 낙비엣
낙비엣 라 이렇게도 함께 쓰여요. 라 그러면 특별히 라 이하이다. 특히 라 이하이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야. 자, 본문 볼게요. 친구 너의 서틱 취미는 뭐니? 나의 취미는 음악이야. 어? 자, 음악을 듣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모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것만 뭐야? 뭐 자리에다가 음악 듣기야. 이것만 넣어준 거야. 그렇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 호칭만 바뀐 거고 친구 너, 친구 나, 친구 사이에 나 이것만 바뀐 거야. 어, 이게 베트남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반 친구 너는 틱 좋아해. 로아 냐크 나우 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로아 종류 음악 그래서 음악 종류 즉 음악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지? 나우는 항상 이 앞에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게 의문사인데 의문 자체적으로 명사가 아니야. 무엇이 아니야. 이건 의문 명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돼. 그렇지? 자체적으로 명사 역할도 하고 앞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무슨 명사 이것도 되는데 이 나오는 명사의 기능은 없어. 반드시 명사가 나와서 앞에 어떤 명사 이렇게 수식만 해준단 말이야. 어떤 음악 종류 장르를 좋아해 인데 녀시 왔죠. 어, 녀 기억나요? 자 역시 T로 끝났을 한자어 일자야 일자 한 일자 한자어 한 일자 유일한 하나. 그래서 우리 최상급 비교할 때 나왔죠? 가장 뭐뭐하다고 할 때 가장 좋아한다 이거예요. 어떤 음악 장르를 가장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좋아해 냐크제를 가장.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어, 젊은 음악을 가장 좋아해. 만 너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어요.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좋아해 뭘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이게 되묻는 거야. 그랬더니 자 우리 꼬컴 의문문일 때는 우리 보통 질문에서 예스의 뜻일 때 손 윗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예 할 때는 벙 또는 손 아랫사람 할 때 으 또는 친구 사이에 그래 이런 말 했지. 그런데 꼬라고 대답을 했어. 꼬컴 의문문일 때 어 이때 뭐라고 꼬로 대답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긍정이라는 거야. 어, 긍정 대답일 때 꼬로 그래 나 역시 틱 좋아해. 응애냐크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그렇지? 어? 자, 그 중에서 이제 스스로 장르를 연달아 얘기하는 거야. 특별히 라 이하야. 특별히 어떤 음악? 냐크 한국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야. 한국 음악을. 자,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말을 얘기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음악들 또 한국 패션 뭐 화장품 아주 좋아해요. 어, 아주 좋아해.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야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세련됐지? 같은 동양이고 예전에는 한국도 발전하지 못했던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도 못지않거든. 우리 베트남도 못지않아. 이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서양의 현대적인 세련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섞어서 한국의 그 독특한 고유한 이 문화를 한류로 표현할 수 있다면 베트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이 베트남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할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 아마 의외로 내 주변에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나도 우리 학생들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 베트남어를 이렇게 선택했니? 물어보면 아니 저희 삼촌 그 외숙모가 베트남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희 주변에 친척이 결혼했는데 베트남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요. 베트남어도 이제 배운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또 우리가

이제 베트남어를 몰라서 그렇지,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옆에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 이게 들린다고, 베트남어가. 그럼 이제 옆에서 아는 척 하는 거야. 어?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어법 표현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지가 무엇 또는 무슨, 여기 지금 동사나 명사와 결합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am, 너는 건 필요로 한다는 거지, 무엇을. 이때는 이것이 의문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 타동사와 결합한다는 거야. 무엇을 필요로 하냐.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친구 너는 틱 좋아해. 마오가 색깔이죠, 색. 무슨 색을 좋아하니? 이때는 의문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명사와 결합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나오도 비슷한 의미의 의문사인데 명사와만 결합을 한다는 거야. 의문 명사에 혼자 단독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와 결합을 해서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나와서 이 명사를 수식해 준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기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무슨과 어느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어느 걸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때 나어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보통 학생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하면 돼요. 뭘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돼. 나오는 어떤, 어느, 이건 무슨 그런 뜻이니까. 자, 로아이가 나왔네요. 이 로아이는 종류할 때 류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로아이 다음에 명사가 나와. 그러면 이 명사의 종류, 장르, 우리 아까 음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반, 친구 너는 틱 좋아해. 로아이, 종류지요? 필름.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영화란 뜻이야. 자, 무슨 영화 종류를, 즉, 무슨 영화 장르를 역시 가장 좋아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지. 최상급 써서.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이 영화를 가장 좋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하이가 뭐냐? 역시 이것도 한자어에서 온 거예요. 이런 표현 혹시 알아요? 배우 중에서 희극 배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희극 배우. 이 기쁠 희자거든? 거기서 온 거야.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코미디를 얘기하는, 코미디 영화가 되는 거예요. 휘임 하이가. 휘임 하이를 가장 좋아해. 자, 이제 낙비엣이 나왔네. 이 닭비엣은 특별이라고 그랬지? 특별하다. 그래서 라와 결합해서 특히 라 이하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어. 자, 뚜원형은 뚜원 오빠는 헉. 공부해. 조이. 잘 공부해. 공부를 잘한다고 할때 조이를 써요. 헉 조이. 자, 우리 핫 노래하다죠? 노래를 잘한다고 할때핫 조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이건 언어 습관이야. 핫 하이라고 해. 우리 하이는 어떤 뜻이 있었지 원래? 책이나 영화가 하이하다, 재미있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이 하이가 또 우리 선택 의문이 있었지? A 하이 B, A냐 B냐? 그러면 다른 의문사가 없어, 컴도 없어. 그런데 의문문이 되더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이런 뜻이 있었어요. 하이가. 또 하이가 주어 다음에 서술어 나올 때 여기 하이가 쓰면 주어가 자주 서술어 한다라고 하는 빈도부사의 역할도 있었지?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 하이가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 노래를 잘한다고 할 때, 핫 하이라고 한다고. 여기 공부를 잘한다고 할 때, 헉 조이 했어. 자, 그러면 떳까 깍. 우리 떳까다는 모든 그런 뜻이니까 깍하고 결합할 수 있지. 뭐뭐들, 모든 뭐뭐들. 몬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을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야. 또원이. 그 중에서 특별히 라이아이다.

몬뚜안. 자, 이 몬뚜안 과목명은 대문자로 써요. 과목명 대문자로 보통 쓰는데, 자, 이 또한 무슨 과목일까요? 역시 이거 한자에서 온 거야. 산수한, 계산하다 할때 산자에서 온 거야. 이것이 또한. 자, 그래서 몬뚜안 하면 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언니는, 누나는 매우 좋아해. 몬안. 자, 이때의 이 몬은 음식이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과목이고 이것은 음식이야. 자, 안 먹다지. 먹는 음식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 단어야. 음식이란 뜻이야. 베트남 음식을 매우 좋아해. 특별히 라이야. 뭐예요? 문자. 아, 문자. 자, 베트남 음식 이름이지? 우리가 처음에 가장 많이 알았던 게 퍼야. 그 다음에 문자가 알려졌어. 지금은 다른 베트남 음식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퍼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쌀로 만든 국수예요. 쌀로 만든 국수. 모양은 달라. 이 퍼는 꼭 우리 칼국수 면이죠. 좀 약간 납작하고 옆으로 퍼진 거. 그리고 분은 우리 보통 먹는 얇은 동그란 국수 모양이지. 근데 원료는 다 쌀로 만들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이제 문항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전 문항 12문항 중에서 2번, 10번, 12번 세 문항 빼고 나머지 9문항을 여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문항은 2번, 10번, 12번은 우리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강의 20강에서 한꺼번에 풀어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나는 그리고 니에우 위액 이렇게 돼 있지. 자, 위액이 일이라고 하는 명사야. 니에오는 많은 그런 뜻이야. 많은 일을 어디에서? 꽁띠 회사지. 공사라고 그랬어. 한자어로. 회사야. 회사에서 많은 일을 뭐 한다. 뭐, 이 들어가겠지? 자, M, 동생 저는요. 무언 원해요. 몬안 베트남. 베트남 음식이지. 베트남 음식을 뭐 하기를 원해요. 자, 지금 이것과 이것을 한 단어가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다의어 문항이에요. 다의어 문항. 자, 하나씩 한번 넣어볼까? 안, 먹다지. 저는요,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어요. 이거 되네? 많은 일을, 회사에서 많은 일을 먹는다. 아니죠. 아니야. 머이는 수영하다란 뜻이야. 아닌데. 람. 한번 해볼까? 회사에서 많은 일을 람 위액 하다잖아요. 일하다. 되네. 많은 일을 한다. 자, 여기 저는요. 원해요. 람 몬안 음식을 만들다. 우리 람 바잉 했잖아. 빵을 만들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다. 된다고. 회사에서 일을 한다. 동사. 빵을 만들다. 동사. 둘다 되는 거예요. 유력한데. 자, 너는 요리하다란 뜻이야. 두 번째 문장은 만족시키죠? 베트남 음식을 요리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안 되지. 자, 쩌이는 놀다, 플레이하다. 그래서 쩌이 다음에 우리 스포츠 종목이 나오면 그 스포츠를 플레이한다는 뜻이고, 악기가 나오면 그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뭐 게임하다라는 뜻도 있었고, 그런 뜻.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 다의어 문항이 어려운 문항에 속해요. 30문항 중에서. 어려운 문항에 속해. 특히 이런 매력적인 오답 있죠? 하나는 딱 보니까 바로 만족시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잘 해석을 못하겠어. 근데 이거 베트남 음식을 특히 1번 앞에 나와 있잖아. 먹고 싶다? 이거 그치? 유력하단 말이야. 이런 걸줄때 유의해야 돼. 유의해야 돼. 선생님들이 정답을 물론 1번도 줄수 있지만 1번이 아닌 경우에 이 1번에 매력적인 오답지를 이렇게 줄수 있단 거야. 그러면 서둘러서, 시간 없어 서둘러서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자, 정답은 3번. 이제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친구 너의 취미는 뭐야? 나의 취미는 쌤필이야. 영화 보는 거야. 너 좋아하냐? 무슨 영화를 가장

최근 기출을 보면 이렇게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지금은 B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을 4개를 주고 그중에서 2개는 문법적으로 맞는 거고 나머지 2개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래서 이 답지들도 다 2개씩 있는 거야. A, 뭐 B, A, D 이런 식으로 B, D, C, D 이런 식으로 2개 있어. 그러니까 좀덜 어려워요. 이런 형태보다. 이것은 이런 문장 3개를 주고 이렇게 있는 대로 다 고르는 거 하나만 정답일 수도 있고 3개가 다 정답일 수도 있는 이런 형태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없어. 올해도 없을 것 같아. 이제 육모와 구모를 보면 그걸 알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조를 잘 보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 한가할 때, 친구 너는 보통 람 나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그치? 이 나우는 반드시 앞에 명사가 나와서 어떤 명사로 수식해줘야 돼. 근데 여긴 지금 람이 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명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야. 람즈이가 와야 되겠죠? 무엇을 하냐? 이렇게 틀렸어. 모잉아이네 매일 나는 우엉 마셔요. 못꼭자한 잔이지? 카페 커피를 한잔 마신다. 이거는 맞는데? 자, 홈나이 오늘 모잉어이. 자, 모이 다음에 명사. 그래서 모든 명사가 되지? 자, 모든 사람이 꼭더 이상 시간이지? 시간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이야. 평서문. 근데 즈를 넣어서 뭐뭐지? 라고 해서 질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이 즈의 용법이. 그래서 자,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시간 있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맞는 표현. 자, 그러면 B와 C네. B와 C.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에서는 뭐라고 A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나는 보통 럭사이 책을 읽어. 우리 독서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책을 읽어. 그러면 너뭐 보통 한가할 때뭐 하냐? 그렇지? 너 취미 뭐냐? 뭐 이런 거겠지? 질문이. 자, 알맞지 않은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한가할 때 동생 너는 뭐 하니? 저는요, 보통 책을 읽어요. 들어갈 수 있어. 자, 동생은 자주 람즈이 뭐 하냐? 그런 얘기지. 퀴 부온. 자, 부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부온은 심심하다란 뜻이에요. 심심하다. 심심할 때너뭘 하냐? 이 하이가 자주란 뜻이 있지. 너 자주 뭐 하냐? 저는요, 보통 책을 읽어요.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자, 너는 보통 뭐 하니? 고이뚜언. 우리 주끝이라고 그랬지? 주말에 들어서. 우리 바오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올수 있다고 했지? 이때에 들어서. 이때에. 주말에. 너 보통 뭐 하냐? 책 읽어요. 들어갈 수 있어. 자, 저는요, 너는, 동생 너는, 여기 무엇을, 안이 나왔네? 안은 뭐예요? 먹다죠? 보통 무엇을 먹냐? 우리 여섯 번째 날. 일주일 중에 금요일이지? 금요일 오전에 들어서 보통 무엇을 먹니? 책을 읽어요. 아니지? 지금 이것 때문에 아닌 거야. 자, 이게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유력해. 유력해. 시간이 있을 때 너는 무엇 하기를 좋아하니? 보통 책 읽어요. 이렇게.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취미를 묻는 표현들이 엄청 다양해요. 우리가 의미만 알고 있어.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해석을 할수 있어.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언니는 누나는 보는 걸 좋아해요?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누나는 좋아해. 역시 코미디 영화를 가장 좋아해. 보는 것을. 자, 그럼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겠냐 이거야. 어떤 영화 종류, 장르를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자, 여기 지금 답지를 보니까 다 쓰인 단어들은 다 똑같은데 어순만 달라. 어순 문항인 거야. 그렇지? 자, 이거 보세요. 로아이 핌즈이냐? 로아이 다음에 명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무슨 영화 종류를 그리고 엿이 가장 뒤에 왔어. 여기도 뒤에 왔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지금 어순이 틀려서 오답이 됩니다.

거죠. 자, 이제 7번.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대입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항, 내용을 이해한 거, 이걸 물어보는 건 시간을 갖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 한가할 때 친구 너는 보통 뭐 해? 나는 보통 게임을 해. 너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응, 즉, 응? 그랬더니, 아, 아니네요. 아니야. 나는 게임하는 것을 틱 좋아하지 않아. 자, 이게 람과 함께 쓰였어. 그러면 그리 뭐뭐하지 않다란 뜻이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이 람은 원래 매우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게 부정과 함께 쓰이면 그리 좋아하지 않아. 나는 책 읽는 것과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보다 더. 비교급이죠? 보다 더. 게임하는 것보다. 이거 생략돼 있어. 자, B는 대학생이다. 몰라. B는 A와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그런 얘기 없어요. A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어. 아니야, 나는 게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유력한데? 알맞은 거. A는 일주일에 두세 번 책을 읽는다. 아, 그런 얘기는 없어요. A는 B에게 도서관에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런 얘기 없어. 그렇지? 자, 이것만 있네. 정답은 3번. 자, 이제 8번이에요.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아, 미안해.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역시 똑같아.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 좋아하지 않아. 자, 그러면 너 뭐뭐 해? 그랬을 때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어이,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나는 닉 뭐뭐 하려고 한다는 거죠? 트비엔이 도서관이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해. 이런 얘기. 자, 여기 들어갈 거두 개를 골라보는 거야. 무엇 하는 걸 좋아해?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유력한데? 자, 무슨 책을 읽어?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아니죠? 자, 자주 무엇을 하니? 주말에 들어서.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 뭔가가 축구지? 축구를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나책 읽는 거 좋아해. 어색하죠? 자, 그래서 A와 C가 되겠지. 2번 정답.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니까 어렵지 않아? 자, 뭐라고 질문했는데, 나의 취미는 음악 듣는 거야. 그러면 너의 취미는 뭐냐? 그렇네. 또뭘 물어봤더니, 나는 이팝 음악을 제일 좋아해. 젊은이 음악을 제일 좋아해. 어떤 장르를 물어보겠지? 역시 이건데, 어떤 음악 장르, 종류를 가장 좋아해? 그랬더니, 그러면서 지금 되묻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거라고 대답했네. 그럼 꼬컴 의문문이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지. 자, 보세요. 꼬컴 의문문이네. 너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해? 그래, 좋아해. 나 역시 음악 듣는 거, 특히 한국 음악. 자, C. 그래서 A, B, C가 되지? 자, 1번 정답이 돼. 자, 11번. 이제 마지막 문항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 자, 해석해 볼게. 시간이 있을 때, 언니는, 누나는 보통 뭘 해요? 자, 그랬을 때, 요즘에 언니는, 누나는 매우 좋아해. 빵 만드는 거. 자, 매번 한가할 때마다, 언니는, 누나는 빵을 만들어. 보통, 주로.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B의 취미가 빵 만들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지? 자, 그래요. 저의 취미 역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동생이 하는 말이야. 빵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너희를 붙였죠? 이게 이제 본문하고 조금 다른 건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끝에 있을 경우에 강조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해석을 해보면, 어머, 저의 취미 역시 빵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무언 원해요. 먹어보기를. 우리 to,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자, buying, 빵을요. 근데 어떤 빵이야? 언니가, 누나가 만든 빵이요.

그렇지?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됐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앞에 네가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중따 우리 꿍 함께 동사라고 그랬지? 빵을 만들자. 어디에서? 자, 언니의 집에서. 응? 이런 얘기. 자, 여기 한번 꿍 보세요. 이 꿍은 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이렇게 동사와 함께 쓰여서 함께 동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됐지? 자, 그런데 이꿍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자, 이꿍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뜻일까? 같은 명사라는 거야. 아, 자, 예를 들어서 친구를 소개해. 자, 이쪽은요, 친구예요. 우리 소개할 때. 너일라. 기억나요? 가까이 있는 거할 때. 너일라. 이쪽은 누구예요?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야? 여기 꿍. 자, 누가 한번 해석해 봐. 자, 이렇게. 꿍, 럽. 럽이 반, 교실 그런 뜻이지? 명사가 나왔어. 같은 반 친구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 꿍이 명사가 나오면. 자, 여기 지금 동사가 나와서. 그래서 언니 집에서 함께 빵을 만들자 그랬더니 와, 좋아요.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우리 답지를 맞춰 볼게. B의 취미는 빵 만들기다. 그렇지. B의 취미는 빵 만들기야. B는 A에게 빵을 선물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지? 이렇게 2번. 자, A는 B가 만든 빵을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 먹어보고 싶다고. 자, B는 시간이 날 때마다 빵을 만든다. 시간이 날 때마다 빵을 만들어. A는 이번 주말에 집에 가기로 했어. 그렇지? 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만들자. 그래서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B는 A에게 빵을 선물하기로 했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3강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은 우리 교재 14강이에요. 강의는 17강. 여행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단원부터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주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우주 파트를 상당히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주 파트가 좋아서 지구과학 선택한 친구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주 파트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쌤이 잘 알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처음에 같이 배워볼 이 태양계 천체의 운동에 대한 부분이요.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도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단원이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단원을요. 쪼개고 쪼개가지고 무려 4개의 강의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선생님이 아주 이 개념을 작은 다지고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태양계 천체의 운동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 단원의 핵심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현상에 대한 내용과요. 이 태양계 행성, 수금지와 목토천해, 여기에서 이 지구를 뺀 행성, 나머지 행성들이 어떻게 겉보기 운동을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파트를 나눠볼 수 있겠고, 이 중에서 식현상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식과 월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일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월식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태양갱성의 겉보기 운동 첫 번째 시간 나갈 거고, 그 다음 시간에 태양갱성의 겉보기 운동 두 번째 시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4등분해서 배우는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식현상에선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일식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일식과 월식이 뭔지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일식은 태양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월식은 달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달의 위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식은 삭일 때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월식은 망일 때 발생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삭망 자체부터 막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처음에 저거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또이 식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달의 그림자, 지구의 그림자, 천체의 그림자의 영향을 받아서 식현상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자 자체가 왜 생기느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우주 공간에서 빛이라는 건 태양이거든. 그럼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이제 뒤로 가면은 태양갱성의 겉보기 운동을 볼 건데, 이때는요,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의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내행성, 그리고 지구의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외행성, 두 개가 상당히 운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이 내행성과 외행성이 이 하늘에서, 밤하늘에서 역행하거나 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행과 역행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역행이라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는지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예고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 전체 내용 중에 요렇게 두 개, 일식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더라. 자, 그럼 우리 일식, 식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 오감을 깨워야겠죠. 뇌를 워밍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학교 때 내용.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일식, 월식 배운 건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의 좀 복습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구가 태양계의 행성이잖아요. 행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우리 지구는요, 태양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스로 자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공전은 전부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우리 지구의 자전 방향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 시계 반대 방향을 서에서 동방향이라고 이렇게 방위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왜 시계 반대 방향이 서에서 동인지는 이따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이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달라지더라. 그죠? 그래서 먼저 이 달의 위상이, 우리 뒤에 나오는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운동할 때도 이 위상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상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때 기억해야 될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달이나 행성은요, 온도가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쪽만 밝게 빛날 거고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반쪽은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쪽은 밝게 빛나요. 절반이 낮이에요. 근데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반쪽은 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거더라. 그래서 우리 달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반쪽은 밝게 빛나고 반쪽은 어둡더라. 근데 여기 있는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태양이 사실 여기에서 엄청 크거든요. 이따만한 거거든. 그죠? 그래서 태양빛은 나란하게 지구와 달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태양을 향하는 쪽 절반이 밝고요. 태양을 향하는 쪽 절반이 밝고 나머지 절반은 어둡더라. 그래서 이렇게 태양을 향하는 쪽이 밝다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두 군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도 이제 우리 나중에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미리 좀 그려보면 여기에 달이 있을 때도 역시나 태양을 향하는 절반만 밝더라.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근데 문제는 지구에서 달을 관측을 할 거거든. 근데 지구에서 달을 관측할 때, 쌤은 북반구,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위치하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달의 밝은 면이 얼마나 보이는지 그걸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달을 한번 봐볼게요. 자, 지구에서 달을 바라봐. 요렇게. 바라봤더니 내가 볼수 있는 달의 절반은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는 요 부분이거든. 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 내가 볼수 있는 달의 절반이 전부 다 밝게 빛나고 있네. 오, 달이 이렇게 둥그렇게 밝게 빛나는 걸로 보일 거야. 이거 우리 무슨 달이라 그러지? 그렇지, 보름달이라고 하지. 또는 망이라고 하죠. 망, 닫혀있다, 망.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면에, 달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았을 때, 어머나, 내가 볼수 있는 반쪽은 요만큼인데. 내가 볼수 있는 쪽에서 달이 밝게 빛나는 쪽이 하나도 없네. 나는 태양을 등진 곳만 바라볼 수 있네. 오, 밝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달이 반측이 되지 않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달이 싹 사라져 버렸네? 삭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달이. 자,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았어. 북반구에서 바라보았어. 그럼 내가 볼수 있는 달의 반쪽은 이만큼이야. 근데 북반구에서 바라보았더니, 어머나! 오른쪽 절반은 다 보여. 근데 왼쪽 절반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거냐? 오른쪽 절반만 보이는 위상으로 보일 거예요. 반달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배운 용어 쓰자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여기 있을 때. 자,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도 내가 볼수 있는 절반 중에. 절반만 밝게 빛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잘 보세요. 요렇게 본 거지, 내가. 그랬더니 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지금 왼쪽, 아, 오른쪽이죠, 이쪽? 오른쪽이 안 보여요. 왼쪽이 보입니다, 이번에. 북반구 기준으로. 왼쪽이 보여.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여기에서 뒤집혀져 있어야지, 요렇게. 왼쪽이 보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현달이라고 하더라. 그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번엔 여기 있을 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있을 때는요, 지구가 바라봤어. 그럼 지구가 볼수 있는 달의 반쪽은 이만큼이거든. 봐봐요, 여러분들. 달이 밝게 빛나는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이 비율이 훨씬 커. 근데 이 밝게 빛나는 부분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작은 부분만 밝게 빛나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야. 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초승달이죠. 됐죠? 자, 그다음 이번에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바라보았어. 바라보았더니 내가 볼수 있는 달의 반쪽은 이만큼이거든. 그런데 이번에도 잘 밝게 보이는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이 더 넓어. 그리고 밝게 보이는 부분이 내가 이렇게 바라봤잖아. 그러니까 나의 지금 왼쪽이 밝게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이 이렇게 밝게 보이고 있네. 아, 이거 우리 금음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달의 위상, 위치에 따른 위상을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 일단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낸 퀴즈. 일식과 월식이 발생할 때의 달의 위상은 무엇일까? 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식이 무엇이냐? 일식. 일식은요, 달이 태양을 가려서 지구에서 이 달이 보이면, 아, 태양이 보이면 안 돼. 자, 그럼 봐봐요. 나랑 태양이 있는데 달이 태양을 가려야 돼요. 그러려면 달이 어디 있어야 될까? 자, 선생님 얼굴이 태양, 여러분들이 지구. 그런데 선생님 얼굴을 가려야 돼. 그러면 선생님 손이 달. 그럼 이 손이 여러분들과 선생님 얼굴 사이에 딱 들어가야지 선생님 얼굴을 가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려면 달이 지구와 태양 딱 사이에 위치해야 돼. 그게 언제냐? 삭이다, 삭. 아,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상은 삭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달이 안 보여야 돼. 근데 달이 어떻게 안 보이느냐? 여러분들, 태양이 달을 가릴 수는 없어요. 왜냐? 태양이 달을 가리려면 달이 태양보다 멀리 있어야 되거든. 이건 불가능해. 그럼 달이 왜안 보이느냐? 태양에 의해서 지구의 그림자가 생긴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림자는 당연히 어떻게 생길 거냐? 이렇게 태양 뒤편으로 그림자가 생길 거거든. 그럼 이 그림자 안으로 달이 들어가면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달이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즉 달의 위상이 망일 때, 보름달 위상을 가질 때 월식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식은 달의 위상이 사길 때, 월식은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오감을 좀 깨워 보았으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식이 왜 발생하느냐? 일식의 발생 원리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하늘에서 달이랑 태양 자주 보잖아요. 맨날 하늘에 떠 있으니까 자주 보잖아요. 보면은 달이랑 태양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누가 훨씬 더 클까? 태양이 훨씬 더 커요. 태양이 얼마나 더 크냐? 여기 써 있죠. 400배 정도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달이랑 태양이 비슷하게 보여. 이게 왜 그런 거냐?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주먹과 엄지, 요 엄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주먹이 엄지보다 훨씬 크지? 그쵸? 그래서 이 주먹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 태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퍼. 엄지는 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지 손가락. 자, 그럼 봐봐요. 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길이로만 비교를 하면 엄지가 한 주먹에 다섯 여섯 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다섯 여섯 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같은 거리에서 봤을 땐 당연히 누가 훨씬 더 크냐? 주먹이 훨씬 더 커요, 엄지보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도 해봐요. 엄지랑 주먹이랑 같은 거리에 있을 때는 둘이 크기가 다른데 주먹이 훨씬 더 큰데 주먹은 멀리 가고 엄지는 가까이 와봐요. 엄지는 가까이 와. 그러니까 어때? 엄지랑 주먹의 크기가 거의 같아지는 시점이 생겨요. 자, 봐봐요. 엄지랑 주먹이랑 거의 크기가 같아졌어. 근데 사실 주먹이 훨씬 더 크거든. 근데 주먹이 엄청 멀리 떨어져 버리니까 엄지랑 크기가 같아지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야. 실제로는 당연히 태양이 달보다 훨씬 커. 그런데 누가 훨씬 더 멀리 있느냐? 태양이 훨씬 더 멀리 있어요. 몇 배? 400배. 아, 큰 만큼 멀리 있네. 큰 만큼 멀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지랑 주먹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였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관측한 시지름. 시지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 눈으로 봤을 때의 지름. 거리를 고려한 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 시지름은 거의 같더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얘네들이 같은 거리에 있으면 엄지가 주먹을 절대 못 가리거든. 왜냐? 엄지가 훨씬 작으니까. 근데 얘네들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렇게 엄지가 주먹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거더라.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일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시지름이 거의 같구나. 라는 거첫 번째로 봤고, 두 번째로 일식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더라.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주먹이 있어요. 주먹이 태양이랬지? 선생님이 지구 관측자예요. 근데 엄지. 달이 태양을 가려야 돼. 그러면 주먹과 선생님 눈 사이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엄지가 들어가야지 주먹을 가리겠지. 즉, 태양을 가리려면요. 달이 태양과 나 사이, 지구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일직선으로 배열이 돼야 되느냐? 태양이랑 지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구는 사실 관측자가 되겠죠?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태양을 가릴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할 때, 이때 달의 위상이 뭐였더라? 그렇지.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었지. 이때 달의 위상이 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의 위상이 삭일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됐는데, 이제 본 그림자, 반 그림자, 이걸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줄게요. 자, 본 그림자랑 반 그림자라는 게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밑에 그림을 잘 봐볼게요. 지금 보면 광원이라는 게 있어요. 광원은 빛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는 태양이 광원이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물체가 없다면 그냥 이 광원의 빛이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될 거야. 근데

물체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요,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하면 여기 지금 그림자 생긴 거 보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볼수 없지만 이 스튜디오에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조명빛이 들어와서 그림자가 뒤로 생긴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광원이 있으면 그 광원을 막는 물체, 선생님 손이 있었던 거지. 선생님 손이 이 조명을 막으니까 조명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긴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광원이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 때문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거기에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광원에서 사방으로 빛이 나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광원에서 사방으로 빛이 나갈 건데 우리가 이렇게 광원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요 지금 왼쪽에 있는 빛, 이 빛은 요렇게 퍼지겠지. 그죠? 요렇게 퍼지는 빛은 어차피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면 그 관측자한테 관측이 안 돼. 요렇게 퍼져 나가니까. 그러면 나한테 도달할 수 있는 빛은요, 광원에서 어디에서 방출되는 빛이냐? 요 절반. 그치? 요 절반에서 방출되는 빛이 이렇게 퍼지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빛을 되게 세부적으로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 요 지점에서 방출되는 빛은 어떻게 퍼지는지, 이 지점에서 방출되는 빛은 어떻게 퍼지는지, 요 한가운데 있는 빛은 어떻게 퍼지는지, 이거를 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때 이해하기 쉽게 한가운데 있는 빛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빛이,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 직진할 건데 이 빛이 오는데요. 어머나, 물체가 있어. 물체가 떡하니 있다고요. 자, 그럼 봐봐요. 빛이 와요. 물체가 가로 막았어. 그럼 빛이 이렇게 도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됐죠?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빛은요, 사방으로 퍼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빛이 이렇게도 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여기에는 도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치?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물체한테 안 가려졌으니까 여기엔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빛. 여기 있는 빛이 이렇게 퍼져요. 물체한테 가려지지 않는 여기에는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렇게 안쪽으로 간 빛은 물체에 가로막혀서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는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빛이 도달할 수 있었잖아. 그쵸? 여기까지는 빛이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기고요. 요만큼의 그림자가 생기고 나머지는 빛이 전부 다 도달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 봐봐,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으면 그냥 이 빛이 이렇게 도달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서 나오는 빛은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사실 이 가운데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가운데 있는 빛보다 누가 중요하냐면 이 끝에서 방출되는 빛들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처음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럼 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봐볼게요. 여기 있는 빛이요. 오는데 이 빛이 물체에 막히면 도달하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경계가 어디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빛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지. 왜냐? 물체에 가로막히지 않았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요거보다 바깥쪽에는요, 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야. 누구에 의한 그림자가 안 생기냐? 요 끝에서 나온 빛에 의한 그림자는 안 생기는 거야. 빛이 도달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경계는 여기예요, 지금. 위에서의 경계는 여기고 아래쪽의 경계는 어디냐? 빛이 출발해서 물체를 관통하지 않는 여기, 물체에 가로막히지 않는 경계가 여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이렇게 들어오는 빛은 물체한테 가로막혀서 그림자가 생겨버린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 끝에 있잖아요. 요 위에 끝, 위에 경계. 위에 경계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영역은요, 이만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잘안 보인다. 빨간색으로 그릴까? 요렇게. 이만큼이다.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겼다. 누구에 의해서? 요 끝에서 나온 빛에 의해서는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번엔 여기서 생기는 빛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 경계. 자, 아래쪽 경계에서 요거 좀 위에랑 똑같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물체에 가로막히지 않는 지점이 여기야. 그죠? 그러니까 요것보다 아래쪽은 빛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뜻. 근데 이거보다 위에 쪽은 이렇게 오다가 물체한테 가로막혀서 빛이 도달할 수 없다는 뜻. 근데 어디까지 없냐?
이렇게 가다가 물체한테 더 이상 가로막히지 않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는 빛이 못 들어오더라. 그리고 바깥은 다시 또 빛이 들어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가장 밑에 경계선에선 그림자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생기냐? 요렇게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요 절반의 빛이 이쪽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절반의 빛 중에서 전혀 빛이 안 도달하는 구간이 생겨요.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 어떤 빛도 이 물체 위에 가로막혀서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이 생겨. 그 구역이 어디냐? 지금 여기 겹쳐진 구역. 이 구역은 무조건 물체한테 빛이 가로막혀 있게 되기 때문에 요 끝에서부터 요 중간에 다 지나서 요 끝까지 이 모든 빛이 여기 가운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봉그림자라고 한다. 이 봉그림자는 광원.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다 가로막혀. 그래서 빛이 도달을 안 해. 그럼 빛이 없는 거야. 빛이 없으면 뭐야? 어둠이야, 어둠. 그러니까 여기는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봉그림자 영역.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그 봉그림자라는 걸 감싸고 있는 반그림자라는 영역이 있어. 그럼 이 반그림자 영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을 볼게요. 자, 이 지점을 보면요. 얘는요, 지금 위쪽에서 오는 빛은 도달할 수 있지. 그치? 왜냐? 여기서 온 빛은 그려볼까요? 여기서 온 빛은 안 막힌다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니까? 위쪽은 보일 거야. 그런데 아래쪽에서 온 빛은요, 여기에 도달하려면 물체를 관통해야 돼. 근데 빛은 물체를 관통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아래쪽에 빛은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 광원에 일부의 빛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부는 못 들어오는 거. 빛 중에 일부만 가로막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흐릿하게 나타나는 그림자를 반그림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반그림자는, 아, 광원의 일부는 도달하지 않고 일부만 도달하는구나. 그런데 봉그림자는 광원의 어떠한 빛도 도달할 수 없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우리가 봉그림자, 반그림자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일식의 종류를 볼 건데, 여러분들 봐봐요. 아까 우리가 본 그림이 좀 90도 뒤집혀져 있는 게요 그림이거든요. 똑같아요. 봐봐요. 가운데 달이 있죠. 달이 있는데 태양 끝에서 빛이 들어왔어. 근데 입 끝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요 영역이야. 그리고 요 끝에서 생기는 그림자는 이 영역이야. 그랬더니 그림자의 공통 영역이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더라. 이 둥그렇게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광원, 태양의 그 어떠한 빛도 도달하지 않는 곳이더라. 그럼 만약에 관측자가 요 곳, 요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표시한 봉그림자에 위치한다면, 요 빨갛게 표시한 봉그림자에 위치한다면, 거기는 태양의 끝에서 끝까지, 가운데는 물론이고 이 끝에서 끝까지 그 어떤 빛도 도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볼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태양이 달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진 거야.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개기일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안 보여. 이거는 달의 무슨 그림자에 위치할 때 발생한다?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 발생한다. 왜냐?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태양의 빛이 하나도 도달하지 않는 거니까. 자, 그래서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영역 봐봐요. 지구가 이만한데. 본 그림자 요만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좁은 지역에서만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개기일식 태어나서 본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개기일식 봤어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나이 많은 사람. 얼마나 나이가 많냐? 188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의 마지막 개기일식이요. 1887년이래요. 그때 태어나신 분은 제가 이제 좀 어르신으로 모시겠고, 그런 사람 없겠지.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잘안 일어나요. 그게 바로 개기일식. 근데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 진짜 운이 좋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2035년에 9월에요. 우리나라에서 개기일식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35년이면은 앞으로 9년 뒤. 9년 뒤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겠죠?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개기일식 볼수 있다. 이건 굉장한 행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볼수 있을 만큼 매우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발생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왜냐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월식은요,
여러분들도 알 거야. 월식은 되게 좀 자주 발생해요. 그쵸? 그래서 월식엔 좀, 이날도 월식이에요, 전에도 월식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식은 훨씬 더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식의 특징, 요 그림 봐보시면, 태양을 싹 가렸어. 그랬더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태양의 대기층이 이렇게 보이더라. 태양의 대기층을 맨눈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더라. 라는 게 계기일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 계기일식은 태양빛이 하나도 도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그림자? 봄 그림자에 위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부분일식이에요. 부분일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요 그림에서처럼, 사진에서처럼, 태양의 부분만 관측이 되는 거야. 아, 태양이 부분적으로 관측되는 게 부분일식이구나. 그럼 왜 부분적으로 관측되느냐? 여러분들 봐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거든. 이건 무슨 뜻이냐? 이만큼의 빛은 나한테 도달했다는 거야. 여기서 내뿜는 빛은 나한테 도달이 된 거고, 여기서 내뿜는 빛은 나한테 도달이 안된 거야. 아, 태양빛의 일부가 도달 안 했네. 그게 아까 우리 어느 그림자 영역이었냐? 반 그림자 영역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 볼게요. 여기가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여기가 지금 반 그림자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 여기에 특징 봐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태양에 이 절반의 빛이 나한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달이라는 물체한테 막히지만 않으면 이 빛이 나한테 도달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끝쪽,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빛은 달한테 가리지 않고 이반 그림자에 도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는 볼수 있는 거냐? 태양의 오른쪽은 볼수 있는 거야. 근데 왼쪽에서 오는 빛은요, 나한테 도달하기 전에, 어머! 달이라는 물체한테 막혀서 나한테 도달을 못해. 그러니까 왼쪽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일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됐죠?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때. 반대쪽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때도 볼까? 반대쪽 반 그림자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은 왼쪽 빛은 이번엔 도달할 수 있어. 그쵸? 그런데 오른쪽에서 온 빛은 도달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왼쪽은 다 보이는데요, 오른쪽이 다안 보여요. 요런 일식이 관측이 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부분일식. 아,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계기일식이 나타나고, 반 그림자에 위치하면 부분일식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분일식까지 보았고, 그 다음으로 금환일식이라는 게 있어요. 금환일식이 무엇이냐? 요거거든요, 요거. 보면은 금색 모양의 테두리, 금색 모양의 고리가 있지. 금환, 금색 모양의 고리라는 뜻이고 금반지처럼 생겼죠. 이런 금환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발생하냐? 자, 여러분들 금환일식 보면요, 대부분의 태양이 다 가려졌어. 어디만 빼고 다 가려졌느냐? 테두리만 빼고 다 가려졌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달이 엄지고요, 뭐 태양이 주먹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렇게 가면은 엄지가 주먹 다 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 주먹이, 이 엄지가 조금 먼 거야. 나한테서 좀 멀어. 그럼 시지름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미처 태양을 다 가리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가 왜 생기느냐, 여러분들. 우리 지구 주위를요, 달이 공전을 해요. 근데요, 이 달의 공전 궤도가요, M, 달, 문. 이 달의 공전 궤도가요, 완벽한 원이 아니고요, 타원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과도하게 그린 거지만 타원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지름이 되게 커요. 엄지가 엄청 크게 보여. 근데 거리가 좀멀 때도 있거든. 거리가 멀면, 자, 이 그림 봐봐요. 달이 이렇게, 이건 엄청 과도하게 그린 거. 달이 이렇게 가까울 수도 있는데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달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 수도 있어. 멀면요, 달의 시지름이 태양의 시지름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달이 완벽하게 태양을 가리지 못한 거예요. 이럴 때는 금환일식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 이게 예쁜 금반지 같은 모양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가려면 여기가 한번 그림자가 이렇게 선이 교차했을 때는 금환일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조금 더 원리적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지금 요 부분에서 금환일식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잖아, 요 부분.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끝에 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 끝에 빛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끝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이 빛은 물체에 가려져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보이는 거냐? 아주 끝에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주 끝쪽 빛은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러니까 아주 끝쪽 빛은 들어오고, 근데 그거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빛은 못 들어오더라. 그래서 아주 끝쪽 빛만 도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리,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한 봄 그림자와 밤 그림자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 금환일식도 왜 생기는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금환일식까지 보았는데, 세 가지 일식의 종류를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혼성일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혼성일식이 무엇이냐면요, 섞여서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섞여서 일어나느냐? 개기일식과 금환일식이 섞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이제 일식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구는 둥그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러. 표면이 둥그러. 어머, 표면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냥 안 그릴게요. 둥그러요. 둥그른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해. 근데 여기가 둥글다 보니까 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웠어. 즉, 달의 시지름이 충분히 커서요, 태양을 가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로 왔더니, 달이 여기 공전해서 여기로 왔더니, 지구가 둥글어서, 지구 표면이 곡면이라서, 달과 지구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 여기 너무 기울어졌네요.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어. 그랬더니, 우리 아까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시지름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지름이 된 거예요. 태양보다 시지름이 작아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환일식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표면이 둥글어서 어느 곳은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어느 곳은 금환일식이 일어났대. 근데 어느 곳이 어디냐?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는 부분은 개기일식이 일어나겠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요 끝쪽. 요 끝쪽과 요 끝쪽에서는 금환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 끝에 부분을 지나면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중심 쪽이 개기일식이고 양끝 쪽이 금환일식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바로 혼성일식이더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선생님이 이제 뒤에 내용, 일식의 특징을 보기 전에 여기서 좀 안내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뭘볼 거냐면, 일식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좀 설명해야 될게 많은데,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사실 엄청 커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요, 방위. 지구과학에서 천체를 잘 알려면 방위를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위표에서 여기가 북쪽, 여기 남쪽, 여기가 서쪽, 여기 동쪽이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태양이요, 태양이 남쪽 하늘에 뜰까, 북쪽 하늘에 뜰까? 우리 집 구할 때, 남향집 구해야 돼요. 왜? 햇빛이 잘 들거든. 태양은 남쪽 하늘에 뜹니다. 그래서요, 지금 태양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남쪽 방향이에요, 남쪽 방향.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태양은 남쪽 하늘에 떠서, 태양이 있는 쪽이 남쪽 방향이다. 자, 근데, 요쪽이 남쪽이래.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꺾인 거거든? 사자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남쪽인 거거든? 그러면 방위표가 한번 돌려갔으니까 여기가 동, 여기가 서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쪽이 서쪽인 거야.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야. 자, 아까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와 달의 공전 방향은 전부 다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서에서 동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바로 이거 기준인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식의 진행 방향도, 일식에서 이 달의 그림자의 진행 방향도요, 달의 공전 방향과 일치합니다. 서에서 동방향으로 달의 그림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싶은 친구들은, 아, 달이 주체가 되는구나. 달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림자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조금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알기론 지구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거든요. 서에서 동으로. 그런데 자전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달은 한 달에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럼 누가 더 빨리 회전하는 거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더 많은 각도를 돌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그러면 지구가 더 빨리 돌면 오히려 그림자가 동에서 서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해 안 되면 그냥, 아, 그래, 달이 지나가니까 그림자도 서에서 동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의문이 생긴 친구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 매우 매우 훌륭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지구의 자전 효과보다 달의 공전 효과로 그림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 달은요, 이 그림보다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 사격 경기 보면은 사격 이렇게 딱할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사격 경기를 하는데 내 코앞에 목표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쏘든 살짝 이렇게 비켜 써더라도 목표물을 맞힐 가능성이 되게 크겠지. 근데 우리 진짜 막 국가대표 선수들 저 멀리에 있는 목표물을 딱 사격으로 맞추잖아요. 그때 보면 아주 작은 떨림, 아주 작은 흔들림으로 살짝만 움직여도 도달하는 위치가 되게 달라지죠. 우리가 거리가 되게 멀어지면요, 살짝만 위치가 달라져도 차이가 되게 커집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달이 실제로 여기에서 도는 각도는 지구의 자전 각도보다는 느릴 거야. 근데 달이 되게 멀기 때문에요, 달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면은 그걸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는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야. 왜냐? 거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달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지표면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달의 이동 방향과 그림자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문제를 풀땐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달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달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니까 그림자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달의 그림자가 이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북쪽이잖아. 그쵸? 북쪽.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거든, 서쪽.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거든. 됐죠? 방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달 그림자를 보면 물론 완벽히 서에서 동, 정서에서 정동으로 가는 건 아니고 기울어져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왜냐? 달의 공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그림자가 이동하는 걸볼수 있고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요게 본 그림자거든. 본 그림자가 가지는 영역이 매우 좁죠.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느냐?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계기일식이 일어나는데 이 계기일식은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가 이동하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도 되게 짧은 편이에요. 7, 8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짧은 편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겠지. 이게 다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 월식과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월식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일식은 매우 좁은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고, 월식은 더 지속 시간도 길어요. 근데 일식은 매우 짧은 시간 관측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 봐봐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건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본 그림자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태양이 100% 가려지는 지역이야. 근데 보면은 반 그림자 영역이 이만큼이나 되긴 해요. 반 그림자 영역이 한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밑에 좀잘안 보이는데 요 대충 요 정도로 그릴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본 그림자에서 멀어질수록 우리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때는 부분일식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반 그림자는 본 그림자에서 멀어질수록 태양이 보이는 비율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되면은 태양의 80%만 관측이 되는 거고, 요 정도로 가면 뭐 태양의 60%만 관측이 되는 거고, 요 정도로 가면 태양의 40%만 보이게 되는 거고, 막 요렇게 가면 태양의 20%만 보이게 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 본 그림자에 가까울수록 태양이 가려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본 그림자에서 멀어질수록 반 그림자의 끝쪽으로 갈수록 태양이 가려지는 비율이 적어지는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A, B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일식이 발생할 거냐? 서에서 동으로 그림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A부터 일식 발생하고 그 다음에 B에서 일식이 일어날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 A는 본 그림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무슨 일식? 그렇지, A에서는 계기일식이 일어날 거다. 반면에 B는 반 그림자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식? 그지, 일부의 빛은 들어오는 부분일식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일식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식은요,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려지냐?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우리 항상 다 태양이 떠 있는 쪽이 남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남쪽을 바라보는 거고요. 여기가 남쪽이 되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왜냐? 사자가 이렇게 방위표가 뒤집혀진 거니까 여기가 남북 서 동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우리 아까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 태양이 있고요. 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위를 달이 공전하고 있어. 달이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달이 이렇게 오잖아. 달이 어디부터 가리느냐? 태양에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여기 서쪽이랬죠?
서쪽부터 차곡차곡 가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쪽부터 다리 이렇게 가리면서 더 가리고 더 가리고 그 다음 사진 이제 빠져나가는 사진이 보이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태양의 서쪽부터 가리더라. 근데 이걸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땐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부터 가리는구나 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다 살펴보았고요. 요거랑 관련된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자, 일단은 요 오른쪽 서주고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보면은 동에서 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태양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오른쪽부터 없어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없어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태양은요, 동쪽 하늘에서 서서 서쪽 하늘로 집니다.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뜨고 있는 상태. 동에서 남쪽 하늘로 뜨고 있는 상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서쪽이겠지? 서쪽으로 이렇게 질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뜨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남중하기 전이니까 오전의 모습이겠지. 오전에 지금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럼 봐봐요. 요렇게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쪽부터 가려진 거잖아. 지금 달이 요렇게 태양을 가린 거잖아요. 요렇게 태양을 가린 거잖아. 그리고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보면 좀 이해되시죠? 달이 요렇게 가리기 시작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가운데로 갔다가 그러다가 지금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모습. 오른쪽부터 가려져서 중간을 가렸다가 왼쪽 가리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B 순서를 매겨보면 누가 먼저 관측된 모습이다. 그렇지. A가 먼저 관측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B가 관측됐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지금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분일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진 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양이 완벽하게 가려진 식은 없어. 그럼 이건 전부 다 부분일식이야. 자, 여러분들, 부분일식은 반 그림자에 위치할 때다,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다. 그렇지. 반 그림자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아, 지금 이 상황은 반 그림자에, 달의 반 그림자에 위치하는 상황이구나, 본 그림자에 위치한 적은 없구나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에서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내용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빈칸 완성 봐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식은 달의 위상이 이거일 때 발생하고, 그리고 월식은 달의 위상이 이거일 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일식은 언제? 그렇지. 나와. 태양 사이에 달이 위치해야지 태양을 가릴 수 있으니까 이때의 달의 위상은 삭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삭일 때 발생한다라고 했고 월식은요. 월식은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지구의 그림자 안에 달이 쏙 들어갈 때라고 했고 지구의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가려면 아, 태양의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망일 때구나라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것이다. 자, 그다음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한 지역은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무슨 일식? 그렇지.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하면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더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기 금환일식에 대한 설명 6번이에요. 금환일식은 달의 시지름이 태양의 시지름보다 어떨 때? 여러분들, 금환일식은 달의 테두리가 남았을 때였지. 달의 테두리가 왜 남았느냐? 맞아요. 바로 달이 아, 태양의 테두리가 남은 거였지? 태양의 테두리가 왜 남았느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기엔 시지름이 작았기 때문에. 따라서, 아, 달의 시지름이 작을 때 발생하더라. 그럼 달의 시지름이 왜 작아지냐? 실제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시지름이 왜 작아지냐? 달이 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더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시간에 바르게 연결하기 보면서 일식의 종류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식의 종류와 모습을 바르게 연결해 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개기일식. 우리 달의 본 그림자에 위치할 때 일어나는 일식이었죠. 태양이 하나도 안 보이고, 태양의 대기층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개기일식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다음 부분일식은 태양의 일부에 빛이 도달하지 않아서 일부가 관측되지 않아야 되니까
기억이 되겠고, 그만 일식은 우리 테두리가 금반지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일식을 잘 알아야겠지.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 월식 넘어가셔야지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내용 너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월식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2회에 10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 문항이 세트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 차에 10번 문항까지 풀고 그리고 나서 1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풀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10번, 11번 문항이 세트 문항이라서 후반부로 함께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10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수능 완성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고 계신데요. 자, 선생님하고 수업은 끊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1번부터 20번까지 쭉 연결해서 한꺼번에 풀고 계신 거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수능을 대비해서 문항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항을 끊어서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문항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되기는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꺼번에 풀면서 수능과 같은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렇게 10문항씩 여러분은 확인은 하지만 집에서 풀어볼 때는 반드시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끊김없이 한꺼번에 풀어본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만나러 온 여러분 문항 다 풀어보고 그리고 답도 다 맞추고

그리고 나서 궁금한 점 생각하고 선생님 만나러 오신 거 맞는 거죠? 여러분이 문항 풀면서 궁금했던 점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 10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항입니다. 10번, 11번 우리 세트 문항이라고 했는데요. 자, 세트 문항을 풀 때에는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우리 확인하고 제시문을 파악하셔야지 됩니다. 자, 10번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대화에서 아동 A, B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고 이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시기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을까요? 자, 11번 문항에서는 우리가 10번 문항에서는 AB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면 됐었는데요. 11번 문항에서는 아동 A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면 되는 문항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10번, 11번 제시문에서는 아동 A와 아동 B가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 시기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엄마와 아동 AB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우리 오늘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까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같은 양의, 자, 양이 같습니다. 파란색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길고 좁은 A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넓은 B 비커에다가 넣을 거라고 합니다. A 비커와 B 비커는 같은 양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동 A는 엄마가 같은 양의 물을 넣었으니까 A와 B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동 B는 자, 아니에요. 보세요 하면서 지금 A 비커가 더 크니까 A 비커의 양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딱 보기에 A가 더커 보이기 때문에 A, B커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제시문을 보고 보존 개념을 떠올리셔야지 됩니다. 자, 보존 개념의 액체 실험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더 주의 깊게 보셔야지 될 것은 원래 보존 개념은 같은 양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아동 A, B가 이 같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눈 앞에서 다른 모양으로 혹은 다른 위치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 것도 여러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시문 안에서는 엄마는 같은 양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양이라고 하는 걸 아동들의 눈앞에서 확인시키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원래 실험에서는 같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1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 모양이나 위치나 뭐 이런 액체에 다른 컵으로 옮긴다거나 하는 과정이 2단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두 개가 같은지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실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는 같은 양이었던 파란색 물입니다. 자, 같은 양이었던 파란색 물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넓은 비커로, 하나는 좁고 긴 비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A고요. 이게 B네요. 선생님이 A, B, 딱 반대로 그렸지만 이렇게 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같은 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같다라고 대답하는 아동 A는 여러분 보존 개념을 획득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동 B는 자,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 보이는 그냥 이 비커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이 비커가 더 크기 때문에 비커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하는 전조잡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존 개념이 아직 획득되지 않은 전조잡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쓰지 않고요. 자,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동

A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동 B는 전조작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동 A, B의 발달 시기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10번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위 대화에서 알수 있는 아동 A, B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아동 A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고요. 아동 B는 전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아동 A는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 A는 다중유목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 B는 전조작기이기 때문에 형식적 조작기에 할수 있는 이런 추상적 차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아동 A와 B가 속한 시기에는 체계적 조합적 사고 할수 있나요? 자, 체계적 조합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에 할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보존 개념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존 개념은 아동기와 관련해서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보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피아제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항들이 구성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글로 풀어져 있었지만 이 실험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액체 실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글로 풀어서 설명한 경우였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보존 개념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묻는 6개의 실험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6개의 실험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모두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와 관련된 보존 개념 획득 실험을 보시면 나란히 늘어놓아져 있는 동전의 수가 같은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줄에 동전을 넓게 펼쳐서 개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간격이 달라지면서 직관적으로 보는 아이는 이게 많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변형을 통해서 보존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자, 액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본 것과 같이 똑같은 비이커에 똑같은 양을 확인한 후에 한 개의 비이커를 다른 모양의 비이커로 바꿉니다. 그래서 양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트릭을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양이 다른 비이커로 옮겨 부었지만 원래 같은 양이었기 때문에 같다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실험 방금 전에 우리가 글로 풀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와 관련된 보존 개념 획득 실험은 A 막대와 B 막대 같은 길이인 것을 보여주고 확인을 하고요. 한 개의 막대 위치를 변형시켜서 두 개의 막대가 길이가 달라 보이도록 하는 이런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위치를 변형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채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보존 개념 획득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질량과 관련된 이 예시도 우리가 출제에서 아주 자주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점토 덩어리가 A와 B 같은 양으로서 제시가 되고 모양도 같은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인지를 확인을 시킨 다음에 한 개의 점토를 모양을 바꾸는 거죠. 뭐 모양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납작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을 바꾼다 하더라도 더해지거나 아니면 덜어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의 질량은 같다라는 것을 알아내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면적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예시는 아닌데요. 이와 같이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풀의 위치를 변형시켜서 위치가 변형되었지만 양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이런 문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을 변형시킨 이 점토를 무게와도 연결시켜서 제시해 볼수 있는데요. 자, 점토

덩어리 A와 B는 질량이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쟀을 때 무게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모양을 변형시키게 되면 이 모양은 변형이 됐지만 무게를 쟀을 때 무게 또한 동일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을 활용을 해서 보존 개념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 여러분 피아제가 제시하고 있는 6개의 실험, 정확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출 문항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보존 개념이 실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수능에 나와 있는 문항입니다.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아동 AB가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 실험 대상 아동 AB가 있고요. 실험의 과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자, 둘이 똑같이 나눠 가졌는지 똑같은지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똑같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아동 A, 아동 B가 똑같다라고 대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모양을 변형시키던지 위치를 변형시키던지 액체를 다른 곳에 덜어낸다, 이렇게 붓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2단계에서는 자, 크기가 같은 과자를 두 조각으로 잘라서 자, 다시 아동 앞에 둡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가 자신과 아동이 과자를 똑같이 나눠 가졌는지 아동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동 A는 자, 크기가 똑같았기 때문에 두 조각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똑같다라는 것을 아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동 A는 아, 보존 개념을 획득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존 개념을 획득했기 때문에 아동 A 같은 경우에는 부채적 조작기에 해당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아동 B는 어떨까요? 똑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앞서 본 문제에서처럼 그냥 두 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직관적 사고로 판단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B는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동 A와 아동 B의 시기를 알아내고요. 아동 A, B에 관련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아동 A가 속한 시기에는 탈중심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동 B가 속한 시기에는 보상성의 원리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동 B가 속한 시기에는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모두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으로만 묶인 1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우리 11번 문항을 함께 볼까요? 11번 문항에서는 아동 A가 속한 시기에 발달 지원 방안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A는 부채적 조작기였고요. 부채적 조작기는 우리가 8단계로 나눈 시기로 적용해 보자면 아동기에 해당합니다. 자, 아동기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의 발달 과업은 여러분 근면성이고요. 근면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경우 열등감의 위기를 경험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속한 시기의 발달 지원 방안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해서 고른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야 되겠죠. 자, 근면성 또는 열등감 어디에 있을까요? 2번에 있습니다. 근면성 향상을 위한 학업 성취 프로그램이 아동 A에게 적절한 발달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친밀감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은 성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고요. 주도성 증진을 위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은 3살에서 6살 유아에게 적절합니다.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자기이해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 적절한 지원 방안이라 할수 있고요. 신뢰감 형성을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애착 프로그램은 1살 이하의 영아에게 적합하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에릭슨의 발달 과업과 연결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할 때에는 8단계의

발달 시기에 맞는 이 기본적인 발달 과업과 위기를 여러분은 적용을 해서 발달 지원 방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살까지의 아주 어린 영아기에는 기본적 신뢰감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한 살에서 세살 시기에는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할수 있죠. 자, 세 살에서 여섯 살이 되면 이렇게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는 주도성이 발달하게 되고요. 학령기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의 사회적 기술을 배우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해내는 근면성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자아적 체감을 획득하는 발달 과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년 초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하지만 새로운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발달 과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성년 중기에는 쓸모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남기는 생산성이 성년 중기에 발달 과업이라 할수 있고요. 마지막 노년기에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합해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통합감이 발달 과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릭슨의 각 시기별 발달 과업 선생님이 지금은 발달 과업만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주어지는 발달 위기 꼼꼼하게 모두 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에릭슨의 발달 과업은 꼭 모든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릭슨의 발달 과업 반드시 꼼꼼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번 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학생이 정리한 노트에서 인간 발달 단계 중 가시기의 인지 발달 특성으로 오른 것을 보게 해서 골라라. 이런 문항이네요. 자, 가시기를 알아내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가시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시기의 발달 특성을 지금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발달 특성을 보고 알아보면 되겠죠. 자, 이 시기에는 성장 급등과 2차 성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하, 성장 급등, 2차 성징 이루어지는 시기. 자,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셨죠? 하지만 다음 발달 특성도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 시기는 불안정한 시기이면서 감수성은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서는 동조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부모와의 관계는 다소 멀어지고요.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 시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발달 특성을 종합해 봤을 때, 가시기는 청소년기임을 우리 알수 있죠. 그죠? 자, 청소년기에 인지 발달 특성을 골라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인지적으로 보았을 때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에 나타나는 인지 발달 특성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상징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일까요? 여러분, 상징적 사고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조작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감각운동기의 마지막 무렵이라고도 우리 해석해 볼수 있겠지만, 상징적 사고는 대표적인 전조작기의 발달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각과 운동을 기반으로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시기일까요?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감각 운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조작기, 감각 운동기, 형식적 조작기와 거리가 멀죠.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시간, 우정 등의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추상적 사고는 형식적 조작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자, 일반적인 원칙에서 시작해서 특정한 결론에 이르는 사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도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입니다. 자, 따라서 형식적 조작기와 관련된 자, 인지 발달 특성으로는 D급과 리을이 해당하겠습니다. D급과 리을로 묶인 5번을 정답으로 우리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 함께 풀어볼게요. 13번 문항은 다음 학생의 일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청소년기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자, 청소년기 행동 특성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친구들이 TV에서 K-pop 스타들의 춤을 따라서 추고 있습니다. 점점 잘 추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나도 그들처럼 잘 추기 위해서 춤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배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배우는 중일까요? 자, 춤을 잘 따라하지 못하면 왠지 소외되는 느낌이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춤을 춰야지라고 해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내가 춤을 좋아해서 추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자, 그것보다는 지금 이 글에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른 애들이 모두 다 추고 있으니까 나도 왠지 춤을 따라서 잘 춰야지 될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쵸? 자, 내가 춤을 하지 못하면 소외되는 것 같고, 무리로부터 멀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춤을 열심히 춰야겠어.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청소년기에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현상이고요. 이런 동조현상은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동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볼까요? 자, 동조현상을 통해서 그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멀어지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또래와 가까워지기 위한, 또래에 속해 있기 위한 동조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래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동조현상에 대한 설명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조현상은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그런 발달 특성으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항을 보시면 기출문항에서도 동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동조현상 단독으로 묻기보다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적 사고와 연결해서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볼수 있을 거예요.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역시 그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동조현상이 함께 연합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항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다음 SNS 글을 작성한 아동들이 공통으로 속한 시기에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공통으로 속한 어느 시기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데요. 어느 시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동의 글을 볼게요. 오늘 락밴드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자, 생일 선물로 받은 티셔츠라서 입고 갔는데 모든 친구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신경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라고 하는 거 상상적 관중에 자기중심적 사고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고 특성입니다. 자, 댓글을 살펴보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얼굴에 여드름이 하나 생겨서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외출도 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부과에 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드름 하나에도 다 나만 쳐다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의 친구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상상적 관중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난 친구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의 패딩을 입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만 그 패딩이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패딩을 입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봐 친구들과 같은 것을 입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동조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친구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새 친구의 상상적 관중의 특성과 동조현상을 통해서 이 시기가 청소년기임을 알아내는 이런 문항입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발달 특성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청소년기와 관련된 발달 특성, 잡지에서 골라볼까요? 전보식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유아기죠? 아니, 영악입니다. 전보식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 두 개의 단어를 기차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언어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영악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리겔에 따르면 변증법적 사고가 가능하다. 자, 이건 성년기에 가능한 후 형식적 사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발달 특성입니다. 피아제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자, 구체적 조작기의 다음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콜버그에 따르면 성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14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사례에 나타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가,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발달 특성하고도 연결되어 있네요. 자, 가,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내 곱슬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자, 가 사례. 여러분, 뭘볼수 있죠? 상상적 관중의 자기중심적 사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정말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특별해.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중심적 사고 중에서 개인적 우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무 특별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그리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 특성인데요. 자,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 보이고 있습니다. 가와 나두 개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청소년기에 나타내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가는 상상적 관중입니다. 개인적 우아는 나가 개인적 우아이고요. 자, 둘다 상상적 관중, 개인적 우아, 둘다 모두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 나는 세상의 모든 현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현상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의 인공론적 사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적 우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아중심성과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동조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두 가지, 상상적 관중과 개인적 우아에 대해서도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상상적 관중은 여러 가지의 지금 많은 말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무대 위의 주인공이고 주위 사람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개인적 우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나의 이런 변화의 과정이 너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몰두해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굉장히 독특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 우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소중하다, 특별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치더라도 나는 다치거나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 우아의 가장 큰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청소년기에 자아중심성과 관련한 기출 문항도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2021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인데요. 다음 시나리오를 통해서 알수 있는 연우와 준영이가 공통적으로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연우 볼까요? 다른 여러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들아, 옆반 정우 너무 멋있지 않니? 지난주 체육대회에서 개주하는 모습 보고 나도 반했어. 연우야,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연우 볼까요? 얘는 별로 정우가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동의 안 하면 욕먹을 분위기라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우의 이 행동에서는 우리가 동조현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준영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준영이는 멀리서 이 대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준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쟤네 또내 얘기하나 봐. 바뀐 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라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준영이의 이 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상상적 관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 역시 여러분 동조현상과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가 연결되어서 출제된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그쵸? 자,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연우와 준영이가 속한 시기 어느 시기라고요? 청소년기입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면 개인적 우아가 나타난다 고를 수 있고요. 이상주의적 사고를 한다 고를 수 있습니다. 집단적 독백이 두드러지는 것은 유아기입니다. 결정성 지능이 일생 중 가장 높은 것은 중년기 이후가 되겠죠. 결정성 지능은 계속해서 쌓이는 지능이니까요. 자, 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대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요즘은 예전처럼 체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젠 하루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 간다고 해요. 자, 의사 선생님이네요. 그쵸?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기는 일생 중 가장 건강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 신체 기능상의 문제가 적고 면역력이 높아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시기이지만, 일부에서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성장과 쇠퇴가 공존하는 발달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생 중 가장 건강한 시기, 건강이나 매력이나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여러분, 성년기입니다. 하지만 절정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쇠퇴하는 일도 함께 공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기는 성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면 됩니다. 2차 성징이 시작하는 시기는 청소년기. 유동성 지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 자, 유동성 지능이 절정인 시기도 성년기입니다. 하지만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려갈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년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릭슨에 의하면 친밀감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갱년기는 아니죠. 그렇죠? 갱년기는 중년기가 되어야 갱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함께 볼까요? 16번은 다음 사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입니다. 자, 빛나는 하루 씨의 사연인데요. 직업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직업 생활을 시작하고요. 독립을 했습니다. 혼자서 생활비도 감당을 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겼고요. 내 힘으로 채워나가는 공간도 마음에 들고 계획한 예산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이런 삶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발달이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하죠. 유동성 지능이 절정에 이르르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업 생활을 시작하고 독립을 하고 이렇게 지능도 최고 절정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는 성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낸 사람은 성년기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지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보통은 우리가 유동성 지능이 절정이다라고 하는 답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유동성 지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년기와 연결지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자, 인공론적 사고를 시작한다. 아니죠. 유아기입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 생산이 최고에 도달합니다. 레빈슨에 의하면 레빈슨의 인생의 사계절에 의하면 가을 아니고 여름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 18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17, 18번에서는 세 여성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자, 세 여성의 대화를 읽고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세 여성이 공통으로 속한 시기 알아봐야 하겠고요. 자, 18번 역시 세 여성이 공통으로 속한 시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세 여성은 어떤 시기에 속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A씨 보면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매사 의욕이 없다고 합니다. 자, B씨를 보면 우리 시기에 폐경이 오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폐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CC를 보면 갱년기에는 정서적 변화와 함께 신체적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씨와 B씨와 CC 지금 폐경이 오는 시기고 갱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속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17번. 위 대화에 세 여성이 공통으로 속한 시기는 중년기입니다.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수공 능력이 절정에 달한다? 아니죠. 이건 성년기입니다. 결정성 지능의 감퇴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이행하는 시기입니다. 여성은 직전 시기보다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 여성성에서 남성성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년기와 관련해서는 갱년기에 관련된 문항이 많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기를 대표하는 발달 특성으로 계속해서 갱년기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에도 보면 방금 전에 문항과 유사하게, 자, 시기를 묻는, 이런 문항이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쉽게 이 안에서 발달 시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언니와 동생의 대화인데요. 동생이 이제, 선물을 아, 언니가 선물을 동생에게 보낸 거죠. 자, 동생의 증상은 이런 증상이에요.
수족냉증이 있고요. 열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면 홍조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선물 박스를 보내준 거죠. 자, 이런 증상들은 모두 다 갱년기 증상이고요. 갱년기 증상이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은 동생이 속한 시기는 중년기임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굉장히 쉽지만 자주 나오는 문항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중년기의 발달 특성 우리 골라볼까요? 전두엽 발달이 완성되는 것은 성년기이고요. 상징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유아기입니다. 시각 향상성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영아기이고요. 유동성 지능이 일생 중 가장 높은 것은 성년기이죠. 자, 융에 따르면 여성은 직전 시기에 비해서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더 표출이 됩니다. 이게 중년기의 발달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이제 18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18번 위 대화에 세 여성이 공통으로 속한 시기, 어느 시기였죠, 여러분? 중년기입니다. 자, 중년기에 발달 과업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발달 과업, 누구의 발달 과업이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근거한 발달 과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내용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에릭슨의 중년기 발달 과업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생산성이죠. 그렇죠? 생산성.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일군, 이런 지식이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가장 이 높은 위치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거를 후대에 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 중년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5번에 있네요. 5번. 사회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양육을 통한 생산성 획득 프로그램이 중년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1번. 근면성 획득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적합하죠? 아동기에 적합합니다. 자,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은 성년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고요. 자율성 형성 프로그램은 1살에서 3살 영유아에게 적합합니다. 자, 자아통합감 형성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문항을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글에서 가 시기의 정서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팩이 제시하고 있는 발달 과업을 통해서 우리는 가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발달 과업 첫 번째, 이런 발달 과업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분화대 직업 역할 몰두의 발달 과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직업 역할을 상실한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직업 이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을 이 시기에 발달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직업 역할의 상실이 일어나는 시기구나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체 초월대 신체 몰두의 발달 과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기능의 쇠퇴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몸이 노화되는 시기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달 과업은 자아초월대 자아몰두의 발달 과업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해라. 자, 죽음을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실이 이루어지고 신체적으로는 나이 들어가고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 시기는 노년기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네요. 자, 노년기의 정서 발달 특성 한번 살펴볼까요? 심리적 경직성이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신체에 대한 민감성이 늘어납니다.
내가 어디 아픈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이 많아지면서 이런 신체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래 사용한 친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몇년 남았지라고 하는 시간 전망이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리을로 묶인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20번 문화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글에서 가나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퀴블러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자, 퀴블러로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나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단계는 자기의 병이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악화되거나 몸이 현저하게 쇠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죄책감, 후회스러운 마음.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가 시기에서는 굉장히 자신의 이 앞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후회하고 죄책감도 가지고 상실감을 가지는 이런 우울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 단계는 우울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울의 단계는 4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나 단계에서는 화남과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하필 내가 죽어? 라고 하면서 화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리 높여 요구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이런 단계입니다. 분노의 단계이고요.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단계일까요? 이거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환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협상하는 단계, 타협의 단계죠? 아닙니다. 자, 나 단계가 가 단계보다 먼저 나타나는 거 맞고요. 가는 우울 단계, 나는 분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글리을로우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번 문항까지 우리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1번 문항부터 함께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12강입니다. 12강에서는 여러분 앞에서 했던 숫자에 더불어서 서수 같은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공부할 텐데요.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가 요일에도 필요하고 또 다른 기본 모든 패턴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고요. 여행 다닐 때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를 중심으로 한번 이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과 단어 정리입니다. 라윤 앞에 나왔죠? 마 라유카 피 이렇게 마 라유카 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로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안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뒤에 동사 접속법이 오죠. 동사 접속법. 동사 접속법이 뭐예요? 안 아두로사 안 아크타바 이렇게 안 아크투바 이렇게 안 아드로사 안 아크투바 뭐 이런 식으로 아로 끝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슈라바 우리가 마시는 것 이게 접속법이에요.

아로 끝나는 거. 마안 앞에 나왔었어요. 마안 함께. 바다 두후르. 두후르가 정오예요. 바다 두후르면 정오가 지나서 오후에 이런 말이에요. 다르스. 다르스는 수업, 학과 이런 말이죠. 얀타히 끝나다. 얀타히는 끝나다인데 야로 했으니까 투 그러니까 아타타 야타. 아타타 야니까 아, 3인칭 남성이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룹안. 룹안은 이거는 분수인데 아르바아툰에서 이게 이 라바아에서 룹안 이렇게 룬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분수가 됩니다. 4분의 1 이렇게 돼요. 시간일 때는 1시간에 4분의 1이니까 15분을 가리키죠. 그래서 4분의 1. 일라, 일라, 일라. 두 번입니다. 일라. 그럼 무엇을 제외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단, 그렇다면, 나타까발, 우리가 만난다라는 말인데, 나타까발라 했으니까 접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해놓고, 아, 우리다 나타까발라 썼다면은 만나는 것, 시 되겠죠. 그래서 앞에 안 같은 것이 오면 나타까발라가 됩니다. 니스프는 다른 거는 2분의 뭐 3분의 1, 4분의 1은 숫자에서 오는데 2분의 1은 숫자에서 안 와요. 그래서 절반만큼은 니스푼 이렇게 왔습니다. 니스프. 그다음에 마카한 까후와툰이 커피죠. 까후와툰을 마시는 곳. 까후와툰을 마시는 장소예요. 까흐와툰. 까후와툰이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곳 해갖고 앞에다가 마를 붙였어요. 마. 그래서 마크하가 됐습니다. 마크하. 마크후가요. 마크하가 됐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장소. 마가 붙었는데 마크한 그러면 카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가 붙으면 장소 명사인 걸볼수 있어요. 마크탑은 그러면 글을 쓰는 곳. 사무실이나 책상. 마크타바툰 책이 많은 곳. 또는 글을 쓰는 곳, 그래서 도서관. 마드라사툰, 마가 붙죠. 그럼 마가 붙으면 공부하는 곳.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소 명사를 볼수 있습니다. 자, 윤지하고 아미라투의 대화입니다. 윤지가 마라유키피 어떻게 생각해? 뒤에가 안 이렇게 나오죠. 안 하슈라바카후와타 마안. 함께 커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언제? 피 사틸와 하이다티. 사틀와 하이다티 바다 두후르. 그럼 바다 두후르는 정오가 지나서니까 오후에 사틀와 하이다티 1시, 오후 1시에 함께 커피 마시는 거 어때?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틀와 하이다티 1시입니다. 아사틀와 하이다티. 뒤에 가서 그 제자리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아인디 다르스. 아인디 다르스. 나 수업 있는데. 피 달리칼 왁트. 피 달리카. 피달리칼 왁트. 달리카는 다 플러스 리, 리 플러스 카예요. 달리카. 그래서 다의 장모음입니다. 이게 장모음. 그래서 대괄 알리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지금 세 개로 표시됐지만 여기 위에 알리프가 하나 더 있어요. 네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달리크. 피달리칼 왁트. 그 시각에는 수업이 있다. 윤지가 마타 얀타이 다루스키. 너의 수업이 마타 얀타히. 마타 얀타히 언제 끝나니? 그랬더니 아미라투가 피 마타 했으니까 언제 끝나니? 피 사티 살리사티 일라 루브안. 그러면 3시에 끝나 했어요. 3시에. 피 사티 살리사티. 3시에 끝났는데 뒤에 뭐가 붙었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라는 제외사예요. 무엇을 제외하고 루브안은 4분의 1이라 그랬죠? 4분의 1을 제외한 3시. 그러면 3시에서 4분의 1을 제외했으니까 2시 45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15분을 뺀 3시. 그러니까 2시 45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사티 살리사티 일라 루브안 4분의 1. 15분을 뺀 3시니까 2시 45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 아인다키 왁툰 바다 다르스. 그러면 수업 후에는 시간이 있니? 아인다케 왁트. 시간이 있니? 했습니다. 그 아미라가 남 그래. 아인디 왁툰. 아인디 왁툰 민 사티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Fi sati thalithati oneness fi. Oneness fi 그러면 절반, 셋이 그리고 절반에 아마마 알마카 카페테리아 또는 카페 앞에서 3시 반에 만나자 이런 말이죠. 3시 반에 만나는 게 어때? 하산은 좋아. 리나타카발 만나자. 이건 이제 청유죠. 청유. 리나타카발. 그래서 단축형을 씁니다. 이렇게 단축형. 리나타카발 후나크. 그러면 카페 앞에서 후나카는 아마마 알마카예요. 앞에서 만나자. 이랬을 때 앞에서 보면 잠깐 볼게요. 여기선 일라 루반 해놓고 비한정으로 썼어요. 뺄 때는 4분의 1을 뺄 때는 비한정으로 썼습니다. 비한정. 그냥 막연한 4분의 1을 뺄 때는 일라 루반 해놓고 목적격으로 썼죠. 왜냐하면 일라가 이 제외사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동사의 뜻 같이 쓰여서 뒤에를 목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일라 루반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가보면 여기 one is full라고 했죠. one is full. 이때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셋이 그리고 그 셋이에 딸린 절반. 그거는 셋이 그리고 그 셋이에 딸린 절반이니까 셋이 반했을 때는 한정사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갖고 같이 썼습니다. 격도 똑같아요. Fi sati thalithati one is fi. 격도 똑같고 해서 절반 할 때는 this fi를 정관사 붙이고 일라 루반 일라 술산처럼 3분의 1, 4분의 1, 20분, 30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비한정 목적격으로 씁니다. 뒤에 또 나오면 설명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 다 기억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나선형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반복되는 연습이 훈련이 있어야지 되겠죠. 자, 시간. 카미사. 원래는 캄이에요. 캄. 캄 해놓고 얼마입니까? 아싸 아투. 시각이 얼마입니까? 알아나 지금. 지금 시각이 몇 시예요? 했을 텐데. 이럴 때 카미사아. 자, 이럴 때 뒤에가 명사거나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것이 오면은 카미 이렇게 오고요. 카미 반대로 카미사아트 아나. 마타 옙다우 다르스. 그럼 수업이 언제 시작되니? 마타 옙다 다르스. 그다음에 피 아이사 아틴. 피 아이사 아틴과 마타가 같은 말입니다. 피 아이사 아틴. 몇 시에? 아이는 아이유 히드마틴 기억납니까? 아이유 히드마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죠. 아이유 히드마틴 연결형으로 썼습니다. 아이유와 히드마를 붙여서 연결해갖고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죠. 근데 일단 피가 있어요. 앞에 피가 있으니까 아이이 해놓고 소유격이 됐습니다. 뒤에 사아티는 연결형이에요. 어떤 시각에 이렇게 어떤 시각에 그래서 몇 시에 얀타이 알필무 그럼 영화가 끝나느냐 영화가 몇 시에 끝나니 했을 때 마타 대신 쓸수 있는 말피 아이 사아틴 같이 쓸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와 바꿔 쓸수 있는 말은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바꿔 쓸수 있는 말을 했다면 마타하고 피 아이 사아틴하고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시각 표현입니다. 시각. 시각을 공부하려면 일단 서술을 알아야 돼요. 서술은 앞에서 했던 그 기수 있죠, 기수. 그러니까, 와해둔, 이스나니, 살라사툰, 아르바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르바툰. 이렇게 이게 이제 기수였어요. 1, 2, 3, 4. 1, 2, 3, 4. 이 기수였죠. 이 기수에서 서술을 말할 때는 이것과 이것은 다른 완전 다른 아우왈루라는 말을 씁니다. 아우왈루. 아우왈룬 이렇게 써요. 아우왈룬 완전히 다른. 근데 두 번째부터 2부터는 비슷합니다. 이스나니 사닌 사닌 살라사툰 살리순

ثالث أربعة رابع 이런 식으로 2부터는 2부터는 이스나니 사닌 살라사툰 살리순 아르바툰 라비운 함사툰 하미순 시타툰 사디사툰 사바툰 사비아툰 사마니아툰 사미나툰 티사툰 다시운 아시라툰 아시룬. 좀 패턴이 뭐예요? 이렇게 파 읽는 패턴으로 살리순 라비운 하미순 사디순 사비운 사미눈 다시운 아시룬. 전부 이런 패턴인데 첫 번째 1만 달라요. 와하이둔만 1만 다릅니다. 그래서 아우알 쓰기 때문에 이 서수는 기억을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시각을 말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시각을 쓸 때 아싸틀 우울라라고 써야 됩니다. 원래 이것의 여성형 아우알의 여성형이 우울라인데 이거 써야 되는데 아싸틀 우울라 사니야 살리사 라비아 카미스 이렇게 쓰면 첫 번째 한심한 패턴이 달라요. 시각을 나타내는데 그 단어의 패턴 구조가 달라요. 우울라를 쓰면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그냥 아사트 알 와히다투 서술을 씁니다. 한심한 서술을 써요. 왜냐면 형태가 똑같아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한시 세시 다섯시 알 와히다투 알 살리사투 알 카미사투 알 사비아투 아타시아투 이렇게 돼요. 형태가 같죠. 와하다툰 살리사툰 카미사툰 사비아툰 다시아툰. 그러니까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시각을 나타낼 때 이 한시는 기수를 쓴다. 아싸 아툴 와하이다투. 나머지는 서술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인죠. 산인. 산인인데 아싸 아툴 산이야투. 산인인데 이 인, 산인으로 끝난 건 야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아싸 아니야투. 아싸 아툴 아살리사투. 아싸 아툴 아라비아투. 아르바아툰에서 온 말이에요. 아사아투 알카미사투 함사툰에서 와갖고 카미사투 아사아투 사디사투 사디사투는 좀 예외적입니다. 이 사디사투는 시타툰에서 왔어요. 시타툰에서 왔어요. 시타툰을 풀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트트트 이렇게 돼 있죠. 시트트트 이게 타타타 같은 글자거든요. 그러면 시타툰 그러면 우리가 발음할 때 시타툰 시타툰 하나 둘 세 개 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티타트 이렇게 사티툰 하기 되게 어색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걸 하나를 사다사로 바꿉니다. 사다사. 그래서 사디사툰 이렇게 사디사툰 이 트트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사디사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디사투. 아, 사투, 사디사투. 그럼 여섯 번째 시각. 6시죠. 그래서 6시만 사디사투. 사비아투, 사미나투, 다시아투, 아시라투. 전부 다 같은 패턴으로 파일라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첫 번째 글자 뒤에 전부 알리프가 장몸이 있어갖고, 사디스, 사미노, 아시루.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시각에서는 12시까지 필요하니까 11시 한번 볼게요. 아사투 알하디아 타샤라. 자, 여기는 와하다라 썼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와하다 썼는데 이건 또 하디아야. 네. 이 일자가 좀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일자가 자기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글자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디 이건 또 명사에서 온 말이에요. 하디아타 아슈라타. 하디아타 아슈라타. 격이 뭡니까? 지금 주격이죠, 여기. 우인데, 이 11부터 19까지는 격표시가 항상 똑같이 아, 아로 끝난다 그랬어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아싸아투 알하디아타 아슈라타. 아싸아투 아사니아타 아슈라타. 전부 다 아, 아로 끝납니다. 11부터 19까지는 기수건, 서수건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아, 아로 끝나요. 그래서 하디아타 아슈라타 사니아타 아슈라타 살리사타 아슈라타 라비아타 아슈라타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라비아타 아슈라타 라비아타 아슈라타 아아로 끝나는 이런 그 패턴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까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어요. 12시까지 보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1과 6과 11 1시 아싸 아트로

와하다투 6시 아사투 사디사투 시타투에서 와갖고 다른 말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11시 아사투 알하디아타 아셔라타 하디아는 아하드에서 온 거예요. 아하드에서. 그러니까 와하이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아하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명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1과 11은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고 6은 글자가 좀 바뀐 거고 해서 여러분이 서술에서 시각 표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되 1시, 6시, 11시는 예외적이다. 그 정도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겠죠? 네. 좀 빠르게 했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천천히 보고 한번 이렇게 스톱 시켜놓고 한번 확인해 보고 읽어보고 여러분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이걸. 쭉 읽는다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읽어지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즈하부 일랄 막타바티. 나는 도서관에 갑니다. 아즈하부 일랄 막타바티. 도서관에 갑니다. 몇 시에? 피사티 아타세아티 서바한. 아침, 서바한. 아침 9시에. 피사티 타세아티. 그럼 아침 9시에 나는 학교에, 도서관에 갑니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나는 학교에 아침 9시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다빌랄 마크타바티 피사티 타시아티. 아르지아 일랄 베이트. 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사티 사디사티 마사안. 그러면 저녁 6시에. 서바한 할 때는 비한정 목적격이기 때문에 안 하고 붙였죠. 근데 안 하고 붙일 때 알리프가 붙어야 되는데 붙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언제? 지금처럼 이렇게 알리프 함자로 끝날 때. 그 다음에 마크한처럼 이렇게 원래 알리프로 끝날 때. 또는 타마르부타로 끝날 때. 타마르부타로 끝날 때 알리프를 붙이지 못합니다.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알리프가 뒤에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2강쯤이나 3강쯤에 설명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면 2강이나 3강을 한번 더 보세요. 마사안, 저녁 6시에 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귀가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시각을 한번 볼게요. 이제 시각은 이제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6시 15분, 아사투, 사디사투, 와루브. 정관사 붙여서, 와루브. 정관사 붙였습니다. 아사투, 사디사투, 와술스. 3분의 1이 붙었어요. 20분이. 와사투, 사디사투, 와느스푸. 이번에 2분의 1이 붙었습니다. 6시 그리고 절반. 6시 반이죠. 아사투 사비아투. 7시인데 뭐가 빠져요? 일라 술산. 20분이 비네. 20분이 비는 7시. 뭐예요? 6시 40분입니다. 아사투 사비아투. 일라 루바안. 4분의 1이 비는 7시. 그럼 뭐예요? 6시 45분이에요. 근데 앞에서 뭐뭐 할때 일라 뒤에는 비한정 목적격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와 한정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와 한정 일라를 쓰면 비한정 목적격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에서 아즈하부 일랄 마드라사티 난 학교에 갑니다. 몇 시에? 피사티 사비아티 와나스피 9시 반에 학교 갑니다. 아즈하부 일랄 마드라사티 피사티 사비아티 와나스피 7시 반. 아타나월 아시아. 나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아타나월 아시아. 저녁 식사를 합니다. 피사아티 세아미나티. 8시에 일라 술산. 3분의 1이 빠지는 8시. 그러니까 7시 40분에. 이런 말이죠. 7시 40분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표현에서 기본적인 표현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사투 살리사트 와 함스 다카익. 이번에 5, 10분 이런 거 말할 때 15분, 20분, 30분 이거 말고 5분, 10분 뭐 이렇게 할때 함스 다카익, 아슈르 다카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함스 다카익, 아슈르 다카익은 5분, 10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사투 살리사트 와 함스 다카익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되겠습니다. 10분은 아슈르 다카익. 타마르부터 없이. 시간을 나타내는 또는 그 때를 나타내는 부사어들 한번 볼게요. 시간과 그 빈도, 뭐 이렇게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알야우마, 알죠? 다?
내일 가.

어제 암시. 알리오 마가담 암시는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사바한 아침에 사바할 카이리 했죠. 사바할 카이리. 마사울 카이리 그다음에 저녁에 라일란 라일란은 밤에 밤낮 공부만 해. 후와 예드루스 후와 그는 후와 예드루스 라일란 와 나하란 밤낮으로 공부만 해. 라일란 와 나하란 이렇게 다이만 항상 그다음에 아다탄 보통 아히야는 가끔 또는 때때로 이게 이제 그 복수 형태죠. 자합투 일랄 마타피 나는 마타프를 왔다니 국립박물관에 갔습니다. 언제? 암시 어제 갔습니다. 부사어예요. 아인디 마와 에돈 무힘문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언제? 마사안 저녁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그 어떤 그 부사어 같은 개념들을 여러분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 플러스 복수형, 1인칭 복수형 미완료 동사 단축형 리 나두로스, 리 나슈랍, 리 나타가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합시다. 리 나슈랍 마십시다. 리 나슈랍 가후와탄 바다 칼릴린 잠시 후에 커피 마십시다. 같이 마시죠. 이런 말이에요. 리 누샤하드 봅시다. 리 누샤하드 고라탈 까다미 축구를 봅시다. 마안 함께 마안 함께 축구 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알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표현 기본 표현들이에요. 카미사툴 아나 지금 몇 시입니까? 아사툴 라비아 도아노스프 네 번째 시각 그리고 절반이니까 4시 반입니다. 피아이사 아틴 몇 시 어떤 시각에 나타가발로 만날까? 언제 만날까? 피사틸 하미사티 인샤알라 피사틸 하미사티 다섯 번째 시각에 그러니까 다섯 시에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여기까지만 했을 텐데 아랍 사람이라면 인샤알라 알라가 혹시 막을지도 모르니까 인샤알라 알라가 원하신다면 이런 말인데 미래에 대한 얘기할 때 거의 인샤알라 쓰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할리사아투 라비아투 무나시바툰 락 4시가 너한테 적당하니? 사투 라비아투 4시가 무나시바툰 락 너한테 괜찮니? 적당하니? 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11과 두 번째 본문. 본문에서는 역시 그 계속해서 뭐 이렇게 같은 뭐 시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간 같은 표현들 나오는데 이아부두 안나 앞에서 나왔었던 표현이에요. 본문처럼 보인다. 따바누 따바누는 피곤하다. 역시 앞에서 나왔었어요. 따바누 피곤하다. 뭐 그다음에 님투 아 님타 당신이 잤다. 나마 동사에서 이 님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마가 돼서 남투가 아니고 님투가 돼서 약간 변형된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가겠습니다. 님투. 님타, 님투. 나는 잤다. 님타, 당신은 잤다. 그다음에 임티하눈 앞에서 나왔는데 시험이란 말이었고요. 얍다, 얍다우 시작한다. 나키카탄 1분이죠. 1분. 그다음에 야스타그리카 시간이 걸리다. 자하분. 자하분은 가는 거예요. 자하분과 이하분 하면 가고 오는 건데 자하분은 가는 겁니다. 마칸, 마칸은 그러면 장소예요. 장소가 마가 카나에 붙은 겁니다. 카나 동사에 마가 붙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곳에 어떠어떤 있는 것 해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칸, 하와라이 대략. 그 다음에 3분의 1, 쏠스, 쏠순, 알라 아크다미, 두 발로 걸어서 구라트 까담할 때 까담이 발이죠. 발 위로 이런 말이에요. 발 위로 뚜벅이로 이렇게 아트만나 나는 바란다 앞에서 나왔던 말들이 계속 나오네요. 나자 나자하는 성공 또는 합격 시험일 경우에는 합격이겠죠. 이런 걸 때 나자로 봅니다. 민기하고 칼리드 대화입니다. 민기가 이압도 안나카 다바노 짓단 알아나 이압도 안나카 무엇으로 보인다 안나카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 이압도 안나카 뭐처럼 보인다? 따바누 피곤해 보인다. 짓단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알안 너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여. 피 아이사 아틴 님타 암시 몇 시에 어떤 시각에 몇 시에 님타 암시 어제 너 잤니? 너 몇 시에 잤어? 그랬더니 칼리드가 님투 피사

الساعة الحادية عشرة ونصف. أمسي 그러면 어제 11시 그리고 절반 11시 반에 님투 잤어. 리안나 아인딤 티아난 리안나 왜냐하면 안나도 그렇고 안나 리안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리한 리안나처럼 이렇게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이렇게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이 눈에 샷다가 있는 이 접속사들은 모두 다 뒤에 목적격 주어가 옵니다. 목적격 주어. 목적격 주어가 와요. 그럼 보세요. 안나 카 할 때 카도 목적격이야. 여기도 리안나 앤디 주어가 아니죠. 이건 서술어죠. 임티한. 임티한 주어입니다. 시험이 왜냐하면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어가 시험이에요. 근데 주어가 왜 뒤에 왔어요? 비한정이니까. 비한정이니까 수로보다 뒤에 왔어요. 그래서 리안나 아인디 임티한 목적격으로 썼죠. 왜? 리안나 뒤에 주어는 목적격이 되니까. 그래서 리안나 아인디 임티한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시험? 필로가틸 고리아티 알리아우마. 오늘 한국어에 있어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제 11시에 잤다. 민기가 피아이 사아틴 야부다울 임티한우. 피아이 사아틴 몇 시에 피아이 사아틴 야부다울 임티한우. 그 시험이 시작하니 피사아티 살리사티 일라 술산. 살리사티 세 번째 시각. 그리고 일라 술산 3분의 1 모자라는. 그러니까 3분의 1이 안 되는 뭐예요? 3시에서 3분의 1 빠져. 2시 40분이죠. 2시 40분에 카미사툴 아나 지금 몇 시니? 카미사툴 아나 지금 몇 시니라고 시간을 물었습니다. 아사아툴 아나 아사니아투. 그럼 40분 뒤에 시험인 거죠. 아사아툴 아나 아사니아투. 2시야. 캄 감사합니다. 캄 다키 같은 그러면 몇 분이 캄다키 같은 야스타가 있고 아즈하바 일라 마카니 임티아니. 그러면 시험 장소까지 가는 것이 캄다키 같은 야스타그리카 몇 분이 걸리니? 캄다키 같은 야스타그리카 몇 분이 걸리니? 주어가 뭐예요? 자합이에요. 주어가 반드시 있어요. 야스타그리카는 시간이 걸리다는데 주어가 있어야 돼. 가는 것, 가기예요. 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다. 야스 캄사 캄다키 같은 몇 분이 걸리니? 캄 뒤에는 의무사 캄 뒤에는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옵니다. 그래서 캄다키 같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리드가 야스타그리꾸 아즈하브 일라 마칸 임티한. 이게 생략된 거죠. 여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야스타그리꾸 아즈하브 일라 마칸 임티한 하와라이 술시 사아틴 알라락다미. 걸어서 도보로 뚜벅이로 3분의 1 시간 정도 걸려. 그러니까 20분 정도 걸리는 거죠. 약 3분의 1. 그러니까 20분 정도 걸려. 야집우 안 아즈하발 아나. 지금 가야만 해. 야집. 야집은 뭐뭐 하다라는 의무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 야집 했는데 의무긴 한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안이 나온 거예요. 야집 안. 근데 야집하고 안 뒤에는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부예요. 주부. 그래서 이 주어가 뒤에 왔고 야집이 수로예요. 동사. 동사하고 주부예요. 주부. 그럼 뭐예요? 이 전체 주어가 동사하고 같이 동사와 주어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아즈하바 아나.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야집. 의무이다. 나 지금 가야 해. 이랬죠.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안 이하가 여기에 주어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남성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집을 쓴 겁니다. 야집. 그 타집이 아니고 야집을 쓴 것은 남성형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기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간다니까. 시험 보러 간다니까. 아타만 날락 안나자. 안나자. 그러면 성공을 너를 위해서 희망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빈다. 성공을. 시험 보러 간 사람이니까 합격하기 바래라는 뜻이죠. 합격하기 바래. 그랬더니 슈크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과 그다음에 뭐 시간이 걸리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씩 따져가면서 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다바누라는 단어는 몸이 피곤하다. 사실 앞에서 한번 살짝 나온 적은 있었어요. 다바누 그러면 몸이 피곤하다 또는 몸이 안 좋다. 어딘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아프다 정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바누 그러면 몸이 피곤하네요. 찌뿌둥하네요. 어디 편찮다 이런 말이죠. 편치 않다. 다바누는 사람의 일시적인 상태, 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모두 다 이격 형태로 격변화합니다. 격변화가 다바누, 다바나, 다바나예요. 탄의 없이 이격으로 다바누, 다바나, 다바나. 그러면 다바누, 그럼 피곤하다 했죠. 다바누. 그 다음에 아뜨샤누, 목마르다. 아따시가 갈증이거든요. 아뜨샤누, 목마르다. 아뜨샤누. 가드바누, 가드바누, 그럼 화가 난다. 사람의 일시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이에요. 가드바누 평생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몸에 암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죠? 또는 아뜨샤누, 너무 목이 마른 걸 계속하면 신장이 다 망가질 거예요. 그죠? 다바누, 그럼 비타민 먹어야지.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바누. 아프다, 편찮다, 아뜨샤누, 목마르다, 그 다음에 갓바누, 화가 난다. 이런 일시적인 상태의 단어들은 모두 다 이격 형태고요. 중요한 건 여성형이에요. 이 여성형이 좀 어려운데, 다바누, 다바, 이렇게 변합니다. 다바. 아뜨샤누, 아뜨샤. 갓바누, 갓바. 이렇게 여성형이 돼요. 여성형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여성형 잘 보세요. 따, 아, 바가 어근이 세개 끝났죠. 아랍어에서 어근 세개 끝나고 붙는 알리프 막수라는 여성형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 둘, 세개 어근이 끝나고 알리프가 붙으면 여성형인 거예요. 또 여기도 아, 따, 샤 뒤에 여성형을 나타내는 알리프 막수라 붙었어요. 가다바 뒤에 또 알리프 막수라 붙었어. 이런 것들은 여성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아랍 사람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일일이 규칙을 외워서 따바노 따바 아트샤노 아트샤 가드바노 가드바 하기 힘드니까 그냥 따바나툰 아트샤나툰 가드바나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구어체 중에서도 별로 좋은 구어체는 아니에요. 약간 못 배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편법으로 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 다바나툰 아트샤나툰 가드바나툰 전부 잊어버리고 다바 아트샤 가드바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프다. 배고프다는 단어는 쓰기는 써요. 배고프다. 자와누 쓰는데 이 단어는 자야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배가 고픈. 자운 그럼 배가 고프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에 비해서 이 말은 사실은 별로 표준성이 좀 떨어지는 말이에요. 표준적이지 않은. 그래도 구어체로 많이 쓰니까 저와누. 여성형은 저와. 게으르다 카슬라누 카슬라. 졸리다 나사누 나사.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남성형은 이격, 여성형은 파라 패턴으로 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을 볼까요? 아나 저와누 알안. 나는 배가 고프다. 아나 저와누. 저와누 어떻게 쓴다고요? 원래 자야로 쓴다 그랬죠. 자야. 아나 자운 알아나 이렇게 쓰는 게 표준 말이에요. 아나 자운 알아나. 근데 이제 이걸 아랍 사람들도 이제 서버를 타니까 자꾸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 저와누 이렇게 씁니다. 저와누. 아나 따바나툰 아나 따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아나 따바짓단. 그럼 여성형이죠. 여자가 말할 때 아나 따바짓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나 따바짓단. 어렵죠, 이 말이.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따바나툰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캄 했죠. 캄 다키카탄 했죠.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 명사가 와서 캄 다프타란 마크. 너한테 공책 몇권 있니? 캄 마라탄 타자부 일라 시네마 필 우스부아.
일주일에 영화관에 몇번 가니? 칸마르라탄. 일주일에 영화를 한 번씩, 한번 이상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칸마르라탄 테다빌라 시네마. 극장에 몇번 가니? 뭐 피사나티라고 1년에 뭐 극장에 몇번 가니?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번 가니?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운동을 몇번 하니? 뭐 이렇게 할때 칸마르라탄 많이 쓰죠. 야스타그리꾸. 야스타그리꾸는 반드시 주어가 와야 됩니다. 사파르 또는 여기서 야스타자하부 가는 거 또는 여행 가는 게 주어예요. 캄사아탄은 목적격입니다. 캄사아탄 몇 시간이 걸리다. 사파르 여행은 어디에서? 민 부산이나 시울 부산서 서울을 밀 우트비스 버스로 여행하는 것은 몇 시간이 걸리느냐? 그다음에 야스타그리꾸 아자하부 일렐 마타풀 마타피 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야스타그리꾸 하왈라이 사아틴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박물관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스타그리크는 시간이 걸리다.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됐고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 볼게요. 의사소통 표현에서는 아스타이키즈 그러면 나는 일어난다. 아스타이키즈 난 기상한다. 정신이 든다에 아스타이키즈 정신 들다. 피사티 사디사티 사바한 사디사티 기억납니까? 앞에서 말한 거? 시타툰 6이죠. 이 6에서 와가지고 6이라는 글자가 시타툰인데 그 6의 서수가 사디사티예요. 서수 기수가 시타툰인데 사디스로 변했습니다. 주의하라고 지금 다시 써준 거예요. 피사티 사디사티 사바한 아침 6시에 나는 정신을 차립니다. 일어난다는 얘기죠. 몸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는 거예요. 아나무 나는 잡니다. 아나무 피사티 타시아티 아하다탄. 와우 굉장히 일찍 자네요. 아침 타시아 저녁 9시에 잡니다. 아나무 피사티 타시아티 아하다탄. 아하다탄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죠. 도가데루 따이라토. 도가데루는 가다라 동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다라 완료 동사에서 네 개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미완료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앞에 뭔가 왔을 때 여기 미완료 주어가 왔을 때 우 몸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가 붙었는데 뒤에 주어가 따이라토니까 투가 붙겠네요. 투가 붙으니까 도가데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가데루. 도가데루. 그죠? 그래서 도가데루 따이라투 부산 비행기가 부산을 떠납니다. 부산을 떠납니다. 부산이 목적어예요. 비행기가 부산을 leave 남겨두고 떠납니다. 피사티 세니아티 2시에 부산을 뜹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야슬루 기타르 기차가 도착할 겁니다. 사야슬루 기타르 일라 알마하타티 그러면 마하타티는 여기죠. 이 마하타트는 마크타바툰 마드라사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장소 명사 중에서 앞에는 마가 붙고 뒤에 타마르부타가 붙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가 붙고 장소 명사 타마르부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그 타마르부타가 붙은 장소 명사는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마크타바툰 글을 그 책이 책을 쓰는 거죠. 글을 쓰는 거 또는 책이 많은 거. 책이 많은 장소. 그러면 키탑이 많은 장소 마크타바툰 도서관이나 또는 책을 파는 서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드라사툰 공부를 다르스 많이 하는 곳 공부 수업을 많이 하는 장소 마드라사툰 학교예요. 마핫다툰, 핫다가 내리다예요. 이렇게 핫다가 이렇게 밑에 놓다 내리다 이런 말인데 버스나 기차에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리는 곳, 그래서 마핫다툰이에요. 한 사람만 내려,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내리죠.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내리는 장소에서 앞에 뒤에 마와 타마르부타가 붙었습니다. 장소 명사 중에서 마와 타마르부타 붙은 것, 이것은 많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드 함스 다카익. 앞에 함스 아시도 나왔었는데 설명 안 하고 지나갔지만 함스 다카익은
이 다카의 그 단수가 다키 같은이에요.

낙기 같은이 단수예요. 이 단어의 단수형이 여성입니다. 뒤에 연결형으로 함스 다카이크는 연결형이거든요. 5분인데 연결형으로 올때이 단어가 이 단어의 성이 아니라 이것의 단수 형태의 단어의 성이 여성이에요. 그죠? 그 여성형이니까 앞에 오는 숫자는 타마르부터가 없어. 반대성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함시 다카 이렇게 타마르부터가 있으니까 여기 타마르부터가 없는 거죠, 뒤에. 그래서 함시입니다. 함사티가 아니라 함시 다카이까. 5분 후에 기차가 역으로 도착합니다. 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나온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숫자는 한번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와하두 이트네 달라타툰 아르바툰 함사툰 시타툰 사바툰 사마니아툰 티사툰 아쇼라툰 숫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서수만 보겠습니다. 앞에 기수는 앞에 설명을 했어요. 알 아우왈루 알 우울라. 이게 앞에 볼까요? 이게 와하이둔에서 나온 말이에요. 와하이둔. 와하이둔과 전혀 상관이 없죠. 와하이둔 첫 번째 여성형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시각 표현할 때 기수를 그냥 쓴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라서. 사니 아사니아토 살리스 아살리사토 사니 살리사토 볼게요. 이스나니 살라사툰이죠. 이스나 살라사툰이니까 사니 사니아툰 살리스 살리사툰 이렇게 됐어요. 같은 패턴으로 내려갑니다. 라라비오 아라비아투 라비오 라비아투도 같은 패턴이에요. 알카미스 알카미사투 역시 같은 패턴입니다. 사디스 아사디사투 사비아 아사비아투 아사미누 아사미나투 아타시아 아타시아투 알아시르 알아시라투 전부 다 10번째 남성형 여성형이에요. 타마르부터 없이 남성형, 타마르부터 있는 것이 여성형. 이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서수는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를 들면 사바 아툰에서 여기다가 알리프를 집어넣고 사비 아툰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비 아툰. 그래서 능동분사 형태하고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아직 능동분사 형태는 안 배웠지만. 그래서 사디 사툰, 사비 아툰, 사미나툰, 다시 아툰, 아시라툰. 총과서 붙여서 하면 아사디사투, 아사비아투, 아사미나투, 아타시아투, 알아시라투. 전부 다 알리프 장모음이 다 들어가갖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모음이 오고요.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형태가 똑같고 일률적으로 어금만 집어넣은 상태가 바로 이 서수입니다. 뭐가 달라요? 일이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알 아우왈, 알 우울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와해둔에서 아우왈이 됐고 와하이다툰에서 알 우울라가 됐어요. 또 시계는 11시 때는 아하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와하이다툰에서 명사가 아하둔인데, 그 아하둔에서 하디야타, 아쉬라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숫자가 좀 복잡한 게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뭐 참고 배운다. 또는 그냥 머리에 그냥 막다 집어넣어서 잠가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서수도 마찬가지예요. 서수도 11부터 19까지는 격표지가 전부 다 아로 끝납니다. 하디야 아슈라. 하디야타 아슈라타. 격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상관없어요. 사니야 아슈라. 사니야타 아슈라. 살리사 아슈라. 살리사타 아슈라. 항상 아로 끝나죠. 라비아 아슈라. 라비아타 아슈라. 하미사 아슈라. 하미사타 아슈라. 사디사 아슈라. 사디사타 아슈라. 다 이렇게 아로 끝납니다. 뒤에 마찬가지예요. 17부터 19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안 읽어봐도 다시야 아셔라, 다시야타 아셔라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이 여성형일 때와 남성형일 때 성이 똑같아요. 남성형, 남성형, 여성형, 여성형. 그리고 앞에만 정관사가 붙고 뒤에는 정관사 안 붙죠. 그래서 한 개의 단어처럼 쓰이는 겁니다. 10과 9가 아니라 19를 한계처럼 보는 거예요. 아타시아타 아셔라 이렇게. 그래서 여성형 여성형 맞춰주고요. 정관사 한 번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와살투 일랄 마드라사티 학교에 도착했어요. 피사티 아사미나티 타맘.

정각, 탐험하는 정각이죠. 정각, 8시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뭐, 시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아, 시간 표현은요, 여러분이 방법을 갖고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선은 기수를 외우세요. 기수를 1부터 10까지 외우세요. 외우는데, 아는 거하고 외우는 거하고 달라요. 아는 거는 이런 거예요. 와해둔, 이스네니, 살라사툰, 아르바툰, 이런 거예요. 외우는 건 뭐예요? 와하드 이스네인 살라사 아르바 함사 시타 사마니 티사 아시라 거꾸로 아시라 티사 사마니 사바 시타 함사 아르바 달라사 이스네인 와하드. 이게 속도가 나와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9, 8, 7, 6, 5, 4, 3, 2, 1. 이게 돼야 되는데 아는데 속도가 안 나온다? 연습이 없는 거예요. 학과 습이 공존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학도 중요하지만 일정 분량의 습이 필요합니다. 그 숫자만큼은 학도 중요하지만 습에서 꼭 여러분이 일정량을 여러분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할수 있는, 10부터 1까지 거꾸로 할수 있는 이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야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 것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화 잠깐 볼게요. 우리가 보통 할랄과 하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새 할랄 풋이 뭐 몇조 원, 몇십조 원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왜? 중동에 또는 이슬람의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거리만 그러나요?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화장품만 그런가요? 화장품 담는 용기도 다 검증받아야 돼요. 이 용기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나? 다 검증받아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뭐 학용품, 무슨 별거에 다 씁니다. 근데 할랄은 허가된 것, 동명사예요. 하람은 금지된 것. 할랄을 하는 방법은 아랍식 도축 방법인데 그걸 알자비하를 갖다 도축되는 걸 자비하라 그러고요. 시작할 때 비스밀라라고 말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그냥 할랄 풋이 뭔가 허락된 것, 알라가 허락한 것 이런 거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연습해서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고생 많았습니다. 마살라마.

분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같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쌤 열심히 달리면 되겠죠. 쌤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열심히 달리는 선생님 보면서 같이 우리 한번 열심히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우리 지금 이어지는 강의는 지난 강의 때 이어서 충격량 파트, 충돌 파트 문제 풀어볼 건데 이 부분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충돌이라는 것은 운동량 보존을 떠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7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문제, 수능 6번 문제네요. 자 봅시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벽을 향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가 OV의 속력으로 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물체는 벽과 충돌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마찰 구간을 지난 후에 또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찰 구간 지나서 속력이 조금 줄어들었겠죠? 오케이, 그럼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물체는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T0 동안 힘을 받고 아 여기는 벽과 충돌하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 ET0 동안 힘을 받는다 얘는 마찰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접근해 볼게요. 오케이 이때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F다.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운동 반대 방향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F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때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그 말은 물체가 벽과 충돌하면서 물체의 평균 힘이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

C 얼마게?라고 물어보는 거죠. L 플러스 얼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고, 하면 되지. 쉽죠, 그쵸? 자, 이제 그래프 대응시켜서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 물체는 OV의 속력으로 갑니다. OV 맞죠, 그쵸? 근데 벽과 충돌했더니 튕겨나와가지고 3V의 속력으로 가네? 오, 그럼 충돌하고 난 뒤의 이 물체는 3V로 왼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란 것은 방향이 반대라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쭉 등속 운동하다가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속력이 줄어들죠. 오케이. 따라서 마찰 구간을 지났더니 이렇게 V로 감소해 버립니다. 얘가 마이너스 3V, 마이너스 V를 합시다. 방향까지 표시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알고 싶냐? 오, 그러면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이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이 F라고 했는데 이 F는 뭘 의미하냐?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물체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 마찰 구간이기 때문에 ET0입니다. 요거. 이거죠. 자, 계산 갑니다. ET0 분해. 자,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건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의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자, 갑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질량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딱히 문제를 보니까 질량이 얼마다라고 주어진 정보는 없다. 우리가 임의로 M이라고 적용하고 가겠습니다. 오, 절대값.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자, 빼기. 처음 운동량은 왼쪽인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MV.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ET0 분해. 요 값은 2MV겠죠. 2MV. 요것이 F라는 겁니다. 그럼 T0분의 MV가 F라는 소리네? 그러면 이제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마찰 구간에서 평균임. 그럼 F, 자, 얘가 F란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벽과 충돌하면서 받은 평균임 F는 충돌 시간 T0. 자, 뭘 나눌 거냐? 운동량 변화량 구해봐야지. 절대값에. 자, 나중 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음수입니다. 왼쪽을 음수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MV 빼기. 자, 처음 운동량이 얼마? 5V다. 그쵸? 속력이 5V죠. 그러면은 5MV.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T0 분해 8MV. 그래서 결국은 얘가 F면 얘는 8F겠죠. 따라서 정답은 8F가 되겠고 4번인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거. 변화량을 구할 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또는 나중 물리량 빼기 처음 물리량인데, 만약에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변화량은 나중 물리량 플러스 처음 물리량에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크기를 더하면 돼. 근데, 방향이 반대일 때는 크기를 더하면 되고, 방향이 똑같게 되면은, 뺐을 때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그거 한번 잘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매번 구할 때마다 얘쓱 쓰는 것도 조금 귀찮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바에 그렇게도 좋고 또는 오 방향이 바뀌었네. 5MV 더하기 3MV, 8MV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 방향 안 바뀌었네. 속도 차이 2V. 따라서 속도 운동량 변화량은 2MV. 이렇게 바로 찾아주는 것도 좋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빼주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크기를 더해줘라. 그것도 변화량을 빠르게 구하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꼭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79번은 이렇게 해결했고, 이제 우리가 80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80번. 80번은 또 실험 문제다, 실험 문제. 이 운동량, 충격량 부분은 실험 문제가 제법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자, 가. 그림과 같이. 속도 측정 장치 힘 센서를 수평면상의 마찰이 없는 레일과 수직 수평하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설치했어요. 자, 나. 레일 위에서 질량이 0.5kg인 수레 A가 얼마? 0.5kg. 여기 0.5kg 있다. 그렇죠? 오케이. 수레 A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여 고정된 힘 센서에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이때, 다. 속도 측정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 A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충돌 직전에는 0.4m/s, 충돌 직후에는 마이너스 0.2m/s. 이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이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라.

충돌 과정에서 힘 센서로 측정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를 통해 충돌 시간을 구한다. A는 0.02초, B는 0.05초 충돌합니다. 이때 마는 A를 질량이 1kg인 술에 B로 바꾸어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요. 오케이, 나라를 반복합니다. 이때 결과는 방금 봤던 그대로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다. 그쵸? 충돌 직전. 충돌 직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0.5 곱하기 충돌 직전의 속도 0.4. 얼마가 되죠? 0.2. 자, 운동량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는 뉴턴 세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충돌 직전 A는 0.2고, B를 봅시다. PB. 자, B를 보게 되면 세크가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자, PB를 보게 되면은 1kg 곱하기 0.4네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오, 0.4가 되겠죠. 똑같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그러면 0.2, 0.4. A가 B보다 작습니다. 당연한 거지. 충돌 직전 속도는 같은데 질량이 작으니까 운동량이 작을 수밖에. 기억 맞아요. 자, 이응 갑시다.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냐?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지. 자, 갑니다.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 니은에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로 봐도 되겠죠. 질량은 안 변하기 때문에. 맞죠? 따라서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쓰고 싶은데, 그럼 A의 질량은 0.5kg이다. 그리고 속도 변화의 크기를 볼게요. 오른쪽으로 0.4m/s로 가다가 왼쪽으로 0.2m/s로 가니 방향이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량은 크기의 합을 더하면 되겠지. 맞죠? 따라서 얼마? 0.4 플러스 0.2니까는 0.6만큼 속도가 변했습니다. 따라서 0.6. 그럼 얼마죠? 0.5 곱하기 0.6은 0.3이죠. 따라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0.3 뉴턴 세크가 되겠다. 자, 그다음 B 갑니다. 델타 PB. B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를 구해볼게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량이 얼마? 1kg 곱하기 속도 변화. 0.4에서 반대 방향으로 0.1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0.5가 되겠다. 그럼 얼마입니까? 0.5 뉴턴 세크. 똑같은 거예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나 뉴턴 세크나 같은 단위입니다. 그쵸? 자, 니은 다시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죠? 니은 틀렸어요. 오케이. 마지막 디귿.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누구 뭐? 평균 힘. 자, 평균 힘 떠올리는 순간 F는 운동량 변화량을 뭘로 나누어라? 시간, 충돌 시간으로 나누어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A가 받은 평균힘과 B가 받은 평균힘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봅시다. A가 받은 평균힘 FA는 충돌 시간으로 나누면 돼. 뭐를? 운동량 변화량으로. 따라서 운동량 변화량이 0.3이고 충돌 시간이 얼마다? 0.0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위는 뉴턴이겠죠. 힘이니까. B가 받은 평균힘은 충돌 시간은 0.05초가 되겠고, 운동량 변화량은 0.5가 되겠지. 뉴턴이겠지. 자, A가 B보다 더 크죠. 따라서 D은 평균힘의 크기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D은 선택까지 해결했고, 이 문제는 실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문제는 순서, 가나다 순서가 어떻게 되면서 어떤 변수가 통제가 되고 있고 어떤 게 바뀌는지 그거를 좀잘 판단해서 여러분이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80번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 1번이었고요. 81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81번. 자, 가겠습니다. 얘 또한 이제 빗면에서 내려오는 문제가 되겠다. 한번 갑시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오케이. 질량이 똑같은 물체 A, B. 그럼 똑같이 질량 M으로 둡시다. 오케이. 이때 빗면에서 높이가 각각 4H, H인 지점에 놓았더니 각각 벽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서 높이 H에서

서속력이 0이 되었다. A는 4H에서 내려와가지고 충돌한 다음에 H에서 0이 되었고, B는 H에서 내려와가지고 충돌한 뒤에 다시 H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쵸? 그린 나는, 오케이.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힘, 시간 그래프. 넓이는 뭐가 된다?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치.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 되겠죠.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 요걸 통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기억.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두 배냐라고 물어봤다. 자,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 높이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V제곱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낙하, 즉 높이 h에 비례한다는 것 기억날 겁니다. 그럼 높이가 4배가 되면은 속력은 2배가 돼요. 높이가 h면 속력은 V로 내려올 거고, 높이가 4h가 되면 속력은 2V로 내려와요. 따라서 A가 벽과 충돌하기 전에는 2V다가 반대로 이제 H만큼 올라갔으니 충돌하고 나서는 속력이 V가 되겠습니다. 맞죠? B는 H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충돌 전에 V, 다시 H만큼 올라갔다고 했으니 충돌 후에도 V 이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기억 봅시다.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두 배냐? 충돌 직전은 얼마냐면은 2V니까는 2MV가 되겠고, 충돌 직후는 V니까 MV죠. 오, 질량은 어차피 A는 똑같으니까 A 스스로는 속력 B가 운동량의 크기 B가 되겠다. 따라서 직전이 직후의 속력이 두 배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도 두 배다. 오케이, 기억 맞습니다. 이어갑시다.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 이 면적은 운동량 변화량이었죠. 맞습니까? 자, 보자, 여러분. A의 운동량 변화량은 2V로 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V로 가기 때문에 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구해볼까요? 크기는 A입니다, A. 자, 나중 운동량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둡시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둔다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 마이너스 2MV. 빼기 처음 운동량은 반대로 적었죠? 자,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 처음 운동량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2MV죠. 플러스 2MV.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았기 때문에. 맞지요? 나중 값 빼기 처음 값. 따라서 이 값을 구하게 되면은 3MV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이는 3MV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하자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기의 합을 구하면 되겠지. 2MV, MV. 변화량은 3MV. 그렇게 따져도 너무 좋아요. 자, B 갑니다.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볼까요? 자, 충돌 전에 MV, 충돌 후에 마이너스 MV. 따라 충돌 후에 마이너스 MV. 왼쪽을 마이너스 잡았기 때문에 빼기 MV.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2MV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량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더하면 돼. 따라서 이 넓이는 2MV겠다. 따라서 ᄂ,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2분의 3배다. 맞는 말이겠죠? 와, 기읍과 ᄂ까지는 다 맞아. 디귿 갑시다.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임은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A가 받은 평균임 FA는 3MV를 충돌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T0다, 그렇죠? ET0. B가 받은 평균임은 운동량 변화량 2MV를 뭘로 나누어라? ET0부터 OT0까지니까 얼마다? 3T0로 나누어라. A가 B의 두 배가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3번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수월한 문제가 되겠다. 작년 6월 모의평가. 2025학년도니까는 6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해서 우리 이 부분 잘 점검하시고 높이에 따라서 수평면에서 물체의 속력이 다르다는 것. 저 관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8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82번. 그림 가 나는, 오케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

이동하던 물체 AB가 A화학 B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각각 D, ED만큼 압축시켜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와 B의 질량은 각각 m4m이고 AB가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IA, IB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이때 IA분의 IB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배가 돼야 돼. 그 말은 여기서 충돌하면서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모조리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B가 A의 4배였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운동 에너지 B가 A 대 B가 1대 4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근데 질량 B가 1대 4야. 우리 알다시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mv 제곱이거든요. 질량이 이미 B가 A의 4배이기 때문에 A와 B의 속도는 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따라서 충돌 직전 딱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B도 마찬가지로 V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B의 운동 에너지가 A의 4배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따라서 이제 운동량 변화량 구해봐야 되겠죠? 자, IA는 운동량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이의 절대값. 자, 봅시다. 처음 운동량 MV, 나중 운동량 제로. 압축해서 정지했댔기 때문에 따라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MV.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이 속도가 V에서 제로가 됐기 때문에 변화량의 크기는 4MV.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IA분의 IB는 4가 되겠습니다. 그쵸? MV 약분되고 4.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게 풀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우리 에너지 보존과 조금 연결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83번. 이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제 운동량 보존을 잘 알고 있느냐. 이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오케이. 수평면에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채로 정지해 있던 물체 ABCD를 0초일 때 가만히 놓았더니, 자, 처음에 다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은 다 0이겠다. 그쵸? 오케이. 용수철과 분리된 BC가 충돌하여 정지했다. 그 말은 B하고 C가 딱 분리돼가지고 오는데 둘 만나가지고 정지됐다는 것은 충돌 후에 운동량이 0이니 충돌 전에도 운동량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였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B의 운동량을 오른쪽으로 플러스 P라고 둔다면 C의 운동량은 충돌 전에 마이너스 P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B가 분열되고 나서 플러스 P로 갔기 때문에 A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P로 가야지만 초기 운동량이 0이 될수 있겠지. 똑같은 논리로 D도 오른쪽으로 플러스 P로 운동량을 가져줘야지만 C와 D 합쳐서 운동량 합이 0이 될수 있겠지. 요겁니다. 요것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이때 그린 나는 A가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FA, FD, 그리고 B가 C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FBC를 나타낸 것이다. 이걸 통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용수철과 분리돼서 A와 D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냐? 같죠. 오케이, 기억 맞습니다. 이거 볼까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과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곡선 이거죠. 이거와 시간축이 이르는 면적은 FA에서와 FD에서가 같냐? 잘 봐봐, 여러분. 힘, 시간 그래프에서 민 넓이는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A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P, D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P. 둘다 넓이는 P로 같죠.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맞아요. D급 갑니다. 6T부터 7T 동안 요거죠. FBC. 요 넓이, 이 힘의 평균값은 0초부터 2t 동안 FA의 평균값의 두 배냐라고 물어봤다. 그쵸? 자, 갑시다. FBC, 요 힘의 평균값은 운동량 변화량을 뭘로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치. 충돌 시간으로 나누면 좋아요. 이거의 평균값. 맞죠? 자, 얼마가 되냐?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면은, 자, 충돌 시간 t초야. t초 동안 뭘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여기. 얘의 운동량 변화량 BC니까 B가 C로부터 받은 운동량이니까는 P만큼 변했다. 그쵸? 요거. 이게 FP와 C의 평균 힘. 평균을 적을까요? 이겁니다. 평균.

힘. 오케이. 이거의 평균 힘이 T분의 P가 되겠습니다. 운동량 변화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눈 값. 자, 마찬가지 논리로 FA의 평균값. FA의 평균값은 얼마냐면은 A가 충돌하는 시간이 2T입니다. 그쵸? 자, 2T인데 이렇게 운동량 변화량의 P네 이겁니다. 따라서 자, BC의 평균값은 0초부터 2T까지 A 평균값의 두 배다. 그쵸? 충돌 시간이 절반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 힘은 두 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판단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따라서 디귿도 맞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만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찾았고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 넓이는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다. 그 부분 꼭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84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도 또 마찬가지로 충돌하는 문제. 이번에 우리 충돌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 그렇죠? 자, 단원이 그래서 그래요. 자, 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수레가 등속도 운동을 해요. 합니다. 자, 벽과 충돌한 후 충돌했습니다. 자, 3에서 줄어들었다, 그렇죠? 바뀌었어요.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자, 충돌 전에는 속도가 3m/s. 자, 얘가 지금 3m/s란 거죠. 충돌했더니 반대 방향이네. 마이너스 2m/s. 이거다, 그렇죠? 오케이. 이때 나는 요거죠. 나는 수레의 속도가 수레의 수레 어, 속도와 수레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수레와 벽이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다? 0.4초다. 이거죠. 이때 곡선과 시간 축이 만드는 면적은 10N/s. 그 말은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다? 10N/s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가지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충돌 전후.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0kg m/s냐. 맞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니은 수레의 질량은 2kg이냐? 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10이라요. 그치? 10. 요거를 활용해야 돼요. 자, 봅시다. 10. 운동량 변화량 크기 10. 단위 빼고 숫자만 적겠습니다. 10은 질량 몰라. m 곱하기 속도 변화입니다. 맞죠? 속도 변화. 지금 변화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버린 방향이 바뀌었네?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변화량은 이 둘의 크기를 더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 뭐, 그렇게 좋고,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2, 3.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량은 5가 되겠죠? 따라서 5m은 10이기 때문에 m은 얼마다? 2kg으로 구할 수가 있다. 니은도 맞겠죠? 자, 또는 나중 운동량을 마이너스 2mv, 처음 운동량을 3mv에 둔다면 변화량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델타 P는 마이너스 2mv 크기니까 마이너스 2mv 빼기 3mv 하게 되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크기니까는 5mv가 나오죠. 여기서 V는 굳이 필요가 없죠. 어차피 속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m 빼기 3m 따라서 5m 해서 5m 나온 것 똑같아요. 해서 변화량을 구할 때 방향이 바뀌게 되면 크기를 더해라. 방향이 안 바뀌면은 차이를 구해서 크기를 구하면 돼.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디귿 갑니다. 충돌하는 동안 벽이 수레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는 자, 요 넓이. 운동량 변화량을 뭘로 나누어라? 시간으로 나누어라. 하면 되겠죠. 그럼 0.4분의 얼마가 된다? 10N/s를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해서 구하게 되면 이거는 25N이 되겠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기역 니만 맞는 3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또 우리 수능 문제죠. 2024학년도 수능 7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신감 있게 푸세요. 실수 없이. 오케이. 자, 잘 풀었고 이어서 이제 80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그림 가의 원.

1, 2, 3세 가지 상황이네. 그렇죠? 1, 2, 3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같은 P. 오케이. 오케이, 같네. 같은 물체 AB가 서로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해요. 하다가 충돌을 하고 나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후 B는 벽과 충돌합니다. 벽과 충돌했어. 벽과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P로 다시 되챙겨 나갑니다. 오케이. 이때 그린 나는 가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때 T초 동안 운동량 변화량의 ES인 거는 A와 충돌할 때입니다. A와 충돌할 때 이렇게 이 상황. 그리고 S는 뭐냐? B가 벽과 충돌할 때의 운동량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겁니다. 이때 A, B의 질량은 각각 M, 2M입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자, 기역 선택지 한번 볼까요?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과 벽과 충돌하는 동안이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A가 충돌하는 동안, 벽과 충돌하는 동안 한번 계산해 봅시다. 평균 힘이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A랑 충돌할 때는 T분의 2S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하는 동안은 S를 2T로 나누어야 되겠지. 오, 얘가 더 크다. 그렇죠? 4배 크네요. 따라서 같지 않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 갑시다. 2에서, 2가 요거죠, 요거. 여기서 P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P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자, 이때 우리가 뭘 활용하면 좋냐면, 요거를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자, A랑 충돌할 때 운동량 변화량이 2S. 벽과 충돌할 때 운동량 변화량은 3S인데, 자, B가 A랑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얼만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P'이라고 둡시다. 그럼 이때 우리는 운동량 변화량을 따져볼 수 있겠죠. 자, A랑 충돌할 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ES라고 둔다면 이 ES는 어떤 경우냐면 B가 왼쪽으로 P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P'으로 가네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변화량은 P 더하기 P'으로 구하면 되겠죠. 나중 값 빼기 처음 값이니까 어차피 두개 더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P 플러스 P 다시가 뭐냐면 A랑 충돌할 때의 운동량 변화량.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S. 벽과 충돌할 때인데 벽과 충돌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P'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3분의 P로 가기 때문에 또 방향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변화량은 둘 크기의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게 변화량 구할 때 빠르게 조금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방향이 바뀔 때는 크기의 합을 구하라. 방향이 똑같을 때는 크기의 차를 구하라. 그게 변화량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S는 벽과 충돌할 때이기 때문에 3분의 P 플러스 B 프라임. 얘가 지금 두 배이기 때문에 얘다가 2를 곱하면 같아지겠죠. 따라서 P 플러스 P 프라임은 2 괄호 열고 3분의 2p 플러스 p 다시네. 3분의 p죠. 여기서 2 괄호 열고 3분의 p 플러스 p 다시. 자, 이걸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은 3분의 2p 플러스 2p 프라임입니다. 정리하면 넘어가면은 p 다시는 얼마다? 3분의 p네. 오케이. 따라서. 아, p가 B가 A랑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3분의 P라는 거죠. 다시 벽과 충돌하고 나서도 다시 3분의 P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니은 2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P이다. 맞는 말이겠죠. 3분의 P 맞습니다. 니은 맞네. 디귿 3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두 배냐? 3에서 3는 지금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보시면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B가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P죠.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A와 B가 A는 왼쪽으로 오른쪽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둔다면 B는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럼 이미 충돌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그럼 충돌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돼. 그럼 B는 오른쪽으로 3분의 P이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P라고 한다면 A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P네요. 이거죠, 이거. 그럼 A는 여전히 3분의 P로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디귿 다시 봅니다. 3에서 물체의 속력은 A가 B의 두 배냐? 자, 운동량 값은 크기는,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P, 3분의 P로 같은데, 질량이 A가 B보다 질량이 절반이니, 같은 운동량을 만들려면 속력이 두 배가 돼야 되겠지. 따라 속력은 A가 B의 두 배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죠, 그쵸? 니은 디귿만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수월하게 풀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해서, 힘 시간 그래프 잘 해석해야 돼요.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오케이, 잘 풀었고. 우리는 계속 충돌하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8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86번 갑시다. 그림 가와 같이, 오케이, 가가 있네요. 또 A하고 B가 잘 가다가 벽과 꽈당 충돌하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B가 있어요. AB가 벽과 충돌한 후 충돌점과 반대 방향으로 V0, 각각 V0, EV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AB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는 T0 동안 힘을 받고 B는 3T0 동안 힘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 말이죠. 오케이, AB의 질량은 각각 2mm이고 충돌 시간은 T0, 3T0이다. 이걸 통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할만하죠? 오, 또힘 시간 그래프네? 넓이는 운동량, 변화량 딱 떠올리시고 그거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A가 충돌하는 동안, A가 달려와가지고 벽과 땅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V0냐? 라고 물어봤다. 4MV0냐? 그 말은 충격량은 뭐죠? 운동량 변화량이죠. 운동량 변화량 물어본 거예요. 맞죠? 자, 갑니다.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절대값이어서 크기이기 때문에, 자,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둔다면 왼쪽으로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0. 변화량이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빼기,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2MV0. 얼마가 됩니까? 4MV0다, 그렇죠? 이렇게 P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계속 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화량 구할 때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냥 크기의 합을 구하라. 맞습니까? 방향이 안 변하게 되면 크기의 차를 구하는 게 그게 변화량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바로 편하게, 어? 방향 변했네? 각각의 운동량 크기가 2MV0, EMV0니까 변화량은 4MV0다. 이렇게 구해도 너무 좋아요. 이런 방법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좋아. 따라서 기억 맞는 말입니다. 니은 갑시다. 니은. 나에서. B의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을 물어봤어. 그럼 델타 PB, B의 운동량 변화량이겠지. B의 운동량 변화량 구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 변화량 바로 따져봅시다. O, B는 방향이 바뀌었네? 충돌 전에 MV0, 충돌 후에 2분의 1 MV0.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면 돼. 그게 변화량입니다. 그쵸? 따라서 얼마? 2분의 3 MV0입니다. 따라서 이은 틀렸다, 그쵸? 이거죠. 자, 디귿 값이야, 디귿.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오케이. 평균 힘의 크기는 뭘로 나누어라? 운동량 변화량을 충돌 시간으로 나누어라. 이게 평균 힘의 크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따라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A가 받은 평균 힘, FA라고 줄까요? FA는 충돌 시간 T0 분의 A의 운동량 변화량 얼마? 4MV0. 이거다, 그쵸? 오케이. 자, FB 갑시다. B가 받은 평균 힘. B가 받은 평균 힘은 얼마죠? 충돌 시간이 3T0입니다. 3T0 분의 얼마? 운동량 변화량이 2분의 3MV0.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ET0 분의 얼마죠, 여러분? ET0 분의 3 없어지니까는 MV0가 되겠죠. 그럼 A가 B의
8배겠네. 따라서 A가 B에

8배이다.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 계속 강조합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민 넓이는 운동량 변화량. 그리고 변화량 구할 때, 변화량 구할 때, 변화량 구할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각각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의 합을 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방향이 안 바뀌게 되면은 크기의 차를 구하는 게 변화량을 빠르고 쉽고 실수 없이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명심합시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제 이어서 87번 문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지금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에요. 그쵸? 면에서 속력 EV0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AB가 각각 풀더미와 벽으로부터 시간 ET0, 오케이. T0 동안 힘을 받은 후 속력 V0로 운동합니다. 여기서는 ET0, 여기서는 얼마? 벽과 충돌하는데, 충돌하는 시간이 얼마다? T0다. 이거죠. 오케이.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그리고 B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반대다. 이때, A, B 질량은 각각 m, 2m인데, A와 B가 풀더미와 벽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FA. 평균 힘의 크기를 FA, FB라고 할 때, FA 대 FB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또 예를 식이 있어. 평균 힘은 충돌 시간을 뭘로 나누어라?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누어라. 요거를 우린 잘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A 같은 경우에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 방향이 안 변했어. 맞습니까? 그러면 A가 받은 평균 힘은 일단은 충돌 시간은 ET0예요. ET0.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방향이 안 변했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은 크기의 차를 구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크기의 차. 그게 운동량 변화량 크기예요. 충돌 전에는 얼마? EMV0. 충돌 후에는 얼마? 질량이 M이니까 MV0. 그럼 차이는 얼마가 됩니까? 충돌 후의, 충돌 전에 운동량이 크게 빼기. 충돌 후에 운동량 MV0. 따라서 결국은 ET0분의 얼마입니까? MV0가 되겠지. 이게 우리 크기를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실수 없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방향도 따져야 돼. 방향이 똑같으면 크기를 구해서 차이를 구하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오케이, FB 갑니다.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일단은 충돌 시간은 T0야, T0. 자, 운동량 변화량을 봐야 되겠지.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크기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B는 충돌 전에 운동량의 크기가 4MV0, 충돌하고 나면은 2MV0죠. 근데 방향이 바뀌었어.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각각 크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충돌 후, 충돌하고 나서는 결국은 마이너스 MV0겠죠.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MV0. 그쵸? EMV0죠? 질량이 EM이니까. 그리고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4MV0인데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죠? 빼야 되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4MV0가 되겠죠. 이 절대값. 이게 크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T0분의 6MV0인데,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요값 자체가 6MV0잖아요. 그쵸?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크기 4MV0.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 마이너스 2MV0.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0죠. 각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도 결과는 6MV0로 변화량의 크기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좀 구해보자는 것이 훨씬 심플하고 빠릅니다. 그쵸? 따라서 T0분의 6MV0. A는 ET0, 충돌 시간이 ET0고 ET0분의 얼마? MV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A 대 FB를 물어봤기 때문에 1대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대 12로서 충분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선생님하고 하는 강의는 전반부 강의는 1강부터 12강, 10강까지 같이 이어집니다. 해서 오늘이 10강이니까 쌤하고 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11강부터 20강까지는 정성범 쌤하고 할 건데 우리 쌤하고 1강부터 10강까지 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어떤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어떤 실전적인 풀이가 있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좋아.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핵심 개념들 중에서 내용은 등가속도 운동이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반드시 여러분 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풀이, 실전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로 잘 알고 있어야 될게 평균 속도 방법. 평균 속도.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주 계산을 조금 단축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 상에 있을 때, 같은 빗면, 뭐 같은 낙하 상태 있겠죠? 상대 속도는 같은 가속도를 가질 때두 물체는 속도 변화가 같기 때문에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 가까워지는 상황이라면 1초 동안 가까워지는 거리, 멀어지는 상황이라면 1초 동안 멀어지는 거리로 따질 수 있어서 두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데 정말 유용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래프. 그래프. 아시겠죠? 특히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하는 어떤 두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A라고 B라고 합시다. 이두 물체가 운동하는데 이 그래프의 넓이, 요거는 A의 변위와 B의 변위의 차다, 그쵸? 차. 요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이 둘의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1초 동안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도 한번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마다 상대 속도나 평 속도는 그래프로 가는 게 빠를 때가 있고, 막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 손에 익혀두는 게 여러분이 문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꼭, 정말 많이 풀었던, 강조했던 뉴턴의 운동 법칙. 오케이. 운동 법칙 문제에서도 많은 걸 다뤘습니다. 특히, 운동 법칙에서 뭐냐? 실이 끊어지는 경우나, 알짜 힘이 변하는 경우 있다, 그쵸? 그때 잘 다뤘어야 되는데, 우리가 풀던 조금 힘든 운동 법칙 문제들이 이런 거였어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또는 변이를 통해서 가속도를 찾고,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뭐냐면은 질량이나 힘을 찾는 것. 즉, 등가속도 운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섞어 놓은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 잘 생각해봐, 여러분. 실이 끊어지거나 또는 힘이 변하는 경우,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이 변하는 경우. 알짜 힘이 변화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너무 좋냐면,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죠? 뭐냐? 봐봐, 여러분. 알짜 힘이 변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변하냐면은 알짜 힘이 변한다? 질량, 개의 질량을 변하지 않을 때, 알짜 힘이 변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변해. 따라서, 실이 끊어지구나. 또는 정력학 병영 상태에서 힘이 추가가 되거나 변하거나 할 때, 이때는 변화량의 관점으로 가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알짜 힘의 변화는 가속도를 변화시켜. 그 말은 가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가속도 변화량, 어이. 가속도 변화량은 반비례, 뭐에? 질량에 반비례해요. 요 논리 가지고 우리 풀었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경우죠. 이렇게 풀어도 좋고, 또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도 좋고, 아시겠죠? 해서 어떤 물리량이 변할 때, 우리 정력학 문제 풀 때도 그랬어요. 결국은 문제를 잘 풀려면 변화량. 어떤 물리량이 변하는지 이 변화량을 잘 다루는 것이 진짜 핵심 기술과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변화량, 변화량. 여기서는 상대 속도, 평균 속도.
이렇게 우리 어떤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 법칙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이제 숙달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다시 쌤하고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여러 번 무한반복. 왜? 무한반복이 최고의 학습이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같이 화이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분배적인 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설 강의 때 어려웠다고 막 힘들었다고 혹시 막 클릭하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럴 수 있어. 이해돼요,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떠한 탐구 과목을 선택하든 이 넘어가야 될 산, 넘어가야 될 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탐구 과목들이 만약에 그런 벽 없이, 힘든 거 없이 된다면 다 그쪽 과목으로 몰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네. 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돌파하게 되면 나중에 등급 따기가 훨씬 쉽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탐구까지 풀 때가 되면 이미 국어에서, 수학에서, 영어에서, 한국사에서 막 이렇게 치이고 여러분 있기 때문에 탐구까지 가게 되면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사실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50점 만점 1등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말 더 높은 점수. 당연히 이제 그런 점수는 없지만 7, 80점, 막 100점까지 여러분들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달성치를 내가 120%까지 달성해야 된다라 잡고 푸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 집중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당장 막 무리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잠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간 말이 좀 모순되나? 일단 끝까지 잘 해봅시다. 먼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점으로 가는 개념 또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롤스랑 노직이 자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했던 판서, 자료 또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지실에 제가 공지 방에 다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 분배적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롤스와 노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롤스와 노직을 공부할 때 그냥 막연하게 공부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사상가가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어떠한 목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의관을 제시했는지 이걸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롤스 여러분 경우에는 우연성을 최소화시켜야 돼. 우연성의 영향을 줄여야 돼. 나아가서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돼.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노직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 너무나 중요해. 이 소유권을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물음에 집중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음 속에서 각각의 사상가는 사회관과 분배적인 정의,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게 됩니다. 롤스의 경우에는 사회라는 것을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을 롤스가 바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째, 롤스의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공정한 절차에서 합의된 원칙을 따르겠다. 그 공정한 절차가 뭐야?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죄의 배의를 사용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원칙, 바로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규제하고 그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가 롤스의 목표인 거예요. 롤스는 이 무죄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쓰면서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 차등,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여러분들, 요거 원래 공정한까지 써줘야 완벽해집니다. 네. 제가 자료에다가는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원칙을 외울 때 자차하기, 재채기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자유, 차등, 그쵸? 공정한 기회균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차기, 자차기, 알겠죠? 정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질서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롤스의 큰 그림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해외 원조 파트까지 갔을 때도 이 원칙이 계속 어쨌든 연결되고 있는 맥락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제 노직 보겠습니다. 노직에 여러분 따르면 사회라는 것은 자발적인 교환 체제입니다. 그런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의는 비정형적이고 역사적인 원리를 중시한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비정형적이다, 정형적이지 않다. 난 일정한 틀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역사적 원리를 중시했습니다. 나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최종 상태를 보겠다, 어떠한 시점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난그 과정을 보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직은 비정형적 역사적 원리를 중시했다는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직은 취이교를 얘기합니다. 노직이 정의에 취했다, 취이교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약간 사투리처럼 해보는데 이게 되게 잘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는 친구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EBS 강의에서는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하고 싶긴 한데 참을게. 나아가서 노직에 따르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국가라는 게 정의로운 사회다,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롤스와 노직의 커다란 흐름들을 잡으시면서 살을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심화 특징입니다. 이둘다 자유주의자입니다. 아마 통합사에서 배우고 올라왔을 거예요. 둘 모두 자유주의자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합니다.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이후의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불평등 또한 정당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국가라는 게 여러분들 없어져야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에서는 국가를 없앴지, 그치? 국가를 여러분 철폐했습니다. 근데 롤스와 노직은 국가의 역할, 국가의 개입 또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사상가마다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둘다 여러분들 세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야, 미묘한 포인트의 차이가 있어. 둘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 세금에 대해서 가능하다, 정당하다라고 본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둘의 이제 심화 포인트 중에 특히 비교로 나온 내용이에요. 둘다 천부적인 재능이 개인의 거라는 건 인정합니다. 너가 말 잘하는 거, 너가 뭐 어떤 능력 갖고 있는 거, 네거 맞아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롤스의 경우에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제한 조건을 걸고요. 노직의 경우에는 그를 이용한 결과 또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둘이 갈라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원초적인 입장은 그 입장에서 도달된 기본적인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의 상태이다.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계속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 지문들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명칭이 생겨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의롭다. 그게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다.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공정한 상황이다. 그것은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장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롤스다.

이거 잠깐 치울게요. 오케이,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관한 우리의 결론에 따르면 강요,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의 그 역할에 국한된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최소 국가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네, 라고 보여주었던 을은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가 막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막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걷거나 하는 것들은 노직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정도, 치안 정도,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정의 원리도 국가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갑과 을을 확인해 봤으니까 내려가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이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의 특징, 당사자의 특징, 이 특징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과 연결되어서 나온 깔끔한 선지입니다. OX, 바로 O가 바로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개념 공부할 때 한번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죠? 첫 번째, 상호 무관심하다. 두 번째, 합리적이다. 세 번째,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과 연결해서 바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니은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자기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앞으로 지켜질 거라는 걸 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그라미.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의 소유 권리인 여러분들, 최소 국가가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항상 집중해야 되는 단어. 오직, 뭐뭐만, 모두, 뭐든, 이런 말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틀렸다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이 최소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분명히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X. 다음, 디귿입니다. 아, 디귿 받고, 리을입니다.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기본적인 여러분 권리는 분명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충돌했을 때, 혹은 자유를 위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서, 롤스에게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기역과 니은의 1번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 3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와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네,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이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죠.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관점까지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죄의 베일을 씁니다. 따라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지난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 모든 걸 모르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네, 갑은 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권리론 나왔네, 그치? 바로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취, 이, 교 이렇게 세 개를 주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직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에 국한된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직이 말하는 포인트, 소유 권리, 최소 국가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을은 노직.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바로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들을 보니까 A의 경우에는 롤스 예스, 노직 노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롤스에게 예스. 네. 을의 경우에 C의 경우에는 노직에게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 사회탐구 생활관리를 고른 친구들이 이런 순서도나 벤다이어그램들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럴 필요 여러분 없고요. 기출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만들어가면 돼요. 전 최대한 여러분들이 풀기 편한, 나름대로 설명이 좀 편한 전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전략 말고도 나름대로 각자가 뭐 OX로도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다른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풀이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개별적인 전략들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팁들도 드릴 테니까 마음껏 다 전수할 테니까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둘다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다 맞죠. 그렇죠?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나 노직을 봐도 이 기억이 틀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노직의 경우에는 지금 노직 여러분 경우에는 요 A에서 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요 A라는 질문을 보게 되면 노직이 yes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노직은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분배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확실히 노직에게 yes가 났어. 노직에게 no가 나와야 되는데 yes가 났어. 그치?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가능한 한 해설 강의에서는 제가 가장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제한 조건들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케이.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보도록 할게요.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롤스가 여러분들 바라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사회. 그 사회를 꿈꿨던 게 바로 롤스다. 롤스가 얘기하는 사회관, 바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의 여러분들,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 니은은 우리가 찾고 있던 질문이 맞습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볼게요. 최소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이 최소국가는 여러분들, 개인들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예요. 얘는 보호해주고 쟤는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 평등하게 보호하는 국가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디귿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게 웃겨져요, 여러분들. 김상권의 소유 권리는 막 지켜주고 얘의 소유 권리는 지켜주지 않고 말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음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리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포인트예요. 리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이미 우리는 정답을 대략 확인하고 있어. 대략 이미 사실 알고 있어. 왜? 이미 지금 기억이 틀렸고 디귿이 틀렸어. 그러면 하나씩 지어보세요. 기억, 기억. 디귿, 디귿, 끝났네. 4번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평가원과 수능 문제, 학력평가의 문제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출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좀 낯선 선지, 어려운 개념들, 심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저 또한 내신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할 때 조금 어렵겠다, 헷갈리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팁들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모의평가 수능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막 혼란 겪지 말고, 내가 어렵다면 친구들도 어렵지 않을까? 내가 헷갈려? 다른 친구들 헷갈리지 않을까? 그럼 난 일단 아는 데까지만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럼 리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별표를 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직은 세 가지 원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취득, 이전, 교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딱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 취득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여러분들, 정의롭죠. 정의롭죠. 사실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왜?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충족이 되었다는 건 최초 취득에서 문제가 안 됐고 자발적으로 교환도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들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쭉 여러분들. 그 전체의 과정에서. 따라서 애당초 이렇게 충족이 되었다면 교정의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정의 원리가 빠지더라도 그 소유는 정의롭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정의한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이미 최초 취득도 정의롭게 됐고 이전도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롭죠. 그렇죠? 예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을을 실제로 문제풀이 조금 어려워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쳤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별표를 치고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모의평가 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가브리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인데, 갑과 을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선지를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의 베일. 끝났네. 롤스가 되겠죠, 그쵸?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그게 뭐지, 여러분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연성.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몰라. 천부적인 자산 능력 몰라. 지능 체력 몰라. 이걸 어떻게 타고나는지 운수를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수, 여러분들, 한 글자로 운, 세 글자로 우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갑은 롤스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이에요. 소유물에서의 정의. 일반적인 계열을 말한다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또는 불의의 규정의 원리에 의해서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과정을 보겠다. 비정형적 역사적 원리를 강조했던 노직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취득에 문제가 없고 이전에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이 과정들에서 불의가 생겼는데 교정을 했다면 소유는 정당하다라고 보는 게 노직이 되겠습니다. 노직, 그쵸? 일단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정의론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기억 선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선지예요. 불평등. 일단, 불평등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쁜 거, 조정해야 되는 거, 완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노직과 롤스의 제가 공통점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한번 참고하세요. 둘다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각자의 조건하에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또한 노직이 말하는 정의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다면, 불평등은 정당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즉, 롤스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이라면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 이후에 생긴 불평등은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조정할 필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정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되게 당연하고 쉬운 내용인데 많은 친구들이 또 직접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땐 헷갈리기도 합니다. 미리 모의평가를 통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길 바랄게요. 알겠죠? 어떻게나 이 불평등에 대한 내용은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 이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균 등 차등의 원칙. 그렇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돼. 언제? 첫 번째,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차등의 원칙. 두 번째, 능력과 재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유사할 때,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이 지켜질 때,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직위와 직책은 개방돼야 된다. 라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없이 어떻게 그걸 다 외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건 외워야지 알아야지, 그쵸?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 동그라미 치고 이제 가겠습니다. 많이 보면 돼. 자주, 반복, 숙달. 오케이. 니은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롤스가 여러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롤스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회.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바로 롤스가 바라는 모습이다. 바로 여러분들 롤스. 네,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요런 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도 내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덧붙여 볼만하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번에 롤스 개념 노트가 따로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지에 다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니은도 동그라미. 별표. 대기십니다. 부정의한 분배 교정 외에 국가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부정의한 분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취득과 이전에서 문제가 생겼어. 교정해야지, 그치? 국가 역할 맞지? 그쵸? 근데 그거 외에는 허용하면 안 된다? 아니야.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야지, 그치? 치안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국가 역할이 여기만 딱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 국가를 떠올리면서, 최소 국가의 커다란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아, 최소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의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교정하는 역할도 하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죠? 네, 디귿 X. 다음 이제 리를 보겠습니다. 분배정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자유라고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았는데 뒤에가 여러분들 걸리는 포인트가 되겠죠. 노직의 관점에서 자유 좋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필요 보장에 있다고?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분배정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분배정의 목표가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는 거에 있다? B 틀렸죠, 그렇죠? 노직은 여러분들 소유 권리 보호 정도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를 보장해주고 막 그를 위해 국가가 막 개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이런 것들은 노직은 반대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노직에게 확실히 X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바로 1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평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형식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초적 입장에 합의 당사자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학력평가 선지와 문제 이런 지문들을 보게 되면 도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시는 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선지들, 다양한 지문들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학력평가의 이런 지문들도 보면서 아, 롤스가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내용 또한 출제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리입니다. 분배정의에 관한 정형적인 원리들에 의하면 재분배행위는 필연적이야. 정형적인 원리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분배를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노직, 그쵸? 소유 권리론 입장에서 볼때 힌트 나왔죠?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노직 됐습니다. 갑은 롤스. 을은 노직 이렇게 풀수 있겠죠. 일단 A의 경우에는 갑한테 예스, 을한테 노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갑이 예스, C의 경우에는 을이 예스가 나와야 됩니다. 네, 볼게요. 룰스 노직 순서였죠. 문제 풀땐 여러분들 순서도에다가 표시하시고 풀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내려갈게요. A입니다. 네, 부의 획득 과정에서 자연적인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개인의 타고난 재능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지, 그치. 여러분, 누군가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고, 누군가는 작곡을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드럼을 잘칠수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 베이스를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작곡과 작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타고난 재능들, 타고난 능력들, 자연적인 우연성들은 이건 여러분들 이 자체로 나쁘다고 볼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른 재능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들, 그런 우연한 것들을 롤스가 말하고 싶은 건 최소수의자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사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에서 조금 더 나간 포인트가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롤스의 포인트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강의 기출 때또 만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롤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딱 기억하면 돼요. 롤스가 바랬던 건 우연성을 여러분들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연성 이용할 수 있어. 우연성을 이용해서 가능해. 중요한 게 뭐야? 우연성을 이용하여서 최소수의자를 모두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너 우연성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롤스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걸 지향한다? 롤스에게 말이 안 됩니다. 바로 롤스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것도 없이 기억이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이제 만점으로 가는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돼요. 다음, 니은입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는 공정한가? 공정한 상황에서의 공정한 합의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롤스에게 예스. 네. 다음, 디귿입니다. 기본적인 자유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되는가? 롤스에게 노. 왜? 자유라는 건 여러분들, 다시,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제한이 가능합니다. 쉽게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자유들이 여러분 충돌할 때,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할 때 또한 제한이 가능해요. 나아가서 앞선 강의에서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전체적인 자유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네, 그쵸? 우리 막 마스크 썼을 때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른 자유의 체제를 체계

언제? 이전의 원리를 따를 때. 내가 정당하게 노동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누군가와 내가 갖고 있는 걸 교환한다면, 혹은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이전해 준다면, 양도해 준다면, 그때는 소유권이 발생하죠. 소유권이 성립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전의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리을 여러분들 노직에게 별표 하나 또 치고, 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아, 이전의 원리도 있구나. 정답 4번. 네. 친구들이 이제 노직을 공부할 때마다 요 취득과 이전과 교정연리를 왔다 갔다 쓰지 못해서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지 수능 만점 가능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무려 71%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이 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틀렸어도 괜찮다. 하지만 맞추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네, 그치? 평등한 원초적 입장. 당사자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나름대로 좋은 거를 막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쵸? 그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또한 찾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보는 게 롤스의 생각이에요. 그쵸? 네. 이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죠. 그쵸? 갑은 롤스다. 이 당사자들의 특징, 아까 얘기했었던 합리적, 그쵸?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나아가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을입니다. 소유권적, 정의론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 이. 쌤, 시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교정의 원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시도 가능합니다. 교정의 원리다, 이거. 네. 같은 말이다. 이전의 원리도 양도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해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죠. 취이교의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면 정당한 소유다. 정당한 소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들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A는 yes, no. B는 yes, C는 을에게 yes. 됐죠? 36번 바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A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되어야 하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공리의 원칙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최대화시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은 공리주의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미묘한 여러분 차이인데,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에서의 모두의 이익이라는 말에 헷갈리면 안 돼요.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모두의 이익이라는 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공리의 원리랑 다릅니다. 공리의 원리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요. 그렇죠? 그래서 롤스가 비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침해되는 개인들의 자유는 어떻게? 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직 또한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를 비판해요. 근데 롤스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근데 롤스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 소수라고 해서 침해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회 모두에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꿈꾸는 게 롤스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익인 겁니다. 그거에 헷갈려가지고 기억을 틀렸다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서 헷갈린다는 건 정말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해설했을 때는 롤스에게 아니다. 노직에게도 아니다. 이거는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 틀렸다고 지워줄게요, 이제. 니은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분명히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라고 했는데,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진다? 상호 무관심한데? 오케이. 노! 안 돼.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오케이. 왜? 전제 조건이 달라. 정의로운 사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였다면 당연히 상호 무관심한 존재가 맞아. 근데 정의로운 사회 여러분,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져야 되고요. 네, 함께 협력한 자발적인 협력의 모습, 그런 사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니은이 진짜 굉장히

잘 헷갈리게 만든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니은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번 개념서에다가 덧붙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헷갈릴 뻔했던 굉장히 좋은 선지. 네. 티귿 보겠습니다. 정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B 틀렸습니다. 네. 이거 사실 여러분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고편? 뭔 소리지? 네.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이 최근 들어 출제가 이제 대놓고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숨겼고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티가 안 나게 보여주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문에서 혹은 선지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로 했는데 요 선지에선 대놓고 롤스의 정의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걸 알고 있느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기출 문제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를 확실하게 건드려도 문제가 안될 정도로 보여준 거예요. 우린 그 예고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평가 이전 기출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잘 정해줄 겁니다. 다시 볼게요. 룰스가 여러분들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건 뭐냐? 분배 절차에 앞서서 올바른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어. 독립적인 기준 없어. 그런데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결과 또한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보는 게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 사실은 디귿을 매끄럽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서 나왔던 지문들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디귿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 지워주면 돼. 정답 나왔습니다. 니은과 리을 3번 되겠습니다. 우리 리을도 볼게요.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는 거. 쌤, 이전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전받았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왜? 들어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 리모컨을 선물을 했어요. 자유롭게. 이 리모컨은 여러분들께 되겠지, 그치? 이전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리모컨을 EBS에서 훔친 거예요. 우리 피디님한테. 그럼 그 과정에서 부정의한 상황이 여러분 생겼죠? 이거 리모컨 이제 여러분들 거 맞아요? 아니지. 왜? 취득에서 이미 문제가 있던 리모컨이잖아, 그치? 이미 역사적 원리에 따라서 쫙 봤을 때 문제가 있던 리모컨이야. 따라서 이거는 교정의 대상이 되겠죠. 다시 피디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아, 최초 취득이 정의롭지 못하면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직을 공부할 때 계속 왔다 갔다 잘 보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최초 취득 전당하지 못하다면, 네. 취득의 원리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뭐, 처음 소유했을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거나, 혹은 사기나 절도 같은 것으로 뺏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때는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 의무,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나는 정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사회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야. 거기서 생기는 이익과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될 원칙을 만드는 게 롤스가 말하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 되고 그 기본 구조에 적용될 원칙이 그를 통해 탄생한 정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롤스. 지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롤스의 기본 전제를 파악하기 좋은 지문이에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대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던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었지? 얘가 이걸 어떻게 취득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취득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죠. 두 번째, 한 사람의 소유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께 됐니? 얘 이거 어떻게 이전됐어? 어떻게 양도됐어? 바로 이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 번째,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야, 부정의한 상황이 생겼어. 어떻게 교정할래? 교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취이교를 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멋스럽게 지금 녹여내고 있습니다. 지문 되게 좋은 지문. 네, 을 여러분들 노직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인 능력에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다. 천부적인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그치?
4등 여러분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를 수 있어도 성립을 하죠. 너가 갖고 있는 재능들, 우연성, 우연한 것들, 그거 최소수의자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쓸수 있어, 이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차등의 원칙.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기억?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요 뒤에만 봤으면 동그라미가 치고 싶겠죠?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안 돼. 봐봐. 분배하는 애에 주목해야 돼요. 국가가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나요? 노직이 구상하는 국가의 모습에서 국가가 개인들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의 주체가 국가예요? 아니지, 그치. 국가의 역할, 최소 국가 여러분 역할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역할이에요. 분배 주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X라고 바로 가야 돼요. 네. 요거 니은 별표 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아, 이 또한 마찬가지.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선지. 이거 맞는 말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다시 읽어봐.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취득의 원리에 따르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자기 노동을 통해 얻은 건 개인에게 된다. 이게 여러분 취득의 원리예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타인의 처지를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디귿 따라서, 어우, 헷갈리는 포인트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기억과 리얼의 2번 되겠지, 그치? 그럼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개인은 사유재산 소유할 불가침적인 권리를 갖는다. 자유주의자로서 둘다 개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그쵸, 갖는다. 정도로 연결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소유할 불가침적인 권리를 갖는다. 네, 좋습니다. 따라서 둘 공통점으로 맞고요. 별표 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3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 입장을 체크했죠, 정답? 오케이. 가브리 입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적절한 질문 골라주면 돼요. 이 문제 여러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네, 별표.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주제를 두고 서로 다른 사상가들의 입장을 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질문, 오케이. 차등의 원칙 여러분들, 물결. 차등의 원칙, 물결. 사회적인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것은 협력과 협동을 위한 거야. 이 원칙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우연한 것들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이용할 수 있어. 그 말을 지금 딱 풀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함께 협력하는 사회. 함께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갑은 롤스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 제시하지 못해. 야, 네가 말한 거 아니야.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개인에게 있어. 뭔 소리야? 왜 내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이러한 제한 조건에서 써야 돼? 왜 내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을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써야 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직의 경우에는 야, 그를 통해서 나온 것 또한 내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롤스가 말한 차등의 원칙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을은 노직이고요. 차등의 원칙에 대한 두 사상가의 극명한 이 비교 포인트를 좋은 지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기억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기억의 경우에는 네, 롤스에게 예스, 노직에게 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물음에 대해선 둘다 가능합니다. 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 걷는 정책 가능해요. 첫 번째, 롤스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도 공부할 때 나오게 되겠지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부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세와 상속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롤스의 입장에서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노직의 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바로 최소국가 운영을 위한, 우리가 얘기했었던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치안을 위한 경우에는 과세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여러분들. 둘다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동그라미예요, 엑스예요?
바로 x가 되겠죠.

왜? 우리가 찾고 있는 A에는 롤스에게 yes 그리고 노직에게 no가 나와야 되는데 둘다 yes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의 원칙은 더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말을 잘하는 재능을 통해서 그를 통해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언제 너의 재능 이용이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그때는 이용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더큰 재능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y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다음 디귿입니다.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디귿은 별표 치고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헷갈렸던 포인트예요. 이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분명히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는 불평등해도 괜찮습니다. 네. 불평등이 정당화됩니다. 그쵸? 그게 더 정확한 말이겠지. 그치? 불평등이 정당화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불평등하게 분배해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롤스에 따르면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롤스에 관련된 좀 심화 포인트입니다. 제가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사회적 가치들, 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롤스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은 좀 어려웠겠지만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기회가 되면은 자료실에다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한다고 노직한테 에이, 리을 틀렸겠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여러분들 교정의 원리를 연결하면 돼요. 만약에 A랑 B가 자유롭게 계약을 했어. 근데 A가 그 계약을 안 지켜. 도망 다녀, 막. 그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너 계약해야지. 계약대로 이행해야지. 너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했는데 왜안 지켜? 라고 강제할 수 있죠, 그쵸? 계약 이행해야지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 노직에게 예스가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노직이 나왔을 때 강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노직한테 틀린 말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맥락에서는 노직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리을은 동그라미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던 동그라미들은 어디예요?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내용들 선지까지 유익했던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입니다. 현대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때 자연적인 자산이 랜덤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어. 개인은 그거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고 있어. 너의 타고난 재능들 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나온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라고 얘기하죠. 너의 재능이 굳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을 지켜줄 때쓸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갑은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봤던 거죠? 아까였나 그쵸? 봤던 내용과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을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때 자연적인 자산은 자의적이야, 랜덤이야.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더큰 천부적인 능력을 사회에 있어서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어. 너의 우연성은, 너가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은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쓸수 있는 거야 라고 제안을 거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 연결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정말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지, 그치? 네,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었고 중요하다는 설명이에요. 다시 보면서 무한 반복. 저와 같을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돼야 성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이때의 성공이라는 것은 수능 만점 대박.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IQ 한번 여러분 얘기해볼까요? IQ. 네. 어떤 사람은 IQ가 100이고 어떤 사람은 200이에요. 이거에 따라 분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분배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 정형적이죠. 그쵸?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적입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적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역사적일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쌤, 이거 만약에 이 IQ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늘렸다면 그건 좀 역사적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상상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직 여러분들 딱 책을 딱 보게 되면 노직은 이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역사적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막그 노력의 과정으로 이게 막 키워질 수 있는 걸 상상하지만 노직이 생각했을 땐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그냥 딱 순간만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과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 기준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적 원리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좀 출제가 되었을 때좀 어려웠던 여러분들,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근데 원전과 이 내용들의 근거에서 확실히 틀린 선지였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건막 급하게 외우진 않길 바래요. 네, 니은입니다. 사유재산 소유할 권리는 제1원 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된다. 바로 기본적인 자유 중에 하나, 사유재산 소유할 권리. 이거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죠. 룰스에게 맞죠? 니은 동그라미 자연스럽게. 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네. 오케이. 니은 봤죠? 네. 다음 디귿입니다. 천부적인 능력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 없다. 줄일 필요 없다. 삐. 틀렸습니다. 룰스는 여러분들, 운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의 상황을 통해서 우연성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를 통해, 나름대로 정의의 원칙,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에 나아가서 차등의 원칙을 만들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롤스의 생각에는 우연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랍니다. 우연성을 최소화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 장치를 썼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디귿 틀렸죠? 지워지죠? 정답 바로 니은과 리을의 4번 되겠죠.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그쵸? 룰스에 따르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이용할 수 있어. 그쵸? 정의 원칙 지켜주고 있다면 그로부터 불평등 허용될 수 있죠. 나아가서 노직의 관점에 따라서도 문제가 없죠. 그쵸? 따라서 요 리을은 노직과 룰스 모두에게 맞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선지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한번 4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의 갑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부터 소득과 부가 천부적 운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자의적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지, 그치? 어떤 사회에서 우연성을 방치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여러 연예인들, 특히나 잘생긴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외모였다면 어땠을까? 막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모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른 게 아니지, 그치? 노력을 통해 가꿀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른 건 아니에요. 우연한 겁니다. 자연적인 우연성에 따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른 적도 없는, 노력한 적도 없는 그 외모에 의해서 나의 대학이 결정되고, 나의 직장이 결정되고, 나의 연봉이 결정된다면 저는 그 사회에서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쵸? 상처를 받고 살겠지, 그치? 네. 롤슨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운이라는 걸 방치하게 되면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에 내가 뭐하러 노력해? 어차피 노력해봤자 이미 다 결정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롤스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무지의 베일을 만들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만들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게 롤스입니다. 네. 왜? 소득과 부가 운에 의해 분배되는 건 너무나 자의적이야. 랜덤이야. 이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굳이? 굳이? 그쵸?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인 운의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차등의 원칙을 쓰게 되면 너의 우연성을 이용할 때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도록 했을 때 우연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의 영향을, 자의적인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회

0: 를 만들 가능성을 열수 있다는 거고요. 갑은 여러분들 롤스가 되겠습니다. 네, 롤스. 제가 외모로 설명을 드려서 혹시라도 불편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좀 쉽게 재밌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최대한 혹시라도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야. 자발적 교환 체제야. 개인의 재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될 거야. 소유 권리를 지님에 있어서 자연적인 자산의 영향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 너는 그 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 없어. 천부적인 재능들, 자산들, 개인의 거고 개인이 마음껏 이용해도 돼. 분명히 이것들은 타인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들, 롤스와 대비되는 노직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차등의 원칙, 천부적인 재능에 관련된 관점에서 롤스와 노직이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다투는 포인트가 옛날에만 나오고 끝났던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실제 트렌드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공부할 때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요, 순서도가. A의 경우에는 둘다 yes가 나올 거고요. B의 경우에는 값만 yes가 나와야 되고, C의 경우에는 을만 yes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좀 달라졌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 대상이 될수 있는가? 이 재분배라는 말에서의 좀 범위나 해석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이걸 좀 왔다 갔다 자유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 대상이 될수 있는가? 앞선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서 재분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부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세게 거둘 수 있다.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에 한번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은데? 근데 만약에 1,000억을 저한테 그대로 이렇게 물려주시게 되면은, 그쵸? 이 불안한 게 계속 집중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속세를 좀 세게 걷는 거죠. 예를 들어 한 50%를 걷는 거예요. 예입니다, 여러분, 예예요. 그래서 500억을 저한테 이제 상속세에서 딱 떼가가지고 500억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경쟁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는 그런 모습이 롤스가 말했던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상 조금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은 저의 수능 특강 강의 이전 강의를 보면서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롤스는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분배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노직의 경우엔 어떨까요? 여러분 노직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재분배를 조금 넓게 봤을 때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야. 근데 최초 취득에서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 그럴 땐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이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교정해야 됩니다. 그 교정의 과정을 재분배라고 보게 되면 이 노직의 관점에서도 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므로 부정이 아닌가? 롤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 달리 말하면 각자의 재능들이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뭐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 누구는 뭐 말하는 걸 잘하고, 이렇게 서로의 재능이 다른 걸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임의적인 거 맞고요. 자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의 문제야, 팩트의 문제. 이거를 두고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의 재능이 다른 걸, 이거 나쁜 거야, 정의롭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부정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롤스에게 노가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대기입니다.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공정한 기후균등 원칙에서 평등하게 보장되는가? 구성원들의 이익이 평등하게 보장되는가? 공정한 기후균등 원칙에서 B 틀렸습니다. 네. 공정한 기후균등의 원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다시 봐야 돼요. 공정한 기후균등의 원칙은 여러분들 재능과 능력이 유사하면 성공의 기회 또한 유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기후균등의 원칙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보장된다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여러분, 리을입니다. 최초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자연적인 자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는가? 내가 타고난 이런 재능들, 능력들. 사실은 내가 노동해서 얻은 건 아니지, 그치? 나의 타고난 재능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직은 개인의 천부적인 자산이 개인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노직의 관점에서는 자연적 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배타적 권리, 그거 네거 맞아. 너가 이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직에게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은 동그라미고요. 우리가 찾고 있던 내용은 기억과 리을 바로 2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겠지만 다시 복습해서 정리하길 바라고요. 우리 만점 위해서 함께 화이팅 합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이번 단어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기후 단어입니다. 근데 기후라는 것도요, 결국은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취재진 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다 차근차근 풀어나가보다면 오히려 더 기후 파트가 막 재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찾는 연습을 한 번씩 해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따라오기가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기후 파트에서도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후 파트에서는요, 매번 두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요, 매년 작년에는 좀 직접적인 문제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아, 너무 어려웠어. 그렇지? 제가 봐도요,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풀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수능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것부터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요, 여러분들을 변별하는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결국 해야지 여러분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등급을 위해서는 기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만해요. 할 수 있어. 정답 찾아가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요. 자, 1번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 그냥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 가지고 다 적용하는 거거든. 표에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위도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연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은 주로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니? 연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이나 연교차나 주로, 자, 연교차나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교차나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게 있잖아, 핵심적인 거. 이 핵심적인 게 결국 뭐냐면요,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이 있으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거를 결정짓는 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인 거야. 물론 연평균 기온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지역마다 좀 다른 요인은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발 고도거든요. 근데 이제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크게 최한월 평균 기온을 고려하면 되는 거거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평균 기온도 낮아지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도 커집니다. 그 이유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역마다 한 요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은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많이 나죠. 이게 연교차라고 봤을 때요. 그래서 결국 이 연교차라든지 연평균 기온을 결정하는 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다. 약간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낮아진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자, 수력분포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위도하고 수력분포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개념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동위도라면은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을 비교했을 때 해안 지역이 겨울철에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치? 결국 최하늘 평균기온이 또 중요해졌어요. 해안 지역이 최하늘 평균기온이 더 따뜻하니까 내륙 지역이 최하늘 평균기온이 더 추워요. 그럼 격차가 더 커. 그럼 연교차는 어디가 커? 내륙 지역이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발고도 높아져서 기온 낮아지는 거 되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해발고도가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평균 기온에서 특히 막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연평균 기온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더 적으면은 최나 평균 기온도 되게 중요해. 결국 최나 평균 기온, 이 8월 평균 기온이 다 비슷비슷한데 산 부분은 고도가 높다 보니까 유독 기온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여름철에도 기온이 낮고 겨울철에도 기온이 낮다 보니까 이 평균이 아예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낮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치?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영, 바람 그늘 사면은 바람 바지 사면보다 바람을 받는 사면은 비를 쏟는 사면이고요. 그럼 넘어가면은 고온 건조해지겠네. 그치? 기단도 기후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고기압부터 찾으세요. 무슨 무슨 뭐형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러면 고기압부터 찾는 거야. 서, 고, 동, 저 형이잖아. 그럼 고기압이 서쪽에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고기압은 서쪽에 있는 지역은 시베리아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는 서구동저형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도 약간 주로 북서풍이 영향을 주는 바람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강수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기단이 정말 다양하게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몇 가지 말해봤습니다. 자, 다음. 오, 이 문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봤으면 엄청나게 난처했을 그런 문제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문제고요. 최근 문제죠. 6번이었습니다. 그렇죠. 하필 숫자도 또 6이야. 무섭게. 그렇지?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강릉 간의 가나 계절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렇지? 그럼 가나는 겨울과 여름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겨울이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12월에서 2월. 세 개의 달인 거야. 그렇지? 세 개, 월. 여름도. 6월, 7월, 8월. 그치? 세 개의 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세 개의 달식을 합했을 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역을 살펴보니까 어느 지역에 나왔니? 보니까요. 일단 서울이 나왔고요. 서울. 여기는 울릉도. 울릉. 여기는 거제네요, 거제. 그치고 이쪽엔 서귀포가 되겠습니다. 오, 연 강수량이 많은 곳이 두 개나 나왔네. 서거남 플러스 대는 연 강수량이 많은 곳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연 강수량 순위를 했을 때네 지역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서귀포, 거제, 남해. 이세 지역과 그 다음 하나 더 하면은 대관령. 그래서 서거남 플러스 대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면은 서거남은요 1900 이상 내립니다. 대관령은요 1700 이상 내려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미치진 못해요. 아무리 강수량이 많이 오는 지역도. 대표적인 지역 네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거남 플러스 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은 되게 유용합니다. 생각보다요. 알겠죠? 자, 가와 나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강수량 차이를 보니까 가의 강수량 차이를 보니까 오, 거의 한 500이나. 나의 강수량 차이를 보니까요. 전체 지역이죠. 전체 차이죠, 이게. 그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의 차이를 보니까요. 한250 정도 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해두냐면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 강수량이 많이 내려봤자요. 150 넘어가는 정도예요. 150 넘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겨울철에 강수량 많이 온다 이러면은 180mm 와요.
울릉도 같은 경우가 350 정도입니다. 그렇지. 제일 많이 오는 데가 350이 와요. 그렇지. 그래서 많아봤자 진짜 180, 90이면은 진짜 많이 내리는 거야. 진짜 많이 내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내리는 그세곳 중에 두 곳입니다, 여기가. 자, 그렇게 봤을 때, 아니,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과 제일 적게 내리는 지역을 울릉도를 비교해도 한 350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미 다 같은 경우는 400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겨울철 강수량을 아는 친구였다면은, 당연히 여름철 강수량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럼 여름철 강수량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겠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가가 여름이고, 나가 겨울이겠구나라고 찾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항상 이런 문제 볼 때,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통점은 여기 이세 개의 지역은 가가 많은데 반해서 하나만 좀 가가 낮아, 유독. 그리고 유독 D만 되게 높아. 여기서 강수량의 차이에서 보통은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데 겨울철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울릉도거든요. 그건 알잖아. 그래서 D가 울릉도겠구나 해가지고 찾은 학생들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럼 D가 울릉도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되겠죠. 자, 이걸 봤을 때 이런 것도 한번 항상 잘 읽으세요. 강수량 차이는요, 가나 계절의 각 지역 강수량에서 강릉의 강수량을 뺀 값이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강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플러스면은 더 높은 거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플러스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거야. 당연히 대전보다도, 아니, 강릉보다도 당연히 높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라고 본다면요. 강릉보다도 당연히 낮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구분하는 것은 요거 가지고 찾으면 돼요. 그럼 D가 울릉도인 거 가지고 찾았으면은 D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의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나는 겨울이겠구나.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으니까 여름철에 강수량이 낮아서 가가 여름이겠구나라고 찾으셨어도 진짜 잘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A, B, C 특히 항상 차이점을 보면은 요거 찾는 건좀 쉬웠어. 못 찾는 건좀 쉬웠냐면은 그래도 A하고 B는 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둘다 많아. 근데 B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 강수량이 좀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 겨울철 강수량이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여기다 적을게요. 겨울 강수량.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는 친구들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울릉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남해안 쪽. 동해안 쪽이 되게 많아.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 정도만 좀 적용을 했었어도, 아, 서울이 서해안 쪽이면서도 그래도 좀 안쪽이니까 가장 겨울철 강수량이 적겠구나. 에이, 그럼 서울은 비겠다. 라는 것까지는 좀 쉽게 찾았을 텐데, 문제는 뭐였어? A하고 C였어. 그렇지.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름철 강수량도 비교해야 되고, 겨울철 강수량도 어디가 많은지 알아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서귀포하고 거제하고 겨울철 강수량이 어디가 더 많지? 여름철 강수량이 어디가 더 많지? 아, 여름철은 뭔가 제주도 되게 많은데? 아, 거제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비교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는 좀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정리해? 그냥 확실하게 알면 유리했을 때 그렇게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울릉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서귀포하고 제주도. 그냥 같이 묶어서 기억해도 돼요. 그냥 제주도 이렇게 묶어도 돼. 자, 그 다음이 뭐냐면요. 거제, 남강입니다. 거제,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입니다. 딱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울릉도는요, 어느 정도 내리냐면은 여기가 한350 정도 내려요. 서귀포하고 거제가 한 180에서 190 정도 내립니다. 거대 남강이요. 한 130에서 140 정도 내려요.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은 제주도가 제일 많은 거야. 사실 겨울철 강수량은요, 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다가 따뜻할수록,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을수록

당연히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남해 중에서도 남해 한가운데인 제주도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푸셨다면 되게 잘한 거긴 한데요. 여기까지 유추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하고 C, 뭐지? 하고 풀면 돼요. 일단 한번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는 거야. 자, 1번입니다. C는요, 강릉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가 뭐가 됐든 강릉 지역보다는 더 남쪽이죠. 그리고 똑같이 다 해안가 쪽이잖아. 그러면은 C가 뭐가 됐든 최하늘 평균 기온이 1월 평균 기온은 높아야 돼요. 둘다 해당이 안 돼. 그치? 2번. A는 B보다 무상의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뭐가 됐든 서울보다는 당연히 위도가 낮아요. 그치?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겨울철에 한 영하 2도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거제하고 서귀포는요, 0도 이상이야. 영상이야. 영상 지역이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누가 더 따뜻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뭐가 됐든 B보다는 따뜻하다 이거야. 무상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찾을 수 있었어. 그치, 정답. 몰랐어도.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D는요, C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D, C, D가 뭐가 됐든, 그리고 C가 뭐가 됐든, 울릉도보다는 당연히 연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서거남, 대. 우리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D가 아니라 C는 D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더 적을 수밖에 없어. 울릉도가 더 적어야 됩니다. A와 D의 위도 차이는요, A와 D의 위도 차이는 B와 C의 위도 차이보다, 자, 요거 같은 게 이제 좀 애매하죠. 위도가 좀 비슷한데, 이거 두개 중에서 뭐가 더 높은 거니? 막 이걸 비교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몰랐어도 2번 풀수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풀린다면 이제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5번, A에서 D 중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가 한강 유역 일대라는 건 워낙에 많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겨울철에 강수량이 안 내려야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곳은 한강 유역이거든. 그래서 한강 일대, 한강 유역 일대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고요, 전체 중에서. 그 다음 겨울철에 강수가 안 내리는 서해안 쪽이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편이고,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울릉도 순이 되겠지. 울릉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 C가 A보다는 겨울 강수량이 더 많잖아. 그래서 서귀포가 C가 되고 거제가 A가 됐어요. 사실 알아야지 좀 정확하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놀랍게도요, 모의평가에서 힌트가 있긴 했었습니다. 겨울 강수량. 제대로 좀 공부해. 결국 이런 기후 문제는 경향성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평가를 제대로 분석해야지 수능 때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올해 겨울 강수량이 강조되었으니까 내년에도 강조될 것이냐? 아, 강조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어요. 6월, 9월 때 만약에 안 나오면은 수능 때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6월, 9월 때 강조되는 거는요, 수능 때꼭 나와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면 유리하면 그냥 알자. 알겠지? 알면 유리했을 때 알면 알자.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릉도 다음으로는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에 속합니다. 그래서 C가 서귀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지? 자, 3번입니다. 이것도 뭐 쉽지만은 않았는데, 자, 앞에서 푼 문제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편. 알겠지? 자, 그래프는요, 두 지역의 월 평균 기온 차이와 월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A, B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 B 지역은 울릉도와 홍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A 지역의 기후값 빼기 B 지역의 기후값이 기후값 차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게 플러스다라고 한다면은 A가 더 높은 거야.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요, A가 더 낮은 거예요, B보다. 그치?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상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항상.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값이 나왔을 때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돼. 뭐가 어려워. 꼭 절대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울릉도하고 홍천을 줬을까는 한번 그 의도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인데요. 봤을 때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나라를 좀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울릉도가 있잖아. 울릉도가 어디 있어요? 울릉도. 방금 말하긴 했지만, 울릉도가 여기 있잖아. 울릉도. 그 홍천은 어디 있어? 홍천. 울릉도와 비슷한 위도대에 홍천이 있어요. 여기가 홍천이야. 결국 홍천과 울릉도는 거의 비슷한 위도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수력분포를 물어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자, 근데 수력분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인 울릉도는 당연히 겨울철 강수량이 많지. 그리고 홍천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으니까 울릉도보다 여름철에 강수가 더 많이 내릴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또 이렇게 기온도 나오잖아요. 울릉도는 당연히 통위도니까 겨울철에 훨씬 더 따뜻할 거야, 홍천에 비해서. 홍천은 겨울철에 훨씬 더 춥고 여름철에는 더울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과 항상 8월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데, 1월을 보니까, 어때요? 1월에서 A가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아. 겨울철, 최한월 평균 기온도 높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있는 달인 1월에 강수량도 많아. A가 울릉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울릉도였고요. B가 뭐가 됐었어? 홍천이 됐었지.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역 문제 비해서는. 앞서 문제 비해서는 훨씬 더 쉬운 문제지, 사실은. 자, 그러면요.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교차가 크다? 최한월 평균 기온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울릉도가 더 따뜻해. 그럼 연교차는 어디가 더? 홍천이 더큰 거지. 그치. 쉽게 말하면은 홍천은 더 뜨겁잖아. 보면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니까. 홍천 값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울릉도가 한요 정도 덥다면은 홍천은 요 정도 더운 거야. 근데 겨울철을 보니까요. 겨울을 비교하니까 울릉도가 한 이만큼 춥다면은 홍천은 이만큼 추운 거야. 이 격차가 지금 연교차가 어디가 더 커요? 홍천이 더큰 거지. 그냥 결국 연교차는요. 기온에 아, 최한화 평균 기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울릉도는 홍천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정답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울릉도는 홍천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해도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고서도 아, 상대적으로 A는 뭐예요? 겨울철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거 보고서 추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울릉도는요. 전국에서, 물론 이제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지역만 한정한 거예요. 한국지리에서 이제 언급되는 지역 중에서는 제일 겨울 강수가 많은 곳이죠. 그치? 350 정도 내리니까. 그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릉도가 막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겨울 강수 집중률보다 낮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울릉도도 겨울에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여름에 더 강수량이 많이 내리긴 해. 알겠지? 전국적으로 그건 똑같아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긴 한데, 그 중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울릉도입니다. 디귿입니다. 홍천은요, 울릉도보다 한파 일수가 많다. 결국 이것도 기억하고 똑같은 문제야. 최한월 평균 기온을 묻는 문제예요. 한파 일수가 많다는 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다라는 거야. 그럼 최한월 평균 기온 어디가 더 낮아요? 홍천이 더 낮아요. 그럼 한파 일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정답, 니은 디귿이었겠지. 리얼입니다. 홍천은요,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이 앞서서 설명했던 거죠. 울릉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언급되는 지역 중에서는. 그쵸?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봐봐. 이 경향성을 봐봐. 뜬금없이 겨울 강수량을 물어보잖아. 원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넘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울릉도 당연히 겨울에 강수량 많은 거 누구나 아니까. 이 문제 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평가원에서는 좀 경고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나 겨울 강수량 낼 거야. 낼 거야. 이거 좀잘 봐봐. 알겠지? 너 평소에 겨울 강수량 안 하잖아. 좀잘 봐. 이렇게 좀 언질을 준 거야. 어떻게 보면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상대값이 안 나타나고 절대값이

값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돼. 상대값이 나오든 절대값이 나오든 그냥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게 다야. 어떤 지역이 나왔나 보니까요. 여기는 인천이죠. 인천. 자, 서울에서 정동쪽인 강릉, 정동진이 있는 강릉. 여기는 거제입니다. 6월 때 거제가 나왔다니까. 그치? 거제가 나왔어. 여기는 무안 쪽이 되겠죠. 무안. 그렇죠? 목포가 되려나요? 목포 쪽에 가깝겠다. 목포로 하겠습니다. 목포. 네. 목포. 목포. 자, 봤을 때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주어졌고요. 연교차가 주어졌어요. 사실 큰 힌트가 되는 거는 연교차인데요. 저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나오잖아요. 그럼 최```난월 평균 기온부터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최```난월 평균 기온은 진짜 구분하기가 쉬운 게, 얘들아, 최```난월이 나오잖아요. 최```난월이 나오잖아. 그럼 사실 이거 지역별로 웬만하면 기온 차이가 안 나. 차이가 나봤자 1, 2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시원한 지역이 있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요. 대관령 아니면 태백, 장수 이런 지역이 대표적이지. 근데 아쉽게도 여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라면은 저는 최난의 평균을 먼저 보는데 안 나오니까 다 평지니까 그때는 이제 연교차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항상 최난의 평균기온 나오면은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나왔나?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럼 연교차 보면 되지. 여기는 인천하고 강릉은 비슷한 위도대야. 목포와 거제는 비슷한 위도대야. 그러면은 최한월 평균기온이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디야? 남쪽일수록 동해안 남해안일수록 거제가 제일 따뜻해야 돼. 그럼 거제가 연교차가 제일 낮아야 돼요. 라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거제가 되는 거예요.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요. 위도가 높으면서 동해안보다는 서해안, 서해안보다는 내륙인데 내륙이 안 나와 있으니까 동해안, 서해안 중에서는 서해안이 더 높은 게 되겠죠. 연교차가 최한의 평균 기온이 더 낮으니까. 그럼 가가 최한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아서 연교차가 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최난월 평균 기온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연교차 가지고 찾았는데, 나하고 다는 사실 강릉하고 목포는 연교차 가지고 좀 찾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최난월 평균 기온도 결국은 수력 분포나 위도의 영향을 받긴 하잖아. 받긴 해요. 그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둘을 비교했을 때는요, 더 남쪽이면서 더 서쪽인 지역, 내륙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더 남쪽이면서 더 서쪽인 지역인 목포가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북쪽이고 동해안인 지역보다는. 그치? 비열이 더 어떻게 보면 좀뭐 낮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비열로 해석을 하자면요. 어쨌든요, 목포가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은 다가 되는 거고요. 나가 강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 사실은. 그치? 근데 문제는 기후 문제에서 문제는요. 이거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이 밑에 지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그 선지를 한번 보는 거야. 찾아볼게요. 가는요, 나보다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자, 보세요. 6월, 9월, 수능 다 강조된 게 겨울철 강수량이야.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좀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은 겨울철 강수량을 대비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왕 나온 거좀 지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 알겠지?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면은 겨울철 강수량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냥 대략적으로 알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봐. 일단은 섬들. 울릉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제주도가 제일 많고, 제주도로 이렇게 퉁쳐도 됩니다. 서귀포, 그리고 제주시 비슷하게 옵니다. 그리고 거제 남강. 물론, 제주도까지만 기억해도 사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치? 울릉도가 한350 정도. 한 제주도가 한 180, 190. 그리고 거제 남강이 한 130, 140. 알면 유리하면 이제 그냥 알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